0: 몸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친환경 용사와 환경 파괴마원이 큰 싸움을 벌였는데
1: 친환경 용사, 넌 날 이길 수 없어.
2: 지구의 환경은 내가 지킨다.
1: 환경 파괴!
2: 친환경 파워!
0: 온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했지만 무승부로 끝이 났지. 그리고 얼마 후 한 아이가 태어나자 예언자가 말했어.
3: 이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
0: 그런데 바로 그때 마왕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야.
1: 내가!
3: 아이고, 안 돼!
1: 이 아이가 이곳을 살게 되면 나를 닮게 되겠지?
0: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는 소년이 되었어.
4: 심심해.
1: 그럼 이거 갖고 놀래?
4: 우와, 감사합니다.
0: 소년은 하루 종일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4: 이거를 어떻게 갖고 놀지?
0: 먼지가 많은 더러운 곳을 지나다녔지.
4: 좀 쌓여있어요.
1: 성이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진 거야.
4: 제가 좀 치울까요?
1: 에헤이! 우린 청소 같은 거 안 해.
4: 걷기만 해도 먼지가 나는걸요?
1: 먼지가 더 많이 나도 우린 청소 같은 거 안 해.
0: 그러다 식사 시간이 되면
1: 자, 밥 먹자.
4: 네! 저기, 저 아직 손을 못 씻었는데요?
1: 우린 손을 절대 씻지 않아. 그렇지?
5: 네, 마왕님!
1: 알았으면 어서 먹자꾸나.
5: 네!
4: 네!
0: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 게다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어서 성화는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이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2: 자, 드디어 찾았다.
1: 마왕님이 없을 때를 노려서 나타난 거냐?
6: 그럼 우리가 상대해 주지.
2: 예! 친환경 파워! 도대체 왜 쓰러진 거지? 친환경 분석! 아니 이럴 수가. 몸속에 납이 이렇게 많다니.
0: 알고 보니 소년의 몸에 납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7: 그랬구나. 근데도 나 우리 몸에 납이 들어가면 왜 우리 몸이 아픈 거야? 왜 우리 몸에 납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아픈 거냐고. 왜?
0: 그건 우리 친환경 용사한테 물어볼까?

0: 플라스틱 물건이나 벽에 칠해진 페인트에 납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에도 납이 숨어 있습니다. 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0: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질 때.
1: 아, 여긴 어디지? 저기 들어가도 되나?
0: 납이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떨어진 페인트 가루 속에 있는 납이 먼지와 섞여 코와 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
2: 뭐야? 아이, 들어가기 싫어.
0: 음식과 함께 납이 들어가기도 하죠. 게다가 미세먼지 속에도 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바람 때문에 멀리 간다.
4: 그렇구나. 그럼 납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 일부는 몇 달 정도 지나면 밖으로 나가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대부분의 납은 뼈에 자리를 잡습니다.
5: 네? 뼈에요?
0: 뼈에 자리를 잡은 납이 많아집니다.
1: 아이, 심심해. 우리 나가볼까?
5: 좋아!
0: 조금씩 뼈 밖으로 나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우리랑 같이 놀래?
2: 니들 뭐야? 나 산소만 반해야 돼.
1: 산소? 이리 줘봐!
2: 안 돼, 아이, 내 산소! 산소야!
1: 받아라!
2: 안 돼! 산소만 돌려줘!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지? 돌려줘!
6: 저 결국에 산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저 결국!
2: 예님, 예님! 남들이 산소음반을 방해하고 있어요!
6: 뭐라고? 그럼 안 되는데!
2: 돌려줘!
0: 뼈 밖으로 나온 납은 저 결국에 산소음반을 방해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온 납은 뇌에 또 다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요?
0: 납 같은 오염물질 덜 나오는 친환경 물건을 사용하고 항상 손은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길러서 납이 몸에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합니다.
4: 친환경 물건 쓰기, 손 자주 씻기.
0: 어릴 때 하는 노력이 어른이 되어서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5: 네, 알겠습니다.
4: 앞으로 손 잘 씻어야겠다.
1: 맞아, 맞아. 근데 누나, 쓰러졌던 소년은 어떻게 됐어?
4: 응?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0: 몸속의 납을 없애야겠어. 친환경 파워!
4: 감사합니다. 친환경 용사 덕분에 소년은 건강을 되찾았고.
0: 손은 잘 씻었느냐?
4: 네, 비누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0: 그럼 검과 방패는?
4: 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검과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0: 좋아, 그럼 시작하자. 친환경 파워!
4: 친환경 환경 파괴 마왕을 이기기 위해 친환경 용사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대.
0: 친환경 파워!
1: 둘이 함께 환경 파괴 마왕을 꼭 물리쳤으면 좋겠다.
4: 우리가 친환경 물건을 쓰면 쓸수록

0: 용사와 소년의 힘이 강해질 거야.
1: 맞아, 맞아. 누나, 이제 친환경 딱지 맞추면 안 될까요?
0: 노래 잘하면 줄게.
1: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0: 선생이지.
1: 와, 우리 어떡이 잘하는데.
0: 뚝뚝뚝.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땀을 막으라면
0: 손을 자주 씻고
1: 오염이 적은
0: 친환경 물.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저거죠? 뭐지?
1: 어? 초대장 같은데?
0: 무료 호텔 숙박권. 우와, 얼른 꺼내봐, 그린아.
1: 알았어, 알았어.
2: 그린조끼 구조대 도도님, 그린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멸종 동물을 구하느라 애쓰시는 두 분을 위해 저희 호텔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위트룸 무료 숙박권입니다. 예!
0: 스위트룸이라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1: 그러게.
2: 최고의 환경과 안락한 공간을 자랑하는 저희 호텔로 놀러 오세요. 여행.

0: 아마 이런 곳이겠지. 우와!
1: 너도 얼른 가보자.
0: 그래. 그린 조끼 구두대.
1: 아주 멋진 호텔로 출발.
0: 선인장 호텔의 이상한 손님들.
2: 저기야 저기.
3: 알겠어 도도.
0: 여기 어디 최고의 호텔이 있다는 건데.
4: 근데 여기 선인장밖에 없는데. 우와. 근데 이 선인장 진짜 크다.
0: 그러게. 이 선인장 이름이 뭘까?
5: 분석 시작. 분석 완료. 이름 사화로 선인장. 사화로 선인장은 미국과 멕시코에 사는 선인장으로 키가 20m까지 자라며 150년 이상을 산다.
0: 아, 저 사화로 선인장아, 여기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아니야?
6: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던 그 호텔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선인장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빰빠라밤빰빰빰 뿜뿜뿜뿜.
0: 선인장 호텔?
6: 예, 저희 선인장 호텔에는 사막의 여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가시죠.
0: 네?
1: 좋아요.
6: 가시죠. 이쪽입니다.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저희 선인장 호텔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햇살방입니다.
7: 네, 들어오세요.
8: 와, 아, 좋다. 아.
6: 오. 햇살방에는 사막지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아, 반가워요.
1: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7: 예, yeah, 운동 is my life. 다들 건강하십시오. 운동!
0: 운동!
6: 옆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6: 네, 이번에는 구름방입니다.
9: 네, 들어오세요.
1: 우와.
6: 구름방에는 나비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9: 어머, 새로운 손님들이시구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9: 제가 좀 많이 깔끔해요. 이렇게 온종일 빨래랑 청소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0: 아유, 더러운 것보다야 깔끔한 게 좋죠.
1: 그럼요.
9: 그쵸?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6: 다른 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7: 어떡해.
6: 이쪽입니다.
1: 우와, 엄청 넓고 멋있다.
0: 멋지다.
6: 그 다음은 바람방입니다.
1: 바람방.
10: 아니, 아래로 아래로.
11: 위로 아래. 왼쪽.
6: 이 방에는 딱따구리 고객님께서 묵고 계십니다.
12: 아, 새로운 친구들이다. 아우,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나는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 이야, 음악 큐.
11: 오예.
6: 잠시만. 이 손님들께서는 잠시 들리신 거라.
11: 오케이. 그럼 우리 조금 있다가 파티 열 거니까 시간 괜찮으면 놀러와요.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11: 자, 그럼 다시 댄스 타임!
6: 가시죠.
0: 우와, 밖에서 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둘러보니 최고의 호텔이 많네요.
1: 특히 이웃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6: 그런가요? 자, 이제 두 분께서 묵게 되실 저희 호텔의 최고의 방, 스위트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0: 오, 저도 방 진짜 좋다.
4: 진짜 완전 좋아.
6: 그럼 편안한 휴식 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4: 우와. 오, 진짜 푹신푹신해.
0: 오, 그러게.
4: 어, 거기 엄청 푹신푹신해. 이게 무슨 소리야?
0: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데. 이러다 전장 무너지겠죠? 저기요, 위층 사막 주인님.
7: 에? 왜요?
0: 혹시 지금

0: 가요?
1: 네, 화났네요.
0: 죄송하지만 아래층이 너무 울려서요. 꼭 방에서 뛰어야 하나요?
1: 네, 꼭 방에서 뛰어야 돼요. 밖에 나가면 너무 덥거든요. 더우나 추우나 온도와
0: 아니, 아우 그래도 이건 좀...
2: 이 모래먼지 탈탈 털어야지.
0: 저기요! 위층 나비님!
3: 네? 왜요?
0: 아유, 지금 먼지 털고 계시죠? 아유, 저희 방 안으로 먼지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3: 어머나, 죄송해요. 그럼 빨리 털게요.
4: 도도 저거 봐, 병이 움직여.
0: 도도.
5: 좁다 좁아.
4: 그러니까. 병은 잘 밀린 것 같아.
5: 우리 방은 왜 이렇게 좁은 거야?
4: 그러니까 말이야.
0: 저기요, 방금 병 밀어낸 거 맞아요?
5: 네, 맞습니다. 도도님도 얼른 우리 방으로 오시지요.
0: 아니, 벽을 밀면 우리 방은 좁아지잖아요.
5: 그래요.
4: 안
5: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방으로 가서 벽을 조금 더 밀어야겠어.
0: 오케이, 가자, 가자.
6: 저기, 잠시만, 잠시만.
7: 아니, 벌써 가시겠다고요?
0: 네, 아무래도 더는 못 있겠어도.
8: 네, 여기 손님들 다 너무 자기 생각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선인장 호텔은 다 함께 쓰는 공간인데 마치 자기들만 이 호텔에 사는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있더더.
7: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8: 저거 봐요. 선인장 호텔 현장이.
7: 그러네!
0: 기다려요! 도도 여전히 마법으로 손님들을 모두

0: 괜찮아.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절로 쓰러진 거야.
1: 그렇구나.
2: 그래도 사막을 지켜주던 선인장이 이렇게 쓰러지니 너무 슬프네요.
1: 맞아요.
0: 슬퍼하지 마. 난 너희들 덕분에 그동안 행복했으니까. 사화로 선인장으로 살면서 사막의 동물 친구들에게 아늑한 보금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서 기뻤고, 내 열매와 꿀을 나눠줄 수 있어서 좋았어.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너희들 모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좀 쉴게.
1: 잘자, 선인장.
3: 나도 선인장처럼 이웃들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어. 배려!
2: 맞아요. 지구는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까.
4: 맞아. 우리 사람들도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면서 살게요.
5: 그래. 우리 모두 선인장을 닮기로 약속해요. 약속!
1: 약속!
6: 사막에 살고 있는 곤충벌레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희 선인장 호텔로 초대합니다! 뿌뿌뿌뿌! 키가 낮아진 선인장 호텔은 이제 키가 작은 곤충 여러분들이 들어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선인장 호텔로 놀러 오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몰라몰라별의 더하기 그림 사건.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온 요원 친구들
2: 마드버드
3: 환영해.
2: 유후 친구들, 내가 사인해줄까?
1: 뭐야 왜 이래.
2: 나 말이야 알아버렸지 뭐야.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토끼인지. 요아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이건 무슨 뜻? 다들 날 좋아한다는 뜻?
1: 아닌데? 요구르트 아래 이거 못 봤어?
2: 어? 아! 하나 더기 하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1: 맞아! 그래서 우리 다?
2: 여원 친구들도? 다! 자, 그래! 몰라, 몰라!
1: 몰라, 몰라?
2: 몰라, 몰라!
1: 아, 그래! 몰라, 몰래 별에 간 곰기 요원도 더하기를 앞에 두고 이런 추측을 부리긴 했었지.
2: 아, 기억났어! 그때 그 사건!

0: 그때 곰기는 휴가를 맞아 몰라 몰라 별을 여행하고 있었어.
1: 사건 발생. 몰라 몰라 미술관. 사건 발생.
2: 차, 휴가 중인 요원의 코털을 건드리다니. 곰기 요원 출동. 빛의 속도로 달려달려.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입니까?
3: 곰기 요원!
2: 아니, 이 그림은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토끼님의 작품 당근의 만찬이잖아. 그런데
4: 누가 해놨어요? 이렇게
2: 누가요?
4: 몰라 몰라.
2: 맞다 맞다, 여기는 몰라 몰라 별. 하지만 침착하자 침착해 곰께,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가는 법.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오, 숫자 3, 1, 4, 이 사이에 뭔가를 가져갔구만. 하, 그게 뭐지? 이 사이에 없어진 게 뭔지 아시나요?
4: 나 몰라. 너 몰라?
3: 나도 몰라. 너 몰라?
4: 나 몰라. 너 몰라?
3: 나도 몰라. 너 몰라?
2: 아, 그만 그만 그만. 없어진 게 뭔지도 모르는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3, 1, 4.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도 몰라 몰라.
5: 여기서 문제. 과연 범인이 숫자 사이에서 떼어간 건 뭘까?
6: 더하기하고 는.
0: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1과 4 사이? 아님 3과 1 사이?
7: 3과 1 사이!
5: 오!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6: 이렇게.
0: 와, 역시 우리 여원 친구들이야.
5: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더하기를 식으로 나타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0: 당근 사탕이 3개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모두 몇 개?
6: 하나, 둘, 셋, 넷, 4개.
5: 이걸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0: 이 기호가 바로 더하기.
5: 이건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0: 또는 3과 1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읽지. 이렇게 긴 글을
5: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이번엔 그림에 맞는 식을 연결해볼까?
0: 여기 하얀 우주선이 3대, 노란 우주선이 4대 있어. 모두 몇 대?
6: 3 더하기 4, 모두 7대.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3과 4의 합은 7입니다.
5: 와, 모두 맞았어.
0: 이제 뭐가 사라졌는지 감이 오지?
5: 다행히 우리 곰기 요원도 감 잡았어.
2: 잠깐. 이 그림 주황 당근이 3개, 노랑 당근이 1개, 모두 4개. 그리고 이 숫자 3, 1, 4. 뭔 말인지 알겠죠?
3: 몰라 몰라.
2: 더하기를 나타낸 식이잖아요. 3 더하기 1은 4와 같다. 사라진 건 바로 더하기와 같다 기호야.

0: 이제 이 더하기 기호와 같다 기호만 찾으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신가요?
1: 몰라 몰라. 아이 참.
0: 아까 그 그림. 이 그림 아까부터 수상했단 말이야.
1: 이거.
0: 오, 찾았군요. 아깐 모른다더니.
1: 이제 하자 하자.
0: 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말 완벽해. 자, 이건 바로
2: 3 더하기 1은
3: 4와 같습니다. 이젠 하나 하나.
0: 레오나르도 다토끼님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작품 덕분에 몰라몰라베리 아라아라베리 된 것 같습니다. 보았나 친구들? 덧셈식을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0: 이놀이 1등하기 3은
1: 4화였습니다.
2: 1과 3의 합은 4입니다.
1: 2더하기 2는
0: 4와 같습니다.
2: 2와 2의 합은 4입니다.
0: 더하기 놀이
1: 3더하기 2는
0: 5와 같습니다.
2: 3과 2의 합은 5입니다.
0: 4더하기 2는
1: 5와 같습니다.
2: 4와 1의 합은 5입니다.
0: 더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복귀와 함께라면
1: 오늘의 훈련은 바로바로
0: 신발로 더하기.
3: 그래, 자 요원들 여기 바닥에 0, 1, 2, 3, 4, 5 숫자들이 보이지?
0: 응.
3: 이번 훈련은 상대팀이 신발을 날려서 나온 수 두 개를 더하는 훈련이 되겠다.
0: 오.
3: 자, 그리고 하! 여기에 식으로 나타내면 성공.
0: 오.
3: 모두 모두 자신 있나?
0: 자신 있다.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응. 먼저 끼끼팀이 날리고 토토팀이 맞히기.
1: 자, 끼끼팀의 윤호 요원부터 신발 날리기 준비하시고
0: 신발을 슝 발사.
4: 오케이 상.
1: 다음은 윤슬 요원 신발 발사. 토토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3: 좋았어. 정답은
5: 4더하기 1은 4.
0: 그렇지. 3과 1의 합은 4지. 맞았어.
6: 와!
0: 이번엔 팀을 바꿔서 해볼까? 토토팀 신발 날리기 준비해주세요.
1: 자, 승아 요원부터 준비하시고
0: 신발을 슝 발사. 서윤 요원도 준비됐죠? 날려주세요.
1: 와우, 1과 0이 나왔어.
0: 자, 이제 끼끼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0: 봐.
1: 좋았어. 정답은
2: 1더하기 0은 1.
3: 1더하기 0은 1과 같습니다. 히키틴도 맞았어.
0: 우리 요원 친구들
3: 오늘의 훈련 모두

0: 기공기공기
1: 우와
0: 우주 최고의
2: 왕공기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얘들아, 내가 재미난 상상을 하나 해봤어. 투명인간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진짜 재밌겠지? 투명인간이 되면 숨바꼭질을 해도 언제나 내가 1등이고, 친구한테 장난을 쳐도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진짜 사람이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같이 생각해보자. 물체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잖아. 그렇다면 빛이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우리 눈에 물체가 안 보이게 되겠지? 그렇다면 빛이 꺾이는 굴절 또는 되돌아나가는 반사, 이 원리를 이용하면 정말 투명해지는 것처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빛의 반사와 굴절의 원리를 이용해서요,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꿈, 우리의 버킷리스트인 투명 인간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실험은 전반사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실험 준비물은 보다시피 간단합니다. 양면으로 코팅지가 부착된 사진 또는 그림이 있으면 되고요. 투명 플라스틱 컵, 그 안에 물을 담가 놓는 것. 그러면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서요, 선생님의 사진을 이 코팅지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과연 선생님의 이 모습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정말 선생님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들어가라. 사라져볼게. 얍! 와, 선생님 지금 사라졌죠? 선생님 보인다고요? 선생님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와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다가왔나요? 그러면 다시 담궈볼게요. 쭈쭈쭈. 선생님 점점 사라지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과학의 마술입니다. 짜잔! 선생님 눈밖에 안 보이죠? 자, 선생님이 머리까지 다 사라져볼게. 얍! 안 보이나요? 그쵸? 우리의 투명인간의 꿈 실현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의 사진이 사라진 원리, 왜 안 보인 걸까요? 그 설명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술에서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는 바로 전반사. 전반사란 무엇일까요? 빛은 물과 공기의 경계면, 그러니까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되거나 굴절됩니다. 근데 이때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빛이 나아갈 때 입사각이 일정 각 이상으로 커지면 굴절되지 못하고 100% 반사되는 것, 이것이 전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투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빛이 밖으로 새지 않고 100% 반사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죠. 과학 상상 노트를 보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초 개념을 다져야 해요. 기초 개념은 빛의 성질입니다. 빛은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와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림을 보면 빛이 직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매질을 만났더니 반사되기도 하고 굴절되기도 하죠. 반사, 되돌아나간다. 굴절, 꺾인다죠. 이때 매질이란 무엇이냐면 빛과 소리와 같은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굴절률이란 무엇이냐? 빛이 매질 속에서 속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던 전반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반사, 빛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날 때 굴절하지 못하고 모두 100% 반사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같이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원래는 굴절되어서 나가는 빛도 있어야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100% 반사만 되고 있죠? 이것이 전반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이 임계각, 그러니까 특정 각보다 큰 각도로 들어오고 있으면은 이런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반사, 우리 주변에서 광섬유 통신이나 내시경, 잔망경, 그리고 투명망토 연구까지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과학 개념인 전반사. 우리 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영상, 바로 광섬유 덕분에 전국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케이블 속에서 빛이 사라지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한 번에 달려갈 수 있는 건 바로 전반사 덕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 거랍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몸속 깊은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반사된 영상을 밖으로 가져옵니다. 덕분에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우리 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바다 탐험에 필요한 잠수함도 빼놓을 수 없는 예시입니다. 수면 위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잠수함.

여러분이 전반사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디에 써보고 싶나요? 예를 들면 빛이 새지 않는 아주 멋진 비밀 통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멋진 상상을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새로운 버킷리스트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쳐보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보기로 했죠. 자, 날마다 날마다 4주 동안만 선생님하고 만나면 독해력 5단계를 모두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독해력이 쑥쑥 올라가는 방법 다 해요. 다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요약 정리까지 다 끝내시면은 독해력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정말 재밌어요. 생긴 대로 살까? 환경에 맞춰 살까? 선생님은 생긴 대로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생긴 대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환경에 맞춰 살아야 될지, 이 동물들도 고민 중이랍니다. 자, 어떤 글인가 볼게요. 2024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발음이. 매사추세츠 대학의 한 연구팀은 중간 땅핀치라는 새가 6번의 가뭄을 겪으면서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과학의 시작은 관찰이죠? 자, 중간 땅핀치라는 그 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가뭄을 겪었대요. 몇 번? 6번을. 그랬더니 변화가 있더랍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가뭄이 들면 이 새들이 찾을 수 있는 먹이는 크고 단단한 씨앗만 남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핀치새가요, 크기가 독수리 크기만 한게 아니고요. 참새, 우리 참새 알죠? 참새는? 참새만한 크기의 새예요. 이 핀치가. 자, 그런데 심한 가뭄을 6번 겪으면서 주위에 크고 단단한 씨앗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 땅 핀치는요, 이러한 씨앗, 어떤 씨앗? 크고 단단한 씨앗을 부수어 먹기 위한 무슨 부리? 두꺼운 부리가 필요해졌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가뭄이 반복될수록 중간 땅 핀치의 이 부리가 단단한 씨앗, 크고 단단한 씨앗을 부수기 좋게, 이런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관찰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야, 비가 안 와. 어떡하지? 비가 안 오니까 씨앗이 없어. 있는 거라곤 크고 단단한 씨앗밖에 없네. 저걸 먹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니, 안 되겠어. 불이야, 두꺼워져라! 로부터 탁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이걸 이 과학자들이 관찰을 실제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핀치는 혹시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이 핀치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다윈의 진화론 공부할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꽃이가 참새만한 그 크기라고 했죠. 이렇게 부리가 두꺼워. 부리가 두꺼운 이런 핀치가 있고요. 또 부리가 굉장히 두꺼운 거죠. 부리가 아주 조그만한 이런 핀치도 있고요.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리 차이가 무엇 때문이다? 먹이 때문이다. 예, 이런 걸 관찰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서 이 주변 환경이 뭐였어요? 가뭄이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되는 이런 환경에 맞추어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변화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적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상식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중간 땅 핀치와 같이 먹이에 따라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이 있는가 하면, 즉, 이 중간 땅 핀치를 예로 들어서, 이 적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앞서서 보여준 거고요. 기후나 생활하는 지형의 특성에 맞춰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도 있대요. 자, 이그 중간 땅 핀치는 먹이에 따라서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이라면, 기후 또는 생활하는 이 지형의 특성에 맞춰서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도 있는데 그 예가 이제 나오겠죠? 핀치처럼. 기후에 맞춰 생김새가 변화한 동물의 대표적인 예로 사막 여우와 북극 여우가 있대요. 이거 사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둘은 모두 여우예요. 그쵸? 여우인데 더위가 극심한 곳에 사는 이 사막 여우는요. 큰 귀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뭐 했다? 적응했다. 그래서 사막 여우는 귀가 커요. 귀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여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나 여우.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 여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네. 이게 귀가 커다랗다 이 말이죠. 왜? 왜 그럴까? 얘는 사막에 살아. 굉장히 더운 곳이야.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체온이 계속 올라가면 힘들어. 그래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 무엇으로? 큰 귀로. 네, 이런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적응이다라는 거예요. 이 귀로 적응하는 거야, 얘는. 여기다가 써줘야지. 대단하니까. 적응 이렇게. 대단해. 자, 추위가 매서운 곳에 사는 북극 여우. 그래서 북극 여우는 눈이 있는 곳에 사니까 털도 하얘요. 그쵸? 이 북극 여우는, 귀가 반대로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열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 몸의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적응을 했다. 이 말이죠. 귀가 요렇게 작아요. 요렇게 작아요. 얘도, 에이, 또, 차별하면 안 되지? 얘도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나도 여우 근데 나는 키가 작지 뭐 이렇게 너도 적응 너도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같은 여우인데도 귀가 컸다가 귀가 작아졌다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자 험준한 산악지형과 같이 특수한 지형에서 잘살수 있도록 또 적응한 생물도 있는데 그 예가 누구다? 사냥이다. 이 사냥은요 경사진 절벽이 많은 산악지대에서 서식을 한대요. 산단 얘기예요. 예, 이 서식이란 말은요 사람한테는 안 써요. 너 어디 서식하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너 어디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자 서식은 예, 동식물에만 적용해야지 사람한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산악지대에 서식합니다. 이들은 가파른 절벽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뛰어다녀야 해요. 발굽의 가장자리가 고무처럼 탄력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이게 사냥을 보시면은요, 어떨 때 보면 진짜 불쌍해요. 아,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진짜 그래요. 이 선생님이 옛날에 어떤 뭐라 그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쪽 산이야. 여기도 산이야. 거의 절벽이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냥 무리들이 이렇게 와요. 똥똥똥똥똥 나는 사냥하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머뭇거리더니 뭘 하는지 아세요? 저게 제내 눈이 맞나? 이럴 정도로 퉁, 퉁, 퉁. 아이고, 다 왔다. 이러는 거 있죠? 이 사이를
와, 이게 가능해? 진짜 그랬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 정말 험준한 산악지형이거든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있지? 이럴 정도로 거의 절벽에 가까운 곳에서 다녀요. 그렇게 할수 있는 그 이유가 이 발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두 개의 발굽이거든요. 보시면 이거 보이나? 네. 발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여기 이렇게 털 이렇게 발바닥을 딱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리고 이쪽 발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고. 요 발바닥이 아주 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발굽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 사람의 발가락처럼 벌려졌다가 좁아졌다. 이렇게. 우리 발가락처럼. 그러니까 이 가파른 곳을 여기 왼쪽 발, 오른쪽 발, 예. 이 가파른 곳도 아주 잘 왔다 갔다, 예. 떨어지지 않고 탁 움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발굽이 돼 있다는 거죠. 자, 환경에 따라 생활 방식이 변화하며 적응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적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대요. 생활 방식, 생활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앞에는 생김새가 변화된 거죠. 자, 대표적으로 철새를 보시는 거죠. 철새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 철에 따라, 철새는 철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번식하는 것과 겨울을 나는 것을 구분하여 삽니다. 자, 번식은 뭐예요?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이죠. 개체 수가 작고 많아지겠죠. 자, 새끼를 낳아 기르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어떤 그 기후를 나는 곳, 겨울을 나는 곳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하며 산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오리나 기러기, 독수리 등은 우리나라보다 북쪽 지방에서 번식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겨울이면 우리나라에 내려와요. 자, 이렇게 겨울이면 우리나라에 내려와 지내는 것을 우리는 겨울새라고 하고요. 저 반대로 뻐꾸기, 두견이, 꾀꼬리가 있어요. 얘네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해요. 즉 새끼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겨울이 됐어요. 자, 우리나라가 휘 추운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이 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좀더 남쪽으로 가야겠다. 이러는 새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름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 오늘 또 이거 너 사용할게. 우리 이렇게 지구를 보면,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적도를 중심으로 보통은 위쪽은 추워요. 그죠? 그리고 요 아래쪽은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맞죠? 자, 위도가 위쪽인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따뜻해지는 게 맞죠? 자, 그러니까 오리, 기러기, 독수리는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는 여기 여름이야. 여기 못 살겠어. 좀더 위에가 좀 추운 데 가서 살아야지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 야, 대한민국이 겨울이래. 글로 가자. 그러면서 겨울에 찾아오는 거죠. 이걸 겨울새. 자, 여름새는 뭐예요? 와, 대한민국이 여름이다. 우리 정말 살기 좋지.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여기 추워서 못 살겠어. 우리 더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름새죠. 즉 이런 것들은 뭐냐? 환경에 따라서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저기서 살다가 이렇게 번식은 여기서 하고 사는 곳은 저기 나는 곳은 또 다른 데서 나고 이렇게. 자, 다람쥐, 곰등 겨울이면 겨울잠 자는 동물의 습성도 적응의 결과랍니다. 이 겨울잠 아주 유명하죠. 막잘 놀다가 겨울만 되면 고 자. 이런 애들이죠. 겨울잠을 잘때 일반적인 잠을 잘 때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난대요. 보통 자는 그 밤이니까 자자 이런 잠하고 다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자느냐? 평소에 분당은 1분당을 말하는 거예요. 1분당 200회까지 뛰던 다람쥐의 심장 쿵쿵쿵쿵 200회면 굉장히 빨리 뛰는 거죠. 1분. 자, 이 다람쥐의 심장이 다람쥐가 나 이제 겨울 나야 되니까 좁은 곳에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속에 다서 잠잘래. 잠을 잘 때는 1분당 5번밖에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 봐요. 1분이면 60초잖아요. 그죠? 60초면 조금 감이 오죠? 60초. 초시계가 초초시 그바그 바늘이 초 초시계처럼 초시계 예. 그처럼 이거 바늘이 한 바퀴 뺑돌때 심장이 5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초마다, 10초에서 15초마다 한 번씩 뛰는 거야. 제가 지금 숨 쉬는 것처럼 됐는데, 어쨌든 심장이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놀랍죠? 일반적인 자막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자, 60초에 5번밖에 뛰지 않고

체온도 달라져요. 약 37도 정도 되던 이 체온이 5도까지 떨어집니다. 5도면 뭐 차지, 그쵸? 지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 따뜻하네? 5도면 차죠, 그쵸? 자, 이렇게 겨울잠과 일반적인 잠은 다르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유는 뭐다? 바로 오늘의 핵심어가 뭡니까? 두 글자. 그렇지.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에 맞춰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글에서 찾아 써보세요. 오늘의 핵심어죠? 적응이 되겠습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딘가, 내가 다니는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사람도 달라지죠.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쵸? 적응을 잘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고, 오래 살수 있고, 또 멋지게 살 수도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도 적응을 한번 잘 해보세요. 다음 동물들의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과,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다음 동물들을 한번 쉬어줘야 돼. 그쵸?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과 생활 방식이 변화한 생물로 나누어 쓰세요. 이렇게 띄어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동물들이 있는데 이걸 나누어 보래요. 나누어 보는데 어떻게 나눠라? 하나는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 방식이 변화한 생물로 한번 나눠봐라. 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지금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번 교재에다가 써보세요. 이게 뭐예요? 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분석을 잘하면, 아, 지금 뭘 하라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습해보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번호도 쓰시고, 띄어읽기 표시도 한번 해보시고, 원래 제대로 된 띄어읽기는 이렇게 이제 쐐기표를 넣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꾀꼬리, 다람쥐, 독수리가 있고요. 사막 여우, 사냥, 중간 땅 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나누어 볼게요. 생김새가 변화한 생물입니다. 생김새를, 자신의 생김새를 변화를 하면서, 변화시키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경우, 무엇이 있을까요? 사막 여우, 귀가 커요. 그쵸? 사냥, 말, 발, 아, 저, 말이래. 발굽이죠? 예. 사냥, 이 발굽의 특징이 다르죠? 중간 땅 핀치, 이 부리. 두꺼워졌어요. 자, 그래서 라. 그 다음에 여기 마. 그리고 바. 요렇게 됩니다. 자,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생물이에요. 꾀꼬리, 여름새죠. 나는 여름에 올게. 그래, 여름새. 자, 다람쥐 뭐예요? 겨울잠 자요. 아우, 나 겨울은 못 견디겠어. 에너지를 아껴야겠어. 먹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면서 이 겨울을 어떻게든 보내볼래. 그래서 겨울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도 느리게 뛰고 체온도 낮추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독수리, 요거 겨울새지요. 예시에 다 나오지요. 본문 중에. 예, 요렇게 겨울새. 자, 생활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여러분, 상어 알아요? 상어. 아주 무섭, 상어 그럼 무섭죠? 이 상어를 동영상으로나 사진으로 보면 그냥 비늘도 없이 그냥 이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상어의 피부가요, 돌기가 있대요. 예. 비늘이 없으니까 매끄러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예, 돌기가 있답니다. 이렇게 돌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 돌기 덕분에. 그리고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올빼미 동영상. 야, 올빼미. 올빼미. 예. 네. 올빼미. 여기 동그랗죠? 머리가 동그라면 올빼미야. 부엉이. 참고로. 자, 엑스트라. 부엉이. 부엉인데. 부영이라고 쓸 뻔했네. 자, 부영이가 아니라 부엉이. 자, 부엉이. 자. 엑스트라 찬조 출연. 부엉이는 비읍이죠? 여기 뿔이 이렇게 깃인데, 뿔처럼. 깃이 이렇게 나 있으면, 네, 부엉이에요. 자, 어쨌든, 올빼미, 올빼미. 올빼미가 그 외국 그 방송사에서 찍은 건데, 올빼미가요, 이 먹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날아와. 날아오는데, 그 먹이 주변에 아주 고성능 마이크를 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이 올빼미가

꾀미가 이 먹이를 향해서 확 날아올 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와우,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먹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뭔가 푸드덕 소리가 나면 숨어야지 이러는데 푸드덕 소리가 1도 안 들려. 팍 낚아채는 거예요. 정말 무섭겠죠? 이게 왜 그랬을까? 이 올빼미, 이 깃이 아주 이게 특별하기 때문이랍니다. 다 적응한 거죠. 와, 내가 푸드덕푸드덕 날아가니까 다 도망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신기하죠?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잖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아마 선생님이 새라면 푸드덕푸드덕해서 다 도망갔을 거야. 그쵸? 와, 선이 새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얼굴이 동그라면 올빼미. 이렇게 깃이, 이렇게 비읍처럼 깃이 딱서 있으면 부엉이. 내이 말을 왜 했지? 3번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읽고 알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내용 이해는 아주 쉽죠? 그 글을 한번 쭉 찬찬히 다시 보고 여기에 있는 보기와 이렇게 대조만 해봐도 다알수 있어요. 북극 여우 귀의 생김새, 사냥이 주로 사는 지역, 독수리가 겨울을 지내는 곳, 뻐꾸기가 즐겨 먹는 먹이 종류, 다람쥐가 겨울잠을 잘때그 체온. 네, 알수 없는 건 4번이죠. 예, 뻐꾸기가 무엇을 먹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찾아서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죠. 가뭄이 발생한 곳에 살던 중간 땅 핀치와 다르게 가뭄이 없는 곳에 사는 중간 땅 핀치의 삶은 어땠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중간 땅 핀치가 가뭄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곳에 살았을 때 부리가 두꺼워졌다는데 그 이유가 크고, 씨앗이 크고 단단한 것만 있어서 그랬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가뭄이 없는 곳에 사는 곳에, 핀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그랬더니 한별이가, 먹을 만한 먹이가 다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뭄이, 없는 곳에 사니까, 먹이가 좀 다양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오, 좋아. 그리고 동훈이가 한마디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이 부리의 단단한 정도의 변화가 그렇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앞에 한별이가 네, 먹이가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리에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되죠?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굉장히 좋은 추측. 예. 요렇게 추론을 잘한 것 같아요. 주로 크고 단단한 씨앗을 즐겨 먹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크고 단단한 씨앗. 이것은 가뭄이 발생한 곳에 남아있던 씨앗이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재미난 건요. 이 중간 땅 핀치의 부리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했잖아요. 중간 땅 핀치가 있고요. 큰땅 핀치도 있대요. 작은 땅 핀치도 있대요. 재밌죠? 이름은 굉장히 재밌게 지은 것 같아요. 그쵸? 큰땅 핀치, 중간 땅 핀치, 작은 땅 핀치.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름을? 예.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이 글의 첫째 문단은 문단 찾는 법 알려줬죠? 네,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첫째 문단은 가뭄을 겪는 중간 땅 핀치를 예로 들었을까요? 다른 새와 비교해서 뭐큰땅 핀치, 작은 땅 핀치, 뭐 참새, 뭐 이런 다른 새와 비교했을까요? 자, 요거죠? 이 중간 땅 핀치를 예로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까? 적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가뭄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가뭄 때문에 남아있는 씨앗의 특징에 맞춰서 이 부리도 달라지더라. 이걸 적응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사막 여우와 오리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사막 여우는 생김새를 변화시켰어요. 그쵸? 자신의 생김새, 귀의 생김새를 변화시켰고, 오리는 겨울새라고 했죠? 예. 겨울새. 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활 방식을 바꾼 것이죠. 더위가 극심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생김새가 변하거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된 이유가 기후에 있다. 철에 따라 사는 지역이 달라 번식하는 곳과 겨울을 나는 곳을 구분한다. 일단 1번은 누구 얘길까요? 이거는 사막

여우의 특징이 되겠고요. 3번은 오리의 특징이 되겠죠. 이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2번이 되겠죠. 기후에 따라서 적응했기 때문에 이들이 남을 수 있었다. 다람쥐의 겨울잠이 일반적인 점과 다른 점을 간추려 쓰세요. 일단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 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일반적인 점은 겨울잠과 많이 달랐어요. 이 겨울잠은 일반적인 잠과 다르게 일단 동물의 체온에서 차이가 있었고 또 심장 뛰는 수. 네. 여기에 또 차이가 있었었죠.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겨울잠을 잘때 심장이 뛰는 속도. 아이고, 여기다가 속도라고 써 드릴게요. 예. 뛰는 수가, 그러니까 수가 많아서 심장이 여러 번 뛸수록 속도가 빠른 거니까. 네. 예, 요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본문을 안 보고 얘기했잖아요. 안 보고 썼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뭘 봐야 돼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돼야 된다? 눈이 빨라야 된다. 눈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다시 확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심장이 뛰는 속도와 체온의 변화가 생긴다.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네. 이렇게 속도로 다시 수정해서 써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다람쥐는 겨울잠을 잘때 심장이 뛰는 속도와 체온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본문을 참고하세요. 네. 지문을 참고하세요. 본문, 지문을 참고하셔서 답을 써주세요. 네. 자,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세요. 일반적으로 남쪽 지방은 북쪽 지방에 비해 날씨가 온화하다. 그렇지. 그러므로 겨울새가 겨울이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나 여름새가 겨울이면 더 아래쪽인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은 모두 무엇을 위해 선택한 생활 방식일까요? 조금 더 온화한 지방으로 건너가기 위한 거죠. 추운 겨울을 온화한 지방에서 보내기 위해 나타난 생활 방식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독한 어휘 문제 들어갑니다.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을까요? 같은 종류의 동물에서 공통되는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우리는 습성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평균 상태를 우리는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성, 그러면 물을 좋아하는 동물이냐? 그래, 그런 거.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동물이냐? 습한,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하는 뭐 식물이냐.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해요? 습성이라고 합니다. 네. 공통되는 생활 방식. 네, 이게 바로 습성이라고 하죠. 사람도 습성이 다릅니다. 예. 네. 자, 제시된 낱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자, 보기에 번식과 서식이 있습니다. 모두 식으로 끝나는 말이죠. 자, 장소래요. 그리고 보금자리입니다. 누구의 보금자리일까요? 네, 동물의 보금자리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서식이 되겠죠. 네. 어디에 서식하고 있나? 네, 어디에 살고 있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식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너 어디에 서식해? 그러면 안 된다. 어디에 살아? 어디에 주거하기로 결정했어?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람은 보금자리란 말 대신에 주거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이건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생물체입니다. 이 생물체의 개체가 예, 증가하네요. 이걸 뭐라고 해요? 번식이죠. 네. 그래서 번식은 동물에게도 쓰고요. 저 사람이랍니다. 동물에게도 쓰고요. 식물에게도 씁니다. 네. 자,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번식합니다. 이제 이렇게 짧은 글짓기 할수 있고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땅이나 산 등이 높고 가파라요. 막 산이 막 이렇고, 막 절벽도 있고, 막. 이런 데를 누가 산다? 사냥이 산다. 그래서 이런 곳을 험준하다. 야, 히말라야는 험준해요. 막 이렇게 짧은 글짓기 할수 있죠? 험난하다. 자, 이건 뭐냐면 고생이 많다. 고생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이런 곳에다가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말은 고생하며 살았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주변의 환경에 맞춰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죠. 환경에 따른 생물의 적응은 땡이 변하는 것과 땡이 변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아, 좀 어렵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선생님처럼 아우 세상에 수라고 쓰다니 그게 아닌데 이렇게 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문을 확인하시면서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 짠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만나요. 안녕.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위치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 There is a big tree blank the house. 집 앞에라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 앞에라고 할 때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 front of 그리고 behind 두 전치사부터 알아볼게요. 이 둘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front of 하면 어디 어디 앞에라는 뜻이고요.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라는 뜻이겠죠. In front of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이니까 behind the door, 문 뒤에라는 뜻이에요. behind the desk, 책상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 반대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번엔 over, under 둘 구분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둘도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ver 하면 뭐뭐 위에,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over the trees, 나무 위에, over the river, 강 위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under 아래란 뜻이니까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이고요. under the bed 침대 아래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over과 on을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on은 표면에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over 같은 경우에는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위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between과 among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것들 중에서 이 둘의 구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뜻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쵸? between은 사이에, among은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둘다 사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between은 명확히 구분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사이에라고 되어 있고요. among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셋 이상의 그룹 집단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둘 이상의

이상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두 개다. 그러면 어몽은 쓸수 없습니다. 어몽은 셋 이상의 대상 중에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대상이 두 개면 반드시 between을 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대상이 셋 이상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핵심은 명확히 구분된입니다. 명확히 구분돼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between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mong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셋 이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의 친구들 중에 여기서는 둘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between이 아닌 among이 썼기 때문에 셋 이상의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Amy, Jack, 그리고 Jenny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between을 쓰는 거예요. 왜요? Amy, Jack, Jenny가 명확히 하나하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between Amy, Jack, Amy, and Jenny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겁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between, 그렇지 않으면 among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Between two boxes. 자, 여기서는 두 상자 사이에래요. 둘, 대상이 둘이니까 between밖에 쓸수 없어요. Between the bank and the mall. 은행과 쇼핑몰 사이에. 여기서도 대상이 둘이죠? 그래서 between을 적어 줬습니다.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 셋 이상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룹 집단이 나왔네요. 그래서 among을 써줬습니다. Among the members, 회원들 중에 회원 한명한명 누구인지 나열되어 있지 않죠. 그냥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그룹 집단이 나와 있으니까 among과 함께 사용해 준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4번. by와 next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크게 쓰임을 구분할 필요 없이 둘다 뭐뭐 옆에라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편해요. by the window. 창문 옆에. by the teacher. 선생님 옆에. next to my best friend. 내 가장 친한 친구 옆에. next to the park. 공원 옆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체사를 적어주세요. 1번. The students are standing blank the teacher.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서 있다라네요. 어디 어디 앞에라고 할때 우리 어떤 전체사를 썼죠? In front of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s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teach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반대말 뒤에는 뭐였죠? 뒤에는 behind. 둘이 같이 기억해 주세요. 2번. He jumped blank the fence. 그는 울타리 위로 점프했다. 여기서는 울타리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죠? 울타리 위에 일정 공간을 두고 점프를 했으니까 over를 사용해 줍니다. He jumped over the fence. 뭐뭐 위에, over의 반대말은 또 뭐예요? under, 아래라는 뜻입니다. 3번. The pencil is blank. The eraser and the ruler. 연필이 지우개와 자 사이에 있다. 대상이 두 개네요. 지우개, 자. 두 개의 대상 사이에라고 할 때는 between을 사용합니다. Between the eraser and the ruler. 그래서 연필이 지우개와 자 사이에 있다. between 적어주시면 되고,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etween은 뒤에 and하고 자주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There is a lamp blank the sofa. 소파 옆에 전등이 있다. 소파 옆에라고 하네요. 우리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때 쓰는 전치사 두개 배웠습니다. by 또는 next to. 둘다 가능해요. There is a lamp by the sofa. 혹은 There is a lamp next to the sofa. 둘다 괜찮습니다. 다음 5번. The car stopped blank the bus. 차가 버스 뒤에 멈췄다래요. 이번에는 뒤에라는 뜻의 전치사 behind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ar
stopped behind the bus. 앞에 1번에서 봤던 in front of의 반대말이었습니다.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였습니다. 뭐뭐 앞에라고 할 때 쓰는 전치사는 in front of, in front of였죠. There is a big tree in front of the house. 이렇게 전치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위치 전치사까지 우리 전치사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한센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English is the subject. I really like it. 오늘은 이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해 볼 건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 내용부터 떠올려 봅시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who, which, that 이런 것들인데 이 관계대명사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과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보면 이건 아,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 관계대명사절 내에서는 어떤 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문장을 봤었어요. I know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안다. She is singing.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이걸 합쳐서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I know the girl who is singing 하면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녀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who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의 she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앞 문장의 명사,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종류로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문장에서는 이때 who가 she라는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격이다라는 거 배워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자신이 이끄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고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고 했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온대요. 우리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ike the cat. 나는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I saw it at the park yesterday. 나는 어제 그것을, 그 고양이를 공원에서 보았다 라는 건데 이 두 문장에서는 일단 the cat이랑 it이 같은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때 it을 대신해 주고 또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 I like the cat which I saw at the park yesterday 하면 나는 내가 어제 공원에서 보았던 그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which라는 관계대명사는 원래 문장에서의 무엇을 대신하고 있나요? I saw it 했을 때 이 it이라는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따라 나온다?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오고 그 뒤에는 목적어가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가 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종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 whom, that을 씁니다. 아,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에다가 whom이라는 형태 하나만 추가해 준 거예요. 원래 who라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whom인데요. 이 whom은 좀 격식을 갖춘 표현으로 여겨져서 이제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나 whom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ich나 that을 쓴다. 이건 주격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선행사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He is the boy. 그는 소년이다. 그 다음에 who 또는 whom, that 이렇게 왔고 I met at the party 이렇게 왔는데요. 이 문장 해석은
그는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요, 원래 두 번째 문장이요. I met him at the party 였던 거예요. 나는 그를 파티에서 만났다 였던 건데, 이때 him이라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니까,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행사가 이렇게 사람일 때 who, whom, that을 쓸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보면요. This is the letter. 이것은 그 편지이다 라고 해요. Which 또는 that my grandfather wrote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쓰셨던 편지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건 원래 두 번째 문장이요. My grandfather wrote it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것을 쓰셨다 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it이라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입니다. 선행사가 이렇게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을 써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생략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단독으로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윗문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He is the boy I met at the party 해도 되고,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This is the letter my grandfather wrot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고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사이에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우 내용 적용해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 골라볼게요. 1번에 Sam is a friend. Sam은 친구이다. 그다음에 뭐뭐 everyone trusts. 이렇게 왔습니다. Sam은 모두가 신뢰하는 친구이다라고 할때 어떤 관계대명사 골라야 할까요? 일단 원래 문장, 원래 두 번째 문장에서는 everyone trusts him, 모두가 그를 믿는다였던 건데 그때 목적어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나 whom을 써주는 거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The cookies, 쿠키들인데 뭐뭐 my mom made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죠. 우리 엄마가 만드셨던 쿠키는 were very delicious 아주 맛있었다라고 할 때, 자, 원래 문장에서는 my mom made them 우리 엄마가 그것들 그 쿠키들을 만든 거죠. make 목적어를 대신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하는 자리이고요. 이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The smartphone That I lost 또는 That I lost it last week.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죠. Was brand new 이렇게 왔어요. 내가 지난주에 잃어버렸던 스마트폰은 완전 새 것이었다라는 건데 이때 둘 중에서 어떤 형태를 골라야 될까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할때 I lost it 이 원래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it이라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거거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때는 목적어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that I lost를 골라주어야 되겠죠. The smartphone that I lost last week was brand new.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봅시다. 영어는 과목이다.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한다. 이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영어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경우엔 the subject와 it이 같은 대상이므로 이 it을 대신하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죠. 이때 it이라는 목적어를 대신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써야 되고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어를 대신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문장에서의 목적어는 생략을 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I really like 이렇게 완성해야 되겠네요. English is the subject which 또는 that I really lik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 퀴즈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무엇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만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기본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인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 기본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인권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 자, 인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인권은 성별, 종교, 장애, 유무, 그리고 나이 등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다음,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입니다. 누가 내려준 거죠? 국가가 부여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늘이 부여해준 당연히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늘이 부여해주는 거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권과 관련하여서 인권 보장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이 세계인권선언은요,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합의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권 침해 상황을 반성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권 향상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특히나 그 이념과 내용이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저상버스, 높이가 낮은 버스를 얘기합니다. 대체 이런 저상버스가 왜 등장을 했느냐? 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이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높은 버스에 탑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상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어디를 가든지 최근에는 이렇게 점자가 같이 붙어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손 닦는 곳이라는 표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사실 여러 장애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도 인권을 고려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자, 이러한 인권 중에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 중에서 헌법이 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넓게 보면은 인권이 더큰 범주이고요. 기본권은 그 안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런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권의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헌법 조문 살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권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으며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얘네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토대로 모든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여러 가지 기본권들은 결국 이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자, 모든 국민이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국민이 직업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나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우리는 평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특수계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있으면 노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다양한 계급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계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기본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면 평등권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지붕입니다. 지붕. 궁극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평등권이고 평등권이 보장된 이후에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다음 기본권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얘는 자유권이라고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범죄자가 구속을 당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듣죠. 증언을 강요당하는 것은 결국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음, 선거권은 대표적인 참정권입니다. 우리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공무담임권인데요.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무담임권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얘는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상교육 정책은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정부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받을 권리인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다음, 최저임금제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권에 해당됩니다. 다음, 국가 등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때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청구권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역시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장애인단체의 교통시설 개선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권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자, 장애인단체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왜? 본인들이 불편한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그중에 청원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위헌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한 시민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업 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위 도중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시민이 부상을 당했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평등권에 해당하겠죠. 다음,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은 사회권이 아니라 참정권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기본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0: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새로운 문물의 전래와 실학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니, 신주도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르다니. 신주를 모시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며 성리학을 위태롭게 한 윤지충을 벌하소서. 저 사람이 어머니 신주를 불태웠다는군. 어떻게 그럴 수가? 천주교는 부모를 모실 줄 모르나 봐.
0: 교재를 보면 조선 후기에 전래된 새로운 문물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병자호란 이후에 나타난 큰 변화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연행사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연행사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연. 청나라 수도였던 지금의 베이징. 옛날에는 연경이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연경으로 갔던 사절단. 연행사를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청나라에 가서 뭐 청나라의 그런 새로운 문물들, 서양 문물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왔겠죠. 그러면서 연행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우리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어떻다? 바로 뭐 중국과의 교류 활발해졌다라는 것. 그러면서 베이징. 청나라 수도 베이징. 당시에는 연경으로 불렀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베이징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신기한 물건들을 조선으로 가져왔다라는 것. 당시 청나라가, 여러분들, 어떤 나라였냐면은 예전에 병자호란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선진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서양의 문물들도 이 청나라에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런 새로운 문물들, 서양 문물들을 어떻게, 이제 조선 사람들도 보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왔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서는 대표적으로 곤녀만국 전도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가져온 물건 중에는 누구? 마테오 리치 등이 만든 세계 지도인 곤녀만국 전도가 있었다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일단 이 문장만 봤을 때 아마 선교사가 뭘까? 이런 의문을 품을 것 같아요. 선교사라는 말이 초등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면 여러분들 외국에 파견되어서 다시 한번 더 외국에 파견되어 종교를 알리던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테오 리치 같은 경우는요. 지금의 이탈리아, 지금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알고 있죠? 지금의 이탈리아 쪽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청나라에 이제 파견됩니다. 청나라에 파견이 되어서 어떻게? 종교를 알립니다.

종교를 알린다. 이때는 뭐 천주교가 되는데요. 천주교를 알립니다. 청나라에서. 그런 마테오 리치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고녀만국 전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고녀만국 전도. 근데 이 고녀만국 전도가 왜 중요하고 왜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일단 이 고녀만국 전도라는 걸 조선 사람들이 접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고녀만국 전도를 실제로 보면 어떻다? 뭐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와, 이런 세계가 있다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녀만국 전도 어떻다? 지구를 둥글게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까지 담아 조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녀만국 전도,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또 자주 나오는 이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또 어떤, 그렇죠, 서양의 기술책인 기기도설이라는 것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약용이 이제 거중기를 만드는데 참고한 책이다라는 것들, 요 내용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은 뭐 자명종, 천리경 나와 있죠. 자명종은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람 시계 같은 것들 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울리는 그 알람 시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천리경은 망원경의 느낌을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이런 신기한 물건들도 어떻게 전해져 서양 과학의 뛰어남을 보여주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선 후기에 전래된 새로운 물건들, 고녀만국 전도는 특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고녀만국 전도 이렇게 사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명종과 천리경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무렵 이제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을 통해서 뭐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도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 처음에 이제 조선에 들어올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뭔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학문적인 느낌, 학문적인 느낌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학이라 불리며 몇몇 학자들에 의해 학문으로 연구되었다라는 것들. 아,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걸 믿는구나. 이런 종교를 믿는구나. 이렇게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어떻게 이게 학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학자는 종교로 천주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 보니 주로 이제 뭐 서민들이나 여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아, 천주교는 처음에는 뭐 서학, 학문으로서 연구했구나. 뭐 점차 이제 뭐 일부 학자가 종교로 믿었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천주교 어떻다 했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선 사회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엄연히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왕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조선 정부는 천주교의 이 평등 사상 그리고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 문제를 삼아 천주교를 금지하고 신자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왕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평등 사상?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평등 사상 을 문제 삼아서 천주교를 금지하고 신자들을 처벌합니다. 우리 교재 보면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 문제도 있죠. 천주교에서는 따로 이렇게 조상에 대한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 거부도 문제 삼습니다.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요?
유교의 나라다 이야기했잖아요. 유교 중심의 나라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제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다? 아, 안 돼. 천주교 금지하자. 신자들 처벌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 교재의 이 개념 설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요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정조 때 일인데요.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 집안에서 이제 어떻게, 아, 어머니, 윤지충의 어머니의 그런 신주가 있었습니다. 신주. 그 신주를 어떻게 하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천주교 신자로서 그렇게 행동한 거겠죠. 근데 그 당시 조선 사회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를 모시는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였다라는 것들. 요 교재 통해서도 우리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처벌했다라는 거. 신자들을 처벌했다. 윤지충을 떠올려 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요런 상황이었다.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전래된 새로운 문물, 중요한 건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고려 만국 전도가 있다 이야기했었죠? 지구를 둥글게 그렸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다 이야기했었죠? 기존에 원래 조선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 줄만 알았는데, 어떻다? 이야, 이 세상이 정말 넓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명종, 천리경 이야기 아까 해주었고, 사진으로도 아까 봤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해주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 공부로서 연구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서학이라 불리며 몇몇 학자들에 의해 학문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일부 학자들은 이 천주교를 이제 종교로서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치죠? 그러니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왕의 입장이 되어보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천주교를 금지하고 신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신자들 처벌했다 이야기 통해서 윤지충 이야기 했었죠? 어머니를 모시는 신주 불태워버리고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처벌받았다, 처형되었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뭐 이런 키워드들 여러분들 한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중기 제작에 참고된 서양 기술 책,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기도설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요 기기도설을 참고해서 정약용 거중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을 크고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만든 것, 이거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천리경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 기역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난 알맞은 말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괄호 1번. 무엇은? 마테오 리치 등이 만든 세계 지도이다. 요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무엇입니까? 고려 만국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괄호 2번. 천주교는 처음에는 무엇이라고 불리며 학문으로 연구되었다. 처음에는 무엇의 성격이 강했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서학이라고 불리며 학문으로 연구되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서학 써주시면 되고요. 괄호 3번. 조선은 조상에 대한 무엇 거부를 문제 삼아 천주교를 금지하였다. 무엇 거부? 그렇죠. 제사 거부. 제사 거부를 문제 삼아 천주교를 금지하였다. 이야기 썼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은 유교가 중심이 되는, 유교가 근간이 되는 나라였다 보니 이렇게 제사, 중요한 건데 제사를 거부해? 받아들이기가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 거부라고 이렇게 정답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이라는 마을에 사는 기역신자 윤지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지충 등장하네요. 윤지충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웠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던 조선은 윤지충을 처형하였다. 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니, 신주도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르다니! 신주를 모시는 것은 어디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윤지충, 무엇을 믿는, 무엇 신자였나요?
그렇죠. 천주교 신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윤지충이 천주교 신자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힌트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 천주교를 믿었던 천주교 신자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 조선 후기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새로운 문물도 들어오고요. 엄청 세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던,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런 관리들은 여전히 옛날과 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가 조금씩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뭔가 이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삶보다는 뭐 다른 내용들, 다른 부분들에 치중하는 경우가 또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바로 실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실학 어떤 건지 교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어떻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런데 관리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 또 다른 부분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백성들의 삶도 힘들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몇몇 학자들은 어떻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을 연구합니다. 현실 문제라 함은 이 백성들의 삶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배불리 먹고 살수 있을지, 혹은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을 연구합니다. 이를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실학이라고 한다. 이 실학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뭐 실학이라고 함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이 실자를 무엇을 떠올리자? 뭐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실학.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학에 대한 내용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이어서 이제 대표적인 실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누구. 뭐 실학자의 수는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서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약용과 박재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 실학자로는 정약용과 박재가가 있다 되어 있죠. 먼저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약용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정약용 맞습니다. 수원화성 거중기 기기도설 참고해서 거중기 만들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정약용 맞아요.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 박재가, 정약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정약용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이 백성들, 대부분의 농민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계속 이렇게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 골똘히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아,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곡식을 수확해서 일정 부분 나라에, 조선에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데,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다. 그럼 내가 조선 정부에 나라에 세금도 내고요. 땅을 또 빌려준 사람한테도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우리 교재를 보면 그래서 정약용은 어떻게 농민이 땅을 빌려 농사 짓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을별로 모두 함께 땅을 경작하고 일한 만큼 수확량을 나누어 가지면 어떨까? 이런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내용을 연구하시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한국사를 조금 더 깊게 배운다면은 정약용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입문자 단계에서는 이런 백성들이 계속 가난한, 농민들이 계속 가난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개혁을 주장했다. 뭐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다음으로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박재가라는 사람이 또 우리 교재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박재가는 요 내용 떠올려 주시면 돼요. 상업, 그리고 뭐 수공업, 뭐 이런 것들 발전시키자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재가는 농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분 어때요? 이 농업 중심의 국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농업도 중요하지만 박재간은 이 상업,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그리고 수공업, 뭐 만들고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 그런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켜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무엇?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북학론 기억하고 있나요? 북학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북학론이 무엇이었어요? 그때 쉽게 떠올리는 방법 이야기해줬잖아요. 북자, 북, 조선의 북쪽에 뭐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 있잖아요. 학자 뭐, 학습한다. 학자 떠올리면 되고요. 아,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운다.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자! 주장한 게 북학론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또 박재가가 북학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 더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되고 상업이 발달할 수 있다. 그럼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조선이 더 강한 나라, 더 발전된 나라가 될수 있다. 이렇게 박재가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박재가에 대한 내용 함께 다뤄 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국학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국학.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낯선 단어가 많이 등장해? 아이, 근데 여러분들, 국학 어려울 거 없습니다. 국학 간단해요, 여러분들. 국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국학 연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자면, 이 교재의 설명이 약간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이 국학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리의 역사, 뭐, 지리, 언어,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우리의 언어를 더 깊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런 국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뭐 조선 후기 모습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뭐 안정복이라는 이제 학자 등장하죠. 동사강목을 썼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단군왕건이 세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뭐 유득공의 발해고. 여러분들 발해고는 어떤 내용이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공, 그리고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책도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어요. 택리지는 이제 전국에서 어떻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각 지역의 특징을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뭐 김정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대동여지도는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준의 뭐 훈민정음 운해라는 이런 뭐 책들도 등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런 뭐 책들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책 제목들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 혹시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유득공의 발해고,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유득공의 발해고,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으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풀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국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았고요. 뭐 이제 배운 내용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학 무엇이었나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실용적인 학문이다 이야기했었죠? 이런 내용들 챙겨 주시고요. 대표적 실학자 뭐 정약용, 박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재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북학론을 또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국학 연구 나왔습니다. 국학이 뭐였나요? 우리의 역사와 지리, 언어 등을 연구하는 거다. 보다 깊이 연구하는 거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국학 안정복의 뭐 동사강목,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뭐, 유득공의 발해고랑, 그 다음에 뭐,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같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은, 한능검 시험 풀 때도 아주 유리할 거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복, 유득공, 이중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어렵다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강조했던 이두 인물, 그리고 두 가지 책들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안정복 같은 경우는 뭐,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썼다, 뭐,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안정복의 동사강목 떠오르지 않더라도, 유득공 하면 뭐,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발해고 연결할 수가 있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밝혔다. 발해고 중요하다 이야기했었고요. 이중환 뭐 택리지 중요하다 했었잖아요. 전국을 답사하면서 각 지역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중환의 택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득공, 발해고, 이중환 택리지를 연결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사강목으로 또 연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뭐 물론 다 알면 좋지만 혹시 여러분들 모두 머리에 넣는 게 힘들다. 그리고 난 학능검을 준비해야 된다 하면은 유득공의 발해고, 이중환의 택리지, 김정호 대동여지도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모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괄호 1번 무엇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실용적인 실자를 따서 뭐, 그렇죠. 실학. 이렇게 연결 지어서 머리에 넣으면 여러분들 보다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실학. 실자를 여기 여러분들 서로 매칭시켜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 실학. 실제 생활. 실용적이구나. 이 실자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실학이라는 낯선 단어가 머리에 더잘 들어올 거고요. 괄호 2번. 박제가 나왔습니다. 박제가는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 청나라의 좋은 점을 배워보자. 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자. 무엇? 북학론을 내세웠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박제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주장을 했나요? 뭐, 물론 농업도 중요하지만,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자, 나라를 더잘 살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요 내용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에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인물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을 보아하니 어떻습니까? 아, 한반도. 한반도 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 보도록 할게요. 기역는 산과 강, 도로 등을 자세하게 그린 대동여지도 나왔네요. 대동여지도라는 지도를 제작했어요. 이거 누굽니까? 그렇죠. 김정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도는 목판에 새겨 한꺼번에 많이 찍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목판 인쇄에 대한 특징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목판에 다 새겨 넣으면은 여러 장, 여러 부 이렇게 찍어낼 수 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판에 새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찍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22첩으로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또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정답은 우리 친구들 뭐, 그렇죠. 김정호라고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었을 거고요. 이 대동여지도와 관련된 추가 설명이 있어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동여지도 엄청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봐도 이렇게 정교한 걸이 당시에 만들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놀라곤 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 아, 목판에 새겼구나라는 내용과 그리고 휴대하기 좋았다라는 거. 접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함께 챙겨가 주신다면 여러분들, 대동여지도, 한능검에 자주 출제된다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한능검 준비할 때도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강 후기 게시판 보니까, 한국사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교재에 없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주니 너무 재밌다. 너무 평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재밌는 강의, 재밌는 내용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도 많이 많이

0: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8번째 강의 시간, 4차 시인데요. 이번 4차 시서부터는요, 선생님과 함께 약수와 배수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사실 약수와 배수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도요, 약수와 배수가 5학년에서 제일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혼합계산에서 곱셈, 나눗셈 많이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수감각을 단련한 여러분들이라면 약수와 배수도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첫 만남의 마술입니다. 네, 첫 만남의 마술, 우리가 약수와 배수를 처음 보지만 사실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손에 착, 머리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뾰로롱, 뿅. 네, 어때요?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차 시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4차 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약수와 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요, 공약수와 공배수 구하는 방법 알아볼 겁니다. 네, 약수와 배수는요, 오늘 이번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요, 공약수와 공배수는 다음 강의에서 함께 다뤄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약수와 배수 먼저 알아볼까요? 네, 약수입니다. 약수,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하네요. 나누어 떨어진다가 뭐였더라? 네,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이 딱 나누어지는 것을 바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한번 8을 이용해서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8을 나눴을 때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 어떤 거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8 나누기 1 있었죠. 8 나누기 1은 8.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8 나누기 2는 4. 2로 나눠도 딱 나눠 떨어지죠. 3은요? 8 나누기 3은? 네, 삐입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2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음은요? 8 나누기 4는 2. 그 다음에요? 5, 6, 7 안 되고 8 나누기 8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8은 1, 2, 4, 8로 나눴을 때 똑 하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죠. 이 1, 2, 4, 8이 바로 8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네, 어때요? 약수가 뭔지 좀 감이 올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약수에도요, 가장 작은 수랑 가장 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바로 1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8 뭘로 나눠져요? 1로 나눠지죠. 그리고요, 10, 12, 14, 15, 16, 17, 18, 100, 1000, 만 어떤 수라도요, 1로는 반드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1은 모든 수의 약수

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되건 2가 되건 3, 4, 5, 6, 7, 8, 9, 10 어떤 수라도 1로는 모두 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요. 우리가 제일 작은 약수가 있죠? 그러면 제일 큰 약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짜잔. 네, 어떤 수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약수가 됩니다. 여기 보면요. 8 나누기 8은 1. 자기 자신으로 나눴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100. 어때요? 100 나누기 100은 1. 1000 나누기 1000은 1. 만 나누기 만은 1. 어떤 수라도요. 본인으로 나누었을 때는 1로 똑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바로 자기 자신. 어떤 수 자신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할게요. 약수 뭐예요? 약수는 어떤 수를 똑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이고요.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됩니다. 반대로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바로 자기 자신, 어떤 수 자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약수를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선생님, 그래서 약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구하는 방법은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방법 같이 확인해 볼게요. 약수 구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나눗셈으로 구하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생각나요? 네, 우리가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하나씩 하나씩 넣어봤잖아요.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6의 가장 작은 약수 1부터 나누어 떨어지는지 하나씩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6 나누기 1은 6. 1 되네요? 약수 1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숫자가 있죠? 6 나누기 2는 아, 이 2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럼 약수는 2도 되네.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6 나누기 3은 뭐예요? 6 나누기 3은 2, 나머지 없습니다. 3도 약수입니다. 그 다음 4랑 5, 6 나누기 4는 안 되죠? 6 나누기 5, 안 됩니다. 6 나누기 6은 1. 이렇게 6 나누기 6은 1. 1, 2, 3, 6이 6의 약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숫자 하나하나하나하나 전부 다 나눗셈을 해보면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바로 짝꿍 찾기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곱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네, 아까 방법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금방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일단 볼게요. 맨 처음에 가장 작은 약수를 넣는 건 똑같아요. 일단 1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1의 짝꿍을 찾는 거예요. 1에다가 몇을 곱하면 6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몇이에요? 1, 6은 6. 그쵸? 6이 있습니다. 1, 6. 그럼 이 1과 6이 둘다 약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수 바로 1, 6. 두 개나 한 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1 다음으로 작은 약수는요? 2가 되겠죠. 6 나누기 2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럼 2가 됐습니다. 그럼 2의 짝꿍 뭐예요? 2, 3은 6. 아, 오케이. 2를 찾았더니 짝꿍 3이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1, 2, 3, 6. 훨씬 빠르게 이렇게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짝꿍 찾기 방법 아니면 나눗셈으로 찾는 방법 어떤 것들 중에서 편한 것을 골라서 약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약수를 공부해봤으니 이번에는 배수 공부해볼게요. 일단 배수 뭔지 읽어볼까요? 배수는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한 수. 아, 선생님, 이 배가 혹시 몇배할때그 배인가요? 맞습니다. 그배 맞아요. 그러니까 배수는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한 바로 그 수들을 배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8 곱하기 1은 8, 8 곱하기 2는 16, 8, 3에 24, 8, 4에 32. 그러니까 이 8, 16, 24, 32. 이 각각의 수들이 전부 다 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 약수에서 제일 작은 수, 제일 큰 수, 확인했던 거 기억나요? 네, 배수에도 제일 작은 수가 있습니다.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바로 어떤 수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수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뭐가 돼요?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수라도 곱하기 1을 하면 본인이 나오니까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반대로 배수 중에서 제일 큰 수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곱한 수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커질수록 배수도 점점 커지니까요. 우리가 배수를 어떤 게 제일 크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리가 약수도 알아봤죠? 배수도 알아봤죠? 이제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숫자 8을 볼게요. 8, 8. 그리고 이 8을요, 몇 곱하기 몇

곱셈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8은 1 곱하기 8입니다. 8, 2 곱하기 4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보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는 곱셈을 볼 때요. 혹시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8은 1을 8배 한 숫자다. 8은 2를 4배 한 숫자다.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8은 4를, 이게 아니죠? 8은 4를 2배 한 숫자다. 8은 8을 1배 한 숫자다. 어때요?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8은 1, 2, 4,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을 8배 하면, 2를 4배 하면, 4를 2배 하면, 8을 1배 하면 8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1, 2, 4, 8이 8의 배수가 되는 거죠. 반대로 보면요. 8은 1로도 나눠 떨어지고요. 2로도 나눠 떨어지고요. 4, 8로도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 2, 4, 8은 8의 약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에 어떤 수 네모를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처럼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네모는 세모의 배수가 되기도 하고요. 동그라미의 배수가 되기도 합니다. 네, 세모를 몇배 곱하면, 동그라미를 몇배 곱하면 네모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세모랑 동그라미는 네모의 약수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까 했던 짝꿍찾기 방법 기억나나요? 그게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한 약수찾기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함께 원리 깨치기 잘 보았는데요. 그러면 약수 문제 풀어보면서 직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1일차 약수입니다. 1번, 9의 약수. 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방법 중에서 나눗셈으로 구하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9는 몇으로 나눠줬을까요? 네, 9 나누기 1 하면은 9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 다음에 2 되나요? 2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 나누기 3 해볼까요? 9 나누기 3을 하면은, 아, 3으로 딱 됩니다. 그 다음에요. 9 나누기 4, 5, 6, 7, 8 모두 안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9 나누기 9를 하면은, 아, 9 나누기 9는 1 해서 이렇게 1, 3, 9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9의 약수는 3개입니다. 바로 1, 3, 9. 요렇게 3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10일의 약수 같이 구해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눗셈 방식으로 해볼게요. 11. 아까 1은 다 된다고 했으니까 1. 네, 1은 당연히 될 거예요. 그쵸? 11 나누기 1은 11.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아, 이 11은요. 정말 까다로운 수입니다. 11 나누기 2도 안 되고요. 3, 4, 5, 6, 7, 8, 9, 10다안 되고요. 반대로 마지막으로 제일 큰11 나누기 11이 됩니다. 이거는 1로 똑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큰데도 약수가 두 개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크다고 꼭 약수가 많은 게 아니라, 네, 숫자가 큰 거랑 약수가 많은 거랑 관계가 없으니까, 이 숫자는 왜 이렇게 약수가 적지? 하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아, 원래 약수가 적은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두 개, 1과 11,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5의 약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선생님이 아까 말한 짝꿍찾기 방법으로 가볼게요. 얼마나 편한지 보세요. 15의 약수,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1이 있고요. 1의 짝꿍은 뭐가 있죠? 15가 있습니다. 1 곱하기 15는 15.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2는 안 되고요. 또 되는 게 3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3의 짝꿍은 3, 5, 15. 이렇게 해서 3, 5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약수를 쓸 때는 이 순서로 쓰면 돼요. 요렇게. 요런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15의 약수는 1, 3, 5, 15. 이렇게 있는 거죠. 1, 3, 5, 15. 요렇게 4개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어때요? 짝꿍찾기 방법 해보니까. 너무 좋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짝꿍찾기 방법을 하다가 이렇게 숫자가 둘이 만나는 순간이 있었죠. 그쵸? 3이랑 5처럼 바짝 만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바짝 만나면요.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약수를 다 찾았구나. 이제 더 찾을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이번에는 21의 약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짝꿍찾기로요. 제일 먼저 1, 당연히 됩니다. 1 곱하기 21은 21. 바로 되죠. 그 다음엔요. 2는, 짝수니까. 짝수, 2는 짝수만 되니까 이건 홀수라서 안될 거예요. 그 다음엔요. 3, 7에 21. 네, 3, 7에 21. 3과 7. 바로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3, 7 찾았으니까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4, 5, 6만 보면 되겠죠. 4, 5, 6. 다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해서 정답은 1, 3, 7, 21. 이렇게 4개가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30의 약수라고 하네요. 오, 숫자만 봐도 뭔가 약수가 많은 것 같죠? 일단 얘도 짝꿍찾기로 하겠습니다. 30, 1 곱하기 30. 당연히 됩니다. 이건 다 돼요. 다음에 2 되나요? 네, 짝수니까 2될 거예요. 2 곱하기 15가 되고요. 다음엔요? 네, 3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다음 4, 4, 7에 28, 4, 8, 32, 4는 안 되고요. 5, 5 되네요. 5, 6에 30. 그러면 숫자가 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 약수는요? 요렇게. 순서대로 보면 되죠. 1, 2, 3, 5, 6, 10, 15, 30입니다. 숫자가 많네요. 그러면은 1, 2, 3, 5. 두 줄로 쓰겠습니다. 6, 10, 15, 30.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8개나 됐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51의 약수를 구하세요네요. 숫자가 크니까 괜히 좀 긴장도 되고 하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숫자가 큰 거랑 약수가 많은 거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볼게요. 51의 약수. 제일 먼저 1 곱하기 51.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요. 2 돼요? 2는, 네. 짝수만 되죠. 이건 홀수니까 안 됩니다. 다음에 3. 3이 될까요? 3, 3. 네. 여러분, 알쏭달쏭 할 때는 그냥 세로셈 하면 됩니다. 51 나누기 3. 51 나누기 3은, 5 나누기 3은 1. 그 다음에, 2가 남죠? 21. 3, 7에 21이니까, 요렇게 마무리됩니다. 되는구나! 그렇다면, 3 곱하기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여러분.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습니다. 4, 5, 6, 7, 8, 9, 10. 다 넣어도 이게 짝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1은 이렇게 큰 숫자인데도 약수가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약수는, 1, 3, 7, 51. 이렇게 4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요, 이게 약수를 딱 봤을 때, 이게 약수가 몇 개나 될지, 아니면 몇으로 곱하거나 나누면 될지, 이게 감이 잘안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연산 뭐라고 했어요? 연산도 근육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연산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연산 근육도 늘어나서, 나중엔 51만 봐도, 몇 정도 넣으면 되겠구나! 몇 정도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게, 저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눈엔 보이는데 내 눈에 왜안 보이지? 이러고 너무 슬퍼할 게 아니라 네, 열심히 우리 강의 듣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나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더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56의 약수 이거는 조금 찾기가 아까보단 좀 쉬워요. 56, 1 곱하기 56, 1과 56 찾았고요. 그 다음에요. 2 곱하기 28, 2와 28 찾았습니다. 그래서 3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와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7, 8에 56. 좋아. 7과 8까지 찾을 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답은 1, 2, 4, 7.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8과 14, 28, 56까지. 네, 총 8개 찾을 수 있었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72의 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72. 이거는 1 곱하기 72, 그 다음엔요. 2 곱하기 36, 2와 36도 되고요. 그 다음 3은 될까요? 3 됩니다.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비법 소스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약수를 구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큰 수가 있어요. 그럼 큰 수를 볼때이 친구가 3으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각각의 숫자를 서로 더해보는 거예요. 7 더하기 2는 뭐예요? 9가 나오죠. 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럼 3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면은 3 곱하기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24가 되면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2도 될수 있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8 곱하기 9. 이렇게 네, 문제 풀어봤네요. 정답은 1, 2, 3, 6, 그 다음에 8, 다음 9, 12, 24, 36, 72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7번. 이제부터는 조금 아까보다 숫자가 쉬워졌네요. 봅니다. 10의 약수는요. 1 곱하기 10, 1과 10, 그 다음에 2 곱하기 5. 네, 또더 있나요? 없습니다. 네 개죠. 1, 2, 5, 10. 이렇게 네개 있죠. 다음 문제. 18의 약수. 이것도 네, 익숙한 숫자입니다. 1 곱하기 18. 다음에 2, 9, 18. 또 있나요? 네, 3, 6에 18. 이렇게 있네요. 1, 2, 3, 6, 9, 18.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찾으면 되죠? 네, 다음 문제는 24의 약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아까 계속 곱셈으로 짝꿍찾기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실전에서 다 그렇게 곱셈을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찾는 방법 알려줄게요.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24의 약수 1과 짝꿍이 뭐가 있죠? 24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쓰고요. 그 다음에 24. 네, 우리 최대한 멀찍이 씁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1 다음에는 2가 있죠. 2의 짝꿍은 뭐가 있을까요? 1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3이죠. 3, 3, 8에 24. 네, 3이랑 8이니까 8.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4가 있고요. 4의 짝꿍인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좁혀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네,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0의 약수. 선생님은 그래도 계속 곱셈으로 나갈게요. 40의 약수는요, 네, 맨 처음에 1 곱하기 40 이렇게 짝꿍, 다음에 2랑 20이 있고요. 그 다음엔요, 4랑 10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5 있나요? 네, 5랑 8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5랑 8, 다 가운데 6, 7은 안 되니까 여기서 네, 맞힐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정답은 뭐냐면은 1, 2, 4, 5, 8, 10, 20, 40. 요렇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63의 약수입니다. 63의 약수, 이거는요. 네, 63. 맨 처음에 짝부터 1과 63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홀수니까 2는 안 되겠죠. 그리고 6 더하기 3은, 9네요. 그 다음 3 되죠. 3과 20. 1이 짝꿍입니다. 그 다음은요, 네, 우리 99단 알죠? 7, 9, 63, 7이랑 9. 이렇게 해서 총 6개 약수 찾을 수 있었습니다. 1, 3, 7, 9, 21, 63까지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32번, 75의 약수입니다. 이번엔 숫자가 큽니다. 그래도 쫄지 않고 보면은 1과 70, 5가 있고요. 그 다음엔요. 네. 7 더하기 5도 12죠. 3의 배수입니다. 바로 3 됩니다. 네. 3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3과 25. 그 다음에 5랑 15가 됩니다. 그 다음엔요. 네. 이제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숫자는 크지만, 네. 이번에 약수는 많지 않습니다. 1, 3, 5, 15. 그리고 25, 75. 이렇게 6개 확인해 보았네요. 네. 다음은 배수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수를 해냈다면요. 배수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린 이미 다 99단 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수는요. 곱하기 1, 2, 3, 4한 숫자들이니까 그냥 쉽게 쉽게 빠르게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수 볼게요.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몇개 구하래요? 4개 구하래요. 그러면 네. 우리 빠르게 할수 있겠습니다. 3의 배수,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어때요? 쉽죠? 배수 구하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6의 배수입니다. 작은 것부터 4개라고 하니까
6 곱하기 1부터 빼먹지 않고 차례대로.

0: 6, 1은 6, 6, 2, 12, 6, 3에 18, 다음 6, 4, 24입니다. 다음 9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 9, 1은 9, 9, 2, 18, 다음 9, 3에 27, 다음 9, 4, 36. 네, 4개 다 구한 거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5의 배수입니다. 아, 이렇게 숫자가 커질 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식을 좀 써야겠습니다. 45의 배수. 네, 곱하기 1 하면요. 이건 당연히 그냥 45가 되겠죠. 45 곱하기 2를 하면요. 5, 2, 10 해서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4, 2, 8 해서 9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곱하기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3, 15 해서 5 쓰고요. 10만큼 받아 올립니다. 4, 3, 12. 12인데 1이 있으니까 135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있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곱하기 4까지. 다음에 5, 4, 22 받아 올리고요. 4, 4, 16, 180.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정답은 45. 그 다음 90. 그 다음 135. 마지막으로 180까지 이렇게 4개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60의 배수죠. 60의 배수. 이거는 숫자는 크지만 우리가 바로 풀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는 0을 생각하지 않고요. 6, 1은 6, 6, 22, 6, 38, 6, 4, 24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6, 10. 12에 0만 붙여서 120. 다음에 0만 붙여서 18에 0만 붙여서 180. 다음에 24에 0만 붙여서 240. 이렇게 바로 풀어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의 배수를 구하세요. 이것도 즉각적으로 풀수 있겠습니다. 7, 1은 7, 7, 2, 14, 7, 3에 21, 마지막 7, 4, 28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2의 배수인데요. 이거 혹시 우리 바로 풀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가 받아올림이 없기 때문에 바로 풀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32 곱하기 21은 32. 32 곱하기 22는 64. 곱하기 3은 다음 곱하기 3을 하면요. 5, 3, 15 해서 10만큼 받아올리고 5, 3, 15 해서 165가 됩니다. 다음 곱하기 4를 하면요. 뭐가 되냐면 5, 4, 20 하고요. 2 받아 올리고요. 5, 4, 20. 그렇다면 220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정답. 맨 처음에 생략한 55를 포함해서 55, 110, 165, 그 다음에 220까지 이렇게 수 4개를 포함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약수도 풀어보고요. 배수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제 약수와 배수, 첫 만남이지만 익숙하게 손에 착, 머리에 착 달라붙었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더라도요, 이렇게 연산 문제랑 함께라면 금방 익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 정리하면서 오늘의 스피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구하세요. 네, 15의 약수를 구하세요. 네, 벌써 머릿속에 번뜩!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정답, 머릿속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 약수와 배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해요. 그러면 다들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휴! 자, 친구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점점 하면서 친구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 선생님이 딱 눈에 보여요. 지금 딱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도 친구들이 열심히 듣는다면 또한뼘 이만큼 성장이 돼 있겠죠. 그쵸? 그 순간 선생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이번 강의도 즐겁고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도 진분수의 곱셈 이제 선생님이랑 쭉쭉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는 총망라된 진분수의 곱셈,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약분을 하는. 그래서 그걸 섞어가면서 다양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 쫙 키고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럼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산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인데 이번엔 뭐가 있어요? 약분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해요? 계산하는 중간에 이제 약분이 되면 서로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2와 4가 어때요? 약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분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어떻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이 딱 10분의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때 그때 약분이 되면 약분을 꼭 해주는 습관. 그것만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분의 2 곱하기 7분의 3이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3분의 2 곱하기 7분의 3. 선생님이 먼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3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3이라고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우리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보니까 어때요? 약분이? 이번에는 가능합니다. 뭐랑 뭐가 약분이 되죠? 저기 3과 3이 약분이 됩니다. 당연히 3으로 약분이 되겠죠? 3으로 해서. 자, 딱딱 3으로 약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1,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된다. 참 간단합니다. 자, 분모가 뭐예요? 1 곱하기 7입니다. 맞죠? 1 곱하기 7. 계산하면은 7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분자는요, 2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정답은 7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5분의 2 곱하기 8분의 7이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5분의 2 곱하기 8분의 7입니다. 먼저 분모, 분자 각각 묶어줄게요. 5 곱하기 8분의 2 곱하기 7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번에도 어때요? 약분할 게딱 보이네요. 뭐랑 뭐가 약분이 됐나요? 2와 8이 약분이 됩니다. 그쵸? 2와 8이 약분이 돼요. 자, 어떤 숫자로 약분할 수 있어요? 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2로 약분을 해볼게요. 하니까 2는 1이 되고요.

4분은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쵸? 자,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자, 분모 먼저 5 곱하기 4는 20. 그리고 1 곱하기 7. 분자 1 곱하기 7은 당연히 7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20분의 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수 있겠네요.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7분의 3 곱하기 9분의 5가 되겠네요. 아까 했던 대로 일단 써봐야죠. 써볼게요. 7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5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자, 바로 보입니다. 약분할 게 딱딱딱 보여요. 3이랑 9가 약분이 되네요. 3이라는 숫자로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약분을 해줍니다. 약분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아까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쵸? 분모 먼저 또 해볼게요. 7 곱하기 3은 얼마? 맞습니다. 21이 됩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5는 얼마? 1 곱하기 5는 5가 되는 걸알수 있네요. 정답은 21분의 5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9번 한번 해볼 차례네요. 9번도 한번 가뿐하게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7분의 6 곱하기 16분의 3입니다. 7분의 6 곱하기 16분의 3. 뭔가 계산을 하면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약분이 있으니까. 자, 7 곱하기 16분의 6 곱하기 3 적어주고요. 자, 보니까 약분할 게 있죠. 뭐랑 뭐? 6하고 16이 약분이 됩니다. 그쵸? 해서 약분을 해줄게요. 6하고 16, 어떤 숫자도 약분이 되나요? 2라는 숫자도 약분이 됩니다. 해서 16은 8로 바뀌고요. 6은요, 3으로 바뀝니다. 이후에 이제 계산을 하면 한결 편하겠죠? 그쵸?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7 곱하기 8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7, 8에 56이 나오고요. 그럼 분자는요? 3 곱하기 3 했더니 9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은 뭐다? 56분의 9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었네요. 13번 한번 해봐야죠. 13번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8분의 5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가뿐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분모에다가 9 곱하기 8 적고요. 분자에다가 2 곱하기 5 적은 뒤에 이제 친구들 이제 약분 박사일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약분할 게 보이잖아요. 맞죠?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2와 8이 2라는 숫자로 약분이 됩니다. 해서 2는 1, 8은 4로 바뀌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계산이죠. 계산 뚝딱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9 곱하기 4 하면 얼마? 36. 분자 1 곱하기 5는 5가 나오겠네요. 그쵸? 해서 정답은 얼마다? 36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15번입니다. 9분의 7 곱하기 14분의 3이네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식부터 적어봐야겠죠. 9 곱하기 14분의 7 곱하기 3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약분이 어디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해서 봤더니 이번에는 약분할 곳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친구들 찾았나요? 그쵸. 어디예요? 7하고 14가 일단 약분이 돼요. 뭘로? 7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7은 1이 되고 14는 2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어디 있어요? 9하고 3이 약분되잖아요. 그쵸? 9하고 3이 약분이 됩니다. 자, 뭐, 어떤 숫자로? 3으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1이 되고 9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훨씬 편하게 되는 거죠. 자, 분모는 3 곱하기 2 해서 얼마? 6이 되고요. 분자는 1 곱하기 1 해서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해서 정답은 6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18번 한번 해볼게요. 18번. 11분의 5 곱하기 10분의 3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8 곱하기 10분의 5 곱하기 3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또 약분할 게 바로 보이네요. 약분할 거딱 해봐야죠. 5랑 12. 5라는 숫자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5는 1이 되고요. 10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이제는 계산입니다. 분모 먼저 계산해 준다. 자, 11 곱하기 2는 22가 되고, 그 다음 분자 1 곱하기 3은 바로 그냥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해서 정답은 2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13분의 4 곱하기 8분의 7. 한번 해볼게요. 자, 적어봐야죠, 이것도. 13 곱하기 8분의 4 곱하기 7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될 거를 찾아봤더니 4하고 8이 어때요?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도 4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4는 1이 되고요. 8은 얼마가 돼요? 8은 2가 됩니다. 이제는 계산이에요. 이제 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분모 먼저 13 곱하기 2는 얼마가 나와요? 13 곱하기 2는 26이 나옵니다. 그쵸? 잘했어요. 자, 분자는요? 1 곱하기 7입니다. 이건 뭐 쉽죠? 얼마죠? 7이죠? 해서 정답은 얼마다? 26분의 7이 정답이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24번 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16 곱하기 15분의 3 곱하기 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약분할 게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자,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우선 16하고 4 먼저 약분을 해볼게요. 어떤 숫자로? 4로. 4로 약분을 하니까 4는 1이 되고요. 16은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약분할 게더 있죠. 뭐가 있어요? 3이랑 15가 약분이 됩니다. 이것도 3으로 약분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하니까 3은 1이 되고 15는 뭐가 됩니까? 5가 됩니다. 자, 이러니까 어때요? 더 약분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계산만 해주면 되겠다. 분모는 4 곱하기 5니까 20이 되고요. 분자는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20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27번, 27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20분의 7 곱하기 14분의 5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20 곱하기 14분의 7 곱하기 5라고 일단 적어봤고요. 약분되는 걸 보니까 한번 보세요. 20하고 5가 일단 약분이 돼요. 20하고 5가 5라는 숫자로 약분이 됩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는 1이 되고요. 20은 얼마가 될까요? 5로 약분하니까 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7하고 14도 약분이 된다는 거죠. 뭘로? 7. 7로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7은 약분을 해서 1이 되고요. 14는요, 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쵸? 자, 분모는 4 곱하기 2 해서 얼마가 나와요? 분모는 8이 나옵니다. 8딱 적어주고 분자는요, 1 곱하기 1이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8분의 1이다. 30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22분의 3 곱하기 12분의 11입니다. 22분의 3 곱하기 12분의 11. 자, 적어봐야겠죠? 22 곱하기 12분의 3 곱하기 11이라고 일단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약분이 보여요. 일단 22랑 11, 이게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11로 된다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11은 1이 되고요. 22는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와, 끝났다! 아니죠? 3이랑 12도 약분이 됩니다. 해서 3이랑 12 약분을 해봐야죠. 3은 1이 되고요. 12는요? 3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된다.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8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좋아요. 33번 해보겠습니다. 27분의 8 곱하기 얼마? 4분의 3입니다. 자, 가뿐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27 곱하기 4분의 8 곱하기 3 이렇게 적어두고 약분할 걸딱 찾으니까 일단 선생님은 27과 3이 약분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뭘로 약분이 되나요? 3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해서 일단 이걸 약분시켜 줄게요. 27은 9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해서 봤더니 아니에요. 약분할 게더 있어요. 뭐가 있죠? 4와 8이 약분이 됩니다. 맞죠? 해서 4와 8도 4로 약분을 해줍니다. 4는 1이 되고요. 8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약분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된다.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니까 분모는 9, 분자는 2가 돼서 정답이 9분의 2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는 우리 진분수의 곱셈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게요. 연산키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단위분수, 우리 단위분수 곱하는 거 했었죠?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 어떻게 했었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1을 적어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은 단위분수 곱하기 뭐예요? 단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을 해두고 그 다음에 뭘 해줬어요? 계산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분자끼리 분모끼리 각각 곱하되 약분이 되면은 먼저 약분을 하고 곱해주면 된다. 이거를 친구들이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딱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분수의 곱셈. 한번 선생님이랑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이거 했었죠? 단위분수 곱하기 단위분수였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분모만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어요. 2 곱하기 9라고 적어주고요. 분자는 어때요? 1이라고 적어주면 됐었죠. 해서 2 곱하기 9 하니까 분모는 18이 되고 분자는 1이 된다. 정답은 뭐다? 18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기억을 해내고 있죠? 4번 가보겠습니다. 4번도 뭐예요, 지금? 단위분수다. 단위분수. 그리고 단위분수를 서로 곱하는 거니까, 우리 아까 했듯이 분모만 곱해주면 된다. 14 곱하기 2분의 분자는 뭘 적으면 된다? 분자는 1을 적으면 된다. 1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 14 곱하기 2는 친구들이 이제는 가뿐하게 할수 있겠죠. 14 곱하기 2. 얼마 나오나요? 맞습니다.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에다가 28 적어두고요. 분자는 여전히 똑같이 무슨 숫자? 1. 1을 적어두면 된다. 정답은 28분의 1이 정답이다.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번입니다. 6번. 8분의 1 곱하기 11분의 6입니다. 8분의 1 곱하기 11분의 6. 보니까 어때요? 단위분수 곱하기 진분수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했었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되 뭐가 있으면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한다. 자, 기억하고 있고요.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8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6이라고 적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약분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게 있습니다. 뭐랑 뭐요? 8이랑 6이요. 8이랑 6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해볼 거예요. 8이랑 6을 약분을 2라는 숫자로 할 수가 있겠죠? 하니까 4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숫자가 안 보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계산을 딱 해주면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분모 먼저 4 곱하기 11은 얼마?

44. 분자는요, 1 곱하기 3이니까 3 적어주네요. 그럼 정답은 44분의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9번입니다. 9번. 12분의 1 곱하기 7분의 3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12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적어봤고요. 그 다음 딱 적으니까 어때요? 역시나 약분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약분할 게 보이죠? 12랑 3이 약분이 된다. 3으로 약분을 해줄게요. 하니까 3은 1이 되고요. 12는 4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계산을 딱 해주는 거죠. 자, 계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분모 먼저. 4 곱하기 7은? 맞습니다. 28. 그리고 분자는요, 1 곱하기 1이니까 당연히 1. 너무 쉽죠? 자, 해서 정답은 28분의 1이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12번입니다. 12번도 한번 해봐야죠. 7분의 6 곱하기 12분의 1. 이번에는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네요. 하지만 뭐, 다를 건 없죠? 그냥 계산을 딱 해주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12분의 6 곱하기 1. 적어보니까 바로 보입니다. 약분할 게 바로 보여요. 6과 12는 약분이 돼요. 자, 약분 딱 해줍니다. 6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6은 1이 되고요. 12는요, 6으로 약분하면 2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또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분모 먼저 해볼게요. 7 곱하기 2는 14. 그리고 분자는 그냥 1을 적어두면 된다. 해서 14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20분의 9 곱하기 얼마? 6분의 1. 해볼게요. 자, 20 곱하기 6분의 9 곱하기 1 하니까 선생님은 바로 봤어요. 친구들도 아마 바로 봤겠죠? 9와 6이 약분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요. 자, 3으로 약분을 하니까 6은 2가 되고요. 9는 얼마가 될까요? 9는 3이 됩니다. 맞아요. 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분모는 20 곱하기 2 해서 40이 되고요. 분자는요, 3 곱하기 1 해서 3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0분의 3이 정답이구나. 알수 있었어요. 18번 한번 해봐야죠. 18번. 자, 4분의 3 곱하기 16분의 7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예요.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주면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4 곱하기 16분의 3 곱하기 7 해놓고 보니까 약분할 게 있나요? 이번에는 약분할 게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4 곱하기 16 친구들 막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딱 알아요. 4 곱하기 16 얼마 나와요? 64가 나오죠. 그쵸? 3 곱하기 7은요? 당연히 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예요? 64분의 2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네요. 21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분의 5 곱하기 9분의 7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식부터 먼저 씁니다. 자, 6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7이라고 적어봤어요. 적어놓고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약분할 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6 곱하기 9 얼마 나옵니까? 54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분자는요, 5 곱하기 7 얼마? 35가 나오네요. 해서 정답은 얼마다? 54분의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번. 9분의 2 곱하기 얼마예요? 7분의 3이네요. 자, 식부터 먼저 써봐야겠네요. 그러면 적어봅시다. 9 곱하기 7분의 2 곱하기 3이라고 일단 적어보고요. 이번엔 어때요? 이번에는 약분할 게 선생님은 보이네요. 뭐가 있죠? 3이랑 9가 약분이 돼요. 그쵸? 3으로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할게요. 3은 1이 되고요. 9는

감이 됩니다. 맞나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하니까 3, 7에 21, 분모 20을 적어주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이니까 2 적습니다. 해서 정답이 21분의 2가 나오는 걸또 친구들이 알 수가 있네요. 자, 약분. 약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확인을 하고 바로 약분을 해줘야 돼요. 27번 한번 선생님이랑 27번 해보겠습니다. 11분의 3 곱하기 얼마? 9분의 2입니다. 깔끔하게 식부터 먼저 적어봐야겠죠? 자, 분모에 11 곱하기 9 이렇게 적은 후에 분자에는 3 곱하기 2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거 뭐였어요?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확인하니까 딱 보이죠? 약분이 가능? 합니다. 그쵸? 3이랑 9가 약분이 돼요. 해서 약분을 해줄게요. 자, 3은 1이 되고요. 9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엔 계산입니다. 분모 먼저 계산해 본다. 11 곱하기 3은 얼마다? 33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분자는 쉽습니다. 1 곱하기 2죠. 1 곱하기 2는 2죠. 그냥. 해서 정답은 33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이제 30번 할 차례네요. 30번. 20분의 9 곱하기 뭐예요? 3분의 2입니다. 해볼게요. 20분의 9 곱하기 3분의 2. 식을 적어보니 20 곱하기 3분의 9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선생님은 딱알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도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 약분할 게 보입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9와 3을 약분을 해볼게요. 9와 3을 약분을 이렇게 해봐요. 3으로 약분하니까 3은 1이 되고요. 9는 3이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 보니까 약분할 게더 있어요. 뭐가 있죠? 2하고 20도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도 2로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본다는 거죠. 자, 2는요, 1이 되고요. 20은요, 2로 나누니까 10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분모는 10 곱하기 1 해서 10이 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1 해서 3이 됩니다. 정답은 뭐다? 10분의 3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번 해보겠습니다. 33번. 자, 해볼게요. 식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25 곱하기 28분의 7 곱하기 5입니다. 하니까 와, 어때요? 친구들 확인했나요? 약분 가능하죠? 그쵸? 해봅시다. 선생님은 7하고 28 한번 약분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숫자로요? 7로요. 자, 7로 약분하니까 7은 1이 되고요. 28은 얼마가 되죠? 7로 약분하면? 그쵸? 4가 되죠? 해놓고 나니까, 와, 끝났다. 아니죠. 또 약분할 게 있어요. 뭐가 보이나요? 5하고 25요. 이것도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5라는 숫자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5는 5로 나누니까 1이 되고요. 25는요? 5로 나누니까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분모 봅시다. 5 곱하기 4는 얼마? 20 하고요. 분자는 1 곱하기 1이니까 당연히 1이라고 적으면 깔끔하게 계산이 완료되는 걸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선생님과 열심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친구들 자신감 쑥쑥 키워졌나요? 그 자신감 바탕으로 이 강의가 끝나면 당연히 친구들이 해야 할거 뭐예요? 남은 문제 한번 꼼꼼하게 풀면서 복습하는 거꼭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친구들께 돼요. 지금은 선생님의 이제 연산 쇼를 본 거고, 이제 친구들이 잘하려면은 이 강의 끝나고 열심히 복습을 해야 한다는 거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꿀단지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하는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은요, 연산 4차 시 남은 부분들 쫙쫙쫙 풀어 볼 겁니다. 3일차부터 4일차, 5일차까지 문제들 풀어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지난 시간과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두 번째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한번더 익혀 볼 겁니다. 자, 오늘의 원리 한번더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7과 7분의 5 나누기 12인데요. 뭐, 이미 이 문제 풀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또 함께 푸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이 7과 7분의 5 나누기 12, 어떤 방법으로 풀수 있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함께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의 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리는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더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요. 자, 그림으로 먼저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은 1과 4분의 1 나누기 5, 1과 4분의 1 나누기 5이기 때문에 5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에 계산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4분의 5라는 가분수로 나타낸 후에 계산하는 것 말입니다. 자, 방법 1이든 방법이든 똑같이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에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먼저 1과 4분의 1을 4분의 5라는 가분수로 나타내 주고요. 4분의 5 나누기 5인데요. 이렇게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는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하고, 그리고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분수의 곱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주고 계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과 4분의 1을 4분의 5로 먼저 바꾸어 주고, 곱셈으로 바꾸어 주면서 5를 5분의 1로 나타내 주죠. 그래서 20분의 5인데요, 약분해서 4분의 1이라고 정답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었죠.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우리 이것만은 꼭꼭 기억하자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후에 계산해 주자 꼭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경우였습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3과 2분의 1 나누기 3인데요. 그림으로 나타내 주면 3과 2분의 1은 가분수 2분의 7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누기 3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 줬는데요. 이왕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분자 분모에 자연수 3을 곱해서, 각각 곱해서 6분의 21이라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누기 3은요, 크게 3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6분의 21 나누기 3 결과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지요. 6분의 7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런 방법이었어요.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준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로 나타내 주었는데요. 이렇게 자연수 3을 각각 분자 분모에 곱해서 6분의 21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해서 6분의 7, 1과 6분의 1이라고 구해 주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면서 3이 3분의 1로 바뀌는데요. 역시 이때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말고요. 역시 결과는 똑같은 6분의 7, 1과 6분의 1이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든 아니든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주고요.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바꾸어준 다음에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하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3이 3분의 1로 이렇게 분수로 적어주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주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방법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3일차 문제부터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문제 확인해보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의 연산키 문제 계산해 보세요라고 있는데요. 1과 2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1과 2분의 1을 2분의 3으로 바꾸어 주고요. 나누기 2. 다음은요.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주고 2를 2분의 1로 바꾸어 줍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나누기 세모를 곱하기 세모분의 1로 바꾸기.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1과 7분의 2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7분의 9라고 고쳐주고요. 곱하기 곱셈으로 바뀌면서 2를 2분의 1, 요렇게 뿅 고쳐주는 거죠. 따라서 14분의 9예요 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1과 10분의 3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10분의 13이고요. 곱하기로 바뀌면서 2분의 1로 변신해 줘야 되겠죠. 자, 끼리끼리 계산하면 20분의 13이라고 결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1과 7분의 6 나누기 3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7분의 13 적어주고요.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끼리끼리 계산해주면 21분의 1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방법이든 어떻게 풀어도 좋아요. 다 맞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풀 때, 내가 조금 더 끌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방법이 나에게 더 맞아, 더 쉬워, 더 익숙해.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만으로만 풀지는 말고요. 우리는 지금 연산 실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니까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방법 1로도 해보고 방법 2로도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까 연산키에서 봤던 것처럼 분수의 곱셈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방법이 아닌 두 번째 방법으로 지금 쭉쭉 풀어보는 겁니다. 자, 3일차 문제 4번 문제인데요. 2와 4분의 3 나누기 3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보죠. 4분의 11이고요.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12분의 11이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3일차 문제 계속해서 20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죠. 3과 12분의 5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분의 41이고요.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누기 1을 곱하기 2분의 1로 고쳐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24분의 41이고요. 정답이 가분수로 나왔다. 그러면 대분수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24분의 41은 1과 24분의 17이라는 대분수로 나타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이번엔 21번 문제 풀어볼까요? 2와 16분의 1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줍니다. 16분의 33 이렇게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곱하기로

바뀌면서 2가 2분의 1로 바뀌죠. 그렇다면 끼리끼리 계산하면 32분의 33이고요.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3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하나 더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엔 22번 문제입니다. 8과 2분의 1 나누기 3입니다. 자,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래요.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후다닥 풀다 보면은요, 이 가분수로 고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지 말고 대분수는 항상 가분수로 먼저 이렇게 고쳐주고 시작을 합니다. 2분의 17 곱하기로 바뀌면서 3분의 1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6분의 17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와 6분의 5라고 대분수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22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모두 한번 해결해 보고요. 4일차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또 우리 잠깐 머리를 식혔다가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바로 꿀팁 시간입니다.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인데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또 어떤 꿀팁을 가지고 올까 고민, 고민, 또 고민 하다가요. 이런 꿀팁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보다는 손으로 계산해요. 여기 눈이 있고요. 여기 손이 있죠. 자, 눈보다는 손으로 계산해요가 바로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친구들이 간혹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나는 눈으로 되게 잘 풀어요. 머리로 되게 계산 잘해요.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좋죠. 막안 쓰고 풀면은 좀 이렇게 빨리 풀수 있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만 자꾸 풀다 보면은요, 그만큼 우리가 실수, 아차차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내가 잘 풀었는지 계산 과정을 확인할 때도 그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눈으로 푸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산 실력을 높이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을 때는 이왕이면 이 눈보다는 나의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천천히 연습할 수 있도록 이 손으로 푸는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는요, 아무리 내가 눈으로 풀수 있는 간단한 식이라도 한번 손으로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남은 문제들을 풀 때요, 자꾸 머리로만 풀지 말고 이렇게 손으로 써보자. 손으로 계산해요. 이 꿀팁 잊지 말면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눈보다는 손으로 계산해요.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잠깐 머리 식혀봤나요? 이제 조금 더 힘내서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만나보죠. 이번엔 약분이 가능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입니다. 약분이 뭐예요? 약분. 약분은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어 분수를 간단하게 하는 게 바로 약분이잖아요. 약분이야겠네요. 자, 계산에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약분수가 뭐예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분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가 바로 기약분수입니다. 약분할 때까지 해봐. 이 뜻이죠?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와 4분의 1 나누기 3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가분수로 고쳐줬죠. 4분의 9 나누기 3이에요. 자, 요렇게 한번 풀어보세요라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풀어봅니다.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이 3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계산하면 12분의 9인데요.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3이라는 기약분수로 고칠 수가 있지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2와 2분의 1 나누기 5입니다. 가장 먼저 2분의 5라는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곱하기 5분의 1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5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5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기하학분수 고쳐줘야 됩니다. 약분해 주죠.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2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에요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3과 5분의 1 나누기 4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 가분수 5분의 16이라고 적어주고요. 이제 곱셈으로 바뀌면서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분모는 20이 되고요. 분자는 16이 되겠습니다. 약분할까요? 4로 약분하면 분자는 4, 분모는 5, 그래서 5분의 4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4와 7분의 2 나누기 6입니다. 그러니까 7분의 30이라고 먼저 가분수로 나타내어 주고요.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모는 42이고요. 분자는 32잖아요. 자, 이제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10이 되고요. 분모는 3, 1은 3, 3, 4, 12, 14분의 10. 한번더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하면 5, 그리고 7이기 때문에 우리는 7분의 5다라고 이렇게 기하학분수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꿀팁이 머리보다는 손으로 풀어요였잖아요. 이걸 자꾸 머리로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여기서 바로 7분의 5로 자꾸 적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지금은 연습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손으로 꼭꼭 잘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는요. 2와 8분의 5 나누기 3입니다. 가장 먼저 가분수로 8분의 21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24분의 21이고요. 3으로 약분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분자는 7이 되고요. 분모는 8이 되기 때문에 8분의 7이라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인 기하학분수로 고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4일차 문제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봅니다. 3과 10분의 3 나누기 6이에요. 자, 가분수로 고쳐주죠. 10분의 33. 그 다음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요. 60분의 33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3으로 한번 약분해 보면은 분자는 11이고요. 분모는 20이니까 20분의 1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어보죠. 4일차 문제 21번입니다. 1과 13분의 5 나누기 3입니다. 그렇다면 가분수 13분의 18 곱하기로 바뀌면서 4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끼리끼리 계산하면 분모는 52가 되고요. 분자는 18이 됩니다. 약분 가능하잖아요. 2로 신나게 약분하면 분자는 9가 되고요. 분모는 26이 되기 때문에 26분의 9라고 기하학분수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22번 문제인데요. 5와 8분의 5 나누기 6입니다. 먼저 가분수를 고쳐주면 8분의 45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일. 자,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6분의 1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48분의 45가 되겠지요. 자, 3으로 한번 약분해 보죠. 그렇다면 16이 되고요. 여기는 15가 되어서 16분의 15라는 기하학분수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5일차 문제까지 또 만나봐야 되니까 바로 이어서 5일차 문제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5일차 문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계산해서 기하학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분자를 자연수의 배수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지금까지 한 것처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5일차 문제 네 문제는요,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세 문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과 6분의 5 나누기 2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가분수로 고쳐주는 것 잊으면 안 되겠죠? 6분의 11이고요. 나누기 2입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인가? 아니라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왕이면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게끔 자연수를 각각 분자 분모에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2분의 22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죠.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 나누기 자연수를 해서 12분의 11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말이죠.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죠. 3과 8분의 7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8분의 31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고요. 나누기 3을 내주면 되겠는데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3을 각각 곱해주면 24분의 93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죠. 그래서 24분의 93 나누기 3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24분의 31인데요.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줍니다. 따라서 1과 24분의 7 이렇게 잘 나타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6과 3분의 1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가분수로 고쳐주면 3분의 19고요. 나누기 4입니다. 각각 4를 곱해주죠.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2분의 19 곱하기 4를 해주면 76이죠. 그리고 나누기 4를 해줍니다. 76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76 나누기 4 이렇게 말이죠. 12분의 19이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1과 12분의 7이구나. 이렇게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2와 8분의 3 나누기 4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8분의 19라고 가분수로 나타내 주고 나누기 4를 해주면 되겠지요. 자, 19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4를 곱해줍니다. 32분의 76 고쳐주고요. 나누기 4 적어줍니다. 이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었기 때문에 32분의 76 나누기 4를 해주면 32분의 19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죠. 19와 32의 공약수가 1뿐이기 때문입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일차 문제 이어서 20번 문제부터 또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두 번째 방법,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방법이었죠. 자, 4와 5분의 4 나누기 3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준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4라는 가분수로 꼭꼭 먼저 고쳐주고요. 이제 곱셈으로 바꾸면서 3을 3분의 1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다면 끼리끼리 계산하면 15분의 24라고 적어줄 수가 있고요. 자, 가분수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15분의 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분자는 3, 분모는 5로 한번더 약분을 해주면 1과 5분의 3이라고 기하분수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21번 문제도 만나보죠. 3과 9분의 5 나누기 3입니다. 자, 가장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 주면은 9분의 32라고 바꾸어 주고요. 이제 나누기 3입니다. 곱셈으로 바뀌면서 4분의 1로 바꾸어 줄 차례죠. 자, 이제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자, 분모는 36으로 적어주고요. 분자는 32로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신나게 약분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4로 약분해 보죠. 4로 약분하면 여기는 8이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9가 됩니다. 8과 9의 공약수는 1뿐이기 때문에 9분의 8 기하분수 맞네요. 따라서 계산 결과 9분의 8이라고 잘

0: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22번 문제도 한번 만나봅니다. 6과 7분의 3 나누기 5인데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7분의 45라는 가분수로 먼저 고쳐주고요. 이제 곱셈으로 바뀌면서 5분의 1로 이렇게 샥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모는 35가 되고요. 분자는 45가 되겠지요? 자, 이제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기하학분수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5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분자는 9가 되고요. 분모는 7이 되니까 7분의 9이고요.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고쳐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1과 7분의 2라고 이렇게 정답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역시 남은 문제들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눈보다는 손으로 쓰면서 차근차근 계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도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대분수는요, 꼭꼭 가분수로 바꾼 뒤에 정리해 주고요. 이렇게 아랫부분 샥 정리해 주면 되는데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뒤에 있는 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해 주고, 그리고 가분수라면 대분수로 바꾸는 것까지 잘 기억해서 차근차근 손으로 쓰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산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의 퀴즈 멋지게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바로 7과 7분의 5 나누기 10이었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과 7분의 5 나누기 10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7과 7분의 5를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7분의 54라고 바꾸어줄 수가 있겠죠. 이제 나누기 12인데요. 이것을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12가 12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뀌잖아요. 이제 계산해보면 분모는 84, 그리고 분자는 54가 되겠지요. 이제 신나게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그렇다면 분자는 27이 되고요. 분모는 42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2분의 27이라고 이렇게 정답 적어보기 전에 기하학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42분의 27이 또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9가 되고요. 분모는 3, 1은 3, 그리고 42, 14분의 9, 한번더 약분이 되잖아요. 꼭 잊지 말고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14분의 9라는 기하학분수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오늘의 퀴즈 멋지게 풀어봤으니까요. 이제 보너스 퀴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거예요. 4와 6분의 1 나누기 10.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요? 방법 1 또는 방법 2 중에 하나를 골라 풀어보는데요. 기하학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는 겁니다. 또 가분수라면 대분수로 바꾸어 말이죠. 정답을 수강구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보았네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개념과 남은 문제들 꼭꼭 잊지 말고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13세기 유럽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는데 뭔지 짐작해 보시겠어요?
1: 13세기면 유럽은 그야말로 뭐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앙의 시대.
0: 그렇죠.
1: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신학대전도 있고 독일의 뭐 니벨룽겐의 노래 어떤가요? 맞나요?
0: 아, 좀 가볍고 재밌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1: 가볍고 재밌는 거.
0: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에 다녀온 이야기.
1: 동방. 여행기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재밌죠.
0: 그렇죠.
1: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론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마르코 폴로, 이 원제국의 쿠빌라이 칸과 뭐 아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0: 조금 과장된 네. 면이 있긴 한데,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7년을 함께 했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의 관리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원나라의 수도 대도는 지붕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해요.
1: 그래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 도대체 뭐 저런 도시가 어딨냐.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마르코 폴로를 이제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는 좀 진실을 말해 라고 해도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이야기들은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도 합니다.
0: 약 200년 후에 콜럼버스가 신학로를 찾아 떠날 때도 이 책이 영향을 줬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대항해 시대를 연 거 아닐까요?
1: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또 이 마르코 폴로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건가요?
0: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도라 불렸던 원나라의 수도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북쪽의 수도라는 이름의 북경으로 바뀐 베이징.
1: 자, 오늘 우리가 떠날 도시 베이징, 마르코 폴로가 반했던 그 도시. 네, 자 베이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나 지금이나 베이징은 중국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과학, 정치, 역사가 다 모였잖아요.
1: 그리고 베이징의 진짜 매력은 골목길에 있는 것 같아요. 후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몽골어로 우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원나라 때는 우물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을 했는데요. 궁전 사이사이에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이 생겼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겠는데요?
1: 그런데 이곳도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제 문화대혁명 때 네 가지 낡은 것이라고 해서 사구타파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재와 종교 유적을 많이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때 이곳 후퉁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급격한 도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일부 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0: 후퉁에서 서민의 삶을 관찰할 수 있다면 바로 옆에 궁전에서는 황제의 삶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역사의 중심에 있던 베이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까요?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16,410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로 연경이라고도 불렸어요. 또한 12세기 그

나라, 13세기 원나라의 수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15세기 명나라의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천도한 이래 중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406년에 자금성 건축이 시작되었거든요. 14년이 걸린 이 공사엔 100만 명 이상의 일꾼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발견되는 고급 농나무와 베이징 근처에서 채취되는 큰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지상 최고의 궁전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황제가 계속 기거한 곳이 자금성입니다. 영락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 본명은 주채입니다. 그는 1360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워서 황제 홍무제라고도 하거든요. 황제가 되었고요. 10살이 된 주채를 지금의 베이징 지역의 북평왕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북평으로 향한 것은 21살 때입니다. 그는 베이징을 침략한 몽골 타타르부 등과 교전하여 승리하였고요. 국경지대 수비군 지휘관이 되어 북부 국경을 지키는 수비군을 맡았습니다. 1392년에 황태자가 죽었어요. 홍무제는 주체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거든요.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홍무제는 반년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때 그를 황태자로 책봉하지 못한 것을 홍무제는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1398년 홍무제가 죽고 난뒤 이어서 권문제가 즉위합니다. 권문제는 자신의 숙부들을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권문제의 숙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문제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요. 따라서 권문제는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삭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당시 홍무제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세력이 강대한 연왕 주채가 중심이 되어서 1399년 거병하니 이를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1402년 6월 주채는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요. 건문제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명의 제3대 황제 성조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즉위 이후 얼마간 난징에서 머물다가요. 1421년 자신의 정치 기반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중국의 정치 중심지는 베이징이 되었습니다. 영락제의 베이징 천도는요. 그가 북방의 군사력을 온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화북 지방, 베이징이 있는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중심 도시가 된 베이징의 티엔안먼은 자금성의 남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고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25년에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티엔안먼에 순원의 초상화가 걸렸었어요. 1945년에는요. 일본에 맞서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1949년에는 2차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더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고요. 1949년 10월 1일 그 이후부터는 오직 마오쩌둥의 초상화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베이징이 중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0: 이 과거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과학의 중심지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촌에는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도 베이징에서 관제를 하잖아요.
1: 600여 년 된 자금성과 최신 과학연구소가 공존하는 정말 매력 넘치는 도시죠. 아, 그런데 선생님, 자금성 건설에는 놀라운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0: 아, 또 있습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1: 14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1420년에 자금성이 지어졌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벼락을 맞아 주요 건물이 다 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영락제가 조카한테서 황제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심지어 난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왔죠.
0: 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거군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다시 지었다라는 건가요?
1: 네. 영락제는 다시 난징 천도를 주도한 신하를 처형하면서 여론을 잠재웠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공사에 돌입했죠. 약 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0: 영락제의 베이징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베이징이 진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거는 또 19세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아편 전쟁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856년 10월 광저우 앞 주강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 에로호의 영국 국기가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서 광저우 시내로 침입해 이에 12월 광저우를 점령하고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지방관의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연합군 위원회의 점령 행정이 실시됩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1858년 북상해서 북경의 관문인 텐진까지 점령하자 청나라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텐진 조약을 맺는데요.

이후 조약의 비준 문제로 마찰이 지속되던 중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베이징으로 진격을 해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베이징 근방에 주둔을 한 후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으로 쳐들어갔고요. 영투 연합군은 금, 은, 세공품들과 장식품 등을 약탈한 후에 이 원명원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전쟁은 곧 종결됐고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조정은 텐진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아편의 거래도 합법화했고 여기에 추가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텐진을 포함한 11개 항구 개항, 내지에서의 여행, 통상과 포교의 자유,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은 800만 냥, 그리고 영국의 홍콩에 인접한 주릉반도를 할양하는 등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중재해서 도움을 준 러시아에게도 연해주 지역까지 할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1946년 6월 장제스의 국민당이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구를 침공해서 전면적인 내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초기의 국민혁명군은 병력,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보다 우세했고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1947년 3월에는 20만의 국민혁명군이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 예난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점령지를 늘린 국민혁명군은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당 정부의 총체적 부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이미 떠난 민심이 어우러

이어져서 1948년 가을부터는 공산당 측에 유리하게 내전이 전개되었고요. 1948년 11월 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국민혁명군을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인민해방군은 1949년 1월 31일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파죽지세로 창장강을 건너 4월 23일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함락시키고 5월 27일에는 중국 대륙 최대 도시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에 취임을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같은 해 10월 14일 광저우를 접수하고 11월 30일에는 중화민국 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마저 함락시키게 됩니다. 12월 10일 장제스는 대륙 최후 거점인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을 했고요. 12월 27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청두에 입성함으로써 대륙에서 국민당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징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현대사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천안문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정기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일명 테란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1990년 7월 10일 제5차 국무원 보고에서 정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875명, 민간인 부상자는 약 14,550명이었으며 군인과 정경은 56명이 사망, 7,528명이 부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베이징의 역사는 곧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중국 그 자체였습니다. 이 원명원의 잿더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까지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까지 품고 있습니다.
1: 베이징의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네요.
0: 네. 이 1860년 원명원이 불탔을 때,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수천 년 대제국이었던 중국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1839년부터 1949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은 이 시기를 백년국치, 즉 백년의 치욕이라고도 부릅니다.
1: 원, 명, 청, 세 왕조가 수도로 삼고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으며 1989년에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곳도 바로 이곳 베이징입니다.
0: 지금도 중국의 주요 기관이 이곳 베이징에 있습니다. 이 베이징의 미래는 곧 중국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까요? 오늘 베이징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 상인이었던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은 27년 동안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이 동방견문록이야. 이 책을 읽은 유럽인들은 처음 접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신기했고 생소했던 나머지 마르코 폴로를 허풍쟁이, 뻐버리라고 부르기도 했대. 당시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이었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아시아 국가에 대해

0: 잘 몰랐던 시기였거든. 하지만 오늘날은 어때? 완전히 달라졌지? 세계 곳곳의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있어.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사회, 이를 국제사회라고 해. 국제사회의 기본 단위는 국가라고 할 수 있어.
1: 자, 그럼 국제사회는 대체 어떠한 특성을 지닐까요? 반갑습니다. 연결고리 사회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중학교 사회2의 거의 이제 마지막 단원, 국제정치 등장하는 부분에서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행위 주체 등장을 하고요. 고등학교 통합사회2 가게 되면 평화를 다루는 단원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우선 이러한 행위 주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어떠한 토대가 되는 국제사회는 대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제사회는요, 국내 사회와는 진짜 달라요. 국내 사회에는 강제력이 있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죠. 근데 이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는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회에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곰곰이 국제사회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서로 너무 잘 지냈다가 또 어떤 때는 서로 완전 싸웠다가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히 국가들이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걸 먼저 추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 각각의 나라별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서로 다르고 이 힘에 따라서 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약소국이나 강대국 뭐 이런 말들을 들어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갈등과 분쟁이 생겨납니다. 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두 번째 국제사회 특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냐라고 했을 때는 국제사회는 이렇게 평화롭게 아주 따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뭐 자연재해 어떠한 사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이걸 그냥 무시하지만은 않고 긴급 구호 물품 같은 것들을 보내는 거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손에 손잡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서로서로가 특히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여러 행위 주체, 특히 국가들별로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어요. 이때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국가나 또는 국제기구가 야, 우리 이런 거 이러한 내용으로 꼭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 규범을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그런 국제기구에서 내려진 결정 자체를 존중함으로써 서로의 협력과 상호 의존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제사회 특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주는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주체들에 대해서 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요, 기본입니다. 국가예요. 자, 이러한 국가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행위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국가라고 했을 때 모르는 친구들 없겠지만 그 의미를 좀 정의를 해보면요, 일정한 영토를 갖고요, 국민을 갖고요,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 집단을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국가의 활동 모습은 너무 당연히 많이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계의 평화, 서로의 협력을 위해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활동을 한번 볼게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요, 대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결정을 했다. 실제로 구호 물품이라고 하는 걸 보냈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바로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첫 번째, 네, UN입니다. 국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전부 다 국제기구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와 같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국제기구를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기구를 구성하는, 예,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정부를 회원으로 한다면 이를 우리는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정부와 국가가 중심이 아닙니다. 저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든지 국내 사회에서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국제기구를 국제비정부기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또는 국제사면위원회라든지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비정부기구의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국제기구가 활동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유니세프, 또 두 번째 사진.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창궐했던 때에 진단키트를 필요로 하고 의료용 기기를 필요로 하던 곳에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요. 긴급 이러한 물품들을 지원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모두 다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되게 익숙한 기업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요,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물건을 생산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파급력을 지니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은 비단 하나의 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타예요. 이 안에는요, 뭐 전직 국가 원수부터 어떤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종교 지도자 아니면 뭐 운동선수 등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네, 카터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네. 자,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인 전직 국가 원수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막대하게 발휘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지구촌의 구성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앞으로 지구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는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DNA, 유전자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죠. 그런데 DNA와 유전자는 같은 용어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어일까요? 또 이 DNA와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눈, 머리카락, 성질 같은 형질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제 DNA와 유전자의 관계, 그리고 형질 발현의 비밀을 하나씩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요, 거울을 보면서 부모님 중에 누구를 닮았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닮았나?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일까?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요, 염색체 그리고 유전자의 관계를 이해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면서 아, 염색체와 유전자는 이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제 통합과학과 연계가 되면서는 우리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필요한 세포 내의 정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총체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걸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로 부모의 형질. 근데 형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와 고유한 성질, 형태와 성질을 형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유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용어를 좀 공부했었거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DNA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DNA가요. 여기 보이는 지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아,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둘둘둘 감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것이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염색사입니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언제만 그랬냐면 바로 세포가 분열할 때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는요, 잘 분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응축된 막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응축된 막대의 형태가 바로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런 염색체 바로 우리가 핵 안에서 관찰이 가능했었고 핵은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인 세포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맵을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는 세포가 되는데 세포 안에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핵 안에는 DNA와 단백질이 같이 있는 바로 염색사, 근데 세포 분열할 때만 응축된 막대 형태 염색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유전자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그림에요. 유전자 보면 DNA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특정 부위가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럼 DNA는요. 바로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로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통합과학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유전자와 염색체, DNA에 대한 정의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와 DNA가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DNA는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성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DNA의 정보가 RNA로 옮겨지고 단백질로 이어질 때 드디어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생명 중심 원리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유전을 공부해서 공부했던 기본적인 유전 용어들을 바탕으로 통합과학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바로 DNA와 RNA라고 하는 핵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기본 단위들을 공부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DNA, 단일 가닥 구조를 가지고 있는 RN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핵 안에 존재하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전 정보 가지고요, 결국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핵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라이보솜, 핵 바뀌거든요. 그러면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라이보솜까지 전달해줘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RNA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DNA를 통해서 RNA를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를 하고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통합과학에서는 이런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유전 정보의 흐름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게 되는가, 그 내용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보면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용어 정리 잘 해두셔야만 통합과학에서 이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하고 다음 강으로 무사히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의 반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차시의 원리를 알아보았죠. 바로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를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낸 도전 연산왕 퀴즈도 잘 풀어보았나요? 네,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41.6 나누기 0.8의 몫은요? 그렇죠. 바로 52가 됩니다. 모두 정답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일차, 2일차의 내용 만나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3일차, 4일차, 5일차의 내용을 만나게 되겠죠. 문제, 무리 다 풀고 선생님 강의 듣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먼저 3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 우리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이에요. 9.1 나누기 1.3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 즉, 91 나누기 13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몫이 7이 되니까, 아, 9.1 나누기 1.3의 몫도 역시 7이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둘다 모두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그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리를 알아보았죠. 1번, 9.6 나누기 1.2의 계산이에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96 나누기 10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몫에 8이라고 쓰고 2, 8에 16, 1, 8은 8. 그래서 빼면 0이 되죠. 몫은 8이 되고요. 6.5 나누기 1.3도 역시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65 나누기 13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 5, 15죠? 1, 5는 5. 65이니까 빼면 0, 몫은 5가 되는 거예요. 다음, 4.5 나누기 1.5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해서 45 나누기 15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5 곱하기 3은 15. 1, 3은 3. 즉, 45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3이 되고요. 7.6 나누기 1.9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76 나누기 19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몫에 4를 쓰고 9, 4, 36, 1, 4는 4. 즉, 76이 되죠? 빼면 0이 되고요. 몫은 4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계산을 하다가 곱셈을 하다가 올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작게 숫자를 썼어요. 여러분도 숫자를 이렇게 스스로 표시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다음, 9.3 나누기 3.1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하자. 93 나누기 31입니다. 그러면, 1, 3은 3, 3, 3은 9. 31 곱하기 3이 93이니까 뺐을 때 0, 그래서 몫은 3이 되고요. 23.8 나누기 1.7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해요. 238 나누기 17이죠. 23에는 17이 한번 들어간다. 1을 쓰고 17. 뺐더니 6이죠? 8을 내려요. 그 다음 4를 써볼까요? 몫에? 그 다음 7, 4, 28이잖아요. 1, 4는 4. 그래서 68이 되는 거예요. 뺐더니 0이 되죠? 몫은 바로 1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몫의 소수점 이렇게 올려 찍어서 1.4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소수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8 뒤에. 자, 7번. 1.8. 그리고 16.2가 있죠. 16.2 나누기 1.8이에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162 나누기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8, 9, 72. 1, 9는 9. 16이죠? 그럼 162가 되니까 뺐을 때 0, 몫은 9가 되는 거고요. 8번. 25.2 나누기 2.1.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252 나누기 21이니까 21 곱하기 1은 21. 빼면 4. 2를 내리죠. 42니까 21 곱하기 2는 42가 되는 거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12가 되는구나. 다음 9번. 42.5 나누기 2.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하면 425 나누기 25입니다. 25 곱하기 1은 25죠.
42에서 25를 뺐어요. 그랬더니 17이 되고요. 5를 내립니다. 175에는 25가 몇 번 들어갈까? 7을 한번 몫에 써볼까요? 그러면 5, 7에 35, 2, 7에 14, 175죠. 뺐더니 0, 몫은 17이 되는구나. 46.8 나누기 2.6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했더니 468 나누기 26이에요. 26 곱하기 1은 26, 빼면 20이죠. 8에 내리세요. 26에다가 며칠 곱해야지 208이 될까요? 그렇죠. 8 한번 써볼까요? 6, 8에 48, 2, 8에 16, 그러면 20이죠. 208이 되니까 5, 뺐을 때 0, 몫은 18이 되는구나. 다음 11번, 62.4 나누기 3.9예요.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요. 624 나누기 39입니다. 39 곱하기 1은 39죠. 62에서 39를 빼주세요. 그럼 23이 됩니다. 4를 내렸어요. 그러면 39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234가 될까요? 그렇죠. 어림을 해보는 거예요. 한 6 정도 되지 않을까? 9, 6에 54.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요. 5, 3, 6, 18이죠. 18에 5를 더했으니까 23. 그래서 234가 되고 빼니 0. 그래서 몫은 16이 된다. 47.3 나누기 4.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하자. 그럼 473 나누기 43이고 43 곱하기 1은 43. 뺐더니 4, 3을 내리죠. 43 곱하기 1은 43. 빼면 0. 몫은 얼마? 바로 11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52.5 나누기 7.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하면 525 나누기 75죠. 그러면 525에 75가 몇 번 들어갈까? 자, 예를 들어서 몫에 7이라고 써볼게요. 57에 35, 77에 49, 49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 52가 되죠. 빼면 0. 자, 여러분들은 한 번에 몫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6 말고, 7 말고 6도 넣어보고 8도 넣어보고 하면서 몫을 어림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86.9 나누기 7.9입니다. 소수점을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해주는 거예요. 869 나누기 79다라고 생각을 하고 79 곱하기 1은 79 빼면 86에서 79를 뺐더니 7이 되고 9를 내려요. 79 곱하기 1은 79 뺐더니 0. 몫은 11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는요. 소수점을 둘 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이제 우리 연산력 키우기 4일차 한번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는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4.86 나누기 0.03과 같이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이 있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해서 486 나누기 3이다 라고 생각을 하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162였으니까 아, 우리 소수 나누기 소수의 몫도 다음과 같이 똑같이 160이야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가 모두 소수 두 자릿수이므로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똑같이 옮겨서 생각을 하자. 이것은 결국 두 수에 똑같이 100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0.14 나누기 0.0이에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똑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14 나누기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2, 7에 14. 몫이 바로 7이 되는구나. 그 다음 0.15 나누기 0.03도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하면 15 나누기 3이죠. 그러면 3, 5, 15 뺐을 때 0. 몫은 5가 되는구나. 3번 0.25 나누기 0.05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5 나누기 5잖아요. 그럼 5, 5, 25가 되죠. 빼면 0, 몫은 5죠. 0.42 나누기 0.06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이렇게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42 나누기 6이니까 6, 7에 42. 바로 몫은 2가 7이 되는구나 라고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5번 1.05 나누기 0.05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05 나누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에는 5가 두 번 들어가니까 5이 10. 5를 내려요. 5일은 5. 아, 몫은 21이야. 6번 1.62 나누기 0.06도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여 162 나누기 6이다 라고 생각하자. 6이 12죠. 빼면 4죠. 1을 내리세요. 6, 7에 42이니까 빼면 0. 몫은 27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7번. 1.47 나누기 0.07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하자. 147 나누기 7이죠. 그러면 7이 14. 7을 내려요. 7일은 7. 빼면 0이죠. 그래서 몫은 21이 되는 거고요. 8번 2.72 나누기 0.08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하자. 272 나누기 8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83 24죠. 빼면 3, 2를 내려요. 8, 4, 32. 빼면 0, 몫은 34가 되는구나. 다음, 1.04 나누기 0.13도 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104 나누기 13이잖아요. 오, 몫에는 일단 8을 한번 써볼까? 3, 8에 24. 올림한 수 작게 쓰고. 1, 8은 8이죠? 8이랑 2를 더했으니까 10이 됩니다. 그래서 104가 되죠. 빼면 0. 몫은 8이 되는 거죠. 2.38 나누기 0.17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자. 238 나누기 17이죠. 17 곱하기 1은 17이고 뺐을 때 6, 8을 내려요. 자, 17 곱하기 4를 해봅니다. 7, 4, 28, 1, 4는 4. 그럼 68이죠. 빼면 0. 몫은 14가 되겠네요. 다음 11번 3.61 나누기 0.19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해서 361 나누기 19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9 곱하기 1은 19가 되겠죠. 36에서 19를 빼면 17이 됩니다. 1에 내려주세요. 171이죠. 그러면 19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71이 될까? 9를 곱해볼게요. 99, 81, 19는 9. 그럼 171이 되겠죠? 빼면 0, 몫은 19가 되는 거예요. 다음 12번, 6.8이 나누기 0.2이다. 자,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할까? 682 나누기 22. 그럼 22 곱하기 3을 했을 때 2, 3은 6, 2, 3은 6이니까 68 빼기 66은 2. 2를 내리면 22죠? 22 곱하기 1은 22이니까 아, 몫은 31이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13번 11.04 나누기 0.24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해줍니다. 그러면 1104 나누기 24가 되겠죠. 그러면 먼저 110에 24가 몇 번이 들어갈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몫에 10의 자리에 일단 4를 써줍니다. 4, 4, 16이죠? 올림한 수 작게 써주시고요. 2, 4, 8이에요. 8 더하기 1은 9죠. 그럼 110에서 96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14가 되겠죠? 4를 내려주세요. 144에는 24가 몇 번 들어갈까요? 몫의 1의 자리에 6을 써봅니다. 4, 6에 24죠. 2, 6, 12. 그러면 144. 뺐더니 0이네. 몫은 46이야. 다음 14번. 10.92 나누기 0.28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자연수로 만들어주자. 바로 1092 나누기 28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28 곱하기 3을 먼저 하면 83, 24예요. 2, 3은 6이죠. 6 더하기 2는 8이에요. 그럼 109에서 84를 빼는 겁니다. 25가 되겠죠. 1을 내려주세요. 그럼 28 곱하기 9를 해볼까요? 8, 9, 72. 그 다음 2, 9, 18이죠. 그럼 18이랑 7을 더했을 때 25가 돼요. 252죠. 빼면 0. 몫은 3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4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로셈을 계산할 때 올림한 수가 있다면 이렇게 작게 숫자를 써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연산력 키우기 5일차 문제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4.12 나누기 1.03이 있어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자, 이럴 때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수의 각각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2 나누기 103이구나. 이것의 몫이 4라면 오, 우리 소수의 나눗셈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 아, 바로 몫이 4야. 여러분, 이때 소수점을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도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수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소수점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4다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6.24 나누기 1.04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자, 이런 경우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되겠구나. 두 자리 이동하자. 그럼 624 나누기 104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624는 약 600 정도 되고 104는 약 100 정도 되니까 아, 몫이 6 정도 되지 않을까? 6 써볼게요. 46에 24, 그 다음 0 곱하기 6이니까 0이죠. 그럼 2 그대로 쓰고 1 곱하기 6은 6이죠. 624. 오, 어림하니까 이렇게 쉽게 몫을 구할 수 있어요. 몫은 6이 되는 거예요. 2번 7.42 나누기 1.06입니다. 자,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742 나누기 106이다. 자, 그러면 700 얼마 나누기 우리 100 얼마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몫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7 정도 될 거야. 6, 7에 42. 그 다음 0 곱하기 7은 0이니까 그대로 4를 써주고 1 곱하기 7은 7. 다음과 같이 742. 뺐더니 0. 그래서 몫은 7이 되는 거죠. 다음 3번입니다. 6.78 나누기 1.1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주면 678 나누기 113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어림을 해볼게요. 몫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 600 몇십이고 100 몇십이니까 그러면 몫이 6 정도 되지 않을까? 36, 18, 16은 6, 그럼 7이 되죠? 그 다음 16은 6이니까 바로 6이 됩니다. 678, 그러니까 뺐을 때 0이 되죠? 몫은 6이 되는구나. 다음 4.68 나누기 1.17이에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했을 때 468 나누기 117, 즉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 400 몇십 나누기 100 몇십이에요. 그러면 몫이 4 정도 되지 않을까? 7, 4, 28, 그 다음 1, 4는 4, 4 더하기 2는 6이죠. 1, 4는 4, 468. 뺐더니 0, 몫은 4가 되죠.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림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몫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음, 9.44 나누기 1.18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보자. 두 자리 이동했더니 944 나누기 118이 되었네. 자, 그러면 944 나누기 118이라면 몫이 어느 정도 될까? 아, 아마 한 8 또는 9 정도 되지 않을까, 몫이? 그러면 선생님은 8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8, 8에 64죠. 그럼 올림한 수 써주고 1, 8은 8이에요. 8 더하기 6은 14죠. 그러면 4 쓰고 1은 올려줍니다. 1, 8은 8이죠. 그럼 8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9가 되죠. 944 빼면 0. 그래서 몫은 8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올림한 수 작게 이렇게 써두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6번 4.76 나누기 1.19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생각합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똑같이 이동시켜 주면 512 나누기 128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00몇십, 그 다음 100몇십이라고 생각하면 몫은 얼마 정도로 어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몫을 4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8, 4, 32, 3을 올려주고 2, 4, 8이죠? 8 더하기 3은 11이에요. 그러면 올리면수 써주고 11, 1, 4는 4죠? 4에다가 1을 더하면 5, 그래서 510이에요. 빼면 0, 그럼 몫은 4가 되겠죠? 다음 9번, 8.28 나누기 1.38입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 볼까? 소수점 두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 그러면 828 나누기 13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몫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선생님은 6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86에 48이죠. 올림한수 써주고 3, 6, 18. 18에다가 4를 더하면 그래요, 22가 됩니다. 올림한수 써주고 22. 1, 6은 6이죠? 6에다가 1을 더하면 8이 돼요. 828 뺐더니 0이 되죠? 몫은 6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올림한수를 이렇게 작게 쓰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올림한수를 아주 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계산할 때 너무 헷갈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글자의 크기를 분명하게 다르게 써줘야 여러분들이 이게 올림한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꼭 구분해서 쓰세요. 10번, 8.58 나누기 1.43이에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 보자. 그랬더니 858 나누기 143이잖아. 그러면 몫을 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까? 3, 6, 18, 4, 6에 24. 24에다가 1을 더했으니 25죠. 올림한수 써주고 1, 6은 6이에요. 6 더하기 2는 8. 858이네. 뺐더니 0. 오, 몫은 6이 되는구나. 다음 11번. 19.17 나누기 2.13이에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하자. 그러면 1917 나누기 213이 됩니다. 자, 몫은 어느 정도로 어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거의 10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10이 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21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10, 그거보다 더 많아지려면 2130보단 더 커야 되잖아요. 그거보단 작겠다. 그러면 몫의 1의 자리에 9를 한번 써볼까? 3, 9, 27이죠. 올림한수 2 써주고 1, 9는 9. 9에다가 2를 더했더니 11이 됐어요. 그 다음 2, 9, 18이죠. 18에 1을 더했으니까 19. 아, 1917이네. 뺐더니 0. 몫은 9가 되는 거죠. 다음 12번. 31.08 나누기 2.2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자리를 이동하면 100배를 한 거다라고 했죠. 3108 나누기 22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310에 222가 한 번 들어가죠. 그러면 222 곱하기 1은 222. 310에서 22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내림해서 0 그리고 10이 되죠. 10에서 1을 빼면 8이 되고 30에서 22를 빼니까 역시 8입니다. 88이고요. 8을 그대로 내려주세요. 888. 그러면 222 곱하기 4가 888이니까 뺐을 때 0이 되는구나. 그럼 몫은 14가 되겠네.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3번이에요. 32.11 나누기 2.47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 이동을 했으니까 3211 나누기 24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21에는 247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247 곱하기 1은 247이 되겠죠. 321에서 247을 빼주는 거예요. 받아내림을 하면 1 그리고 10이라고 쓸 수 있죠. 11에서 7을 빼면 4가 돼요. 31에서 24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아요. 바로 7이 됩니다. 74죠. 끝에 있는 1을 내려주세요. 741이죠. 그러면 247 곱하기 3을 했을 때 7, 3, 21, 4, 3, 12. 12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4가 되죠. 받아 올림을 해주고 2, 3은 6. 6 더하기 1은 7이죠. 741 뺐더니 0. 몫은 13이 되는구나.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 14번 볼게요. 14번은 54.18 나누기 3.01입니다.

0: 자,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에서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해서 두번 이동을 했더니 소수점이 여기까지 이동을 한 거잖아요. 즉, 각각 100대를 해준 거예요. 이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5418 나누기 301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541에 301이 몇번 들어가는지 보는 거예요. 일단 1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01 곱하기 1은 301이 되죠. 541에서 301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240이 됩니다. 끝에 있는 8을 내려줘야겠죠. 2408이에요. 301, 과연 2408에 몇번 들어갈까요? 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오, 2400이다. 그리고 30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0 곱하기 8 정도 되면 2400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8은 8. 0 곱하기 8은 0. 3, 8에, 그렇죠. 24가 되니까 2408 빼기 2408은 0이 되는구나. 몫은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친구들이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다가 또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서 원래는 몫의 소수점을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올려서 찍다 보면, 0.18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소수점은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올려서 찍었을 때 원래는 18, 뒤에 이렇게 소수점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수가 하나도 없을 때에는 소수점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18이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채점까지 해보는 게 좋겠죠.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 문제입니다. 35.02 나누기 2.06. 자, 나눗셈의 몫은 얼마일까요? 자, 우리 소수의 나눗셈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선생님,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에 재판 장면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1: 그래? 재밌겠는데?
0: 그런데 재판정 모습이 지난 시간에 배운 민사재판정과 다르더라고요.
1: 맞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재판하는 모습이 달라. 아마 형사재판정의 모습을 본 것 같은데 형사재판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서 그래.
0: 아, 그렇구나. 그럼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 그럼 이번 시간에는 형사재판에 대해 알아보자.
2: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양한 재판 중에서 민사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앞에 나온 사례처럼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형사재판의 과정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형사재판의 모습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사재판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형사재판은 무엇이고, 형사재판은 누가 참여하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형벌과 관련된 일입니다. 형벌을 부여한다라는 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형벌을 어떻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될지를 정하는 재판을 바로 형사재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형사재판의 참여자는요,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된 사람을 우리는 바로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형사재판은요, 결국 이 피고인에게 범죄가 있고 이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걸 검사가 밝혀내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요, 민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형벌을 내려야 돼라는 걸 막 밝히고 있어요. 그럼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국가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피고인은 변호인과 형사재판에서는 함께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판사, 증인이 형사재판의 참여자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당사자를 기반으로 형사재판은 어떠한 단계를 이루게 되는지를 한번 절차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소와 고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요, 둘 다 무언가를 신고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피해자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혹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고발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소라든지 고발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사라고 하는 거는요,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모든 활동들을 바로 수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범죄를 저질런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요, 검사가 기소하게 됩니다. 기소는요, 바로 피의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는 쉽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불러요.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제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라고도 부르고요. 공소 제기는 쉽게 형사재판을 청구한다라고 되면 피해자를 부르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형사재판

0: 재판의 당사자가 바로 검사와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증거와 함께 밝힙니다. 그럼 피고인은 때로는 인정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의 입장에서 변론하게 되겠죠. 이때 피고인은 대등한 관계에서 변론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변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변론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범죄가 있다면 형벌을 어떻게 무엇을 내려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고 유죄인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량일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형사재판의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의 참여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각종 신문, 뉴스, 때로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았을 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제 드라마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사회 수업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쌓여서 재밌어. 그리고 다음 주에 동아리에서 형사 모의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시나리오 쓸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2: 오, 모의 재판하는구나. 꼭 보러 갈게. 기대할게.
1: 네, 꼭 보러 와주세요.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3: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나은아, 이 사진 보고 어디인지 맞춰볼래?
1: 옛날 같은데 건물 높이도 낮고 차도 별로 없고 어디예요?
0: 1970년대 서울이야. 지금의 모습이랑 비교하면 엄청 다르지?
1: 진짜네요. 완전 다른 도시 같아요. 지금 서울은 빌딩 숲인데 예전엔 이렇게 한적했구나.
0: 그런데 말이야, 이 시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 일자리가 빠르게 몰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게 됐지.
1: 그런데 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마다 발전 속도가 다른 거예요?
0: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불균형이 생겼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지, 지역 불균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봤던 사진이요. 불과 1970년대 서울의 사진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네. 이 서울의 발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산업화 이후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발전의 기회가 조금 주어지게 되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 불균형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불균형. 말 그대로

0: 지역마다 발전 수준이나 생활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면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수도권은요, 전국 면적에서 10% 조금 넘는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대학교 수에서는 거의 3분의 1 가까운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이상을 이 수도권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체 수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더더욱 수도권 집중이 심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전국 대비 면적은 작은데 많은 인구와 많은 산업시설이 모여 있다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부가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구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955년에 전체 인구 중에 약2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점점점점 수도권 인구 비율이 높아져서 2015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봤죠? 수도권은 전국 면적에서 1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렇게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격차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별로 총소득에 따라서 면적을 다르게 해서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의하면 진짜 수도권 지역이 전체 국내 총 생산의 거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와닿으시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조금은 가까이 와닿고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의 격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또 언론에서 골든타임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의료적인 도움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역별 위급 상황 대응 수준인데요. 색이 붉을수록 이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보면 수도권 지역 그리고 대도시 지역들은 대체로 지역별 위급 상황 대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군 지역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들, 그동안 발전의 기회가 적게 주어졌던 지역들의 경우에는요, 지역별 위급 상황 대응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쾌적한 자연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공원 접근성이에요. 얼마나 가까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이걸 나타낸 건데요. 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공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가까이에 공원이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파란색으로 나타낸 곳들은요, 상대적으로 공원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즐기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앞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들. 2023년 기준으로 무려 전국적으로 89곳이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소멸 고위험, 소멸 위험 진입, 소멸 위험 낮음 단계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이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많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수도권의 집중,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 소멸. 어떻게 보면 서로 그냥 다른 현상인 것 같지만 이두 가지 문제는 서로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다른 지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요, 바로 지역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지역 자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공기업이나 관공서들을 이전시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업, 관공서, 그리고 지역 자치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혁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도록 조성하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지칭하는 개념인데요. 자, 지금 지도에 혁신도시 분포를 살펴보면요. 수도권에는 지정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수도권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지역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의 사례들도 있는데요. 각자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발굴하고 또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되는 것을 찾아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한평 나리 축제는 가장 성공한 지역 축제로 손꼽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지역 축제는 일회성, 소모성으로 경제에 부응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실 치즈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치즈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소비를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치즈를 만들고 가공하고 또 요리로 만드는 과정 자체를 체험 상품으로 개발해서 보다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전북 익산을 비롯한 지역에서는요, 귀농, 귀촌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역 스스로 하고 있는 노력들이 빠른 시간 내에 빛을 발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은이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1: 지역 불균형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어떤 지역은 사람이 계속 줄어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2: 맞아. 실제로 지역 불균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거든. 생활 여건이나 일자리, 교육이나 문화 같은 요소가 한쪽으로만 몰리면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함께 무너질 수 있지.
1: 뉴스를 보면 늘 나오는 수도권 과밀 문제가 수도권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안타까워요.
2: 그렇지. 지역 불균형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리고 각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문제야.
1: 이제 뉴스를 볼 때도 누가 더 발전했냐가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생겼고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 같아요.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2주차의 다섯 번째 시간이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만큼 한자 어휘들 매우 중요하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자 어휘들도 살펴보고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아 모아서 확인해 볼수 있는 어휘력 테스트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한자 두 가지 소개해 주겠습니다. 냉 그리고 온인데요. 이 냉은요, 찰냉자예요. 찰냉, 차다라는 뜻 가지고 있겠죠. 온은요, 따뜻할 온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생각하면서 먼저 냉 또는 냉이 들어갈 낱말들 네 가지 살펴볼게요. 냉면, 냉방, 냉수, 냉랭하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온이 들어가는 네 가지 낱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온도, 온천, 온.

치신 삼한사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네요. 자, 각각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 낱말들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우선 차다라는 뜻을 가진 읽을 때는 랭 또는 냉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냉이 들어간 네 가지 낱말입니다. 대표의 뜻이 차다니까 차다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냉면, 냉방, 냉수, 냉랭하다. 냉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냉면은 말 그대로 우리 냉이 차다라고 했잖아요. 차가운 면입니다. 차게 해서,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가 냉면인 거예요. 여름에 날 더울 때 냉면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날이 더우니 오늘 점심 메뉴로는 냉면이 좋겠다. 차게 해서 먹는 국수가 냉면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냉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냉면들이 또 있거든요. 평양에 뭐 물냉면, 평양냉면, 물냉면이 있고요. 또 함흥에서는 비빔냉면이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종류가 다른 냉면을 또 먹어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반대말로는 우리 차갑게 해서 먹는 국수가 아니라 그럼 따뜻하게 먹는 국수도 있겠죠. 온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먹는 국수. 겨울에 먹으면 좋겠네요. 온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냉방입니다. 냉방병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에어컨 너무 많이 틀면은 여름에 냉방병 걸리게 되거든요. 자, 냉방은 실내의 온도를 낮춰서 차갑게, 차게 하는 일인 거예요. 시원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도서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냉방이 되지 않았다. 시원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지요. 반대말로는 이제 온도를 높여야 돼요. 실내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하는 일인 난방이 있습니다. 이 난자가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냉방이 실내의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 말고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서 냉방에서 잠을 잤다.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잤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때 냉방은 불을 떼지 않아 찬 기운이 있는 추운 방, 이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냉수입니다. 아우, 속이 답답한데 냉수라도 한잔 해야겠어. 벌컥벌컥. 자, 냉수는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 축구 시합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되겠죠. 온수라고 합니다. 냉수, 온수.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다음, 냉이 들어가는 네 번째 마지막 낱말은요, 냉랭하다입니다. 냉이 두번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냉, 두 번째는 랭이라고 읽어서 냉랭하다라고 읽는 거예요.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 기온이 냉랭했대요. 아침에 어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바깥 기온이 냉랭하다는 거는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춥다에 가까운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차갑다가 있어요. 촉감이 서늘하고 찬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차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냉랭하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시문을 볼게요. 아직 화가 안 풀렸는지 친구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했다. 어때요? 마음이요. 차가웠다는 거예요. 태도가 정답지 않고 차가웠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차가웠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냉랭하다가 있습니다. 차갑다의 두 번째 뜻을 보면 인정이 없이 매정하거나 쌀쌀하다. 이두 번째 뜻이 아래 나와 있는 냉랭하다 뜻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냉랭하다. 잘 알겠죠? 다음 한자는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진 온입니다. 네 가지가 있었어요. 온도, 온천, 온고지신, 삼한사온. 온도부터 볼까요? 온도는 따뜻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지 따뜻하지 않은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보통은 온도계에서 새겨진 눈금으로 표시가 하는 거,

표시를 하는 거죠. 쓸 때는 우리가 뭐 다른 단위도 쓸수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보통 섭씨도 단위를 씁니다. 섭씨 20도 또는 그냥 20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실내 온도를 알맞게 조절해야 건강에 좋고 공부할 때 집중력도 높아진다. 온도는 차가움,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요. 다음은 온천입니다. 이 천이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천은 따뜻한 샘인 거예요. 땅의 열에 의해서 지하수가 그 지역의 평균 기온 이상으로 데워지는 거예요. 땅의 열에, 지열에 의해서 지하수가 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솟아내오는 샘을 온천이라고 합니다. 온천이 터졌다. 우리가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보통은 온천에서 목욕할 수 있게 설비가 된 장소 자체를 우리가 또 온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 겨울 방학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온천에 다녀오기로 했다. 다음은 온고지신입니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옛것, 예로부터 뭐 조상들의 지혜가 될수 있겠죠. 예로부터 전에 내려오던 것을 익혀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본받거나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에는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온이 따뜻하다라는 대표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옹고지신에서 오는 익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다. 익히다, 학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은 삼한사온입니다. 삼은 말 그대로 삼이고요. 사는 삽니다. 겨울철에 겨울 일주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사흘, 즉 3일 동안은 춥고 나흘, 4일 동안은 따뜻한, 3일 춥다가 4일 따뜻하다가 이렇게 기온이 변화하는 현상을 삼한사온이라고 한대요. 옛날에는 정말 이랬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지구온난화 오고 이러면서 기상이변 이런 거에 따라서 삼한사온이라는 게 겨울에도 없어졌대요. 겨울에 그냥 엄청 춥기만 하지 막 따뜻했다 추웠다 이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삼한사온의 뚜렷한 주기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자, 낱말 공부를 잘 해보았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들도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확인 문제들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으세요. 냉수, 냉면, 냉방 있고요. 왼쪽에는 뜻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차가운 물,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냉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어줍니다. 차게 해서 먹는 국수는요? 국수, 면이니까 냉면이 되는 거고요. 실내의 온도를 낮춰서 춥게 하는 것, 차게 하는 일, 냉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난방이었죠? 2번 문제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라고 했네요. 반대되는 낱말입니다. 주인공은 목이 마른지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냉수 뭐예요?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것은 따뜻하게 데워진 물을 뜻하는 거겠죠. 냉수가 아니라고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따뜻할 온 자를 써서 온수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이라고 글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거든요.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냉방, 난방, 냉면, 온면. 약간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름에는 시원한 이것, 시원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겨울에는 따뜻한 이것이 많이 팔린다고 했어요. 시원한 거랑 관련된 게 일단 뭐가 있죠? 냉방과 냉면이 있는데 많이 팔린다고 했으니까 냉면이 많이 팔리는 거겠죠. 여름에는 시원한 냉면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한 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면이 많이 팔리는 거니까 온면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더위가 오기 전에는 이것 장치를 곧 더워질 거예요. 그럼 시원하게, 차갑게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냉방 장치를. 그리고 추위가 오기 전에는 추워질 거니까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난방 장치를 점검해야 하겠죠. 냉방과 난방을 차례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뜻을 가진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허위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차갑다라고 했거든요. 허위 광고라는 게 뭐예요? 있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서 광고하는 거예요. 과장 광고랑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허위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 그걸 보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 기업은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겠죠. 마음이 아주 차가웠겠죠. 싸늘했겠죠. 자, 차갑다. 바꿔 쓸수 있는 말 무엇이 있어요? 냉랭하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냉랭하다, 차갑다라는 것은요, 온도가 낮다, 이럴 때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마음이 차가운 상황일 때도 쓸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낱말의 뜻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샘, 열, 수치, 정도 이런 낱말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낱말부터 볼게요. 첫 번째 낱말은 온도입니다. 자, 온도의 뜻은 무엇인가요? 차가움과 뜨거움의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가운지, 어느 정도 뜨거운지, 차가움과 뜨거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수치가 되는 거죠. 수와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수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 온천의 뜻 한번 채워볼게요. 땅의 이것에 의하여. 일단 온천이라는 거는 뭐예요? 샘인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인 거잖아요. 땅의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뜨거운 열에 의하여 지하수가 그 지역의 평균 기온 이상으로 데워져서 솟아나오는 뭐라고요? 샘이라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온천이라고 합니다. 뜻을 잘 완성해 줬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글자 가운데 뜻이 다르게 쓰인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셋다 온이라는 글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뜻이 다르게 쓰인 것 하나를 찾아서 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까요? 삼한사온은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겨울의 특징이라고 했죠. 삼한사온 뭐였어요? 3일 동안은 한, 추워요. 4일 동안은 온 나왔네요. 따뜻해요. 자, 그러므로 삼한사온에서 온은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여름에도 온천,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샘이니까 온천의 온도 어떤 뜻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온고지시는 배움의 자세나 태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이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니까, 옛것을 익혀서, 익히다. 니까, 이때의 오는 익히다, 학습하다,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중에서 뜻이 다르게 쓰인 것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가로열쇠, 세로열쇠 보겠습니다. 가로열쇠부터 볼까요? 1번,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한다. 방금 전에 나왔죠? 온고지신이라고 했잖아요. 가로열쇠 1번에 온고지신이라고 쓰겠습니다. 세로열쇠 2번입니다. 온으로 시작하는데요. 보통 온천에서 목욕할 수 있게 설비가 된 장소, 온천에 갔다라고 하니까 온천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가로열쇠 1번 볼까요? 네 글자인데요. 겨울철에 7일 주기로 사흘, 3일 동안 춥고 나흘, 4일 동안 따뜻한 기온의 변화 현상. 3, 한, 4, 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3, 한, 4, 온. 자, 그 다음 세로일세 2번 온으로 시작하네요. 얼마나 차갑거나 따뜻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보통 온도계에서 새겨진 눈금으로 표시한대요.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온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세로일세 2번에는 온도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자 어휘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2주차에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테스트 문제들 풀어볼까요? 2주차 어휘력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낱말과 그 뜻이 알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아는 것, 잘못된 거 고르는 겁니다.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기 1번부터 볼게요. 계절풍, 계절에 따라 부는 뭐죠? 바람인 거잖아요.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어 주기적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계절풍 맞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신도시, 새로운 도시예요. 인구가 많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큰 도시, 이거 뭐였죠? 큰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럼 신도시라는 거 뭐예요? 인구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해서 만든 도시 우리가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2번은 잘못된 설명인 겁니다. 대도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번, 규칙적. 어떤 일이나 현상 등이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4번, 효과적.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보람이나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것. 잘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공부한 겁니다. 맞는 거예요. 5번에 반투명, 반만 투명한 거예요. 빛이 통과하지만 투명하지는 않아서 반대편 물체의 모습을 또렷하게 볼 수 없는 상태. 맞습니다. 반투명.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겨울과 관계가 먼 낱말이에요. 먼 거예요. 아닌 거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난방. 따뜻하게 해주는 거 겨울에 꼭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음, 2번에 한파. 마치 물결, 파도가 치듯이 추워지는 거. 갑자기 추운 거. 한파, 겨울과 관련되어 있죠. 3번에 폭염. 아주 매서운 더위예요. 싸나운 더위예요. 어떤 계절과 관련이 있나요? 여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겨울에 이렇게까지 덥진 않잖아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겁니다. 4번에 냉랭하다, 차갑다, 춥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니까 냉랭하다 맞습니다. 3한 4온, 3일은 차갑고 4일은 따뜻해요. 우리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날씨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 먼 것은 3번이라고 답 써주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 어떤 두 수의 공통된 배수. 그냥 배수가 아니라 공통된 배수니까 배수는 배수인데 공배수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묻는 거예요. 뭔가가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질문하다입니다. 질문 하다. 세 번째, 물체가 빛을 가려, 빛이 닿지 않은 어두운 부분, 물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생기는 거 뭐였어요? 그림자.

자, 네 번째. 가뭄, 폭염, 태풍 등 급격한 자연현상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 뭐였습니까? 자연재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연, 재, 해. 답잘 쓰셨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망원경, 현미경, 평면거울 좀 헷갈릴만 하죠. 1, 2, 3 중에 망원경의 뜻은 어디 있나요? 망원경에서 원이 멀다라고 했잖아요.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수 있게 만든 기구이니까 망원경은 1번이랑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현미경에서 미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해서 보는 기구가 현미경이 되는 것이죠. 과학실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어요. 3번이랑 이어줍니다. 평면 거울, 평평한 거울이에요. 표면이 평평해서 물체의 모습을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평면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랑 이어줄게요. 5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려서 따로 나누거나 골라서 추려내는 거예요. 특히 더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선별하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구별하다는 그냥 갈라놓기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추리는 거니까 선별하다입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에 인구가 과도하게 모여드는 거니까 가운데로 과도하게 모여요. 인구 집중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인구 밀도라는 거는 어떤 넓이, 보통 1제곱킬로미터, 그 안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사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구 집중에 동그라미 해줬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두 낱말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폭우와 호우는 어때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뜻이 같은 말이죠. 냉랭하다와 따뜻한 어때요? 차가운 거 따뜻한 거니까 뜻이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음 3번에 배열하다, 나열하다 쭉 늘어뜨려 놓는 것들이죠. 쭉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거 맞죠? 헷갈리다, 혼동되다. 아,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건지 저건지.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5번에 체험하다, 경험하다. 직접 해보는 거니까 이것도 둘다 뜻이 비슷한 말인 거예요. 지금 2번에 냉랭하다, 따뜻하다만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관계가 혼자만 다른 거죠? 6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7번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는 거예요. 여학생, 엄마가 그러셨는데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사흘 동안 추웠으니까, 3일 동안 추웠으니까 이제 따뜻해질 거라고 하셨어. 어때요? 제대로 사용한 거 맞습니다. 삼한사온. 남학생, 옹고지신이란 말처럼 역시 게임은 새로 나온 게 최고야. 그게 아니라 옹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배우다, 새것을 알다라는 거니까 옛날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가위표 표시해 줄게요. 8번부터 11번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읽는 겁니다. 8번이에요. 누나는 요즘 요리에 이것을 갖기 시작했어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9번.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은 거울에 내 모습이 보여요. 빛의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자, 빛이 거울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나아가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내 모습을 거울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반사현상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어줍니다. 10번. 주어진 문제를 풀기 전에 식에 쓰인 수학 이것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더하기, 덧셈 기호, 빼기, 뺄셈 기호, 나누기, 나눗셈 기호, 곱하기, 곱셈 기호, 수학 기호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11번입니다. 정부는

0: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방 곳곳에 어떤 도시를 만든 거예요? 혁신 도시를 만든 겁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라든지 교육기관, 학교라든지 뭐 그다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같이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도시를 혁신 도시, 새롭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혁신 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서 갑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는 거예요. 마다, 수도권, 가습기, 주의 깊게. 12번입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일요일에 청소했으면 또 다음 일요일에 청소하는 거니까는 일요일마다 대청소를 한다라고 해야겠죠. 13번입니다. 요즘 실내가 너무 건조하니까 습도를 높여줘야겠죠. 습기를 더해줘야 되니까 가습기를 켜놓아야 한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14번입니다. 그 후보는 서울을 비롯한 서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천, 경기도,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서울, 인천, 수도권. 아니, 경기까지 수도권. 마지막 15번입니다. 기사문을 완성한 기자가 잘못된 곳은 없는지를 글 전체를 어떻게 해본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본 겁니다. 집중해서 본 거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라고 써야겠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모든 문제를 잘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또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있겠죠.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요, 냉랭하다입니다.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온도가 몹시 낮아서 차다. 이 뜻이 맞게끔 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고,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2주차 공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낱말들을 공부했는데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복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3주차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자고요.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6학년 친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2주차의 다섯 번째 한자 어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자를 공부하면은요, 어휘력이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한자 어휘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경과 영이 들어간 낱말, 이 한자 경, 그리고 또 한자 영, 이게 들어간 낱말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한자는요, 바로 경인데요. 날실경입니다. 날실경. 자, 이 날실경은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작은 한자, 이게 가는 실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가 지하수경이에요. 이것이 합쳐진 글자로 지나다, 다스리다, 날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날실이라는 것은요, 우리 옛날에 이제 옷감을 만들 때 배틀이라는 것에 이 실을 세로로 이렇게 엮은 부분이 날실이고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엮은 거는 시실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엮은 게 날실입니다. 그래서 날실, 그 다음에 그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다, 지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입니다. 경은요, 지나간다, 우리 지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날 경, 증엄할 험이에요. 아, 증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증엄하다는 실제로 사실을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지나가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게 이제 경험하는 거. 내가 실제로 겪어 나가는 거,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해보지 않았던 거, 가보지 않았던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체험이라는 말도 비슷해요. 자기가 몸소 겪은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경험인데요.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갯벌 체험을 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요. 경제입니다. 자, 다스릴 경에 건질체다라고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자, 물건 같은 거를 말을 합니다. 용역. 자, 이거는 물건은 아니고요. 서비스. 우리가 사회 시간에 이제 배웠잖아요.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인간의 노력, 이것을 용역이라고 해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나누고, 그리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경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과 관련된, 왜냐면 우리가 재화나 용역 같은 거를 사용을 하거나 할때 돈을 내고, 또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벌고 쓰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경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가 경제가 되겠습니다. 용돈을 쓰는 거, 저축하는 거,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경과예요. 경이 지날 경이고요. 과가 지날 과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사건 경과를 발표하였다.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발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이 경과되자, 3분이 지나가자 붓기 시작했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다라는 뜻의 경과도 있고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경과가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를 공부하면서 이 어휘력 공부되어가는 그 경과 어떻습니까? 아주 좋다고요. 잘 되고 있다고요.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낱말 볼게요. 우이독경입니다. 자, 우이독경은요. 우가 소우예요. 이는 귀이고요. 독은 읽을 독. 경서경입니다. 소 귀에 경서를 읽는다라는 거거든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경서라는 것은요, 옛 성현들이, 옛날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유교, 효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하고, 예절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 이 생각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바로 경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한테요, 경서를 막 읽어줘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해서 소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소귀의 경을 읽어준다는 건 아무리 일러주고 알려주고 말해줘도 모른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우이독경입니다. 그 친구는 고집이 세서 충고를 해도 우이독경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영이 들어간 낱말들입니다. 자, 경영하다 영이에요. 그래서 이 경영하다 영을 보면은 이제 불화가 보여요. 그리고 집궁이 보여요. 위에 이제 불화가 두 개가 있고요. 밑에 있는 이 한자가 집궁이에요. 불화, 집궁이요. 이게 합쳐져서 집에 불을 켜고 밤새워

일하는 모습이에요. 집에 불 켜고 밤새서 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영하다, 계획하다, 짓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운영, 야영, 진영 이런 낱말들로 사용이 되는데요. 영업은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말을 해요. 경영할 영의 일업인데, 일은 일인데 경영하는 일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또는 그런 행위인데요. 오늘은 영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식당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끝났다.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국영입니다. 나라국의 경영할 영이에요. 나라에서 경영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철도는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철도, 이 기차가 다니는 길은요,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한다거나 다른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민영은요,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민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야영이에요. 들야에 지을 영이다 이건데요.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놓고 하는 생활을 야영이다라고 합니다. 자, 들야죠. 들에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쉬려고 아니면은 뭔가 훈련을 하려고 천막 텐트 쳐놓고서는 하는 생활이 야영인 거죠. 지난 여름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영장에서 야영을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우리 친구들은 야영 해보았나요? 네, 선생님도 이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야영을 해본 적 있는데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야영이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가 일정한 지역에 임시로 주둔하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곳 또는 거기서 하는 생활을 야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임시로 이제 머물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들은 좀 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려고 이제 야영을 한다든지 이렇게요. 그 다음은 진영입니다. 진칠 진에 지을 영인데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진을 친다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좀 우리 땅이야. 우리가 여기 좀 머물 거야. 여기 이제 울타리를 치고 군대 돗자리 놔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군대가 산 위에 진영을 치고 있었다. 이쪽이 이제 우리가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다가 공격하러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진영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진영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을 진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이런 식으로도 신문 같은 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로 대립이 되는 한 팀, 한 팀, 한 세력, 한 세력을 진영, 진영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경, 진할 경, 그리고 영, 영, 이게 합해져서 경영이 되는데요. 이 경영은요, 기업이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학교와 문구점 사장님은 경영을 잘하셔서 손님이 항상 많다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과 영까지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익숙한 단어의 뜻인데요. 자, 경과, 일이 되어가는 과정인데요.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기억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자, 경제는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

성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제는 리을 써주고요. 경험은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걸 말을 하죠. 니은을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이 독경은요,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을 띠리리리리 띠띠띠 하고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부모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은 재미있는 무엇이다. 재미있는 경과. 자, 경과는 과정이에요. 경험. 맞죠? 재미있는 경험이다. 경제. 경제는 아니죠. 우리 재화나 용역 같은 것들 관련된 것죠. 체험. 맞죠?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은 좋은 경험이다, 경제이다. 저 좋은 경험이 되겠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무릎 수술 경과가 아니면 무릎 수술 경험이 좋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자, 기뻤죠? 그러면은 수술이 되어가는 과정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경과가 좋다.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해도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동생의 태도는 우이 독경이었다, 적반하장이었다. 그래요. 우이 독경이었죠. 우이 독경은 소기의 경을 읽는 것으로 아무리 반복해서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이 독경이다라고 했고요. 적반하장은요. 도둑이 이제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라는 것으로 이제 도둑이 다른 집에 이제 갔어요. 침입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서 있어요. 놀라가지고 아, 왜 거기 서 있어요? 하고 이제 도둑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해하면서 화를 내고 하는 상황이 적반하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이독경이 되겠고요. 그다음 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지 글자카드에서 알맞은 글자를 찾아 쓰세요. 아버지는 한 회사를 뭐 하고 계신다. 저 회사를 저 경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새로 문을 연 분식집에 무슨 무슨 시간이 공지되었다. 무슨 시간일까요? 영업시간이 공지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은 밤하늘의 별을 보려고 산에서 뭐를 한 걸까요? 저 야영, 텐트를 치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본 거예요. 야영을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의 주장이 확연히 드러났다. 자, 우리 진영의 뜻으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된 서로 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이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 대립이 되는 이렇게 한쪽 한쪽의 이 진영, 이 세력들의 주장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6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경영, 구경, 야영, 진영이 있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한 거죠? 그래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것이죠. 야영을 했다. 그 회사는 무엇을 안정적으로 하여 수익을 냈다. 자, 무엇을 안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서 수익을 낸 것입니다.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시설을 무엇으로 전환했다. 자, 공공성이라는 것은 내 거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 사람,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성격을 강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국영으로 전환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장군은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재빨리 무엇의 위치를 옮기도록 명령했다.
남은 게 진영인데요. 자, 우리 진영이라는 것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진을 치고 이렇게 여기 우리가 여기 돗자리 치고 이쪽에 우리 근처에 있을 거야 하고 진영을 만들어 놨는데 적이 이제 가까이 온다. 그러면 얼른 진영의 위치를 좀 옮겨줘야 될 겁니다. 해서 진영의 위치를 옮기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제 2주차 어휘력 테스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한주 동안 배운 모든 어휘들을 한꺼번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사업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경영이다. 오늘 배웠습니다.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위치다라고 했습니다. 위치.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은 그래요. 공약이죠. 저 당선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일을 그래요. 호응이다라고 했습니다. 호응. 글을 고쳤을 때이 호응 관계를 잘 봐야 하고요. 길이, 무게, 수요,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단, 위. 자, 다음 2번에서 4번을 한번 볼게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자,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해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운동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학 시간에 말하는 운동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운동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3번은요. 한 면이 다각형이고 다른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의 도형입니다. 무엇일까요? 각뿔이에요? 원뿔이에요? 네, 원뿔은 한 면이 원이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각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4번이에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인 반도체를 만드는 산업을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5번 문제입니다. 뜻이 반대되는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반대되는 낱말이에요. 단계와 계단은요, 어때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경험과 체험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산업화와 도시화도 비슷하죠. 산업화가 되면 도시화가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선출과 임명입니다. 자, 선출은 뽑는 거고요. 이거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말이 맞습니다. 경제 성장, 경기 침체. 자, 이거는 반대되는 말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과 5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6번 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은 어느 것인가요? 토론할 때 찬성 측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할 때는 이유를 들어 말해야 한다. 자, 우리 토론할 때이 반대하는 의견을 말을 하려면 이유를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유하고 자, 비슷한 말, 이것과 비슷한 낱말은 뭐가 있죠? 그렇죠.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한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유와 근거의 그 차이가 살짝 있다 하면서 배운 적 있는데 기억나나요? 저 이유라는 것은 주장을 말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까닭을 말하는 거고, 이제 근거는요,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이유를 말한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가면 그게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이에요.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학급 회의 시간에 민준이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우리 펼치다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펴서 드러내다. 자, 펴서 드러내다. 뭐 이거는 뭐 책을 펼치다. 이럴 때 쓰니까 아니고요. 생각 등을 전개하거나 발전시키다. 그렇죠. 내가 이 생각을 전개하고 발전시킨 거예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토론의 첫 번째 단계예요. 토론의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주장을 펼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가 나는 찬성인데 이제 반대쪽이 나의 이제 허점을 들어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게 반론하다예요. 그래서 나도 상대의 허점을 찾아내가지고 반론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장을 다지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번더 주장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되겠고요. 꿈, 계획 등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다. 접히거나 객힌 것 등을 널찍하게 펴다. 보고 듣거나 감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주의를 끌 만한 상태로 나타내다. 자,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를 할게요. 정리하라고 하는데 잘안 하는 동생은 엄마께 늘 우이도경이란 말을 듣곤 해. 맞아요? 그렇죠. 말을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난 겨울 군대는 숲속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했다. 천막 치고 이익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했나요? 아니죠.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9번에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각을 행동으로 뭐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생각을 행동으로 저 변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히려 공부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변환을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행동으로 변환시켜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0번이에요.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뭐가 있었다, 뭐가 있는 걸까요? 저 정당성이 있었다. 정당성. 타당하고, 옳고, 이치에 맞고, 이런 것들이 다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이제 근거가 충분해가지고, 옳은 거다. 내가 주장한 게이 정도는 충분히 이치에 맞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이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렇죠.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이 사이에 이 격차가 커지는 이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12번부터 1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린 수준, 기준, 단계 이렇게 있거든요. 소설의 구성 가운데 첫 번째는 발단이다. 소설의 구성 뭘까요? 그쵸?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자, 이게 단계는 일이 되어가는 이 과정의 하나하나하나의 단계잖아요. 소설의 구성 단계 첫 번째는 발단이죠. 발단. 혹시 참고로 말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개예요, 전개. 처음에 발단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 주인공도 소개가 되고 좀 배경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요. 전개되다가 주인공이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그런 위기와 절정, 이 위기 단계가 오고 그리고 그 위기가 아주 극에 다다르는 절정까지 가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결말까지 가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로 소설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무엇으로 따져 보아도 내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자, 무엇일까요? 아직 확실한 상황은 아닌 거죠. 확실한 상황은 아닌데, 어림으로 대강 좀 짐작해서 얘랑 이렇게 딱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하고 어림으로 따져 본 것이죠. 그래서 어림으로 따져 보아도 내가 이기는 게임이었다. 이렇게요. 민영이의 피아노 연주 무엇은 전문가 같았다. 민영이의 피아노 연주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준은 전문가 같았다. 이제 이 수준, 얼마나 이제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 공부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공부 수준이 올라가고 있고 어휘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다음 15번은요. 올해 열리는 요리 대회의 심사 무엇이 더욱 높아져서 참가자들은 긴장했다. 자, 심사 무엇이요? 심사, 저 기준이, 심사 기준이 더욱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큼만 잘해도 수상을 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높아져서 이만큼 잘해야 수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심사 기준이 더욱 높아져서 참가자들은 긴장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과 함께요. 이제 2주차에 있는 어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 한자 어휘를 다 보고, 그리고 또 이제 2주차, 그동안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 한자에서 배웠던 어휘들을 모두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과 공부하고 나서 딱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복습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과 공부하고 나서 이제 금방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꼭꼭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혹은 뭐 책을 읽거나 했을 때, 아, 이거 어휘가 문해력이다 해서 배웠던 어휘야 하고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어휘가 이 문해력이 정말 돼서 이 공부의 실력도 올라가고 글을 쓰고 읽고 하는 것이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쓸때또 서술형 평가나 학교에서 수행 평가 보잖아요. 그때 이 어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쓰기가, 답을 쓰기가 정말 편해요. 그래서 물체 운동 관련된 거, 혹은 산업화 관련된 거, 이걸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막상 이거 서술형 평가로 쓰려고 하면은 엄청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과 단어 뜻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복습까지 한다면은 이 서술형 평가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문해력이다 꼭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벌써 3주차로 넘어갑니다. 3주차 강의에서도 더 즐겁고 신나고 씩씩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교과서 곳곳에 있는 낱말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잘 해왔는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얼마나 잘 복습해왔는지를 확인해보는 날입니다. 자, 8강, 9강, 10강, 10 1강, 12강, 13강, 14강에서 공부했던 어휘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 풀어볼 거예요. 미리 문제 잘 풀어온 거 맞죠?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휘고치기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빈칸에 쓰인 초성을 보고 다음 낱말의 뜻풀이를 완성해 보세요. 자, 낱말의 뜻도 있고 또 초성도 있으니까 문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산지라는 낱말의 뜻을 우리가 맞춰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에 이것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팝콘이 있어요. 팝콘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팝콘의 생산지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재료인 옥수수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재료인 옥수수를 생산하는 곳은 어딘 거예요? 미국인 거예요. 즉,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원산지는 어떤 물건의 재료. 팝콘을 예로 든다면 옥수수가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생산하는 곳을 원산지라고 합니다. 원산지, 생산지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두 번째, 이윤이라는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해 얻게 되는 순수한 뭐인 거예요? 이익인 겁니다. 번 돈이 전부 다 이윤은 아닌 거예요. 번 돈에서 투자하거나 사용한 만큼은 빼줘야겠죠. 그게 이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이익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임금입니다.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무엇이에요? 일을 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을 임금이라고 합니다. 달마다 받는 임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월급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적자입니다. 쓴 돈이 번 돈보다 많대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번 거보다 쓴게 많은 거예요. 쓴 돈이 많아서 생기는 그만큼 손해봤다는 거겠죠. 손실 금액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적자라고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쓴 돈보다 번 돈이 더 많아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적자가 아니라 흑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문제 잘 풀어봤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두 공으로 시작하는 낱말입니다. 자, 이때 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보세요. 첫 번째, 정당이나 이 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 공 무엇일까요? 우리 선거 떠올리면 되는 거죠. 공약이라고 합니다. 선거 기간에 이러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나 이 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공약이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회의예요. 그러면 공 무엇이라고 할까요? 듣는 회의니까 공청 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죠? 세 번째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 이익이니까 공익이라고 하는 거죠.
공익 광고 떠올리면은 조금 더 쉽게 답을 쓸수 있었을 거예요. 3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각각 찾아 써 보세요.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공범, 구속, 법규, 소송, 청구, 저작권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보기에 있는 낱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낱말의 뜻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범입니다. 공,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 그림에서처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가 아니라 혼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단독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의심을 받는 사람은 용의자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게 정말 확인이 되면 그때는 진짜 범인이라고 해서 진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구속입니다.

법원이나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잡아서 가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가두어 두는 곳은 구치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낱말은 법규입니다. 법,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서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범을 우리는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과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도덕은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어긴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법규,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낱말 소송입니다. 소송 건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 소송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일 때 우리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형사소송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하는 재판 절차를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낱말은 청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료, 수도료, 자, 이런 세금을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청구서를 받고 나서 이러한 공과금을 우리가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저작권입니다. 직접 만든 창작물에 대해 만든 사람, 저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남의 것을 베끼는 거, 몰래 따서 쓰는 거를 표절이라고 해요. 이 표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낱말들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풀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누리며 방영된 어이의 세계 드라마가 해외에서 개설된 계정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드라마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유포해온 일당이 붙잡힌 데 이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기업들이 추가로 붙잡혔대요. 범행을 같이 도왔다는 거잖아요.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니까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은 공범입니다. 공범들이 추가로 붙잡혀 이것 되었대요. 붙잡혔으니까 이제 뭐가 되어야겠어요? 구속되어야겠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구속인 거예요.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휘의 세계의 배급사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뭐 하는 거예요? 손해 본 만큼 돈을 주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겠죠. 달라고 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온라인상의 뭐를 침해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저작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에 어울리는 말은 저작권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곤충이 미래의 희망한, 유망한, 전망한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의미의 낱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떠오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곤충이 앞으로 미래의 식량 자원이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양극화, 표준화로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늘고 있대요. 기상이변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낱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낱말의 뜻 살펴보고 갑니다. 유망하다라는 낱말은요, 앞으로 잘될것 같은 희망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잘될것 같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희망한다는 것은요, 앞일에 대해 기대를 갖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길 희망하다. 그리고 전망하다는 예상하는 겁니다. 미리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가속화입니다. 우리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잖아요. 가속화에서 가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가속화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곤충이 미래의 잘될것 같아요. 유망한 식량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상 이변 현상이 늘고 있다. 자, 이런 낱말이 어울리겠죠? 5번입니다. 밑줄 친 한자 성어를 바르게 사용한 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한자 성어들이 있나요? 유유상종, 설상가상, 괄목상대, 아전인수, 용두사미. 자, 그러면 아닌 것을 찾으려면 이 한자 성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먼저 설상가상입니다. 설, 눈, 위에 상, 서리까지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더하고 더해져서 잇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괄목상대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성과가 놀랄 정도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아전인수는 전이 밭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내 밭에만 물을 대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어떤 일이나 말을 두고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겁니다. 용두사미에서요. 용, 용의 두 머리예요. 사미, 사가 뱀을 뜻하는 거거든요. 뱀의 미, 꼬리예요. 머리는 용, 좋았어요. 근데 꼬리까지 용이어야 되는데 꼬리는 초라한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끝으로는 뱀의 꼬리처럼 점점 갈수록 기세가 줄어드는 일이나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자, 문제로 돌아갑니다. 1번. 유유상종이라더니 비슷한 것끼리 어울릴 때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취미가 같은 우리는 금세 친해졌다. 1번. 맞죠? 2번. 날씨도 이렇게 좋은 날에 맛있는 도시락까지 먹으니 설상가상이 따로 없구나. 날씨가 좋은데 좋은 날에 도시락까지 맛있어요. 이거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설상가상은 안 좋은 일이 더해지는 거니까 아닌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설상가상이 아니라 어떤 한자 성어가 어울려요? 금상첨화라는 한자 성어가 어울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금상 비단 위에 더해져요. 뭐를? 꽃을. 비단만 있어도 아름다운데 꽃까지 더해진대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에 아름다운 것. 좋은 일에 좋은 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번이 아닌 거예요. 3번. 알파벳도 잘 모르는 내 동생이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괄목상대했다. 처음엔 알파벳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을 했대요.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죠. 늘었다는 것이죠. 3번 맞습니다. 4번. 학급회의 시간에 찬호는 자기에게만 유리한 의견, 자기한테만 유리한 의견을 내며 아전인수, 내 밭에만 물을 대는 것처럼 아전인수의 태도를 보였다. 맞습니다. 5번. 첫 회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그 드라마는 결말이 허무했대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미미했다. 이런 뜻이겠죠. 용두사미라는 평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용한 문장이 아닌 것은 2번이 되는 거예요. 6번 문제입니다. 아래의 13말을 참고하여 십자물풀이의 빈칸을 완성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로 1번입니다.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대체한다고 하죠. 그래서 가로 1번은 대체하다입니다. 이어서 우리 세로 2번 볼까요? 세로 2번은 한 사회 안에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문화니까 다문화가 되겠죠. 다문화. 이어서 가로 5번 한번 가볼까요? 기온이 높아진대요. 기온이 높아지는 거.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온, 난, 화. 자, 다음으로 세로 6번 가면 되겠죠. 세로 6번. 전쟁이나 재해 등으로 집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뭐라고 하지요?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 자, 이제 다시 가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어떤 사실이나 의견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
얼룩.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 4번은 언론입니다. 자, 이번에 세로 3번 가야겠죠? 한 사회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의견, 이 언론이 이것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론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가로 7번 볼까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 나라가 모여 만든 조직체, UN 같은 곳. 무엇이죠?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세로 8번 무엇인가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기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세로 8번 기아라고 써주면 십자말풀이가 완성되었습니다. 7번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4학년 때 전학한 친구를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마음이 두근두근한 상태. 설레는, 설레이는 뭐가 맞아요? 설레는이 맞는 거죠. 이 없다고 했어요.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고 며칠째 연락도 되지 않았다.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약속을 잊은 것일까?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삼가예요. 삼가 하예요. 삼가기로 했지만,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다가 되는 거죠. 삼가기로 했지만, 걱정이 되는 동시에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볼까요?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훌륭한 작품으로 손꼽힌다는 거니까, 걸작이 어울리겠죠. 졸작은 반대죠. 걸작이 어울립니다. 그 화가는 니은을 두고 제자를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문하생, 스승 아래에 있는 제자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하생을 두고 제자를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다. 둘다 문하생이네요. 디귿. 외딴 숲에 사는 디귿은, 자,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다 깨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도자기 같은. 그러므로 화공과 도공 중에 도공이 되는 거죠. 화공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도공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니까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9번이에요. 밑줄 친 낱말의 쓰임새가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보기부터 살펴볼게요. 6월은 한창 모내기를 하느라 바쁜. 어떻다고요? 모내기를 하느라 바쁘다고요. 농한기, 한가하다였잖아요. 그럼 농한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시기니까 농번기라고 해야 되는 거죠. 답이 나왔어요. 2번도 볼게요. 반드시 오늘 당한 수모를 잊지 않고 이 모욕을 잊지 않고 갚아줄 것이다. 맞습니다. 3번. 그는 장정들, 힘센 젊은 남자 장정들을 불러다가 바위를 옮기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니까 바위를 옮기게 할수 있겠죠. 맞습니다. 4번. 정조는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수원화성을 축조했다는 거는 뭐예요? 지었다는 뜻이죠. 자, 맞습니다. 5번. 아버지께서 의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나무를 대패질 하셨다. 나무의 겉면을 얇게 깎아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니까 대패질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농한기가 아니라 농멍기라고요. 9번의 정답 1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뜻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갈게요. 농한기라는 건요, 농사일이 바쁘지 않아 한가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한가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바쁜 시기, 농사일이 돌아가는 시기는 농번기라고 한다고 했고요. 나왔던 낱말 중에 또 수모 있었죠.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면서 문제 풀었으면 좀더 쉽게 풀었을 거예요. 수모는 모욕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치, 그리고 치욕도 이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낱말이라는 것까지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장정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원화성 짓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축전은 돌이나 흙 등을 쌓아 집이나 건물, 성 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낱말로는 건축이 있다고 했어요. 대패질은 대패로 나무를 깎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대패라는 요 물건이요. 나무의 겉을 얇게 깎아서 매끈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뭐였어요? 자, 9번에 농한기라고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0번에서 11번까지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위에 제목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북적북적 책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책이라서 북적북적이라는 모임 이름을 지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번에 평화 그 작은 울림이라는 꽤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평화 그 작은 울림이라고 나와 있네요. 꽤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요. 좀 어렵긴 해도 다 읽으니 뿌듯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 달 서평 시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서평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평, 뭐예요? 책에 대해서 책을 읽었으니까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서평의 내용 나오겠죠. 폐허가 된 땅에서 1인 집회, 혼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한 남자의 고독한 시선이 나를 사로잡았다. 초록색 표지부터 강렬하게 이끌려 들어가 단숨에 몰입하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은 독재 정권 아래에 있던 나라에서 친구와 함께 시민운동을 하며 내전을 끝내고 평화협약을 이끌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자, 간략하게 어떤 책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독재 정권 아래에 있던 나라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 내전을 끝내고 끝내 평화협약을 이끌었던 남자의 이야기래요. 오, 대단한 사람이네요. 독재자의 방만한 나라 경영,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방만한 나라 경영으로 경제와 외교는 무너져서 거리에는 직업을 잃은 실직자들이 넘쳐나고 사회는 증오와 폭력으로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나라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상황에도 그 남자는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전으로 얼룩진 거리에서 독재자의 퇴진, 물러나라! 자,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했다. 그럼 그 전에는 자신들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는 뜻이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하는 내용이래요. 주인공의 처절하고도 확고한 신념을 단단한 어조로 풀어낸 간결한 문체에서 묵직한 힘이 느껴진다. 단순히 한 남자의 일생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나비 효과가 돼요. 한 사람의 외침이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주변까지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비 효과가 되어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내용으로 사회 통합, 서로 하나가 되는 사회 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폭력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이 남자의 외침이 모두 닿길 바라본다라고 아주 멋진 서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평화 그 작은 울림 책의 제목이었죠. 주인공이 집회를 하던 나라의 상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독재자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2번. 경제 상황이 나빠 직업을 잃은 실직자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유권자들이 투표할 권리를 다 보장받고 있나요? 독재자가 있는데 이런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에 나와 있었어요?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행사해야지 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런 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0: 그러므로 보장받고 있다가 아닌 것이죠. 4번, 나라의 국민들끼리 편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5번, 분쟁이 끊이질 않아. 지금 4번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폭력 사태가 빈번하게 자주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0번에 3번인 거예요. 11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기호로 쓰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직업을 잃은 사람. 직업을 잃었다. 실직자가 되겠죠. 실 잃었다. 직업을. 실직자는 직업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럼 디귿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서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하게 다투는 거 어디 있어요? 다투는 거니까 우리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해서 분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다음 3번입니다. 헌법에 의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적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있어요? 유, 뭐가? 권, 권리가. 유권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는 미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오늘도 숙제 준비했습니다. 도전! 속담! 글짓기! 자, 오늘의 속담 무엇일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자, 하늘이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라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해결할 방법은 있기 마련이라는 뜻의 속담인데요. 이 속담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을 마치 일기 쓰듯이 써주세요. 쓴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좀 공부한 지 오래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잘안 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꼭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추석 포텐 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9번째 만남으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야 되는 개념은 바로 미지수가 XY로 두 개로 나오는 1차 방정식이 무엇이고 또 그 해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립 1차 방정식도 결국은 방정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 방정식의 뜻부터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방정식의 뜻은 미지수, 자, 보통 x를 사용하죠? 자, 이 x에 내가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그렇죠,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값을 의미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x-5는 0이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등호 있으니까 등식 맞죠? 그 다음 미지수 x가 보이는데 이 x에 내가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 맞는 거죠. 자, 얘를 풀면 x는 2분의 5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은 특별히 미지수가 x로 한계가 있고요. 또 문자 x가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 다항식의 차수가 1이죠. 자, 이럴 땐 우리가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보이죠? 그 다음, 그 앞에 여러 개수가 곱해질 수 있고, 뒤에 상수항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는 0의 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 B, C는 그냥 숫자인데, A와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0이 되는 순간 0 곱하면 0으로 사라지잖아요. 우리 미지수 두 개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와 B는 0이 되면 안 된다. 요 조건 유의해서 잘 챙겨주세요. 자, 예시를 봅시다. 자, 지금 미지수가 X, Y 두 개가 있고 등식입니다. 또이 X, Y에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는 미지수가 두 개고 또 특별히 문자가 X, Y 하나씩 곱해져 있으니 1차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식도 보시면은 이 3을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미지수 x, y가 있고 등식입니다. 또 1차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뭘까요? 자, 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미지수가 한 개든 두 개든 해의 의미는 결국 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에요.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값을 찾아야 됩니다. X 값도 찾고 Y 값도 찾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값을 각각 제시할 수도 있고 순서상 X, Y로 간단히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그쵸. 그 1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통해서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푸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XY가 자연수일 때이 1차 방정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모두 구해주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X 자리에 1, 2, 3, 4 자연수를 쭉쭉쭉 대입하면서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Y 값을 구해 보면 됩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4 더하기 Y는 10이니까 Y가 뭘까요? 그쵸. 6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Y는 10이니까 Y는 2겠죠. X에 3 대입하면 12 더하기 Y는 10인데 10이 넘겨서 빼면 마이너스 2. Y가 자연수인가요? 자연수가 아닙니다.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4를 대입할 때도 Y가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해에서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XY가 자연수일 때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은 이렇게 두 쌍이 있고요. 자, 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순서쌍을 이용해서 1,6, 2,2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미지수가 하나일 때는요, 예를 들어서, 요 방정식 풀면 x는 4. 하나의 해가 나왔죠.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여러 쌍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우리가 간단히 연립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연립 주택 하면은 어떤 주택이에요? 그렇죠. 여러 주택이 모여 있는 것을 연립 주택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연립 1차 방정식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중괄호를 이용해서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 간단히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두 개가 묶여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 되게 하는 XY 값 또는 그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는 그 X 값, Y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먼저 X 플러스 Y는 5라는 이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표를 채우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예에서 X,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5가 되는 자연수는요,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쌍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1차 방정식 EX 플러스

y는 7인데요. 자, x값에다가 1, 2, 3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자연수 y를 구해보면은 5, 3,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x에 4를 대입하는 순간 8 더하기 y는 7이라서 y는 이제 마이너스 음수가 되잖아요. 자연수가 아니라서 얘는 지금 해에서 배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네 쌍의 해를 가지고 얘는요, 그렇죠. 세 쌍의 해를 가지는데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두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 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해들 중에서 겹치는 게 있는지 보세요. 보이시나요? 바로 x가 2, y가 3인 경우가 겹칩니다. 그 말은 x는 2, y는 3을 이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의미죠. 자, 한번 실제로 대입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방정식에 2 더하기 3 해주면 5가 맞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도 x에 2 대입하면 2, 4. y에 3 대입하면 3이 되니까 7.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는 2, y는 3. 또는 순서상 2,3으로 간단히 제시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아,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이다. 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면서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9번째 만남인데요. 우리 지금 닮은 도형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은 닮은 비와 넓이 비, 그리고 닮은 비와 부피 비 사이에 성립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되짚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입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두 가지 살펴봤었는데요. 자,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이라면 일단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는 일정했습니다. 그 일정한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작은 입체도형을 그대로 확대시켰을 때 겹쳐지는 면과 면은 서로 대응하는 면이라고 했는데 대응하는 면끼리도 서로 닮은 평면도형이었다라는 거. 자, 이 두 가지 성질 문제풀이에 많이 이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닮은 평면도형의 넓이 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 그러니까 납작한 두 평면도형이 서로 닮았는데 닮은 비가 n 대 n이었대요. 자, 그러면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요? 바로 이 전황과 후황을 제곱시킨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실이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직사각형 ABCD와 직사각형 EFGH가 보이는데요. 서로 닮은 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닮은 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일단 가로의 길이의 비가 2대 4, 그렇죠. 1대 2네요. 당연히 서로 닮은 도형이니까 세로의 길이의 비도 3대 6, 1대 2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일정한 비가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 비도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사각형 ABCD 넓이는

2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사각형 EFGH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6대 24인데 6으로 나누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넓이 비가 1대 4가 됩니다. 그런데 1대 4는요, 우리 닮은 비 1대 2에서 전원과 후항을 각각 제곱시킨 것과 같잖아요. 아, 서로 닮은 도형에서 이렇게 넓이 비는 바로 닮은 비를 제곱시킨 것과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직사각형뿐만이 아니라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이라면 항상 이 성질이 성립해요. 자,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삼각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서로 닮은 삼각형을 두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3, 높이는 2였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좀큰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6, 높이는 4라고 해볼게요. 자, 닮은 비가 몇대 몇인 상황인가요? 그렇죠. 3대 6, 1대 2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넓이 비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해주면 돼요. 자,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3이고요. 두 번째 삼각형 넓이는 약분하면 12예요. 얘도 또 3으로 나눠서 정리가 되죠? 바로 1대 4입니다. 아, 닮은 비가 1대 2였는데 이번에도 넓이 비가 1대 4. 바로 1의 제곱 대 2의 제곱이구나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각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원에서도 성립해요. 자, 우리 원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작은 원, 큰원 그려봤어요. 두 원은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죠. 왜냐면 모양이 동그라미로 똑같으니까요. 자, 그때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되는데요. 자, 요 길이를 3, 요 길이는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너희 둘의 닮은 비는 반지름의 길이의 비 3대 4가 될 겁니다. 자, 넓이도 구해서 비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원의 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원의 넓이가 9파이, 큰 원의 넓이는 16파이가 됩니다. 파이로 나눠주면 9대 16인데요. 얘도 어떻게 나왔냐? 사실 닮은 비 3의 제곱, 4의 제곱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는 항상 닮은 비를 제곱해주면 넓이 비가 되는구나.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는 입체 도형에서 부피비 살펴볼게요. 자,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자, 부피의 비는 몇대 몇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환과 후항을 각각 세제곱 시켜주면 그게 바로 부피의 비라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두 정육면체가 있는데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자, 닮은 비는 몇대 몇? 그렇죠. 모서리의 길이의 비 2대 3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각각의 부피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2, 2, 2 곱하면 부피가 8이고요. 자, B 같은 경우는 3, 3, 3 곱하면 부피가 27입니다. 그러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비는 8대 27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얘는 바로 우리 닮은 비 2대 3에서 전환과 후항을 각각 3제곱한 것과 같죠? 아, 입체 도형은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의 비는 3제곱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예시로 간단한 정육면체가 나왔지만, 이 정육면체뿐만이 아니라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이라면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넓이 비, 부피 비 배워봤으니까 문제풀이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각형 ABCD랑 사각형 EFGH가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기호로 알려주고 있죠? 자, 그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27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이 사각형 EFGH의 넓이예요. 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닮은 비와 넓이 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몇대 몇인가요? 닮은 비는 바로 2로 나누면 3대 2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넓이 비는요? 바로 이 전황과 후황을 제곱시키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대 4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b를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9대 4는 27대. 저 사각형 EFGH의 넓이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전황을 비교하면 3배 됐어요. 후황도 3배가 돼야 b가 같으니까 아, 너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채도형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닮은 두 원기둥의 닮은 비가 2대 3이고요. 원기둥 A의 부피가 48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원기둥 B의 부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닮은 비를 3제곱하면 부피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비는 8대 27이죠. 비례식을 세워보면 8대 27은 48대 B 부피가 될 거예요. 자, 8에서 48 6배 됐으니까 27도 6배 해주면 그게 바로 B 부피죠. 따라서 162 세제곱센티미터구나라고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아, 드디어 편집이 끝났다. 내레이션은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1: 영상 콘텐츠에 사용할 목소리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음성 복제 기술이란 사용자의 목소리 특징을 학습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려면 먼저 목소리 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1: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수백 번 반복해 들으면서 목소리 높이, 소리의 세기, 울림 같은 수치들을 세밀하게 추출합니다. 이 값들은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우는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평균은 여러 대표값 중 하나로 자료 전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평균값이 일시적인 잡음이나 숨소리를 제거하고 목소리의 전체적인 톤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저는 평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투와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이 목소리를 복제하는 AI 속에도 중학교 수학이 쓰였죠. 예를 들어 목소리 톤, 굵기, 그 다음에 특정한 억양 등 다양한 목소리 요소들을 우리가 중학 수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중학교 수학 중에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값과 평균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평균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중학교 수학에서 대표값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슬쩍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변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량이란 나이, 점수, 키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키가 160이다, 170이다 이런 거 다 수량이죠. 그 다음에 점수, 수학 점수 90점, 60점 이런 것도 다 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값은 무엇이냐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6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사실 평균이긴 한데 중학교 교육 과정상 대표값을 여러 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했던 평균이 있고요. 또 하나,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앙값은 뭐죠? 이걸 크기수로 나타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 최빈값은 뭐였죠?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은 평균이었고,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뭐를? 자료의 총합을.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점수 계산할 때 점수를 하나하나하나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죠? 이 아래에 있는 학생 5명을 볼게요. 이렇게 키가 5명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들의 키를 다 더하고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키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가 되어서 어떻게 목소리를 복제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톤을 결정해요. 그럼 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그 목소리 톤, 헤르츠를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이 평균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회, 2회, 3회, 4회 때까지는 똑바로 말했는데 갑자기 5회 때 기침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톤이 바뀌겠죠.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게 생기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 때문에 평균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냐면 너무 이상한 값은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는데 5회 값에 갑자기 팍 튀는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AI는 5회는 따지지 않고 1회부터 4회까지의 평균만 계산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개수 몇 개? 4개. 그 다음 자료? 192, 198, 더하기 203, 더하기 207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볼게요. 앞에 거두개 계산하시면 390, 뒤에 거 계산 410 나오죠? 둘이 합치면 800이네. 800 나누기 4니까 4분의 800, 즉 얼마? 네, 200. 아, 따라서 이 사람의 기준 톤 얼마다? 약 200Hz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는 건 말하기 속도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AI가 학습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하는 속도를 다 들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얘기하는구나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총네 번의 말하기가 있었네요. 평균을 구해봅시다. 4분의 4개를 다 더해. 1600 더하기 1650. 3250이죠? 더하기 1550 더하기 1700. 합치면 또 3250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4분의 6500이 나오네. 그럼 얼마죠? 4로 나누면, 이거 얼마지? 1625가 나오나요? 네, 1625. 그리고 평균적으로 1625, 이거, 네, 밀리세컨드. 동안 읽는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판단. 평균적으로 1625 밀리세컨드 동안 우리가 어떤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장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AI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 문장 전체를 보지 말고 하나의 음절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면 0. 0을 따지는 거죠. 0을 4회 측정했더니 그 0의 발음 길이가 215, 220, 225, 230이 나왔대요. 똑같이 다시 평균을 해요. 4분의 앞에 거 둘이 합치면 435. 뒤에 거 둘이 합치면 455네요. 합치면 얼마죠? 4분의 49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890이죠. 이렇게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어요. 890. 나누기 4면 얼마죠? 222.5 나온다. 평균적으로 222.5의 속도로 0을 얘기합니다. 평균 222.5가 되겠습니다. 밀리세컨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절을 넘어서서 음소로 분해합니다. 0이면 니은, 여, 이응이겠죠? 각각의 발음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여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이 평균 4분의 120. 더하기 125,
더하기 128.

8 더하기 130. 이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하네요. 그럼 4분의 얼마죠? 앞에 거 계산하면은 245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은 258. 그러면 4분의 503이 되겠죠? 그러면 125.7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균은 얼마? 125.75.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는 바, 우리가 음소 단위로 분해를 해봤더니, 열하는 모음에서 125.75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소리 지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 톤은 200Hz이고, 속도는 꽤나 빠른 편이야. 그 다음에 0 중에서는 가장 길었던 음소가 여였어요. 그래서, 아, 열을 조금 길게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를 약 200Hz의 높이로 0 모음 중0 모음인 열을 조금 길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빠른 말투로 발음한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이 사실 평균 점수, 평균 키처럼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꽤나 흥미롭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AI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패턴을 공부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패턴은 무엇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Today's pattern, 여행 간지 오래됐어. 무언가 한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영어로 나타낼 수 있는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yunwoo, do you want to go on a trip this weekend?
2: Good. I didn't travel in a long time.
1: Oh, I see. You can say,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2: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0: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우야 라고 부르고 나서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설레는 제안이죠. Good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I didn't travel in a long time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현우가 하고 싶은 말은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가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들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can say 뭐라고 할 수 있냐면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내가 여행을 간 지 오래됐어와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패턴은 It's been a while since 라고 하는 바로 패턴이다.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It's been a while since. 다시 한번 It's been a while since. 무엇 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since 뒤에 어떤 말을 덧붙여 주어서 이 문장을 완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말해 볼까요? It's been a while since we talked. 우리가 말을 한 지,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It's been a while since I played soccer. 내가 축구를 한 지 오래되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따라 말해 볼게요. It's been a while since I worked out. Work out.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운동하다 라는 뜻으로 내가 운동하다.

운동을 한지 오래되었어?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면서 우리 패턴 정리해 보았고요. 버디아의 대화 보면서 연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Let's watch!

0: Hyunwoo, do you want to go on a trip next month?
1: I don't know.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0: You used to love traveling.
1: Yeah, but I've been so busy with school and homework lately.
0: I get it. How about a short trip, just for a day?
1: That sounds good. I could really use some fresh air.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I like that idea.
0: Let's check the weather and make a plan.
1: Great. I can't wait.
0: Hyunwoo, do you want to go on a trip next month?
1: I don't know.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0: You used to love traveling. You used to love traveling.
1: Yeah, but I've been so busy with school and homework lately.
0: I get it. How about a short trip, just for a day? How about a short trip, just for a day?
1: That sounds good. I could really use some fresh air. That sounds good. I could really use some fresh air.
0: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1: I like that idea. I like that idea.
0: Let's check the weather and make a plan. Let's check the weather and make a plan.
1: Great. I can't wait. Great. I can't wait.
2: 잘 보고 왔겠죠? 연습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한번 긴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핵심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현우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달에 여행 가는 거 어때? 여행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아요. I don't know. 이번에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내가 여행 간 지 오래됐어 라고 핵심 패턴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버디가 used to love traveling. 너 여행하는 거 좋아하곤 했잖아 라고 해서 used라는 건 하곤 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맞아. 그런데 요즘은 학교일이랑 그 다음에 숙제 때문에 내가 정신없이 바빠?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I get it. 알겠어. 그러면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짧게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라고 포기하지 않고 버디가 한마디 더 제안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좋다 라고 하고 I could really use some fresh air 라고 하는데 이때 I could use 혹은 I could really use 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가 필요해,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 could use 혹은 I could really use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So how about going to the beach? 혹시 바닷가에, 해변에 놀러 가는 건 어때? 했더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let's check the weather. 날씨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자. So great 이라고 얘기를 해요. Great 뭐 하는 거예요? 응한다고 하는 거죠. 무엇에? 날씨 확인하고 계획 세우는 것에.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혹시 이 말 기억날까요? I can wait. 직역을 하면 나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건 그만큼 하고 싶다. 무엇하는 게 기대돼 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을 잠깐 해보면 I can wait 다음에 그 뒤에 to 하고 뒤에 말을 이어주면 무엇하는 게 정말 기대된다,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패턴을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화 마무리되었어요.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오늘의 강의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패턴 정리해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여행 간 지 오래됐어.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줄 알아야죠. It's been a while since I traveled. 잘했습니다. 그래서 It's been a while since, 무언가 한 지 오래되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로 바로 오늘의 미션 확인해볼게요. Today's mission. It's been a while since 라고 하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한 지 오래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t's been a while since라고 한 이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경복은 왕과 그 자손, 그리고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에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경복궁이 지어지고 왕과 그 자손들은 이곳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은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여봐라, 개 누구 없느냐? 없느냐? 아니, 왜 궐에 아무도 없는 거지? 여봐라!
1: 아, 깜짝이야.
2: 너허, 무엄하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왕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냐?
1: 어? 곤룡포를 입고 계신 이분은 설마 태조 이성계?
2: 이제 내 이름까지 함부로 부르는구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1: 전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죠. 조선을 건국하신 분이잖아요. 조선의 제1대 왕 태조 이성계.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킨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이성계가 어떻게 새 나라를 세우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우왕이 고려를 다스리던 시기 고려의

0: 권문 세족들이 하나, 둘 물러가고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4대부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국제 정세도 크게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족 출신의 주원장이 남경에서 새로운 나라 명을 세우고 세력을 넓히며 원나라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명나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명나라가 천령 북쪽의 고려 땅을 자신들이 지배하겠다고 알려왔거든요. 이 땅은 과거 원나라가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 지배했던 곳인데요. 공민왕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충과 힘을 합쳐 원나라를 몰아내고 어렵게 다시 찾은 땅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우왕과 신하들은 겨우 되찾은 고려 땅을 명나라에 내줄 수 없다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특히 최영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천령 이북을 넘어서 요동을 정벌해 북쪽 국경을 더 튼튼히 지키자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며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어요.
1: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슬러 공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둘째, 농사가 바쁜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셋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외적이 허점을 노려 바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넷째, 장마철이라 활을 붙여놓은 악교가 높고 군인이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0: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반대하며 우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왕은 채영을 요동정벌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성계와 조민수를 그 다음 지휘관으로 임명해 출정을 명령했죠. 과연 고려의 운명이 바뀔지도 모를 이 요동정벌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은 평양을 거쳐 마지막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던 중 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려던 그때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 장군, 불안한 강물 때문에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고립되었고 이미 수백 명의 군사들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3: 장군, 이대로라면 요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군사들이 절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1: 당장 전하께 군대를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상소를 올려야겠다.
2: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군대를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이성계의 회군 요청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성계는 뜻을 같이 하는 장수들을 모아 의논한 끝에 회군을 결정하는데요. 압록강 위화도에서 수도 개경으로 군대를 되돌린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고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붙잡아 귀양 보냈고 우왕과 우왕의 아들인 창왕까지 차례로 폐위시켰어요. 다음 왕위는 왕실의 먼 친척이 있게 되었는데 그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었습니다.
0: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이성계와 신진 4대부는 이후 고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이들은 가장 먼저 과점법이라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과점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먼저 권문 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토지들을 몰수했고요. 그리고 신진 4대부 등 나란 일을 하는 관리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 부여된 땅, 즉 과전을 지급했죠. 과전은 경기도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나라에서 직접 공정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 재정도 늘리고 농민들의 삶도 안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전법을 통해서 고려 개혁을 원하던 신진 4대부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는 개혁을 외치던 신진 4대부들의 세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개혁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고려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몽주의 온건파.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도전의 급진파가 팽팽하게 대립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이성계의 병문안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을 만났습니다. 급진파인 정도전과 뜻을 함께하던 이방원은 어떻게든 정몽주를 설득해서 함께 새 나라를 세우려 하지만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뜻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새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정몽주라고 생각한 이방원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정몽주를 제거하는데요. 정몽주의 죽음으로 온건파 세력은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공양왕은 1392년 이성계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죠. 그렇게 고려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하였어요. 그리고 새나라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옮기기로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네, 한양입니다. 그렇다면 한양이 새로운 수도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양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주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양의 남쪽에 흐르는 한강은 이렇게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고요. 또 강을 따라 바다로부터 멀리 있는 깊숙한 육지까지 갈 수 있죠. 한강 하류를 통해 황해로 나가면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양은 한강 수로를 통해 물자와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또 주변이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한 곳이었죠. 자, 수도가 정해졌으니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왕이 지낼 궁궐을 지어야겠죠. 이성계는 한양을 수도로 정한 후 종묘와 사직단,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힌 나무 조각인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사직단은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요. 이처럼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이 조상과 백성의 뜻을 따르며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경복궁과 함께 도성을 지키기 위한 성곽도 건설하였는데요. 성곽에는 동서남북에 네 개의 커다란 문과 그 사이에 작은 문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커다란 문은 유교에서 중시하는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성품인 인, 의, 예, 지를 따서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등으로 이름 지었죠. 이렇게 조선이 세워진 뒤 이성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세자가 책봉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계의 아들 중 세자로 정해진 이는 두 번째 부인이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석은 나이도 어린데다 조선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왕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은 큰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자신은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조선을 건국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 공을 아버지가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원은 동생이 세자가 된 것이 무척 못마땅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의 후계자가 바뀌는 엄청

0: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조선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조선의 왕세자가 책봉된 뒤 나라에서는 왕족과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군대인 사병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방원은 자신의 동생이 세자가 된 것과 나라에서 사병을 없애 왕자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것 모두 조선의 정치 권력을 손에 쥔 정도전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여겼죠.
2: 우리 왕자들이 조선을 세우기 위해 세운 공을 처참하게 짓밟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목숨 줄인 군사까지 빼앗으려 들다니.
1: 결국 분노에 찬 이방원은 군사를 동원해 정도전을 제거하였고 자신의 동생인 세자 이방석마저 폐위시킨 뒤 제거하는데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자식들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진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후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조선의 제2대왕 정종이 되었습니다. 정종은 수도를 개경으로 옮긴 뒤 2년 남짓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과 이성계의 넷째 아들인 이방간 사이에서 또다시 왕위 계승을 두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치열했던 형제 간의 싸움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는 이후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되었습니다.
0: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 끝에 마침내 왕이 된 태종 이방원. 그는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긴 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며 왕권을 강화하고 조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종이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왕족과 공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없애고 이들을 나라의 군대로 개편한 것이었는데요. 맞아요. 바로 태조 이성계가 하려던 일이었죠.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왕자의 난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병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또한 태종은 나란 일을 할 때 의정부 중심이 아닌 육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도록 했는데요. 조선 초 중앙 정치는 크게 의정부 그리고 육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의정부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최고 책임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을 말하고요. 육조란 이 의정부 밑에서 나란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6개 부서를 말해요. 조선은 육조가 업무를 검토해 의정부에 보고하면 정승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한 뒤 왕에게 올리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태종은 의정부를 건너뛰고 육조가 자신에게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로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의정부 정승들의 권력을 견제했던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종은 중앙 정치는 물론 지방 행정 또한 정비하는데요.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현 등을 두었죠. 그리고 지방관인 수령을 보내서 왕의 명령이 각 지역에 미치도록 했습니다. 각 지역의 수령은 자신이 담당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재판하거나 군사를 훈련하고 지휘했습니다. 태종은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갈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호패법도 시행하였는데요. 호패법이란 16세 이상 남자들에게 호패를 차고 다니게 했던 제도예요. 호패는 신분에 따라 만드는 재료와 적혀있는 내용이 달랐지만 이름과 태어난 해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죠. 이처럼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새나라 조선의 건국 과정 그리고 거친 풍파를 뚫고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고려 개혁의 꿈에서부터 시작된 새나라 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인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2: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여러분이 경복궁을 여행하게 된다면 단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더 이상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평안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선조들의 간절한 꿈이 스며 있는 곳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소진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리의 힘 두 번째 내용을 배워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맛보기로 한번 지리의 힘, 세계화 시대, 이 세계의 모습을 좀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제 좀 더 지역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 초등에서 중등으로 스텝업, 지리의 힘 두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러 대륙들을 만나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대륙이 있는지도 외워질 겁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요. 쭉 좀 뭔가 가까이에 있고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리의 힘 두 번째를 배우면서 지역별 대륙의 여러 특성들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살펴보고 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인구와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 좀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갑니다. 어떤 단원인가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일단 위치 파악.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위치를 파악하는 건 기본입니다. 앞으로의 지리는 전부 위치 파악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그게 머릿속에 상이 그려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해야죠. 자, 그리고요, 거기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여기서

기후 조건에 어떤 지형에서 사람들이 더잘살수 있을까? 뭐가 유리한 조건인가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때 또좀 구체적으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이 위치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을 배운 경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쪽에서 아시아 대륙과 관련된 유럽과 관련된 국가들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자, 중학교에 와서는요,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이제 균일하게 다양한 내용을 배워갈 거고요. 아시아의 위치와 주요 국가,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종교. 실은 세계적으로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이 있거든요. 그 세계 종교의 많은 종교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와 인구, 산업의 특성을 배워요. 유럽 대륙에서는 마찬가지로 위치와 국가,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이 유럽은 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도시별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경제가 발달한 도시부터 또이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든지 자연 환경이 잘 이제 좀 보존이 되어 있는 도시라든지 그리고 문화와 함께 통합과 분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오늘 또 문제를 통해서도 짚어볼 겁니다. 아프리카도 위치 주요 국가 중요하고요. 자연 환경.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대륙하면 자연이 먼저 떠오르죠. 그 자연들의 모습을 좀더 들여다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 앞으로 인간이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아프리카 대륙에서 더 짚어봅니다. 자, 이런 단원이고요. 우리는 또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이 중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해볼 겁니다. 서술형 문제 도전. 아시아 대륙부터 가볼까요? 지도에 표시된 A 국가의 명칭과 수도를 쓰고 이 국가의 기후 특징을 위치와 관련지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겠죠. 지도에 표시된 국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 국가들의 수도 정도는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실은 뭐 모든 수도를 알 필요는 없고요. 몇개 수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와 수도를 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기후와 위치의 특성을 좀 관련지어 서술해 보라고 했어요. 동남아시아의 위치 자체가요, 전체적으로도. 여기 적도 보입니까, 여러분? 적도가 쭉 있으면 적도 가까이에 있네요. 그거예요. 적도 가까이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후는 무슨 기후? 열대기후. 그렇죠. 이 열대기후를 잘 알고 있니? 그래서 저 지역에서는 열대기후에 적응해서 어떤 주민들의 삶이 나타나니? 주민 생활의 모습을 좀 기억하니?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이 서술형 문제의 답을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충전을 통해서 필요한 개념 쌤이 충전시켜 드릴게요. 아시아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 아시아 전체의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요. 유럽, 아시아 말고 유라시아요? 네. 유럽, 그리고 아시아는요? 실은 하나의 큰 땅덩어리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이큰 땅덩어리를 그냥 유라시아 대륙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라시아. 알겠죠? 유라시아. 자, 이 유라시아 대륙은 그럼 뭐가 경계가 되냐면 여기 실은 이제 우랄 산맥이라는 산맥이 하나 딱 있어요. 러시아 쪽에. 그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유럽, 동쪽은 아시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우랄 산맥을 경계로 해서 유럽과 구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그리고 서남쪽, 아래쪽으로는 실은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극해가 있다. 그게 바로 이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특히 아시아 대륙에 대한 위치의 특징입니다. 아시아 대륙은 서쪽으로 유럽, 그리고 남쪽으로 인도양, 그리고 태평양, 북극해. 서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의 위치를 얘기할 때, 이 대륙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주변의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지리적인 이 위치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아시아 지역을 좀더 들어가서 구분을 해볼게요.

러시아 안에 보면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부터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동쪽에 동아시아. 동쪽이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여기가 동남아시아인 거예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또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광을 가죠. 여기 인도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뭐 스리랑카 이쪽 남부아시아라고 그래요. 남쪽, 남부아시아. 그 여기는 서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좀 건조하고 사막이 많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란 종교도 많이 믿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스탄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많죠. 스탄이 누구누구의 땅, 누구누구의 나라, 국가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의 위치를 파악해봤고, 그 중에 지도상에는 여기 타이가 표시가 되어 있었네요. 타이, 다른 말로 태국이라고도 하고, 우리 리사라고 하는 가수가 이 태국, 타이 출신이죠. 자, 타이라는 나라는 적도 가까이에 있어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수도는 방콕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A 국가의 명칭과 수도 쓸수 있겠죠? A 국가는 타이이며 수도는 바로 방콕이다. 자, 이 국가의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지도상에서 우리가 힌트를 파악을 했어요. 적도 가까이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적도 주변에 있다 보니까 대체로 더운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덥고 습한 그런 날씨가 보여지죠. 자, 다음 서술형 문제도 아시아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지도는요, 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종교별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A와 B에 해당하는 종교의 명칭을 쓰고 두 종교의 주민 생활 모습을 각각 한 가지씩 서술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는 특히 뭐가 중요하다? 종교가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탄생한 종교에는요, 일단 인도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인도 보이시죠?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고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든 종교, 그죠? 불교. 자, 그리고 힌두교라는 종교도 탄생을 했어요. 인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은 여기 서남아시아지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서는요. 서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널리 퍼져서 믿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또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그리고 실은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주로 믿고 있는 종교이고 또 이제 아메리카들에게서도 많이 믿어지는 종교이면서 우리 아시아 지역으로도 많이 전파가 되어서 크리스트교 신자, 기독교나 또는 이제 가톨릭교를 믿는 신자들 상당히 많죠. 그래요. 요렇게 이제 종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불교와 크리스트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들 중에 B 중에 A 중에 하나는 이슬람교이고 하나는 힌두교겠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각각의 종교의 주민들의 생활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주민 생활을 쓰는 거. 그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요하는 바였습니다. 보시면은 초록색부터 볼까요? 연두 색깔? 이 연두 색깔이 지금 카자흐스탄, 이란, 그리고 인도에서도 일부 믿어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요렇게 이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쪽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이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A가 이슬람교, 그리고 B는 인도에서 주로 믿어지고 있는 종교.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 바로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각각 A가 이슬람교, B가 힌두교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충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종교별 특징을 살펴볼게요.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를 석가모니라고도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 여겨요.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해탈한 상태. 나 해탈했잖아.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 그리고 불교가 믿어지는 지역은요. 부처님 조각상 불상이라든지 탑, 요게 있는 사원들 볼수 있고 또 이제 이 사원에서 이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승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 불교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힌두교로 가볼게요. 불교도 힌두교도 모두 다 인도에서 탄생한 종교고요. 힌두교라는 종교는 고행. 고행은 고통스럽다. 막 힘들다.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그 수행을 거칩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수련하는 것,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수련하는 걸 중요시 여기고요.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 신이 엄청 많아요. 다신교의 다는 만을 따자. 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많은 신들을 조각해 놓은 사원들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를 신성시해요. 소. 소가 굉장히 신성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까요? 안 먹어요. 소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갠지스강이라고 하는 강도 성스럽게 여기서 이곳에서 이 몸을 담그고 몸을 씻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고요. 이슬람교는 여기는 신이 많았잖아요. 여기는 신이 딱 하나. 유일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한 신, 알라를 섬기는 종교이고 그들의 종교 경전을 쿠란이라고 하는데 쿠란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자, 둥근 돔 지붕에 막 뾰족한 이런 첨탑이 있는 요런 이제 이 건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이제 모스크라고 불러요. 그 모스크가 바로 이슬람교 사원. 여기도 먹지 않는 게 있어요. 돼지고기. 돼지를 여기는 신성시가 아니라 너무 싫어. 돼지 너무 혐오스러워. 금기시야, 금기시. 절대 안 먹어요, 그래서. 자, 돼지를 이제 금기시에서 먹지 않고, 뭐, 술도 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트교는 워낙에 많이들 알고 있는 종교여서 아시겠지만, 예수를 이제 구원자로 믿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고요. 십자가. 또는 이제 종탑이 있는 이 성당과 교회를 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종교별 특징들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교 믿는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그 자료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힌두교가 지금 일단 그래프상에서 가장 신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대부분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거든요. 그래서 힌두교 신자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힌두교.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믿어진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슬람교예요. 자,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딱 파악해서 여기서 많다? 이슬람교야. 그리고 실은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쪽에서도 많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요, 실은 인도에서 탄생했지만 전파가 요렇게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미얀마, 타이 이런 나라들이 많이 믿고 있고 또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에서도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트교가 요 위에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에서도 크리스트교를 믿고요. 그다음에 여기. 필리핀에서 크리스교 신자를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교별 신자들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A가 어떤 종교라고요? 지금 서남아시아 지역의 이란과 카자흐스탄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이 종교는 이슬람교. B는요, 인도에서 많이 믿어지고 있는 여기 인도 뭐죠? 힌두교.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은 이것을 불결하게 여겨요. 어우, 더러워. 안 돼. 너무 싫어. 뭐죠? 돼지. 자, 그래서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고요. 힌두교를 믿는 신자들은 소를 신성시에, 신처럼 성스럽게 여긴다. 신성시. 자,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종교로 인해 나타나는 이제 생활의 특성도 연결지어 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도전. 이번엔 유럽으로 가봅니다. 자, 유럽에 이제 이 위치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과 함께 제시된 지도를 바탕으로 유럽의 위치 특성을 서술하세요. 자,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위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지표상의 위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요. 위도와 경도와 같은 숫자값,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수리적 위치라고 한다. 또한 주변의 지형이나 지물 등을 기준 삼아서 방위를 활용해서 뭐 동서남북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리적 위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밑줄 그은 요걸 통해서 위치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요. 이 문제의 의도는 유럽의 위치 알고 있니? 이거였어요. 자, 유럽의 위치를 설명해줘. 그런데 말이야, 어떻게 설명해주냐면, 밑줄을 그은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지리적 위치를 알려줘. 대륙과 같은, 곳의 위치를 지리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륙,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양이나 해양을 통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표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개념 충전 들어갑니다. 유럽이 어디에 있지?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요. 유럽은요, 방금 봤던 지도 보시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어요. 그죠? 전부. 그래서 북반구.
그리고

중위도 뭐한 살짝 더 위로 올라가서 좀 살짝 고위도까지 해서 여기 북극해 연안에 있는 뭐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중위도와 고위도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이 대륙은 무슨 대륙?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자,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부에 위치해 있고 서쪽에는 대서양, 남쪽에는 지중해,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다. 자, 유럽을 한번 살짝 그려보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고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이탈리아, 그리스, 뭐 튀르키예, 이제 밑에 아프리카, 영국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극해, 여기가 대서양, 대서양으로 나서 쭉 가면 여기 아메리카 대륙. 앞으로 여기 선생님과 공부하면 이거 다할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아래쪽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우랄 산맥 경계로 여기 어디? 아시아. 아시겠죠? 요걸 지금 이제 글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아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까지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 유럽, 서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유럽도 지역을 구분합니다. 세부적으로. 남부 유럽은 이제 지중해 바다 쪽에 있어서 특히 이제 많은 이 역사 문화적 자원과 지중해라는 아름다운 바다, 그다음에 이 여름이 아주 덥고 쾌청해요. 그래서 관광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 유럽 하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고 산업화를 일찍 이룬 국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부 유럽은 상당히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뭐 교육에서도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은 러시아와 이제 예전에 같은 나라였었던 소련, 구소련에 해당했던 국가들도 꽤 있고요. 밀도 많이 생산되는 뭐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서술형 문제 도전 갈게요. 자, 키워드를 파악을 했으니까 유럽의 지리적 위치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유럽은 대륙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무슨 대륙?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해 있었고요. 어디에? 서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대륙의 북쪽에 있습니다. 어느 대륙? 요 대륙. 이게 무슨 대륙이가요? 일까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북쪽에 위치합니다. 요 사이의 바다는 지중해. 자, 또한 해양을 기준으로 이제 표현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유럽의 서쪽에 있는 정말 큰 바다가 있죠? 대서양. 그래서 서쪽에는 대서양. 그리고 아프리카와의 사이에 여기 요 바다, 요걸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지중해.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요 바다는 북극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북극해가 있다라고 주변의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위치를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도 유럽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제기구의 깃발이 나왔대요. 이 공동체의 명칭을 쓰고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회원국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한번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서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소하죠. 이거 우리 중학교에 가서 좀 배우는 내용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들어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깃발, 파란색에 이 노란색에 별들이 있는 이 깃발은 바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요. 똘똘 뭉쳐서 더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공동체의 이 국가들은요. 사회, 경제, 뭐 문화, 정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또 세계적으로 공동의 이런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서 더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국제 기구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명칭으로 유럽연합, 영어로 EU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U라고 하는 걸 써주고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회원국들 사이에서 나타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그래서 유럽연합이 등장한 이후에 어떤 역량이 보여지고 있냐. 그들이 원했던 대로 좋은 점만 있었느냐. 실은 그렇진 않아서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 양면을 좀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유럽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유럽연합은요. 자,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좀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요것 때문에 더 뭉친 목적이 크죠. 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요, 하나의 큰 나라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경제 활동하고 무역을 이제 뭐 무역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세금이 따로 더 많이 관세와 같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요, 관세라고 하는 세금이 붙어서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붙여서 비싸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출할 때마다 관세가 붙으니까 비싸서 잘안 팔리네. 근데 유럽연합은 이 관세를 없앴어요. 하나의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관세를 없애서 상품도 자본도 노동력도 서비스도 아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그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유로라고 하는 화폐를 써요. 우리 원화, 화폐처럼 여기는 유로화라는 화폐를 쓰는데 이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가도 유럽 안에서는 화폐를 바꿔야 되는 환전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더 경제 활동이 활발하겠죠.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치 사회 분야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하나로 이렇게 막 합쳐서 더 많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경제적인 격차나 문화적인 차이가 잘 극복이 되지 않는 상황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한 갈등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여기서 보는 혜택보다 자기가 부담하는 게더 많은 경우에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은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분담금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너무 큰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보고 있는 이익은 적은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브렉시트, 이 엑시트, 그리고 브리튼이 영국을 뜻하거든요. 브리튼이 엑시트했어. 탈출했어. 빠져나갔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퇴를 결정하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뭔가 뭉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유럽의 상황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유럽연합. 먼저 이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기구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자, 유럽연합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형성된 이후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 노동력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죠. 자유롭게 어떻게 하고 있죠?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 동안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회원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입하는 회원국들이 생겼는데요. 그런 국가들 사이에 처음에 국가들이 더잘 살고 나중에 가입한 국가들의 좀 경제 수준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러 차이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실은 문화적 차이도 있었어요. 종교가 다르다거나 하는. 자, 문화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자꾸 생기고 있다. 요런 역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국경, 이동, 유로, 문화적, 갈등, 요런 차이들을 좀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여기 인구를 좀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인구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이 그래프를 보고 제시된 그래프와 용어를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지역 잠재력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아프리카의 인구. 자, 이 인구의 특징이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기가 달라지고 점점점 오늘날로 쭉 이제 오면서 미래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소년층 0세에서 14세, 그리고 청장년층 15세에서 64세, 그리고 노년층 65세 이상의 인구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건 점점점 이 청장년층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경제성장, 소비시장,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써볼 거고요. 그래서 인구의,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을 통해서, 인구의 특징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힘, 잠재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문제. 당연히 여기는 이 제시된 용어들을 잘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요한 우리 개념을 한번 충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바로 인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또, 요 구조적으로도 아주 그큰 이제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일할 사람. 자, 아시아 다음으로 아프리카는 면적이 넓고요. 그만큼 또 인구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게다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에요. 빠른 속도로 그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인구가 많지만 이 몇몇 국가들은 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좀 높은 상황이라는 걸좀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전체 인구의 약 70%, 100명 중에 70명 정도는 30세 이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주 젊구나. 15세에서 64세의 비율, 15세에서 64세를 우리가 청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청년과 장년, 아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연령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장년층의 인구가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아프리카의 경제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성장하겠구나. 자, 요걸 바탕으로 서술형 문제의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대륙이다. 특히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15세에서 64세. 어떤 인구라고 하냐면 요 인구가 바로 경제활동을 할 인구, 바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와 물건을 만들 사람과 또 소비자, 이 상품들을 쓸 사람들, 요것이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바로 소비 시장도 확대될 것이고 물건이 잘 팔리는 만큼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함께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어서 아프리카는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개념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의 스텝업 미션을 확인을 해볼까요? 아프리카의 위치를 서술해주세요. 대륙과 대양을 활용해서 그 위치를 한번 서술해보도록 합시다. 쌤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과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닮은 도형에 대해서 서로 알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닮은 도형, 도형이 닮았다. 닮았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정확하게 일치, 합동이 될 때 두 도형은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한다 또는 축소를 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그림, 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얘를 그림판에다 이제 컴퓨터에 그려놓고 얘를 이제 확대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요, 마우스 가지고 이제 커서를 올려보면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런 화살표가 나오고요. 또 아래로 가져가면 이런 화살표가 나오죠. 그 다음 커서를 화살표를 잡고 쭉 늘려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삼각형이 이렇게 가로로 늘리면요, 가로로 쫙 늘어나죠. 세로로 늘리면 세로로 쫙 늘어나요. 엄청 커져요. 근데 똑같이 생긴 삼각형은 아니고 어때요? 가로로 너무 늘어나버리거나 세로로 너무 늘어나버리는 그런 삼각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또는 축소를 했다라고 말은 하진 않고요.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맞추다 보면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가 뜨잖아요. 이 대각선 방향으로 쭉 늘리면 삼각형이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커져요. 그렇죠? 이렇게 느리고 줄이는 걸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뭐가 될 때, 합동이 될 때 우리는 아,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는 두 도형을 닮은 도형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 보냐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닮았다, 영어로 similar거든요. S를 따올 거예요. S를 따와서 S를 옆으로 눕혀주면 이런 기호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호를 통해 나타내주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습니다. S를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합동 때랑 똑같아요. 대응되는 꼭지점의 순서대로. 닮은 순서대로 적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좀 용어를 알아보자면 합동에서의 용어와 똑같아요. A, B, C와 D, E, F가 이렇게 순서로 닮았어요 하면요. 이 대응하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 그 다음에 대응되는 각을요. 우리는 대응각. 대응되는 변. 그러면은 얘는 대응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미 합동 때 다뤘던 용어들이 그대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어떤 도형들은요, 항상 닮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친구는 뭐가 있냐면, 원이 있습니다. 원은 어떻게 그리든 항상 닮았어요.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같습니다. 즉, 항상 닮음인 도형들은요, 뭐가 일정한 도형이냐면, 모양이 일정한 도형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뭐가 닮았냐? 두 정다각형 닮았는데요. 변의 개수가 같게. 변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각형이 닮았어요. 정삼각형끼리 닮았고요. 정사각형끼리 닮았고요. 정오각형끼리 닮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정사각형을 대각선을 따라 반으로 자른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또한 항상 닮음입니다. 여기까지가 평면 도형이고 또 입체 도형으로 확장을 해보면요. 구, 두 구는 항상 닮았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가 같은 두 정다면체. 정다면체 5개밖에 없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다섯 개는요, 각각 자기들끼리 서로 닮았습니다. 정사면체끼리 닮았고요, 뭐 정팔면체끼리 닮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A, B, C, 1번, 2번, 3번 한번 구해 봅시다. 첫 번째, 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 이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어디냐 하고 봤더니 요점 A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여기 있죠. 빠르게 찾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주면 점 E. 그다음 두 번째. 변 FG. 어디죠? 여기죠. 변 FG에 대응하는 변은 어딜까요? 하고 봤더니 BC죠. 요렇게 대응합니다. 즉, 변 BC. CB가 아니라 BC라고 써줘야 돼요. FG 순서에 맞춰서. 그 다음에 각 D에 대응하는 각. 그러면은 각 H죠. 따라서 각 H. 기호로 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적어주면 각 H.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입니다. 닮았어요.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얘네가 얼마나 닮았냐, 크기가 얼마나 닮았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닮음비입니다. 닮음비가 뭐냐면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에 비해요. 그거를 우리가 닮음비라고 할 건데요. 두 평면 도형이 닮았대요.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삼각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다라고 하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 AB랑 DE의 비랑 BC랑 EF의 비랑 CA랑 FD의 비는 항상 같다. 즉,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가 1대2면 나머지도 다 1대2의 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응되는 각의 크기들. 각 A와 대응되는 각 D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각

B와 각 E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각 C와 각 F의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각은요, 도형에서의 각은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따라서 모양이 같으려면 각의 크기가 일단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닮은 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변의 길이의 비는요, 항상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대6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닮은 비는 4대6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을 약분해줘서 2대 3, 요렇게 써줄 거고요. 합동인 두 도형은요, 닮음의 일종이 됩니다. 다만, 닮음 비가 몇대 몇인? 1대 1인 닮음이 됩니다. 즉,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음 비라고 했는데요. 그럼 궁금하죠? 변이 없는 도형끼리는 닮음 비를 어떻게 구할까요? 변이 없는 도형 뭐가 있죠? 원이 있죠. 그래서, 원의 닮은 비는 어떻게 따질 거냐면 반지름 길이의 비를 닮은 비로 따져줄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일 때 닮은 비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닮은 비를 찾고 싶어요 하면요. 대응되는 변을 먼저 찾아줍니다. AB랑 DE가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둘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겠구나. 얼마나 닮았어요? 4대 6이에요. 우리 이거 자연수 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닮은 비는 2대 3.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대 3의 닮은 비를 가진다.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요. 2번. 변 EF의 길이를 찾아라. 즉,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얘랑 대응되는 변의 길이, BC의 길이가 6cm임을 활용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평면 도형에서 닮은 비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BC의 길이의 비와 BC와 EF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몇대 몇으로? 2대 3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BC의 길이가 6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비례식은 바뀝니다. 뭘로? 6대 EF가 2대 3입니다. 요런 비례식이 세워지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식 푸는 방법.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통해서 두 배의 EF가 6, 3, 18입니다. 따라서 EF의 길이는 몇 센치? 9cm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EF는 9cm.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닮은 비 찾고 비례식 통해서 길이 구하기. 이게 닮음의 기본이에요. 자, 각 F의 크기. 각 F의 크기는 구할 게 없어요. 왜? 대응되는 각이 각 C인데요. 그 크기가 35도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각 F의 크기는 35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평면 도형의 닮음의 성질이었고요. 자, 그럼 평면 도형만 닮았냐? 아니죠. 입체 도형도 닮았겠죠? 입체 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똑같습니다. 닮은 두 입체 도형이 있으면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항상 일정해요. 그 대응하는 모서리 길이의 비를 우리가 이 입체 도형의 닮은 비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이 입체 도형끼리 닮았어요? 그러면 대응되는 면도 서로 닮은 도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두 사면체 서로 닮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ABC에 해당하는 ABC에 대응하는 면이 EFG라고 주어진다면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모서리의 비가 돼요. 무슨 말이다? AB 대 EF. 그 다음에 AC 대 EG. AD 대 EH. 다 같아요. 또 BC 대 FG. CD 대 GH. 요 뒤쪽으로 가주면요. BD 대 FH. 다 닮은 비가 일정하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각각의 면들 삼각형 ABC랑 EFG, 삼각형 ACD랑 EGH, 삼각형 뒤에 있는 ADB랑 EHF, 바닥에 있는 BCD랑 FGH 다 닮은 도형이 된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또 궁금하죠? 입체 도형에서의 닮은 비. 그러면은 모서리가 없는 구는 어떡하나?
모서리가 없는 9의 닮은 비는 원이랑 똑같아요. 반지름 길이의 비가 바로 9의 닮은 비가 됩니다. 그럼 밑에 개념학인 문제를 볼까요? 직육면책 길이의 닮은 비를 볼 건데 A, B, C, D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면이 바로 I, J, K, L이다. 그러니까 이 도형 그대로 봐라라는 거죠. 이대로 닮았다. 그때 닮은 비를 찾아라. 닮은 비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대응되는 변을 찾아야겠죠. A, B와 I, J. 즉 A, B와 I, J의 비가 3대 6이니까 약분을 해주면 닮은 비는 1대 2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각각의 변을 2배 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면 BFGC, BFGC를 찾아봅시다. 어디냐면 앞에 있는 요 면이죠.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면은 여기 있어요. J, N, O, K. 그래서 면 J, N, O, K가 바로 면 BFGC에 대응하는 면이다.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JN의 길이, JN, 요 길이는 몇이냐? 뭐 방금 전처럼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요. 우리 닮은 비를 조금 이해해 보자면 1대 2라는 거는 작은 것보다 큰 게 두 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5cm라면 여기는 그 두 배인 몇 cm? 10cm가 된다. 따라서 JN의 길이는 10cm. 요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닮은 비입니다. 쉽죠? 근데요, 닮은 도형은요, 닮은 비를 가지고 넓이의 비와 부피의 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다. 뭐 2대 3, 1대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의 비 또한 닮은 비랑 똑같습니다. 왜? 직사각형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이 직사각형과 좀 더 큰 서로 닮은 두 직사각형을 그려보면요. 여기도 m 대 n, 여기도 m 대 n, 그 다음에 여기도 m 대 n, 그 다음 왼쪽 요 변도 m 대 n이죠. 다 m 대 n, m 대 n, m 대 n, m 대 n.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한 거니까 여전히 m 대 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길이면 무조건 닮은 비랑 똑같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넓이 비입니다. 넓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가로의 길이도 m 대 n이고 세로의 길이도 m 대 n이에요. 그럼 넓이는 가로를 곱하고 가로와 세로를 곱하고 그 둘끼리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넓이의 비는 닮은 비를 각각을 제곱한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요거 별표 치고 외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많이 쓰일 거거든요. 비례식을 통해서 넓이 구할 때도 많이 쓰일 거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랑 같다.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입체 도형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닮은 비가 m 대 n이다. 길이의 비가 m 대 n이라고 주어진다면요. 건널비의 비 또한 제곱의 비가 됩니다. m제곱 대 n제곱. 근데 부피의 비는 뭐가 되냐면 직육면체 두 개를 간단하게 그냥 그려볼게요. 요런 직육면체와 조금 더 큰 직육면체 두 개를 그려보자면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가로, 세로, 높이를 전부 곱해서 구하죠. 그럼 만약에 가로가 m 대 n, 세로가 m 대 n, 높이가 m 대 n이었다면요. 부피는요. m 세제곱과 n 세제곱을 비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부피의 비는 몇 대 몇이 될 거냐면 m 세제곱 n 세제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제곱의 비가 부피의 비가 된다. 그럼 알아둬야 될 게 많아지죠? 닮은 비가 m 대 n이라면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 부피의 비는 세제곱의 비.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 개념학인 문제를 보시면요.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닮음으로 주어져 있고 넓이가 18제곱센치다. 어떤 게? 작은 거에. 그럼 큰 거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하고 봤더니 직접 길이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DE의 길이를 뭐 구한다고 해도 도움도 안 되고요. 높이가 아니니까. 얘는 뭘 활용하자? 아, 넓이의 비를 활용하자.

정하자. 무슨 말이냐면요. 삼각형 DEF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의 넓이 B가 몇이냐 이거를 확인 이제 이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닮은 B가 6대 8이죠. BC와 EF의 길이 B가 6대 8이니까 닮은 B부터 찾아주면 약분하면 3대 4가 돼요. 그럼 우리 닮은 B가 3대 4라면 넓이의 B는 몇이었죠? 제곱의 B였으니까 9대 16이 돼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 여기다 적을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18대 삼각형 DEF 넓이의 B가 정확하게 몇 대 몇이다? 9대 16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다. 푸시면 DEF의 넓이가 나옵니다. 풀어볼까요? 그러면 쭉 지워주면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9 곱하기 삼각형 DEF의 넓이는 18 곱하기 16.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곱셈기고 그대로 두면요. 약분이 돼요. 9와 18이 약분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DEF의 넓이는 몇이 되냐? 2 곱하기 16이니까 32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넓이 B를 찾아야 됐어요. 넓이 B는 뭘 통해서? 닮은 B를 찾아서 그 닮은 B 각각을 제곱해줬죠. 자, 바로 유제부터 가볼게요. 자, 항상 닮은 도형인 거. 자, 설명했어. 항상 닮은 도형인 건 뭐냐? 그러면은 일단 정삼각형 닮은 도형이 됐었어요.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친구들만 닮은 도형이 됩니다. 마른 모는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닮음이 너무 달라지죠. 따라서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마른 모는 닮음 항상 닮진 않았다. 체크할 수 있고요. 등변사다리 꼴도요.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잖아요.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닮음은 아니다. 근데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정사각형을 대각선 따라 자른 거기 때문에 항상 몇 도가 나와야 돼요? 90도, 45도, 45도가 나와야 돼요. 즉, 항상 똑같이 생겼다. 두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리나? 아니면 조금 더 짧게 그리나? 내 마음대로 너무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항상 닮진 않았는데 원을 반으로 자른 두 반원은 항상 닮았죠. 정답은 기역, 리을, 비음.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제 4번 닮은 B. 자, 두 사각형이 서로 닮았대요. 그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러면은 두 사각형의 닮은 B를 찾아라.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어디랑 어디가 대응이 되는지. A, B랑 E, F가 대응이 되네. 그러면은 닮은 B는 10대 15가 되겠구나. 약분해주면 5로 약분하면 2대 3이 나옵니다. 기억은 옳죠. 니은. 변 AB에 대응하는 변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변 EF. 맞죠? 디귿. 각 D에 대응하는 각은요? 각 G가 아니라 각 H죠. 각 H. 따라서 디귿은 틀렸어요. 리을. BC 대 FG가 닮은 B가 3대 2냐? 아니죠. 반대로 됐죠. 작은 쪽이 2이기 때문에 닮은 B는 2대 3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예제 5번 볼게요. 자, 두 직육면체가 서로 닮았어요. 그 다음에 A, B, C, D에 대응되는 면이 I, J, K, L이다. 즉, 이대로 고정시켜 놓고 닮음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그럼 X와 Y의 값을 구하려면 우리는 F, G와 Y가 대응되고요. 또 GH 3XC와 OP 3cm가 대응이 되고 마지막으로 DH와 LP 10대 5로 대응이 되니까 이 초록 선을 통해서 닮은 B를 먼저 찾아줘야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닮은 B부터 따지자면 10대 5가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몇이 된다. 닮은 B는 2대

다시 이야기하면 작은 것보다 큰게다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쉽죠? 작은 것보다 큰게두 배가 된다고? 작은 게 3이었으니까 x는 두배 하면 6이 될 거야. 큰게 10이니까 작은 거에 두 배, 나누기 2 해주면 y는 6이 될 거야. 따라서 x 플러스 y의 값은 12가 될 거야.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게 닮음입니다. 닮음.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자, 원뿔 모양 그릇에 물을 부었어요. 물 안에 있는 거 부피가 54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일 때뭘 구해라? 그릇의 부피를 구해라. 그릇의 부피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거 뭐 직접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원뿔 부피 공식을 통해서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빨리 닮은 도형을 찾아서 닮음 B, 부피 B를 활용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일단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닮은 도형을 찾아야겠죠. 닮은 도형. 뭐가 있어요? 활용할 게두 개밖에 없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그릇의 부피인데요. 그러면은 활용할 수 있는 건 물의 부피니까. 물과 그릇이 서로 닮았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요거는 조그만 원뿔. 얘는 좀큰 원뿔. 그럼 이 둘의 닮은 비를 찾아줘야 돼요. 닮은 비. 뭘로 확인을 할수 있냐? 대응되는 변, 이제 모서리, 뭐다 활용하시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건 6과 8이죠. 즉, 이 친구의 높이가 6cm, 이 친구의 높이는 8cm. 즉, 닮은 비가 6대 8. 약분하시면 닮은 비가 3대 4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닮은 비 가지고 부피를 구하려면 우리는 무슨 비가 필요해요? 부피 비가 필요하죠. 부피 비는 몇 제곱? 세 제곱이 됩니다. 세 제곱. 따라서 3의 세 제곱 27 대 4의 세제곱 64가 우리가 원하는 부피 B가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자? 부피 B를 통해서 그릇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물의 부피와 그릇의 부피의 B는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27 대 64가 되죠. 근데 물의 부피가 이미 54파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내향의 곱, 외향의 곱 해주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릇의 부피를 V라고 하면요. V 곱하기 27은 54파이 곱하기 64가 됩니다. 즉, 27과 54파이 약분되면 2파이. 즉,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몇이다? 2 곱하기 64, 128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겠죠. 부피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이렇게 모선을 따라서 3등분하여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릴 때 생긴 입체 도형을 A, B, C라고 하는데 이 부피비를 찾아라. 그럼 우리는요, 뭐야? 이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닮은 도형을 찾아줍니다. 닮은 도형 찾아서 요렇게 생긴 원뿔 하나랑 좀더큰 원뿔 하나랑 엄청 큰 원뿔 하나. 이세 개가 닮았네. 그럼 닮은 비를 찾아줘야겠죠. 닮은 비는 1, 여기는 1, 1이니까 2. 여기는 1, 1, 1이니까 3. 즉, 닮은 비가 1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부피비잖아요, 부피비. 부피비는 몇이다? 1대 세제곱 8대 세제곱 27이다. 그거 5번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입체 도형 직접 그려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A와 B와 C 부피의 B예요. 이거 A 맞아요. 근데 이거 B인가요? 이거 B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B와 A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A라면 얘는요, A와 B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A와 B와 C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입체 도형에 대해서 부피비를 다시 구해줘야 된다. A가 1이었대요. 그러면요, A와 B를 더한 게 8이니까 A가 1이면 B는 7이었겠죠. A가 1이고 B가 7이었대요. 그럼 더하면 8이잖아요.

P는 27에서 8을 뺀 19가 되겠죠. 따라서 ABC 부피의 P는 4번 1대 7대 19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늘 배운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닮음.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한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될때 닮음인 관계에 있다. 체크할 수 있었고요. 자,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가 서로 닮았습니다. S자 눕혀 줬고요. 닮은 B는 닮은 두 도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였어요. 자, 평면 도형. 닮은 B가 m 대 n이면 둘레의 길이의 B도 m 대 n이지만 넓이 B는 제곱을 해줬고요. 입체 도형에서 닮은 B가 m 대 n이라면 겉넓이의 B는 제곱을 해줬고 부피의 B는 세제곱을 해줬죠. 이렇게 오늘 배울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자, 6번 서술형 문제 한 문제 포함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네 문제, 총몇 문제, 다섯 문제를 푸신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 6번은 서술형 풀어서 찍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기까지가 닮은 도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으로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중단원 실전 문제 7번부터 18번 문제까지, 서 논술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에 전류계와 전압계가 각각 기역과 니은 중 한 곳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 결과 전류계에서 측정된 전류값은 0.5A, 그리고 전압계에서 측정된 전압값은 3V다라고 결과값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전기 회로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자, 먼저 전지가 있고요. 스위치가 있고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역과 니은에 전류계와 전압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언제나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해야 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해야 한다라고 이 내용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전류계는 이 도선 전체를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선이 지나는 딱 한 길, 그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직렬로 연결된 부분은 니은이죠. 따라서 여기가 바로 전류계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를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요, 양쪽에 전기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차, 즉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로 따지면 우리 물의 높이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항의 앞과 뒤에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 그림에서는 기역 부분이 병렬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전압계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역입니다. 기역은요, 전류계는 기역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기역은 병렬로 연결된 자리이므로 전압계 자리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전압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아니요. 전압계는 언제나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 그럼 디귿,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의 크기는 몇 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저항의 크기 구하는 거 옴의 법칙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옴의 법칙이 뭐였죠? 맞아요. 전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보면요. 물이 수도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렇게 계속 순환할 수 있는 이유는요. 펌프가 계속해서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물이 계속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순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껐다 켰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밸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우리 전기 회로에서 찾아보면요. 이러한 물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할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전압이었습니다. 그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이 전지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물레방아는 전구에, 이 밸브는 스위치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전류는 물의 높이 차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류는 물의 흐름 그 자체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은 전압은 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압이 바로 물을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물의 높이 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귿은요. 전구에 전류가 흘러 불이 켜지는 것. 이것은 물레방아에 물이 흘러 작동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네, 물레방아는 바로 이 전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9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저항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앞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오메 법칙 이용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오메 법칙은요. I는 얼분의 V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저항값이기 때문에 저항과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면 얼은 I분의 V라고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느 한 점에 전류와 전압값을 찾아서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쉽게 쉬운 값을 찾아보면요. 한 여기 이 점을 한번 골라볼까요? 그러면 암페어는 20mA를 찾아서 적어줄 수가 있고요.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미리암페어죠. 그리고 전압은 1V다라고 찾아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대로 보고서 아, 20분의 1 옴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왜죠? 맞아요. 우리 이거 할때 단위는 암페어였어요. 미리암페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수학 단위에서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mA라는 것을 암페어로 고쳐주면요. 0.02 암페어라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55입니다라고 정답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암페어를 암페어로 전환하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강조를 하고요. 자, 그럼 10번 문제 볼게요. 전기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오메 법칙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메 법칙이 뭐였나요? 맞아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입니다. 자, 그거를 하나씩 떼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전류는요,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인 전압과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요, 전류를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표현한 그래프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전류와 전압과의 이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가 3번, 5번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 옳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와 전압은요,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비례하는 그래프 이렇게 된 거, 요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과 4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과 5번도 이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11번 볼게요. 저항의 크기에 따라 우리는 물체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체는 어떤 물질을 도체라고 불렀나요?
맞아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의미했었거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2번, 전선 내부에 구리는 도체고, 구리를 감싸는 고무는 부도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선 내부는요, 전류가 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 그 겉에 부분까지 전류가 잘 통하게 되면, 뭐, 사람이 손으로 집었을 때, 우리 손에도 전류가 통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겉을 감싸는 부분은 안전하게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주로 이런 고무나 뭐 막으로 덮여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부도체는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은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도체의 정확한 정의는요, 전기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전혀 흐르지 않는다라는 표현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혀 흐르지 않는다기보다는 저항이 몹시 커서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반도체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물질 맞는 설명이고요. 이 반도체는 전기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의 전자부품 속에 들어간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멀티탭에 전기기구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이런 콘센트 딱 두고 전자제품들 많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전기회로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회로들 잘 보시면 항상 이 전기회로가, 전자제품들이 연결될 때 이렇게 양쪽으로, 즉, 병렬 연결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전기기구들은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 전기회로에서 병렬로 계속해서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니은,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모두 같다? 자, 우리 병렬 연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전자제품에 동일한 전압을 제공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간단하게 우리 국가 전격 전압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모든 곳에 220V의 전압이 제공된다라는 이야기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자,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 답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모든 전자제품들에게 220V의 동일한 전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들이 더 많이 연결되든 혹은 이 저항들을 빼내든 상관없이 병렬 연결일 때는 언제나 동일한 전압을 제공받는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대한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연결된 전기기구 중 하나를 제거하면요, 나머지 전기기구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까요? 하나의 이 전기회로가 제거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전기회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전기기구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귿은 틀린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 2번입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전압이 일정한 전지에 동일한 두 저항을 직렬 연결한 전기회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전기회로를 이러한 부호로 표현한 것을 뭐 이미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나타나 있는 요 기호는 바로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이요. 한 도선에 직렬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전지 표시예요. 그런데 이 전지의 긴 부분이 플러스극, 그리고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극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건전지에 저항 두 개가 연결이 된 그런 전기회로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보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 자, 우리 이거 직렬 연결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저항 첫 번째 저항이든 두 번째 저항이든 혹은 전체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든 모든 곳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언제나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물의 모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물이 흐를 수 있는 배수관

물레방아 물레방아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첫 번째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이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 혹은 이 수로의 어느 곳 중간 지점을 하나 딱 찍어서 그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 이세 가지 경우 모두 다 언제나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럼 니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같다. 우리 친구들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저항이 항상 같다. 이거는 우리 병렬 연결의 특징이니까, 아, 얘는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건 또 왜일까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물의 흐름 모양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로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물레방아 두 개가 직렬로 한 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저항,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의 크기가 같습니다. 즉, 이 물레방아를 돌릴 때 필요한 이 물의 양이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즉, 이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힘이 같다라는 거는 이 물의 높이 차가 같다. 즉, 전압이 언제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1과 V2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은이 맞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두 저항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 니은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동일한 저항 한 개를 추가로 더 직렬로 연결을 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직렬로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전체 저항의 크기는 커지고요. 따라서 전체 전류의 세기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 볼게요. 그림은 가정용 전원에 연결된 전기기구의 연결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뭐 전등, TV, 전기난로 이렇게 다양한 전기기구들을 병렬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빠져나가는 이 곳에는 언제나 누전 차단기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전체 전류의 양이 과도해지면 이것이 알아서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요.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기기구의 저항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각각의 전기기구마다 필요한 전기 에너지 양이 다릅니다. 우리 이거 소비전력의 개념으로 배웠죠? 소비전력 값이 다르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1초당 사용하는 이 전류의 세기 모두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항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건 다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등을 밝힐 때 필요한 전류의 세기, 그리고 전기난로 사용할 때 전류의 세기,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쵸? 필요한 전기 에너지 양이 다르니까요. 자, 그럼 니은, TV를 전원에서 제거하면 나머지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커질까요? 자, 우리 전압은 병렬 연결해서 언제나 어떻다? 항상 같다. 우리 220V.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압 크기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언제나 우리 동일한 220V 전압 제공받고 있습니다. 디귿, 누전 차단기가 전류를 차단하면 모든 전기기구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우리 누전 차단기는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끊어지게 되면 애초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도선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단기 나갔다! 이런 표현 쓸때 모든 전기 제품들 싹 꺼지잖아요? 이러한 이유였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입니다. 자, 그럼 15번 볼게요. 가정용 전원에 병렬 연결하여 사용하던 전기 기구들을 만약에 모두 다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재밌는 상상이죠. 자, 우리 이것을 물의 흐름으로 또다시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물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 수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병렬로 가전제품들을 쭉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마치 원래 하나 있었던 물레방아를 그 옆에 나란하게 계속해서 옆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물레방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이 물의 높이차 있죠. 이 높이차는 언제나 일정한 거예요. 즉, 전기회로에서는 전압이 언제나 일정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물레방아들을 얘네들을 이제 한 줄로 쭉 직렬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다 똑같이 수로를 그리고요. 원래 하나만 있었던 이 물레방아를

여러 개를 계속해서 이렇게 한 줄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필요한 이 물의 높이 차 있죠. 이거는 계속해서 많이 연결할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전압은 이 경우에 일정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했을 때와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게 될까요? 자, 우리 각각의 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물의 양은요, 언제나 같거든요? 그래서 이첫 번째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물레방아를 지나는 물의 양, 언제나 같은데요. 자, 이 경우에는 전류의 세기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언제나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자,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2번. 전기기구들을 병렬 연결했을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이 정도의 전압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 지금 직렬로 연결했더니 각각의 전자제품에 걸리는 이 전압값이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면은요, 충분한 전압을 제공받지 못해서 작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전체 저항이 감소하게 돼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질까요? 우리 직렬로는 더 많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더 증가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작아진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4번. 한 개의 전기기구를 꺼도 나머지 전기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이 물레방아 하나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이 끊겼다면은 정상적으로 그 모든 물레방아들에게 물이 흐를 수 없게 될 거예요.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전기기구를 병렬 연결했을 때보다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이 작아진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죠. 하나하나들의 물레방아를 돌릴 때 필요한 이 물의 높이 차, 제공되는 물의 높이 차 작아진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소비 전력이 25와트인 선풍기, 그리고 1000와트인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에요. 그 전기 에너지 양이 선풍기는 1초 동안 25와트를, 그리고 에어컨은 1000와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즉,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40배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1번,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선풍기의 4배가 아니라 40배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 에어컨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몇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간을 반영해서 실제로 내가 소비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 우리 이거 소비 전력 아니고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전력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1000 와트 곱하기 내가 1시간 썼으니까 1시간 해서 1000 와트시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만약에 선풍기를 4시간 동안 켜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이니까 전력량을 구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25와트에다가 내가 사용한 4시간을 반영해서 100 와트시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 에어컨 한 대를 켜는 전기 에너지로 선풍기를 최대 10대가 아니라 우리 40대니까 40대를 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면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40배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입니다. 17번이에요. 그림은 어떤 전구를 3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전구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3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0분에서 3시간 몇배 차이 날까요? 그렇죠. 6배 차이가 나죠. 따라서 여기에 표현된 모든 에너지의 6배만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빛에너지와 열에너지 합쳤더니 4와트시이네요. 자, 이거를 우리 6배를 해주시게 되면요. 24와트시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이에요. 표는 가정용 전원에 연결된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 그리고 주로 전환되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기역은 빛 에너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명은 주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각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우리 언제나 병렬 연결해서 220V로 같다. 맞습니다. 3번. 주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이 큰 편이다. 보니까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이 소비 전력을 봤더니 다른 전자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더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발생시킬 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4번.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은 것 누굴까요? 소비 전력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바로 헤어드라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헤어드라이어를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선풍기는 40초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헤어드라이어와 선풍기 이 소비 전력 값을 봤더니 아, 정말 정확하게 40배네요. 따라서 더 40배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 서 논술형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철가죽으로 마찰한 빨대 두개중 하나는 플라스틱 통 위에 두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가까이 댔더니 이 빨대가 밀려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건지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합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철가죽은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빨대는 잘 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가죽 쪽에서 빨대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을 분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빨대는 전자들을 얻어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통 위에 둔 빨대도 이미 마찰을 한 후에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대전체,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거예요. 서로 같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맞습니다.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통 위에 빨대가 뒤로 슬슬 밀려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위 도구만을 사용해서 플라스틱 통 위에 빨대를 반대 방향으로, 즉, 끌려오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전하를 띤 물체를 갖다 댔을 때 청력 때문에 밀려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끌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 전하를 띤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도구 중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전자를 잃은 털가죽이거든요. 따라서 털가죽을 가까이 대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털가죽에 마찰한 빨대들이 털가죽과 다른 종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빨대에다가는 마찰한 털가죽을 가까이 대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반대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저항의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여러 개의 못이 박혀 있는 비면에 구슬이 굴러가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그럼 이 그림의 모형에서 구슬과 못은 각각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저항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할 때이 모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치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도선을 이동하면서 원자들에 부딪혀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슬이 이동할 때 못에 부딪혀서 이동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따라서 구슬은 전자, 그리고 못은 원자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형을 이용해서 도선에서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 구슬들이 못에 부딪히면서 내려가면서 방해를 받는 것처럼 전자들이 도선 속을 이동할 때 원자에게 충돌함으로써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전기 저항이 생긴다라고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논술형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은 형광등과 LED 조명에 대한 자료인데요.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광등이 LED 조명으로 2027년까지 모두 다 전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는 2028년부터는 형광등이 조명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히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주요 이유로는 바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했을 때 석탄 화력 발전소 3개의 연간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까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에너지를 변환시킬 때 손실되는 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광등이 빛을 발생시키는 원리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바로 간접적인 발광 방식은 비교적 고른 조도를 제공하지만 열 손실이 크고 그리고 점등 속도도 느리며 추운 환경에는 밝기가 낮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즉,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의 관점에서 조명을 형광등에서 LED 조명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형광등은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가시광선으로 변환돼요. 그래서 이 단점이 뭐라고요? 맞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열로 손실이 된다고요. 즉,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의 에너지의 약 5, 60% 정도가 열 에너지로 손실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형광등은 전력 소모가 크고 에너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LED 조명은 어떨까요? 전기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로 그냥 바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LED 전등이 매우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밝기를 내고 싶을 때 형광등보다 훨씬 작은 양의 전력을 소비해서 우리 LED 전등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형광등 대신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전기 부분 모두 마무리했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자기에 대한 내용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13세기 유럽에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는데 뭔지 짐작해 보시겠어요?
1: 13세기면 유럽은 그야말로 뭐 크리스트교 중심의 신앙의 시대.
0: 그렇죠.
1: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신학대전도 있고 독일의 뭐 니벨룽겐의 노래 어떤가요? 맞나요?
0: 아, 좀 가볍고 재밌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1: 가볍고 재밌는 거.
0: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에 다녀온 이야기.
1: 동방. 여행기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재밌죠.
0: 그렇죠.
1: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일 것 같은데요. 네. 이 마르코 폴로, 이 원제국의 쿠빌라이 칸과 뭐 아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0: 조금 과장된 네. 면이 있긴 한데,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를 굉장히 신임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17년을 함께 했는데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도시의 관리로 활동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에 따르면 그 당시 원나라의 수도 대도는 지붕이 순금으로 덮여 있었다고 해요.
1: 그래서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야, 도대체 뭐 저런 도시가 어딨냐. 이제 아무도 믿지 않고 심지어 마르코 폴로를 이제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놀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는 좀 진실을 말해 라고 해도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이야기들은 내가 본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도 합니다.
0: 약 200년 후에 콜럼버스가 신항로를 찾아 떠날 때도 이 책이 영향을 줬다고 전해지는데요. 어쩌면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대항해 시대를 연 거 아닐까요?
1: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왜 또 이 마르코 폴로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건가요?
0: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도라 불렸던 원나라의 수도였고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북쪽의 수도라는 이름의 북경으로 바뀐 베이징.
1: 자, 오늘 우리가 떠날 도시 베이징, 마르코 폴로가 반했던 그 도시. 네, 자 베이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 베이징의 진짜 매력은 골목길에 있는 것 같아요. 후퉁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몽골어로 우물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원나라 때는 우물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을 했는데요. 궁전 사이사이에 미로처럼 좁은 골목길이 생겼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겠는데요?
0: 그런데 이곳도 이제 많이 남진 않았어요. 문화대혁명 때네 가지 낡은 것이라고 해서 사구타파의 일환으로 전통 문화재와 종교 유적을 많이 이제 파괴를 했습니다. 그때 이곳 후퉁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급격한 도시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일부 지역을 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1: 후퉁에서 서민의 삶을 관찰할 수 있다면 바로 옆에 궁전에서는 황제의 삶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역사의 중심에 있던 베이징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볼까요? 베이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상하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16,410제곱킬로미터로 인구는 약 2,20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수도로 연경이라고도 불렸어요. 또한 12세기 금나라, 13세기 원나라의 수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15세기 명나라의 영락제가 자금성을 건설하면서 천도한 이래 중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1406년에 자금성 건축이 시작되었거든요. 14년이 걸린 이 공사에 100만 명 이상의 일꾼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발견되는 고급 농나무와 베이징 근처에서 채취되는 큰 대리석 등을 이용하여 지상 최고의 궁전을 지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황제가 계속 기거한 곳이 자금성입니다. 영락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제 본명은 주체입니다. 그는 1360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워서 황제, 홍무제라고도 하거든요. 황제가 되었고요. 10살이 된 주체를 지금의 베이징 지역의 북평왕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북평으로 향한 것은 21살 때입니다. 그는 베이징을 침략한 몽골 타타르부 등과 교전하여 승리하였고요. 국경지대 수비군 지휘관이 되어 북부 국경을 지키는 수비군을 맡았습니다. 1392년에 황태자가 죽었어요. 홍무제는 주체를 황태자로 삼으려 했거든요. 대신들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홍무제는 반년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전통에 따라 죽은 황태자의 아들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때 그를 황태자로 책봉하지 못한 것을 홍무제는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1398년 홍무제가 죽고 난뒤 이어서 권문제가 즉위합니다. 권문제는 자신의 숙부들을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권문제의 숙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문제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요. 따라서 권문제는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삭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당시 홍무제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면서 세력이 강대한 연왕 주채가 중심이 되어서 1399년 거병하니 이를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1402년 6월 주채는 수도 난징을 점령하고요. 권문제에게서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명의 제3대 황제 성조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즉위 이후 얼마간 난징에서 머물다가요. 1421년 자신의 정치 기반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0: 이로 인해 다시 중국의 정치 중심지는 베이징이 되었습니다. 영락제 베이징 천도는요, 그가 북방의 군사력을 온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강남 지방의 경제력을 화북 지방, 베이징이 있는 지방이거든요. 거기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중심 도시가 된 베이징의 티엔안먼은 자금성의 남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이고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925년에 중화민국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티엔안먼에 순원의 초상화가 걸렸었어요. 1945년에는요, 일본에 맞서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총통이었던 장제스의 초상화가 걸렸습니다. 1949년에는 2차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더와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고요. 1949년 10월 1일, 그 이후부터는 오직 마오쩌둥의 초상화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베이징이 중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1: 와, 이 과거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과학의 중심지도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촌에는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중국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도 베이징에서 관제를 하잖아요.
0: 600여 년된 자금성과 최신 과학연구소가 공존하는 정말 매력 넘치는 도시죠. 아, 그런데 선생님, 자금성 건설에는 놀라운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1: 아, 또 있습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0: 14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1420년에 자금성이 지어졌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벼락을 맞아 주요 건물이 다 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영락제가 조카한테서 황제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심지어 난징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나왔죠.
1: 이 정통성 시비가 있었던 거군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는 다시 지었다라는 건가요?
0: 네, 영락제는 다시 난징 천도를 주도한 신하를 처형하면서 여론을 잠재웠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공사에 돌입했죠. 약 2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 영락제의 베이징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베이징이 진짜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거는 또 19세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 아편전쟁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856년 10월, 광저우 앞 주강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 에로호의 영국 국기가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은 에로호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와 연합군을 구성해서 광저우 시내로 침입해 이에 12월 광저우를 점령하고 시가지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민간인들을 죽이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군은 광저우를 점령한 이후에도 3년 동안 지방관의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연합군 위원회의 점령 행정이 실시됩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1858년 북상해서 북경의 관문인 텐진까지 점령하자 이 청나라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텐진 조약을 맺는데요.

이후 조약의 비준 문제로 마찰이 지속되던 중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베이징으로 진격을 해서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게 됩니다. 연합군은 베이징 근방에 주둔을 한 후 황제의 별궁인 원명원으로 쳐들어갔고요. 영프 연합군은 금, 은, 세공품들과 장식품 등을 약탈한 후에 이 원명원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전쟁은 곧 종결됐고 러시아의 중재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조정은 텐진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아편의 거래도 합법화했고 여기에 추가로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텐진을 포함한 11개 항구 개항, 내지에서의 여행, 통상과 포교의

자유,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은 800만 냥, 그리고 영국의 홍콩에 인접한 주릉반도를 할양하는 등 정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는 데 중재해서 도움을 준 러시아에게도 연해주 지역까지 할양하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서 1946년 6월 장제스의 국민당이 주희하는 국민혁명군은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구를 침공해서 전면적인 내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초기의 국민혁명군은 병력, 장비, 보급 등 모든 면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보다 우세했고 특히 미국의 지원을 받아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당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특히 1947년 3월에는 20만의 국민혁명군이 중국 공산당의 중심지 예난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점령지를 늘린 국민혁명군은 병력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당 정부의 총체적 부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붕괴, 그리고 이미 떠난 민심이 어우러져서 1948년 가을부터는 공산당 측에 유리하게 내전이 전개되었고요. 1948년 11월 인민해방군이 만주에서 국민혁명군을 격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인민해방군은 1949년 1월 31일 베이징에 입성을 했고 파죽지세로 창장강을 건너 4월 23일에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함락시키고 5월 27일에는 중국 대륙 최대 도시 상하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가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고 국가 주석에 취임을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같은 해 10월 14일 광저우를 접수하고 11월 30일에는 중화민국정부의 임시 수도였던 충칭마저 함락시키게 됩니다. 12월 10일 장제스는 대륙 최후 거점인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을 했고요. 12월 27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청두에 입성함으로써 대륙에서 국민당을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이징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현대사 사건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후야오방의 사망 이후에 발생했던 천안문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전개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일명 텐안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1990년 7월 10일 제5차 국무원 보고에서 정식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875명, 민간인 부상자는 약 14,550명이었으며 군인과 정경은 56명이 사망, 7,528명이 부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베이징의 역사는 곧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중국 그 자체였습니다. 원명원의 잿더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까지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까지 품고 있습니다.
1: 베이징의 근현대사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네요.
0: 네, 이 1860년 원명원이 불탔을 때,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수천 년 대제국이었던 중국은 정말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1839년부터 1949년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을 겪은 이 시기를 백년국치, 즉

0: 100년의 치욕이라고도 부릅니다.
1: 원, 명, 청, 세왕조가 수도로 삼고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으며 1989년에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곳도 바로 이곳 베이징입니다.
0: 지금도 중국의 주요 기관이 이곳 베이징에 있습니다. 이 베이징의 미래는 곧 중국의 미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앞으로 베이징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까요? 오늘 베이징 여행은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소단원 개념 학습 했죠. 그 속에 인권 침해 사례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 꼭 머릿속에 숙지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주세요. 오늘은 그 뒷내용 개념 학습 이어서 해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 북1 교재와 북2 교재 모두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어보세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요. 자, 어떤 것들 적어봤나요? 아, 좋아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거 특히 우리 친구들 신체 검사 날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또는 그렇죠. 다른 친구의 어떤 일기장이라든지 비밀 수첩이라든지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경우, 아, 이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리거나 이렇게 놀이에 껴주지 않는 거, 이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고, 또는 마지막으로 그렇죠. 우리 학급 게시판에 악성 댓글 올리는 거, 이것은 사이버 폭력이니까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쭉 선생님도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글로 잘 적었으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그리고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 대한 그런 차별, 또 사이버 폭력까지. 사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것들 우리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잘 남겨줬을 거라고 믿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퀴즈 정리하고 오늘 개념 학습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88쪽이고요. 같이 필기할 필기 도구 준비됐죠? 좋아요. 이렇게 개념 학습할 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용들 쌤이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필요한 것들은 꼭 적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딱 보면 아, 이때 지인쌤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었지 하면서 더 기억이 잘 날 수도 있어요. 준비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개념부터 만나볼게요.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암울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나 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까지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머리로 알고만 있는데 해결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권 침해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설명 볼게요. 따라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너도 우리 개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어렵지 않아요. 특별시, 광역시, 도시, 군과 같이 우리나라 영토를 구역으로 나누어서 주민 대표를 뽑아 다스리는 단체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민단체는 국가가 만든 단체는 아니지만 이 시민들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사회, 즉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사회보장제도 적는 거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기억해두도록 하고 설명 같이 봅시다. 실업, 고령, 장애, 질병, 빈곤 등의 어려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실업이라고 하면 직업을 잃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령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고령. 그렇죠. 나이가 많다는 거 고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장애가 있고 질병, 아플 수도 있겠죠. 빈곤은 돈이 부족한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 우리 빈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최소한 인간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사람은 사실 누구나 아플 수 있죠. 누구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될 수 있죠.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국민들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 그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시를 보면 실업자 직업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실업이 직업을 잃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실업자라고 하면 직업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업을 한번 잃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하루빨리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직업에 갔는데 필요한 어떤 교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는 교육비를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내용.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인 기초연금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할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 그러한 노인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어떤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기초연금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어도 기억해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방접종 맞아봤죠? 어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는 주사예요. 그러한 것을 국가에서 우리 친구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아주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 부분도 같이 밑줄 그어봅시다. 출산, 양육, 실업, 은퇴,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활을 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내용이 다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밑줄 다 그어두세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주고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실업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실업급여 설명회장인데 아까 실업자에 대한 어떤 교육을 지원해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교육뿐만 아니라 이 실업급여라는 것도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실업을 하면, 그러니까 직업을 잃으면 당장 지난달까지는 내가 사용할 월급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당장 사용할 생활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낙담하지 않도록 그런

최소한의 생활은 할수 있도록 이 실업자들에게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힘을 다시 차려서 기운을 차려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어요. 실업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재취업, 취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 예방접종 무료 지원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라고 되어 있고 대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독감이라는 질병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이 전염성이 높은 그런 질병이죠. 한 사람이 걸리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건강한 청년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이 독감에 한번 걸려도 잘 이겨낼 수도 있지만 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독감에 한번 걸리면 훨씬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 그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무료로 와서 독감 예방하는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의 노력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도 여기 이렇게 숫자 표시해두고 무엇이냐면 공공 편의시설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권이 침해되는 까닭으로 두 번째 공부했었죠. 시설 부족 문제. 시설이 없어서 인권이 침해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사회에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안전하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편의 시설을 잘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설명 볼게요.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편의 시설을 관리하고 또 설치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첫 번째가 휠체어 리프트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쌤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그 아래에 휠체어도 계단을 쭉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해둔 쉽게 말해서 휠체어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린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을 쉽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지만 바퀴 달린 휠체어라든지 또는 유아차와 같은 경우는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혼자 스스로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라는 것을 설치를 해둡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접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버튼을 띡 누르면 이게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휠체어가 올라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휠체어 리프트라는 거. 두 번째는 점자 블록도 있어요. 여기 아래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점자 블록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봤죠? 길에서. 이렇게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실제로 울퉁불퉁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방향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발로 또는 지팡이로 아 이쪽으로 길을 가면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설치해둔 안내 표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점자 블록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위에서 걸어 다닌다든지 또는 커다란 짐을 이 위에 올려두게 되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점자 블록은 항상 잘 비어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기억을 해두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세면대는 말 그대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를 낮게 만드는 거고요. 청소년 문화시설도 있어요. 청소년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색다른 경험을 많이 해볼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회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문화시설을 만들어두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쓰고 같이 읽어볼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법 제정이라는 말은 제정은 그 법을 만들어서 정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하고 적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회 차원에서 해줘야

보호기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자, 설명을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이것도 이름이 자주 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우리 교재 오른쪽에서 같이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가 만든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사실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1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국민들의 인권에 집중해서 이 인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아래 설명도 볼게요. 이곳에서 하는 일, 첫 번째,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요. 관련 기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권을 침해당했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지원을 했죠.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병원에서 다른 것도 안 보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에이, 남자는 간호사 하면 안 되지라고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아, 이것은 성별로 인한 차별이 맞구나라고 인지하고 그 병원 관련 기관이 되겠죠? 관련 기관에 그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일을 하는 거다라고 첫 번째 동그라미 쳐두고, 두 번째는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법이 필요할까?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될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한다. 왜?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더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을 잘 보호하도록 서로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노력도 있겠죠? 첫 번째는 인권 교육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성은 무엇인지를 알리고, 중요한 이 편견을 없애는 다양한 인권 교육에 참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1년에 몇번 정도 인권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인권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장애 이해 교육도 있고요.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을 잘 보호해주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 아동 인권 교육 등등등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권 의식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다음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캠페인이 될수 있겠죠. 인권 의식을 개선하는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이라는 게또 나왔는데요.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결이 필요한 인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와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명된 것을 어떤 국가나 기관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서명운동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이러한 서명운동에 잘 참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권보호, 사실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세 번째 개념에서는 인권보호활동,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를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기울이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쭉 살펴보고 직접 도와주기도 하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태도가 될수 있겠죠. 공사 중인 도로는 지나가기 어려워요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을 이 친구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편견 버리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죠. 이러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의 인권에 침해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남자만 할수 있거나 여자만 할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뭐 경찰, 군인 할수 있고요. 남자도 뭐 간호사 이런 것들 다할수 있죠. 그런 잘못된 편견은 버리도록 합시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것도 못해? 뭘 저걸 어려워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겠네.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네 번째는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렇게 친구들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에이, 너가 무슨 간호사야. 에이, 너가 설마 어떻게 간호사가 돼? 이렇게 그 친구의 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거죠. 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이렇게 응원의 말을 해주는 거. 이러한 것도 다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권보호 실천 방법 다양한 것들 나와 있는데요. 포스터 그리기도 있을 수 있고, 동영상도 만들고, 표어도 지어보고, 노랫말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캠페인에도 참여해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인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기관에 편지를 써서 뭐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것들, 우리 친구들도 꼭 한번 읽어보고 표시해보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5번.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 자, 1번. 인권 침해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렸죠. 틀렸죠. 우리 개인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국가는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사회 보장제도가 무엇인지, 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6번, 1번.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낮은 세면대 등 공공, 그렇죠.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서로 무엇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서로 무시하는 언어? 아니죠.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존중이 들어갈게요. 7번. 인권보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자, 우리 재영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내할 일에만 집중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재영이 땡. 수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왜 겪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죠. 정답은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세요. 자, 보니까 실업급여입니다. 실업자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업,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아니고요. 니은, 국민 건강을 위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하는 모습 아니죠. 디귿, 실업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디귿으로 할게요. 네, 우리 이렇게 북원 정리하고요. 이제 북투 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북투의 49쪽이고요. 지난 시간에 5번 문제까지 같이 해결했죠. 6번부터 봅시다. 실업,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사회, 그 다음, 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 제도. 자, 띄어쓰기도 유의해서 우리 친구들도 답을 잘 적어주세요. 7번. 우리 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았죠.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진료비나 수술비와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냈던 것들을 이 공단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큰 돈을 필요로 할때 이렇게

0: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병원에 가면 그렇게 큰 돈을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수증을 받아보면 내가 낸 돈이 이만큼, 그리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 돈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영수증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8번 볼게요. 다음을 읽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 표시입니다. 1번. 인권 보호 활동은 어른들만 실천할 수 있다. 전혀 아니죠. 우리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2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국가기관. 맞죠? 자, 9번.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중 관련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첫 번째는 공공 편의 시설인데요. 장애 이해 교육, 음향 신호기.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니은의 음향 신호기죠. 음향 신호기라는 것은 우리 신호등에 그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지금이 빨간불인지 녹색불인지 알려주는 거. 소리로 신호를 알려주는 거. 그것을 음향 신호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인권 교육이에요. 이것은 장애 이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마지막 10번 봅시다.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자, 민호를 보니까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려야 돼. 맞을까요? 그렇죠. 지인쌤도 아주 많이 강조했던 그런 문장이 되겠죠. 고정관념과 편견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되겠습니다. 맞고요. 제희, 항상 내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 맞을까요? 들렸죠? 땡. 따라서 정답은 민호가 되겠습니다. 민호. 자, 좋아요.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주요 개념, 키워드 중심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인권 침해 문제의 해결 방안, 사회,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 나누어서 우리 공부를 했죠. 대표적인 사회의 노력으로는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공공 편의시설을 잘 마련해서 누구나 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두는 거. 그 다음,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또 제정을 하는 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인권 보호 기관을 운영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기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였지요. 그 이름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두세요. 자, 그다음 개인이 하는 노력도 있었어요. 인권 교육에 참여해서 인권 의식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인권 의식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거, 뭐 캠페인 활동과 같은 것들. 자, 인권 보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태도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편견 버려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그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지. 그 다음에 존중하는 언어를 서로서로 사용하는 거.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력 볼게요. 인권 보호 포스터, 동영상, 표어 만들기 할수 있고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의 개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 그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도 중요한 용어,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꼭 다시 한번 오늘 같이 기록해뒀던 것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문제풀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우리는 대단원,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관련되어서 중단원 실전 문제 15문제 함께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1번부터 7번 문제까지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 그리고 위도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우리 그 문제들 풀기 전에 초성 번쩍 코너로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규칙은 똑같죠. 한 문제당 선생님이 5초 주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보고, 초성 보고, 어떤 사회 개념인지 우리 친구들 말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얍! 정답은요? 맞아요. 세계 지도이지요? 세계 지도는요,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예요. 하지만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단점이었죠.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얍! 정답은 그렇죠. 지구본입니다. 둥근 지구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줄여 만든 모형이에요. 자, 모형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실물을 모방해서 만든 물건이다라고 했어요. 때문에 비교적 위치나 거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공간 자료였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정답은 그렇죠.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는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우리가 어떤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예요. 얍! 정답은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쉽게 외쳐줬는데요. 바로 위도예요. 자, 위도의 기준은 어디다? 적도. 위도 0도,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떠올린 개념과 관련된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우리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 북 1이고요. 86쪽 펴주면 돼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간 자료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어떤 공간 자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특징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이래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형이라는 것은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이 모형이죠. 자, 때문에 여러 나라의 영토 모양, 면적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 공간 자료는 그렇죠. 지구본이 되겠습니다. 지구본.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2번, 3번 함께 이 자료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 어떤 공간 자료예요? 지구본이죠, 지구본.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혹은 집에 지구본 있는 친구들 있죠? 자, 그리고 나는요,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세계 지도. 자, 그럼 가는 지구본이고 나는 세계 지도인데, 자, 2번 문제. 가 공간 자료에 대하여 바르게 말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자, 지구본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학생 찾아볼게요. 순영이, 가지고 다니기 편해? 자, 친구들 지구본은요, 부피가 커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자, 둘 중에 가지고 다니기 편한 것은 세계지도가 되겠죠? 아니고요. 0, 1이 지구의 실제 모양과 비슷해. 맞아요. 지구를 축소해서 만든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실제 모양과 비슷합니다. 경식이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지구본은요, 우리 전 세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돌려야 돼요. 한 부분 볼수 있고 또 돌려서 또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건

지도이지요? 아니고, 지안이 지구의 모습을 평면에 나타낸 그림이야? 이건 세계 지도죠? 자, 그리고 희경이 땅과 바다의 모양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 왜곡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세계 지도의 특징입니다. 지구의 모습을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학생 누구? 영일이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나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요, 세계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골라보는 겁니다. 자, 1번,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힘들다? 자, 지금 친구들,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입니다. 자, 들렸죠? 2번,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아니에요. 종이이기 때문에요.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자, 3번, 지구의 실제 모습을 축소한 모형이다? 이것은 지구본이죠? 아니고요. 4번, 영토 모양이나 크기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입체를,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여러 국가의 위치, 면적 등이 비교적 정확하다. 자, 이것은 지구본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알맞은 거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간 자료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우리가 공부한 공간 자료 중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니까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하면 지도에 그 위치가 나타난대요. 자, 이 검색창에 내가 보고자 하는 장소를 써서 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로 파다닥 이동을 해서 그 장소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시를 누른 채 마우스를 움직이면은요,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 부분이 보이는데, 자,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동하면 이쪽도, 또 아래쪽도, 위쪽도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 기능. 자, 그리고 지도의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일반 지도, 영상 지도, 백지도,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지도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하기, 빼기, 기호 단추를 누르면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자, 이 더하기 기호 누르면 확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어떤 장소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세히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빼기 기호를 누르면 멀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공간 자료는 무엇이죠? 그래요.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3학년 때 디지털 영상 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요,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면 디지털 영상 지도 볼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3학년 때 공부했던 디지털 영상 지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국토정보 플랫폼에 들어가서 한번 디지털 영상 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3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봅시다.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공부했죠? 자, 그런데 위도와 경도 왜 공부한 거예요? 그래요. 어떤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아시아 대륙에 있어요. 혹은 중국, 일본과 가까이에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숫자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위도와 경도를 공부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영상 지도와 관련된 설명이죠. 아니고요. 2번,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은 세계 지도 특징이었어요. 3번,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도 세계 지도 특징이죠. 자, 국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배웠다. 맞죠? 5번,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하게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땅의 실제 모습을 일정하게 줄였다. 자, 이것은 축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것은 위도, 영도의 선이야. 자, 위도, 영도라는 건 위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서 남반구와 북반구를 나누는 선이래요. 자, 우리 위도의 기준 뭐라고 했죠? 그래요. 적도입니다. 적도. 적도는 위도 영도이고요. 위도의 기준이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혹은 북위라고 하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남반구, 남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도 이렇게 6번 풀어보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위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저위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지구본이 있죠?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0도에서 30도 저위도고요. 30도에서 60도 중위도, 그리고 60도에서 90도는 고위도라고 해요. 자, 북반구도 이러하고요. 남반구도 똑같아요. 자, 0도에서 30도. 그러니까 남이 0도에서 30도는 저위도가 되는 거고요. 남이 30에서 60은 중위도. 그리고 남이 60에서 90은 고위도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저중고, 저중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저위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그림 언제 공부했어요? 자, 지금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설명하는 그림이죠? 그래요. 우리 저위도 지역은요, 태양이 수직으로 비쳐요. 그래서 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은 태양이 비출 때 비스듬하게 비쳐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퍼지잖아요. 따라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위도 지역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골라볼게요. 1번. 위도 0도에서 30도인 곳이다? 맞죠? 저위도 0도에서 30도인 곳 맞습니다. 북이든 남이든. 2번. 햇볕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맞아요. 저위도는요, 수직으로 햇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죠? 자, 3번. 태양 에너지를 수직에 가깝게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기온이 높다라고 했고, 4번.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맞을까요? 맞죠? 자, 저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맞잖아요? 자, 맞고요. 자, 5번.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짧다. 자, 이거 정답일까요? 자, 친구들, 우리가요, 개념을 공부했을 때 위도에 따라 자연 현상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걸 공부했냐면, 겨울에 고위도로 갈수록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겨울에 고위도로 갈수록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반대로 겨울에 저위도로 갈수록 밤의 길이는 짧아지는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5번 보기를 보면 겨울에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짧다. 그럼 선생님 맞는 거 아니에요? 저위도로 갈수록
겨울에 밤의 길이가 짧은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친구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겨울에는요, 밤이 낮보다 더 길어요. 상관없이 밤이 겨울에는 더 길어요. 자, 그런데 저위도는요, 솔직히 말해서 겨울에 밤과 낮의 길이가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비슷한데, 그래도 따지자면 밤이 더 길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속해 있죠. 자, 우리 친구들 겨울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름보다 해가 늦게 뜨죠. 자, 그리고 겨울에 한 오후 6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요? 아, 겨울에 밤의 길이가 더 길고 낮의 길이는 더 짧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중위도도요. 겨울에 밤의 길이가 더 길어요. 자,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밤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위도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겨울에 밤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고위도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저위도는요,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한데 밤의 길이가 더 길어요, 겨울에. 그런데 중위도는 여기에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요. 자, 그런데 고위도는 중위도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위도 지역에서 겨울에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5번 보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 잘 이해했죠? 자, 그래서 7번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7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이제 8번부터 15번 문제까지는요. 경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배웠으니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어떤 나라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그 문제들 풀기 전에 우리 초성 번쩍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네 문제입니다. 시작! 야! 정답은 그렇죠. 본초 좌우선이죠. 자, 경도의 기준, 본초 좌우선입니다. 자, 다음 문제예요. 얍! 정답은 그렇죠. 시차입니다. 자, 경도는 시차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얍! 정답은 그렇죠. 표준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경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예요. 얍! 정답은 그렇죠. 경도입니다. 자, 경도는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떠올린 개념 바탕으로 8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8번, 9번 함께 푸는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8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지금 기억이 뭡니까? 지금 동경, 서경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기억은요. 경도의 기준, 경도 영도입니다. 자, 뭐예요? 본초 좌우선이죠. 정답은 본, 초, 좌, 오, 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좌우선이 세로선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본, 기본이다. 초, 처음이다. 초보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세로선이 본초 좌우선입니다. 경도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9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경도에 대한 설명 볼게요. 1번. 북위와 남위로 구분한다. 자, 이것은 위도죠. 위도 아니고요. 2번, 위선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위도 얘기예요. 3번, 동쪽과 서쪽의 위치를 나타낸다. 동경서경 맞죠. 경도. 4번, 동쪽과 서쪽 각각 영도에서 90도로 나타낸다. 자, 영도에서 90도가 아니라 몇 도? 180도죠. 자, 지금 영도에서 180도, 영도에서 180도, 각각 180도까지 있어요. 틀렸고요. 자, 5번,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낸다. 자, 이것은 위도죠. 자, 그래서 알맞은 거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달이 떴죠? 밤이에요. 밤몇 시? 짧은 바늘은 10, 긴 바늘은 12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밤 10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카타르에서 하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죠? 카타르에서 밤 10시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타르는 현재 오후 4시래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카타르에서 하고 있는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밤 10시에 보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요. 시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카타르는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옆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카타르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시간이 더 빠른 거예요. 선생님이 지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해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카타르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6시간 시간이 빠른 겁니다. 자, 어쨌든 시차와 관련된 상황이죠? 자,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극지방으로 갈수록 밤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시차와는 관련이 없죠. 자, 2번.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시차와 관련된 내용이죠. 3번.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시차와 관련이 없어요. 자,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인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4번. 위도에 따라 햇볕을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시차와 관련 없고요. 5번. 고위도로 갈수록 햇볕을 받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지금 4번과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시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세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여행을 갈 때는 이것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한대요. 두 번째, 미국과 인도의 회사는 이것의 차이를 고려하여 함께 일한대요. 자, 세 번째, 나라와 지역 간 시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자, 여기에서 우리 결정적인 힌트 얻었네요. 시간의 차이 뭐예요? 시차이지요. 자, 실제로 미국과 인도는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의 시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국이 일할 때 인도는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자고 있고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할 때 미국 사람들은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이 시차가 10시간에서 13시간, 약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차를 활용해서 미국과 인도 회사가 함께 일하기도 한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다음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여기 세개 지도가 있는데요.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가로로 그려진 선은 위선이다? 맞죠? 2번. 세로로 그려진 선은 경선이다? 맞아요. 3번. 기역을 중심으로 북위와 남위로 구분한다. 자, 기역.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와 남위로 구분 맞죠? 4번. 니은을 중심으로. 자, 니은은 본초 좌우선입니다. 그쵸? 그것을 중심으로 동경과 서경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자, 5번. 기역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각각 0도에서 180도로 나타낸다. 자, 기역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을 0도에서 180도가 아니고요. 자, 0도에서 90도까지. 0도에서 90도까지 나타내는 거죠.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13번부터 15번까지는요, 이 지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세개 지도 있는데 13번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아래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0: 나는 이것 33에서 43, 이것 124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요. 북이인지 남이인지 동경인지 서경인지 그것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24, 132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경도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죠. 왜냐하면 위도는 90도까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경도. 자, 우리나라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경이에요. 자, 그리고 기역은 위도와 관련된 건데 적도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 북위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 동경이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국가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비슷한 위도예요. 그렇다면 비슷한 위선에 있는 나라, 비슷한 가로선에 있는 나라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 있어요. 자, 이 가로선에 위치한 나라가 우리나라와 위도가 비슷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영국은요? 자,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니고요. 자, 이탈리아? 자, 어때요? 대한민국 있는데 여기에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아르헨티나는요? 이쪽에 있어요. 아니죠?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죠?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있어요. 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지안이가 여행할 국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안이,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국가로 여행을 갈 거야. 자,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어떤 나라가 겨울일까요?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는 계절이 여름이겠죠. 근데 계절이 반대인 국가는 겨울일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결국 지안이는 남반구에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가야 돼요. 자, 중국은 북반구에 있죠. 미국도 북반구. 일본도 지금 북반구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도 북반구에 있어요. 자, 그런데 뉴질랜드는 어디에 있어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남반구에 있죠. 자, 따라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일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1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그렇다면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문제는요, 얍! 세계 지도를 보고 알수 있는 세계 지도의 특징 한 가지를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자, 세계 지도 여러 가지 특징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만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친구들, 오늘 공부 너무 재미있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어떤 내용 공부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 북2 교재를 이용해서요.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중요했던 내용 함께 복습해보고 쪽지시험 10개의 문제 통해서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5단원에서 어떤 내용 함께 공부했었는지 알아볼까요? 자, 우리 5단원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바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은요.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진문수의 덧셈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 4분의 3과 6분의 1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분모가 다른 진문수의 덧셈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한 다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4와 6을 곱하면 24가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24로 통분을 해주면 24분의 18 더하기 24분의 4가 돼서 24분의 2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24와 22의 경우에는 2라고 하는 숫자로 약분이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덧셈을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한다면 약분을 한 다음에 기약분수로 만들어서 결과값을 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분모 4와 6이 있는데요.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12죠. 그래서 12로 통분을 하면 12분의 9 그리고 12분의 2가 됩니다. 자,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분자끼리 계산한다는 건 4학년 때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분자 계산하면 9 더하기 2는 11이죠. 그래서 분모 그대로 12 쓰고 12분의 11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법 1과 방법 2로 우리 계산했을 때 결과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친구들이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최소공배수로 우리 공통분모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진문수의 덧셈 같이 공부했어요. 8분의 7과 12분의 5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자, 방법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거나 또는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우리 두 분모의 곱 96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96분의 12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 진분수가 아니라 가분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올림을 해서 대분수 형태인 1과 96분의 28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96과 28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기약분수인 1과 24분의 7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도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계산을 하면 24분의 31이 됩니다. 가분수 형태가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올림 해서 대분수로 나타내서 1과 24분의 7이라고 하는 결과값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대분수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받아올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 덧셈 할 때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계산할 때 분모가 서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먼저 같게 해줘야 되겠죠. 통문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해서 2 더하기 1 해서 3 나오는 것이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10분의 2와 10분의 5 더해줘서 10분의 7 나와서 둘 합쳐서 3과 10분의 7이라고 하는 대분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방법은요. 대분수 계산할 때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와 5분의 1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1이죠. 그리고 1과 2분의 1 가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3입니다. 자, 5분의 11과 2분의 3 서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때 우리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통분 10으로 해주면 10분의 22 그리고 10분의 15가 나옵니다. 두개 더해서 10분의 37이라고 하는 결과값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방법 1과 방법 2 값이 같은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받아올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덧셈 같은 경우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대분수의 덧셈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다른 점은 하나, 여기 있죠. 우리 분수끼리 더했을 때, 자, 분수가 가분수 형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분수로 나오면 받아올림을 해줘야 돼요. 자,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20분의 11이 되지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수는 자연수,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주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인 3과 1 더해서 4가 나오고요. 자, 분수 부분은 20분의 11밖에 없으니까 20분의 11 그대로 와서 4와 20분의 1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분수로 나타내서 우리 덧셈 해줄 때 통분해서 계산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분수 형태 나오죠? 자, 가분수 나오면 자, 대분수로 바꿔줄 때 분자에서 분모로 나눠주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분자에서 분모 나눠주면 몫이 우리 자연수로 가는 것이고요. 나누는 수 분모로 가고, 자, 마지막, 그렇죠. 나머지 분자로 가는 것 우리 친구들 나타내서 대분수 계산 결과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뺄셈 공부했어요. 자, 우리 뺄셈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려면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한 다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덧셈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통분을 해준다. 통분을 해주거나 또는 두 분모곱 공통분모로 해서 자, 같게 만들어줘야 우리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서 결과값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받아내림이 없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우리 뺄셈을 계산할 때 앞에서 살펴본 대분수의 덧셈처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우리가 빼서 계산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분모가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준다? 분모를 서로 같게 통분을 해줘서 여러분들 계산을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자연수 빼서 1 나오고요. 분수 빼서 20분의 3 나와서 1과 20분의 3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값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대분수, 가분수로 나타내서 우리 친구들 뺄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받아내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셈이에요. 자, 우리 이때는요, 4와 2분의 1에서 2와 5분의 4를 우리가 빼주게 되는데요. 자, 이때 뺄때 보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는데, 자, 우리 분수 부분 볼까요? 10분의 5, 그리고 10분의 8이에요. 자, 근데 10분의 5에서 10분의 8을 뺄 수는 없지요.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4에서 받아내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하나 빼서 3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10개 분모만큼 더 생겼을 거예요. 자, 그걸 분자에 더해줘서 우리 분수 10분의 15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3과 10분의 15에서 2와 10분의 8을 빼니까 자연수끼리 빼서 1 나왔고요. 분수끼리 빼서 10분의 7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4와 2분의 1에서 2와 5분의 4를 빼면 1과 10분의 7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방법은 대분수,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자, 통분해서 나타내면 10분의 45, 그리고 10분의 28 되지요. 자, 분모 같으니까 분자 그대로 여러분들 빼주셔서 나온 이 가분수, 대분수로 고쳐주시면 계산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셈까지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쪽지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문제인데요. 7분의 5 더하기 21분의 4예요. 자, 우리가 분수의 덧셈 계산해줄 때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됩니다. 자, 보니까 우리 오른쪽에 공통분모 21로 통분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었는데요. 분모를 곱한 그 값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최소공배수인 21로 통분을 했네요. 자, 그런데 우리 7분의 5를 크기가 같은 분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자, 통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분모에 3을 곱해서 21을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1분의 얼마?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분모가 같은 형태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무엇 계산해준다? 분자 계산해준다. 그래서 15 더하기 4 계산해주면 19 이렇게 결과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는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서 동그라미 안에 자, 어떤 쪽이 큰지 또는 같은지를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지금 분모가 다릅니다. 자, 분모가 다르면 통분해 줘야 되죠? 3과 24의 최소공배수로 우리 한번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24라고 하는 숫자는요, 3의 배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배수가 되는 24가 이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우리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해 보도록 할까요? 자, 24로 통분을 하면 24분의, 자, 3분의 1은요, 24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8. 자, 이렇게 해주셔야 24분의 8, 분모 24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4분의 11. 자, 이 친구랑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24분의 19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함께 계산해 볼까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5입니다. 6과 8의 최소공배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6과 8의 최소공배수는 24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24를 공통분모로 통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1은요, 우리 분모가 24인 것으로 통분을 하면 24분의 4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분의 5는요, 24분의 15가 됩니다. 24분의 4 더하기 24분의 15 계산해주면 24분의 19가 돼요. 자,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값이 서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같다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찾아서 이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입니다. 우리 분모 어떤 것으로 통분해 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4로 통분을 해 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2의 배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와 4의 최소공배수는 얼마다? 4다. 그러면 우리 분모가 4인 것으로 통분을 해보면 2분의 1은 얼마가 되느냐? 4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4분의 3. 자, 더해주면 4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분수가 되었네요. 우리 대분수 형태로 바꿔줄까요? 자, 4분의 5 대분수로 바꾸면 1과 4분의 1이 되겠죠. 자,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줍니다. 자, 나눠주면 몫이 1이 되지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돼요. 자, 이 몫이 무엇이 되느냐? 자연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분모에 가고, 그 다음 나머지가 어디에 간다? 분자에 가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1번은요. 1과 4분의 1 디귿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9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5와 10의 관계를 확인해 볼수 있겠죠. 10은 5의 배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5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바로 10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5분의 3을 분모가 10인 것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분모가 10인 것으로 바꿔주면 10분의 얼마? 6이 되겠죠. 자, 그럼 10분의

우리 16은 8의 배수이니까, 자, 최소분 배수는 결국 16이 되겠죠? 두 분모. 자, 그러면은 통분해주면 분모와 분자에 2씩 곱해줍니다. 그럼 16분의 7 더하기 16분의 10이에요. 자, 계산해주면 16분의 17이 되겠죠? 자,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1과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번은 기억과 연결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봅시다. 5와 2분의 1 더하기 3과 8분의 7입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8로 통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자, 2와 8의 최소분배수인 8로 통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8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4씩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에 들어가는 것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덧셈 해주는데요. 자연수끼리 계산해서 8이 나왔고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8분의 11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8분의 11은요, 받아 올림할 수 있지요.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얼마? 1과 8분의 3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 8 더하기 1은 얼마? 9가 되고요. 자, 분수가 있는 부분은 8분의 3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8분의 3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 5와 2분의 1 더하기 3과 8분의 7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9와 8분의 3이 된다는 것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요, 우리 이 덧셈을 가지고서는 두 숫자들을 더한 값을 네모 안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4와 6분의 1, 그리고 2와 5분의 3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 5의 최소분배수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6과 5는요, 여러분들, 자, 공약수가, 그쵸, 1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두 분모를 곱하면 그게 바로 최소분배수가 되겠죠? 최소분배수 얼마? 30입니다. 자, 그러면은 30으로 통분해 줄게요. 그럼 4와 30분의 5 더하기 2와 30분의 18입니다. 자, 더해주면요. 우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6이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30분의 얼마? 23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거 6과 30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5와 7분의 4 더하기 2와 5분의 3입니다. 자, 7과 5 곱해주면 35로 우리 공통분모 통분할 수 있겠네요. 5와 35분의 20 더하기 2와 35분의 21. 자,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7, 35분의 41입니다. 자, 근데 35분의 41은 여러분들 우리 받아 올림해줄 수 있어요? 자, 받아 올림해서 우리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1과 35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8, 그리고 35분의 6 해서 우리 8과 35분의 6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번 볼까요? 6번은요, 뺄셈입니다. 자, 뺄셈도 우리 덧셈과 마찬가지로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분모를 같게 해줘야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보니까 8과 6의 최소분배수인 24로 통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모가 24인 분수로 우리 통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24가 되기 위해서는 8에 곱하기 3을 해줘야 24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분자에도 똑같이 얼마 곱해줘야 돼요?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자, 곱하기 3 하면 7, 3에 21이 됩니다. 자, 6분의 5, 우리 분모가 24인 것으로 통분을 해주면, 자, 6에 곱하기 4를 해줘야 24가 되겠죠? 자,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5, 4, 20이 되겠죠? 자, 분모 같으니까요. 우리 덧셈과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으면 우리 분모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끼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21 빼기 20 해주면 얼마?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 우리 계산하면 24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빈칸에 두 수의 차를 써놓는 문제예요. 자, 차를 써놓는다는 게 무엇이죠? 차. 바로 뺄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7분의 6과 9분의 4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요. 즉,
우리 이두 숫자 중에서 어떤 숫자가 큰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숫자가 큰지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대각선으로

0: 곱해본 다음에 그 숫자가 큰 것이 더큰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분의 6 같은 경우에는 자, 6이죠? 자, 대각선으로 곱해볼게요. 6, 9 얼마? 54입니다. 자, 우리 7분의 6은 54라고 하는 숫자 생각해 두시고요. 자, 9분의 4, 우리 4 대각선에 있는 7이랑 곱해보겠습니다. 자, 곱하면 얼마? 28이 되죠. 자, 그러면 54와 28 중에 큰 수는? 그렇죠. 바로 54가 더 크죠. 즉, 7분의 6이 9분의 4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분의 6에서 9분의 4 빼보도록 할게요. 자, 빼면 우리 공통분모 얼마? 63으로 통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통분하면 6, 9, 54 빼기 63분의 7, 4, 28. 자, 빼주니까 63분의 얼마가 되느냐? 자, 계산해주면 그렇죠. 26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 63분의 2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보기처럼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지금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한 우리 대분수의 뺄셈 형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3과 12분의 11 빼기 2와 8분의 3. 자,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도 통분을 먼저 해줬어요. 자, 12와 8의 우리 최소공배수로 통분을 해주겠습니다. 자, 최소공배수 얼마? 24죠. 자, 그럼 24로 통분을 하면 3과 24분의 22에서 빼기 2와 24분의 얼마가 되느냐? 9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과 24분의 22 빼기 2와 24분의 9.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대분수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준다고요. 3에서 2를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수. 빼주겠습니다. 분수끼리 빼줄게요. 24분의 22에서 24분의 9를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 자, 3에서 2 빼주면 여러분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자, 분수 빼면은 24분의 얼마가 나오느냐? 22에서 9 빼면 여러분 얼마일까요? 그렇죠. 13이죠. 24분의 13이 됩니다. 자, 자연수와 진분수 합쳐서 우리 대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1과 24분의 얼마? 13.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결과값까지 구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놓는 건데, 찬찬히 우리가 해결을 해보면 우리 정답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 분모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분수 뺄셈 계산을 할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는 방법에서는, 먼저 통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가분수로 바꿔서 빼는 방법은, 일단 가분수로 먼저 맞는 다음에, 통분을 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우리 가분수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분수를 만드는 방법. 먼저 자연수와 분모를 곱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주냐? 자, 분자에 있는 것을 더해 주어서 그 결과값을 분자에 넣어 주면 되죠. 2 곱하기 5는 얼마? 10이에요. 10 더하기 2는 12죠. 자, 그래서 2와 5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1과 10분의 7을 가분수로 고치면 10분의 1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통분하면 최소공배수 10으로 통분을 하면 10분의 17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분모가 10이 되려면 분모와 분자의 곱하기 2씩 해줘야 되겠죠? 자, 2씩 해주면 분자 24가 됩니다. 자, 10분의 24에서 10분의 17을 빼주면, 자, 분모 같으니까 분모 그대로 여러분들 써주시고요. 자, 분자만 계산해서 얼마? 7. 자, 그래서 우리 정답 무엇이 된다? 10분의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여러분들 수직선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를 보고 중요한 건 계산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쉬울 거예요. 문제는 어떤 식을 내가 세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모칸에 들어가는 숫자죠. 자,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전체의 길이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빼줘야 이 남는 부분에 여러분들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길이를. 그러면 우리 전체 4와 3분의 1에서 1과 5분의 4만큼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3분의 1에서요, 1과 5분의 4를 빼면, 자, 지금 우리 분모가 다르죠? 자, 분모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일단 같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 15로 우리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통분하면 4와 15분의, 자, 우리 15로 만들어 주려면 분모 분자에 5씩 곱해 줘야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5에서 5가 됩니다. 자, 빼기 1과, 자, 우리 분모 15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분모 분자에 어떻게 줘요? 3씩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3에서 1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보면 지금 자연수 길이는 계산할 수 있어요. 4 빼기 1은 할수 있죠? 자, 그런데 15분의 5에서 15분의 12를 빼줘야 됩니다. 자,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줘라? 받아내림을 해줘라. 자, 받아내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에서 우리가 받아내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앞에 있는 자연수 하나 뺍니다. 자, 하나 빼면 여러분들 4에서 1 빼니까 3이 되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를 빼줬어요. 그 다음에 15분의 15만큼 내가 하나짜리를 쪼개서 만든 거예요. 자, 15분의 15만큼 있는 거에서 15분의 5만큼을 지금 더 더해줘야 되니까 결국 얼마가 될까요? 3과 15분의 20이 되겠죠. 3과 15분의 20에서 1과 15분의 얼마? 12를 여러분들 빼줍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줘야 돼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면 3 빼기 1 해주셔야 되고요. 자, 분수 15분의 20에서 15분의 12를 빼줘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자연수 3 빼기 1은 2가 되고요. 분수 계산해 주면 더하기 15분의 8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우리 대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쳐진 형태니까요. 자, 계산하면 2와 15분의 8이 나옵니다. 즉, 우리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만큼의 길이 얼마가 된다? 2와 15분의 8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보면서, 자, 받아 올림 있는 경우, 받아 내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진문수, 대분수,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본 연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다양한 문장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읽고, 그거를 덧셈을 이용할지, 뺄셈을 이용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푸는 이제 연습이 중요해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랑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 우리가 마무리 지어 봐야 되겠죠? 선생님 퀴즈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중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바르게 계산한 학생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램린, 렐라, 하마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지금 결과값이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어떤 친구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그 친구의 이름을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제 20개 해결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미리 꼭 풀어 오시기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4단원 비와 비율의 내용을 만나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공부한다고 했죠? 자, 우리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와, 여기 보니까 시우가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있는 게시판을 보고 있어요. 게시판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주어져 있죠? 왼쪽 위를 보니까 학년별 도서관 이용자 수를 어떤 그래프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고 했죠. 자,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자료의 양을 막대의 길이로 다르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든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는 또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볼게요. 월별 도서관 이용자 수라는 것을 바로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변화하는 양을 한눈에 쉽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아래를 보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에 방문한 시간별 비율, 학생들이 빌린 책의 종류별 비율. 그런데 처음 보는 그래프들이에요. 자, 이 그래프들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하죠? 자, 우리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는요. 이렇게 T 그래프, 원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자, 자료를 T 그래프와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그래프들, 그러니까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까지 함께 다 모아서 각각을 비교해 보기도 할 거랍니다. 어때요? 재미있겠죠? 오늘은 그 첫 시간이니까요. T 그래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T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개념, T그래프를 알아볼 건데요. T그래프란 대체 무엇일까요? 자, T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에 4단원에서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걸 떠올리면서 비율을 이용한 그래프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아래에 여가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T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들,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 그림 그래프에는요, 이런 비율이라는 말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T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에는요, 그 그래프의 제목이 무엇 무엇의 비율 이렇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T 그래프를 보니까, 오, 진짜 기다란 T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라고 숫자가 나타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끝을 보니까 퍼센트, 그러니까 아, 이것이 비율, 즉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각각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T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시청하는 학생의 비율은 30%, 운동을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친구는 20%, 25%, 산책을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학생들은 20%, 독서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학생은 15%, 기타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선택한 학생들은 바로 10%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각 항목의 비율을 괄호 안에 적어서 이게 과연 몇 퍼센트만큼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T 그래프를 본다면 딱 한눈에 봤을 때 여가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여가활동으로 즐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로 30%인 동영상 시청이 되는 거예요. 자, T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어느 것의 비율이 더 큰지, 어느 것의 비율이 더 작은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우리가 나타낸 것이 바로 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T 그래프의 개념이 되겠고요. 자, 오늘의 개념과학입니다. T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개념 볼 거예요. T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그러면 T 그래프로 대체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T 그래프로 나타내는 순서가 있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순서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점심시간에 하는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이런 것들 뭐 설문조사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접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아니면 어떤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잖아요. 다음과 같이 표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그냥 학생 수, 각각의 활동별 학생 수만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T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요.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보드게임, 독서, 운동, 기타가 각각 전체의 몇 퍼센트만큼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전체는 160이죠? 이걸 생각하면서 백분율을 구해봅니다. 먼저, 점심시간에 보드게임을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준량은 160이 되니까, 비교하는 양은 보드게임, 즉, 64명이 되죠? 여기에 100을 곱해야지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60과 100은요,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8 그리고 5가 되죠. 그럼 8분의 64이니까 약분을 하면 8이에요. 8로 40이죠. 그래서 40%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독서는요, 56명이에요. 160분의 56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비율을 구할 거예요. 역시 160과 100을 20으로 약분을 해주면 바로 8 그리고 5가 되죠. 그리고 8분의 56은 역시 약분을 했을 때 8, 7에 56, 즉 7이 되니까 7로 35. 그래서 3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운동은요? 운동은 32명이죠. 160분의 32 곱하기 100으로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백분율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영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자, 64 그리고 32예요. 딱 반절만큼이죠, 학생 수가. 그러면 백분율도 똑같이 반절만큼이 됩니다. 40%였죠? 그러면 20%.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은 8명이에요. 160분의 8이 되죠. 여기에 100을 곱하자. 역시 약분을 했을 때 5, 그리고 8이니까 약분했더니 남는 것 5가 되죠.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백분율을 다 구했죠? 그러면 백분율 여기에다 적는 거예요. 40%, 그 다음 35%, 20%, 5%. 이렇게 백분율 모두 다 구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이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40 더하기 35는 75, 75에 20을 더했더니 95, 95에 5 더했더니 100이죠. 오, 합계 100이 맞네. 이렇게 더했을 때 10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아, 내가 백분율을 제대로 계산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싹 더했어요. 더했는데 뭐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백분율을 다시 구해야죠. 왜냐면 어디선가 계산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100% 맞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어있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잖아? 그러면 40%만큼 생각해서 이렇게 띠에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 35%네? 그러면 한 칸만큼이 5%이니까, 아, 7칸만큼 가서 선을 또 나눠주고, 20%이니까 또 4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주고, 그 다음 5%이니까 한 칸만큼이네 라고 선을 먼저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3번이 되고요. 4번은 나눔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보드게임이죠? 그러면 보드게임이라고 쓰고, 괄호 안에다가 백분율 40%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독서 35%죠? 독서. 35%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 운동 20%죠? 운동 20%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기타 5% 적으려고 하는데 칸이 너무 좁아요. 그럴 때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 그래프 밖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기타 한 다음에 5%라고 적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까지 썼다면, 마지막 띠그래프에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요, 꼭 마지막에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통 이 띠그래프의 제목은요, 이 표의 제목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표의 제목을 본 다음에 가장 처음에 띠그래프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오늘 개념 만나봤고요. 간단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서한대학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좋아하는 과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냈네요. 자, 여러분. 이 모양 잘 보니까 우리 1번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띠 그래프라고 하죠. 앞으로 이 그래프의 이름은 띠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띠 모양이니까요. 자,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보세요. 우리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야 하잖아요. 가장 높은 거 무엇이에요? 그렇죠. 한눈에 딱 봤을 때 30%인 딸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 딸기가 됩니다. 딸기. 자, 이게 바로 그래프의 좋은 점이에요. 한눈에 딱 봤을 때 어떤 양이 가장 많은지, 어떤 양이 가장 적은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프의 엄청난 장점. 3번. 포도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서 포도 찾아주면 돼요. 포도, 여기 있네. 자, 포도.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그렇죠. 바로 25%죠. 25% 이렇게 쉽게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4번부터 5번이에요. 준순회 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무릎에 답하세요.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자, 일단 4번은요.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표를 보니까 각각 대화하는 시간별 학생 수는 나타나 있는데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죠. 백분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30분 미만인 학생은 70명인데 35%래요. 전체는 200명이에요.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전체 200분의 50명이죠? 200분의 50 곱하기 100을 계산하자. 그러면 우리 100으로 약분을 하면 2, 그리고 1이고, 2로 약분을 했을 때 25이니까, 아, 25%네. 60분 이상 90분 미만은 40명이잖아요? 그러면 20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아, 100으로 약분했을 때, 2 그리고 1이고, 2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0이니까 20%네. 자, 그 다음, 90분 이상은요, 역시 40명이니까 똑같죠. 20%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0%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35 더하기 25는 60, 60에 20 더하니까 80, 80에 20 더하니까 100. 그러니까 합계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분율을 아주 잘 구했구나라는 것 여러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볼게요. 표를 보고 띠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나요? 자, 1번이 백분율 구하기. 2번, 백분율 모두 더했더니 100% 되는지 확인하기. 3번은요. 띠를 보고 선을 그어서 각 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나눠주기. 자, 그러면 30분 미만이 35%이니까 한 칸이 5%라고 생각했을 때 7칸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나눠줬잖아요. 30분 이상 60분 미만은요, 25%예요. 그러면 한 칸이 5%이니까 5칸만큼 가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칸만큼. 그러면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다음 20%죠. 20%면 4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줘야 돼요. 바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죠. 그 다음 20%이니까 역시 4칸만큼.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어주면 돼요. 30분 이상 60분 미만 25%. 그 다음 60분 이상 90분 미만 20%. 마지막으로 90분 이상이니까 20%.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은 다음 색칠까지 예쁘게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띠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알수 있게 되었죠. 좋아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재영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노력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소개하고 있나 봐요. 자, 노력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딱 보니까 분리배출, 일회용품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물 절약 등을 많은 친구들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1번, 가장 많은 학생이 하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이 하는 노력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줘야겠죠. 분리배출 35%, 일회용품 줄이기 3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20%, 물 절약 15%.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바로 35%인 분리배출이죠. 정답은 분리배출. 우리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어떤 것의 양이 가장 많은지,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의 비율이 가장 높은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전체 학생 수의 20%를 차지하는 노력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띠 그래프에서 20%에 해당하는 내용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분리배출 35%, 일회용품 줄이기 3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20%, 물 절약 15%. 바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죠. 정답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일회용품 줄이기 노력을 하는 학생 수는 물 절약 노력을 하는 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학생 수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비율만 알수 있어도 각각이 몇 배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일회용품 줄이기를 노력하는 학생의 수는 30%. 그 다음 물 절약을 노력하고 있는 학생은 15%죠. 그럼 몇 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눗셈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하니까 30 나누기 15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2가 되죠. 그래서 2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2배. 알겠죠? 4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T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보고 T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기역, 각 항목의 정확한 수량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수량을 알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 띠 그래프는요,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알맞지 않죠? 니은, 전체 자료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의 수알수 있나요? 아니요. 전체 자료의 수는 알수 없어요. 다만, 전체가 100%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비율로 각 항목을 구분해서 나눠 놓고 있죠. 디귿,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표현한 그래프가 되겠으니까 바로 정답은 디귿이 되는 거죠. 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귿 딱한 가지가 되겠어요. 5번에서 7번입니다. 준선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의 독서 시간에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조사했나 봐요. 자, 1시간 미만인 학생은 16명.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학생은 24명, 2시간 이상인 학생은 40명이에요. 자, 그러면 5번,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학생 수들을 모두 더하면 조사한 학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6 더하기 24를 해보세요. 그러면 40이죠. 40에 40을 더하세요. 그러면 80이죠. 합계는 80, 즉, 조사한 학생은 모두 8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번 볼게요.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백분율 칸이 다 비어 있죠?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독서 시간별 학생 수의 백분율 구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준량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기준량은요, 전체 학생의 수가 되니까 바로 80이 기준량이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양은 바로 각 부분이 되겠죠. 각 부분에 있는 학생의 수. 그러면 학생 수가 16명인 1시간 미만 이 학생 수의 비율은 백분율로 구했을 때 얼마일까요? 자, 전체가 80명이니까 80분의 16 곱하기 100을 통해서 백분율로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얼마일까요? 20으로 약분을 하면 4, 20으로 약분을 하면 5죠?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4니까 4, 5, 20입니다. 20%죠? 백분율 2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학생은 그럼 몇 퍼센트일까요? 전체에? 자, 전체는 80이니까 80분의 24.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4, 20으로 약분을 하면 5예요. 4로 약분을 하면 1, 4로 약분을 하면 6, 6, 5, 30이죠. 그래서 백분율 30%가 되는 거고요. 자, 2시간 이상인 학생은요, 40명이에요. 그러면 80분의 40 곱하기 100이구나. 그러면 40으로 약분이 되죠? 1 그리고 2, 2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바로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표를 완성하는 것이 되겠죠? 220, 30, 50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되겠어요. 7번입니다. 표를 보고 T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나오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백분율 20%, 30%, 50%라고 구해보았죠? 이걸 생각하면서 아래에 있는 이 T 그래프에 네모 안을 채워보는 거예요. 1시간 미만인 학생은요, 20%였어요. 그래서 눈금 네 칸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나눴죠? 2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인 학생은요, 30%였어요. 그래서 6칸만큼 가서 선을 나누어주고 빈칸에는 30%. 2시간 이상인 학생은요, 50%였어요. 그럼 몇 칸만큼? 그렇죠. 바로 10칸만큼 가서 2시간 이상 50%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백분율을 구한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T 그래프에서 알맞게 선을 그어서 칸에 나눠주고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채워 넣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목까지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8번에서 10번입니다. 최한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줄넘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3배일 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빈칸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 줄넘기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달리기도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축구는 15%고 기타는 5%인데 일단 더했을 때 합계는 100%가 맞대요.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자. 즉, 줄넘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줄넘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3배다 라고 했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몇 배? 3배구나. 그럼 줄넘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15 곱하기 3으로 구할 수 있고 5, 3, 15, 3, 1은 3, 바로 45%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에 알맞은 수는 바로 45가 되는 거예요. 9번 중요한 문제죠. 표를 보고 T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줄넘기가 45%라는 거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달리기도 아직 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달리기에 해당되는 이 백분율 얼마만큼인지 구하려면 이 전체 100에서 나머지 비율들을 모두 다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에서 줄넘기 45%를 빼고 그 다음 축구 15%도 빼고 그 다음 기타 5%까지 빼볼까? 45 더하기 15는 60이고 60에서 5를 더하면 65죠. 100에서 65를 빼세요. 그러면 35%가 되죠. 아,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바로 35%가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T 그래프에 선을 그어서 나눠볼 거예요. 일단 눈금 한 칸은 5%만큼이기 때문에 줄넘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가 학생의 비율이 45%라면 바로 9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9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35%이기 때문에 7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주면 되는데 마침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눠 놓았네요. 자, 그 다음 축구, 기타를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뭐 하면 되냐? 그렇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쓰면 돼요. 줄넘기, 그 다음 백분율 45%라고 적고요. 그 다음 달리기, 백분율 35%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적었어요. 적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색칠까지 해주는 거죠. 짜잔, 선생님이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자, 예쁘게 색칠을 하고 나타냈다면 완성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도전 문제죠. 조사한 학생이 240명일 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조사한 학생이 240명이래요. 그러면 전체가 240명이란 얘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5%잖아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에다가 100분의 15를 곱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40 곱하기 100분의 15를 계산하자. 그러면 240이랑 100을 20으로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5가 남고 그 다음 20으로 약분했을 때 12가 돼요.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3이 남죠? 12 곱하기 3이니까 36. 그래서 정답은 36명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체 학생 수를 알 수 있다면요. 나머지 각각 부분에 있는 학생 수도 구체적으로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입니다. 선운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난 주말에 한 활동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6학년 학생이 150명일 때 캠핑을 한 학생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T그래프를 보니까 주말에 한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산책은 42%고 캠핑은 몇 퍼센트인지 몰라요. 영화 관람을 한 학생은 16%, 운동을 한 학생은 10%, 기타 다른 활동을 한 학생은 4%입니다. 자, 그러면 캠핑에 참여한 학생의 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핑을 한 학생 수의 비율을 먼저 구해야 해요. 비율을 먼저 구한 다음 구체적인 학생 수를 구하면 되는데 전체가 100%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나머지 활동을 한 학생 수의 비율만큼을 모두 다 빼주면 캠핑을 한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캠핑을 한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한 후에 학생 수를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산책을 한 학생 42%죠. 42% 더하기 영화 관람을 한 학생 16%, 여기에 운동을 한 학생 10%, 여기에 기타 다른 활동한 학생 4%.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42 더하기 16은요, 58이죠. 58에 10을 더했더니 68, 68에다가 4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72가 되죠. 그러면 100에서 72를 뺀 거예요. 100 빼기 72,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28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캠핑을 한 학생은 전체의 28%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 수가 150명이다 라고 했을 때 150 곱하기 100분의 28을 하면 우리 캠핑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죠. 50으로 약분하면 3, 50으로 약분을 하면 2, 2로 약분을 하면 1, 2로 약분을 하면 14, 3 곱하기 14죠. 3, 4, 12, 3, 1은 3, 42가 돼요. 아, 그래서 캠핑을 한 학생은 42명이구나. 자, 그럼 풀이로는 어떻게 쓸까요? 캠핑을 한 학생은 전체의 100 빼기 42 더하기 16 더하기 운동 10 더하기 4죠. 여기에서 100에서 72를 뺐으니까 28, 즉 28%인데 캠핑을 한 학생은 전체 학생 수가 150명일 때 100분의 28이다. 계산을 했을 때 42명이 되죠. 정답은 42명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되돌아보기입니다. 위 T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한 활동은 무엇이고 그 활동을 한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캠핑을 한 학생은 28%다 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가장 많은 학생이 한 활동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바로 42%인 산책인 거예요. 그러면 산책을 한 학생은 몇 명인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가장 많은 학생이 한 활동은 산책이고 산책을 한 학생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의 학생 수가 150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150 곱하기 100분의 42로 구하는 거예요. 약분하면 2, 약분하면 3이죠. 약분하면 1, 그리고 21이니까 3 곱하기 21은 63, 즉 63명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도 살펴봐야겠죠. T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에 이것을 띠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은 우리 T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0: 파워.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뻔뻔한 퀴즈로 가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우리 얼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죠?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입과 코의 역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입은 숨 쉬고 코는 밥 먹는다. 2번, 입은 말만 하고 코는 냄새만 맡는다. 3번, 입은 음식을 먹고 코는 숨을 쉰다. 정답은 3번이죠? 1번이면 라면 먹을 때마다 코로 면발 빨아들이는 겁니다. 재채기 한번 하면 면발이 자동 발사되고요. 2번이면 입은 수다 전용 마이크, 코는 향기 전시관이겠네요. 3번이죠? 아, 오늘도 정말 뻔뻔한 퀴즈였네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잠깐 상상해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입과 코의 역할이 바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조금 혼란스럽죠? 그만큼 우리 몸에는요, 이 먹는 일을 하는 기관, 숨을 쉬는 일을 하는 기관이 서로 다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코로 시작하는 호흡기관, 입으로 시작하는 소화기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퀴즈왕을 넘어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음식물을 왜 먹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영양소가 필요해요. 이 음식물 안에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고 영양소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음식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음식을 씹어 먹으면 이 음식이 배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죠. 바로요, 이 음식물 속에 있는 이 영양소가요,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게 작게 쪼개져서 우리 몸에 흡수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음식물이요, 잘게 쪼개지는 과정을요, 우리 바로 소화라고 합니다. 소화라는 말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아, 오늘 소화가 안 돼. 아, 꼭꼭 씹어먹어 소화 잘 되게. 이렇게 소화라는 말 쓰는데요. 사라지소될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음식물을 잘게 쪼가서 사라질 정도로 잘게 쪼개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기억하고요. 정확한 이 소화에 대한 의미 정리해보면요.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우리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과정을 우리는 소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음식물을 이 잘게 쪼개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 이 소화 기관에는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등이 있어요. 음식물이요, 이 소화 기관을 쭉쭉쭉쭉 지나면서 점점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소화 기관 어떻게 생겼고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 음식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출발은요, 바로 입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입 안에 뭐가 있어요? 이가 있죠. 그리고 혀도 있어요. 침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는요, 우리 씹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숩니다. 자, 그리고요, 혀도 중요해요. 혀가요, 이 잘게 부순 음식물을요, 침과 섞습니다. 그럼 걸쭉하게 되는 거예요. 삼킬 수 있게 걸쭉하게 물러집니다. 이로 잘게 부수고 혀로 침과 섞어서 물러지게 걸쭉하게 잘 삼킬 수 있게 만들면 꿀꺽 삼키는 거예요. 자, 입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음식물이 이렇게, 오, 뭔가 이렇게 긴 관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이 관의 이름이요, 바로 식도입니다. 자, 음식할 때 식, 음식물이 지나가는 도, 길도, 그래서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라고 할수 있어요. 음식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긴관 모양입니다. 여기서 위로 이동한다.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요. 만나게 되는 이 소화기관이 있는데요. 이 소화기관이 바로 위입니다. 자, 그럼 위 살펴봐야겠죠? 바로 여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주머니 모양이 보여요. 자, 이 주머니 모양의 이 소화 기관이요. 바로 위입니다. 위는요, 음식물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면서요,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줍니다. 자, 위에 음식물이 한 두세 시간 정도 머문대요. 자, 그러면서 이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서 그 음식물을요, 더 잘게 쪼개게 돼요.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더 작게 작게 쪼개져야 하잖아요. 그 위에서 더 잘게 쪼갭니다. 이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위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 잘게 이 쪼개진 음식물이 자, 이제 어디로 가냐? 아까 전에 이 식 또와 이렇게 위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위를 이렇게 따라가면요. 우리 친구들 여기 가운데 보세요. 뭔가 구불구불하게 생긴 관이 보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곳이요. 바로 작은 창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때요? 길고 구불구불한 관이죠? 자, 이 작은 창자 굉장히 구불구불한데요. 이걸 쫙 펴면요. 한 6m에서 7m 정도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서요, 음식물을요,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요, 바로 이 작은 창자에서 영양소,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 작은 창자 안쪽을 보면요, 털이 굉장히 많고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영양소와 그리고 대부분의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친구는 손을 이렇게 붙이고 있을 때, 손을 쫙 폈을 때, 이렇게 물에 넣었을 때, 어느 때가 더 물에 닿는 면적이 많을까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쫙 펴면요. 손가락 사이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 물에 닿는 면적이 더 많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털이랑 주름이 많으니까 사이사이사이로 영양소와 수분이 더잘 흡수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게 쪼개진 음식물에서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 친구들 요렇게 뭔가 작은 창자를 둘러싸고 있는 듯하게 보이는 굵고 주름진 관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소화 기관은 큰 창자입니다. 자, 그럼 이큰 창자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아까 대부분의 수분을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다고 했죠? 그래도 수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쫙다 흡수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큰 창자에서는요, 음식물 찌꺼기에서 이 남아있는 수분을요, 마저 쫙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분을 이렇게 쭉 흡수하고, 이제 남은 음식물 찌꺼기 있죠? 그건 우리 몸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그거는 몸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항문이 있습니다. 이 남은 필요 없는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음식물 찌꺼기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대변, 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이 똥은요,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소화기관 봤죠?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근데 선생님, 여기서요, 지금 여기, 얘네는 왜 뭔데? 소화기관에 이게 그림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설명 안 하셨잖아요? 요 삼총사가 있습니다. 이 삼총사는요, 소화기관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자, 바로요, 여기 요렇게 생긴 것이 간이고요. 요 초록색 보이죠? 이게 쓸개,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이자인데요. 간, 쓸개, 이자는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아까 소화기관은요, 음식이 다 지나가는 길이었죠. 음식이 지나면서 음식물이 잘게 잘게 쪼개졌어요. 그런데 간, 쓸개, 이자는 음식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아닌데요. 소화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바로 특별 특별한 액체를 소화 기관으로 내보내서 소화가 더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간은요, 지방을 분해하는 쓸개즙을 내보내고요. 쓸개는 그 쓸개즙을 저장하고요. 이자도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잘 분해할 수 있는 액체를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간, 쓸개, 이자는 소화

소화 기간은 아니지만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 기간이라는 것. 소화 기간과 소화를 돕는 기간 구분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화가 어떻게 되느냐?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선생님이 아까 각 기관의 이 소화 기관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요. 입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자, 그러면 입에서 이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잘 섞어가지고 쭉 삼키면 식도를 타라 음식물이 이렇게 따라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위에 도착하면요. 음식물이 잠시 임시 보관되면서 저장되면서 또 소화를 돕는 액체를 내보내서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갠 다음에 어디로 보낸다? 작은 창자로 보내요. 그럼 작은 창자를 막 음식물이 여행하면서 더 잘게 쪼개져서 영양소와 수분이 흡수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간다? 큰 창자로 갑니다. 큰 창자에서 남아있는 수분이 다 흡수된 다음에, 남아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 필요 없으니까,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기억하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를 지나면서 소화가 되고요. 이 영양소와 수분은 흡수되고, 이제 흡수되지 않은 남은 필요 없는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남은 찌꺼기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음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소화 과정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먹었어요. 자, 이로 잘게 부수고 혀가 침으로 막 침과 함께 막 썩습니다. 꿀꺽 삼키면 식도를 타고 음식물이 내려가요. 위에 도착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 더 잘게 쪼개집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창자로 가요. 작은 창자에서 더 잘게 쪼개지면서 영양소와 수분이 흡수되고, 이제 큰 창자로 가서 남은 수분 흡수된 다음에 필요 없는 음식물 찌꺼기 흡수되지 않은 것 항문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소화기관? 이제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 소화 안될 때는 죽을 먹습니다. 왜 죽이 소화가 잘 될까요? 죽은요, 음식물이 이미 잘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죠. 그래서 소화기관에서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예요. 소화기관은 이렇게 음식물을 잘게 쪼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쪼개져 있으니까 소화기관이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아하, 이 소화 잘 되려면 이 죽처럼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이렇게 물러지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음식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하겠구나. 왜 어른들이 꼭꼭 씹어 먹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소화 잘 되게 하려고. 소화 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음식 먹을 때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이제 소화기관 배웠으니까, 잠깐, 심호흡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다음, 우리 몸속 기관 한번 공부해 볼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후,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숨을 참아봤던 경험 있어요? 이렇게 수영을 할때 참아본 친구도 있고, 뭐좀 냄새가 나서 숨을 이렇게 참아본 친구 있죠? 우리 친구들, 숨.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참을 수 있어요? 나 진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숨을 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숨을 쉬어야 할까요? 수영선수들이요, 수영을 할 때도요,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가도 이렇게 물 위로 고개를 들어서 숨을 꼭 쉬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바로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 뭔가 내쉬게 되죠? 들이마시게 되죠? 즉,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는 과정을 우리 호흡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먼지도 있고 세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코털과 이 끈끈한 점액이요, 먼지와 세균을 걸러주는 거예요. 고개에 먼지와 세균이 뭉쳐진 게 바로 코딱지죠. 자, 이렇게 한번 걸러진 이 공기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코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굵고 긴 관을 만나게 되죠. 자, 이 굵고 고든 관이요,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로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관. 자, 그럼 이렇게 순간을 따라가 보니까요, 순간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면서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보입니다. 양쪽에 있어요. 자, 이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 기관을요, 순간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아하, 순간가지라는 말이 붙었구나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자, 그럼 이 순간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순간과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요 폐를 이어주는 여러 갈래의 공기 이동 통로입니다. 자, 순간도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고 순간가지도 이동하는 통로인데요. 이 순간가지는 순간과 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갈래로 막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이 폐에 공기를요, 구석구석 전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겠죠? 자, 폐에서는요,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요. 몸 안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곳입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교환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좌우에 한 쌍이 있고요.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흡기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살펴봐야겠죠? 바로 호흡기관에서 공기의 이동 경로인데요. 숨을 들이마신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호흡기관 순서대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코로 들어와서요. 순간을 통해서 순간가지를 거치고 폐로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코로 들어와서 순간가지, 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숨을 내쉴 때는요, 반대입니다. 자, 요렇게 반대요. 그래서 폐, 순간과지, 가지, 순간, 코. 폐에서 이 순간, 가지에서, 순간에서 코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코가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코가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코에는요, 그냥 구멍만 두개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 과정은요, 이렇게 호흡기관 모형을 만들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준비물 간단합니다. 페트병, 풍선, 그리고 빨대, 그리고 구멍 뚫린 이 페트병 뚜껑만 있으면 돼요. 자, 어떻게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지금부터 호흡기관 모형 만들어 실험해 볼까요? 풍선 입구에 빨대를 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구멍이 뚫린 페트병 뚜껑에 이 빨대를 연결해 볼까요? 그리고 틈을 고무차르 또는 셀로판 테이프로 막습니다. 자, 이제 풍선을 페트병 안에 넣고 뚜껑을 닫아보겠습니다. 페트병 아래쪽을 손으로 꾹 눌러볼까요? 페트병이 찌그러지면서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빨대를 통해 밖으로 나가죠? 눌렀던 손을 떼어볼까요? 페트병이 펴지면서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공기가 빨대를 통해 풍선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우리 어떤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나요? 자, 손으로요, 페트병 아래를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페트병이 찌그러지죠? 자, 이 페트병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풍선 안에 있던 공기가

나가서 빨대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눌렀던 손을 뗐어요. 그러면 찌그러졌던 페트병이 펴지죠. 그럼 페트병의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공기가 빨대를 거쳐서 풍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를요, 나의 숨. 내쉬는 숨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빨대는 숨관, 풍선은 폐, 그 다음에 페트병은 가슴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렇게 페트병을 찌그러뜨렸다 라는 것은 가슴의 부피가 작아지는 것이죠. 가슴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된다? 아하, 공기가 밖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후, 내쉬는 숨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렀던 손을 떼는 것이요. 바로 들숨. 들이마시는 숨이에요. 자,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느냐? 바로요, 이렇게 이 페트병이 가슴을 나타낸다고 했죠? 요 가슴의 부피가 커져요. 자, 그러면 밖에 있던 공기가 이 부피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공기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페트병 안에 이 풍선이 폐라고 했는데, 그럼 폐가 스스로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그건 아닙니다. 폐는요, 스스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이 폐, 가슴의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는지 이것도 궁금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폐는요, 이렇게 갈비뼈, 그리고 아래 바닥은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약간 휘어진 모양이죠. 가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막은요, 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근육이에요. 이 가로막 아래를 배라고 하고요, 위를 가슴이라고 합니다. 자, 이 폐의 부피, 이 가슴의 부피는요, 바로 가로막과 이 갈비뼈의 움직임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는요, 갈비뼈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요, 가로막은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가슴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아까 우리 그 모형 실험에서 한 것처럼 페트병 부피 이렇게 커진 것처럼 가슴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서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숨을 내쉰다라고 하면요, 갈비뼈가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가로막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가슴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작아지면서요, 폐 안에 있던 공기가 이렇게 밀려 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코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비뼈와 그리고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내 가슴이 올라가죠. 이건 어떻게 된 거다?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가슴의 부피가 커져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후, 내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올라갔던 가슴이 내려갑니다. 원래 위치로 내려가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가면서 이 가슴의 부피가 작아져서 폐 안의 공기가 밀려 나가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화기관, 호흡기관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왕자에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오늘 소화기관, 그리고 호흡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우리 소화라는 것은요, 음식물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음식이 지나가는 길, 음식의 길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먼저 입, 그 다음 식도, 그 다음 위, 그 다음은요, 그렇죠.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항문을 통해서 필요 없는 찌꺼기가 배출된다. 자, 호흡은요, 바로 공기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부터 시작하죠? 코, 순관, 자, 순관, 가지, 폐.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이 순서이고요. 공기를 내쉴 때는 바로 이렇게.

0: 개 반대의 순서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개념 공부 끝났어요. 우리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해결해 볼게요. 먼저 소화기관입니다. 자,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우리 몸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과정.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소화라고 하죠. 소화기관에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이 있었는데요. 소화 과정 어떤 순서인가요? 이 순서 똑같죠. 자, 입을 통해서 식도로 가고요. 식도에서 위, 그리고 위에서 작은 창자, 그리고 큰 창자, 항문 순서로 지나면서 음식물이 잘게 쪼개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수분이 흡수되고 필요하지 않은 남은 찌꺼기가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자, 다음 호흡기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우리 호흡이라고 하고요. 호흡기관에는 코, 순간, 순간까지 폐인데요.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는요, 바로 코, 순간, 순간까지 폐로 이동하죠. 이 과정에서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해서 온몸에 산소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쉴 때는요, 반대 순서죠. 배, 그 다음, 순간까지, 순간, 코. 자,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음식물이 처음 들어오는 기관이래요. 음식 어디로 먹는지만 생각하면 되죠? 바로 딱 나오네. 입이겠죠? 자, 입은요, 이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침과 섞어서 소화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죠? 바로 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의 이동 경로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공기가 드나드는 곳, 코죠. 그 다음, 순간. 그리고 순간, 가지. 그리고 폐. 이 순서가 되어야겠죠? 정답 5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호흡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굵고 주름진 관 모양으로 생겼고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소화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을요, 수강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몸의 한 부분,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기관을 공부할까요?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KBS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38강에서 만났습니다. 지구의 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태양과 별이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로 이동하여서 서쪽 하늘로 접은다라는 것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 다루게 될까요? 먼저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떠나보겠습니다. 38강 시작하며 질문 드립니다. 하루 동안 지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허! 이번에는요, 이 태양과 별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구의 움직임이네요. 그리고

그 기준은 하루입니다. 이 움직임은 태양의 위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해보자면, 태양, 그리고 별의 위치 변화. 우리가 보았었던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로의 위치 변화와 도대체 하루 동안 지구가 움직이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지구의 땡땡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지난번에 선생님이요, 맛보기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오늘 잠깐만 먼저 볼게요. 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관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대적인 움직임 무엇이었나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치 내 옆에 멈추어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들 말인 거죠? 앞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창 밖을 보면 건물이나 나무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쌩쌩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차창 바깥으로 나무를 보면요. 마치 여기 서 있는 나무 혹은 또 다른 건물들이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이 물체의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나, 그리고 자동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마치 나무나 건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어요? 이것은요, 지구, 그리고 태양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 누구다? 실제로 움직이는 건 지구다. 그런데 이 태양이나 별과 같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나에게는 태양과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나, 이것이 지구가 되는 것이고요. 멈추어 있는 나무나 건물이 그리고 태양, 별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나지만 내 눈에는 태양이나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지구의 운동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지구의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비유적으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한 경험이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팽이와 같은 것은요, 요렇게 생겨서 이 축을 중심으로 뱅뱅뱅뱅뱅뱅 돌아가지요. 사실 옛날 팽이는 선생님이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은 없는데 오늘날에 어떤 장난감 팽이들은 어떤 도구들을 쫙 하면 갑자기 팽이가 쌩 하고 도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팽이를 여러분이 잘 보았을 텐데 그 팽이의 움직임은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축을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물체처럼 지구도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이 스스로 회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가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로 상대적인 움직임 더하기 지구 스스로의 회전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합해져서 지구의 자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요. 우리 실험실로 가서 모형 실험 한번 해볼게요. 실험실로 떠나볼까요? 하루 동안 지구의 움직임과 태양의 위치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이 직접

지구가 되어서 움직여보는 실험인데요. 우리 실험 환경처럼 전등, 스마트 기기, 그리고 회전 의자가 모두 준비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전등이나 스마트 기기는 있어도 회전 의자가 없다면 두 친구가 짝을 이루어서 한 친구는 빛을 비추어주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꼭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와 태양, 상대적인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므로 왜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기기의 왼쪽에는 동쪽,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쪽이라는 붙임딱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기기의 왼쪽에는 동쪽, 오른쪽에는 서쪽이라는 붙임딱지를 붙인 뒤 이제 전등에 불을 켜봅니다. 스마트 기기의 촬영 모드로 바꾼 다음 전등을 중간 정도의 오도로 위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 스마트 기기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움직여 보겠습니다. 회전 의자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때 전등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회전 의자를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전 의자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일 때 전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그리고 지구는 실제로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모형 실험을 해보고 왔어요. 실험 방법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 모형 실험하기라는 제목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회전하는 이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자자 쓰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 자체가 자전,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스마트 기기 왼쪽에는 동 붙임딱지를 붙이고 오른쪽에는 서 붙임딱지를 붙이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관찰자는 어디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관찰자는요, 남쪽을 향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전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는데 이때 전등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이 모형 실험에서요, 이 전등이라는 것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회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과 회전 의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요, 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겠죠? 전등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회전 의자를 놓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지구의 움직임, 그리고 태양의 위치 변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모형 실험과 실제 지구의 운동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그림을 보면요, 전등이 요만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더 컸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구와 태양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지구는 그에 비해 굉장히 작습니다. 실제 상황과 모형 실험은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지구, 태양은 모형 실험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리고 태양은 지구에 비해서도 정말 압도적으로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실제로는 매우 멀다는 사실도 우리 친구들 꼭 유념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회전하는 지구의 운동 모형 실험을 위해서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 기기에 촬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럼 촬영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다음 화면 가운데에 전등을 한번 위치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등은 여기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왼쪽에는 동, 여러분들의 오른쪽에는 서라는 글자가 붙어 있을 거고요. 회전의자를 먼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시켜 보거든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바퀴 천천히 회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 지구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태양과 별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 관계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거든요. 먼저 회전의자가 회전할 때 전등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요. 회전의자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 변화를 하는 경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여러분, 여기 전등이 있어요. 전등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보기 쉽도록 여기 프레임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 프레임을 보면요. 왼쪽이 동쪽, 그리고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임으로 이 스마트 기기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등이 가운데 있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때 마치 이 전등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스마트폰의 스마트 기기의 움직임이 동쪽에서 서쪽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등의 위치 변화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등의 위치는 달라졌나요? 전등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스마트 기기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등이 위치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회전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전등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태양이 동쪽에서 남쪽,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에서 남쪽은 잠깐만 열외로 해두고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전등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회전의자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회전할 때 관찰한 전등의 위치 변화는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 이 회전의자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지구의 자전 방향과는 같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알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회전 의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등이 있어요. 번쩍번쩍 전등. 그런데 이번에는 서에서 동으로 한번 이동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기기의 위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전등을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전등이 동쪽에 있었던 것 같지만 스마트 기기가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전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 의자를 회전시킨다면 전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때의 이 모습은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 우리가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라고 관찰했었던 그 위치 변화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전 의자가 회전하는 방향인 이 서쪽에서 동쪽이 우리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할 때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상대적인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축을 중심으로 스스로 회전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특히 이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는가? 지구는 이 자전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여러분, 자전축이라는 것은요, 지구에 있는 북극, 그리고 지구에 있는 남극을 이렇게 이어주는 가상의 선입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어서 만든 가상의 직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상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는 것, 실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알수 있죠. 실제로 볼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은요, 지구가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아하, 주기가 하루이군요.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그러한 운동이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두 번째 중단원에 들어서면요,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그것은 바로 주기예요. 여기에서 자전이라고 했을 때 하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태양이 그리고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여기 이 그림이 나오면, 아,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전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정리할 수 있죠? 근데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요. 이 뒤편 부분, 이 뒤편 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동에서 서로 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2차원의 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서, 그리고 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할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의 입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앞쪽으로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가 아,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진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한번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별의 위치가 동등으로 삼았고, 이 태양으로 비유되는 전등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의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이 지구가 자전을 어느 방향으로 한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구 본에서 만약에 관측자 모형을 세워두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 실험도 우리가 나중에 유사한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여기 방향, 관측자가 보고 있는 이 방향을 우리가 남쪽이라고 할수 있고, 동쪽, 그리고 이 반대쪽이 서쪽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뒤집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끝부분이 남쪽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이미지예요.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왼쪽은 동쪽,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는 이 방향이 바로 지구의 자전 방향이고요. 멈추어 있는 태양, 그러나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동에서 뜬다, 남쪽을 지난다,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 여기 그림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요런 가상의 경계선들이 있어요. 이 경계선들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쪽이 조금 밝은 거알수 있나요? 태양을 마주보고 있다, 밝다, 빛을 받는다. 이런 것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낮과 밤입니다. 태양이 뜨면 낮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양을 만나는 것은 동쪽.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는 곳에서 태양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먼저 지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는 독도가 있는데요. 이 독도에 낮이 가장 빠르게 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낮과 밤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낮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이 바로 낮이에요. 이 낮에는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밝고요, 불이 필요가 없어요. 낮에 사람들은 주로 일을 합니다. 물론 선생님, 우리 건물 안에 있으면 조명도 켜고 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이 사무 공간 혹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간에서 빛을 더 가하기 위함이지, 실제 우리가 야외에 나가 있다면 태양빛이 떠 있어서 빛이 충분히 밝다라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밤은 무엇인가? 태양이 진 뒤부터 다음날 다시 뜨기 전까지의 동안을 밤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없어서 어둡고요. 불이 필요한 상황이죠. 밤에 사람들은 주로 집에서 쉬거나 잠을 잡니다. 주로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같은 공간이지만 낮에는 태양이 있어서 밝고, 실제 태양이 여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태양을 그려 놓을게요. 밤에는 태양이 없어서 어둡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지구의 자전 운동의 특징, 그리고 모형 실험도 해보고 낮과 밤의 정의까지 알아보았어요. 우리 문제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5번 문제인데요. 지구가 자전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여러분, 이 설명 대신 만약에 그림 하나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아하, 이거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그림이구나 라고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 여기 보면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전축은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 대체로 점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이러한 모습, 이 그림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데, 이 그림, 그리고 설명이 지시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구의 자전입니다. 이제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의 운동 수업에서 1단원에서요, 중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태양과 별이 어떻게 위치가 변한다? 위치 변함. 이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가? 동쪽에서 남쪽, 그리고 서쪽.

0: 급속도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현상 그 자체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파악해야 할 거. 도대체 태양과 별은 왜 위치가 변하는가? 그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의 그 자전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도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해보겠지만,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같은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중단원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태양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와서 도대체 왜 그러한가? 그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구가 둥근 것은 맞는데 지구가 회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태양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없거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정답 2번이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으로 배울 공전과 관련이 있고요. 지구가 태양과 별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과 별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구와 태양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력은 지구의 공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 6번에서 정답은 2번,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자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어서 만든 가상의 직선인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지구의 운동 자전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요. 알게 되는 것도 많고요.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자라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오늘은요. 어떤 주제의 글을 읽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조상들의 여름나기, 조상들의 겨울나기. 우리 조상이 어떻게 여름을 지냈고 겨울을 지냈는지 글을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자, 짜잔! 우리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조상들의 여름나기. 잘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름을 보냈을까요? 먼저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감인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들고, 자, 모시가 볼까요? 띠리리띠리. 실로 짠 희고 얇은 여름 옷감입니다. 자, 마나 모시는 아주 시원한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복을 만든 옷감을 다르게 했어요.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의 소매는 넓고 헐렁하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소매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복의 소매를 넓고 헐렁하게 이렇게 만들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편안하고 시원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했어요.

등나무를 이용해 등토시와 등등거리 등을 만들었어요.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는 더울 때 팔에 끼면 바람이 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자, 이 등토시, 우리 토시는 이 팔에 끼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딱 팔에 딱 끼면은 여기 구멍으로 바람이 호호호호 들어와가지고 시원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등등거리는 무엇이냐? 등나무로 만든 조끼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 전에 입으면 옷이 땀에 젖어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름에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만들 때그 옷감이 뭐로 바뀌었어요? 네, 마나, 모시와 같은 시원한 옷감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를 넓고 헐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등나무를 사용해서요. 어떤 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팔에 끼는 등토시를 만들었고요. 또 조끼로 만들어져 있는 등등거리를 만들어서 입고 나서 그 다음에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아, 옷을 이렇게 입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은요. 조상들은 죽부인이나 부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여름철 더위를 식혔어요. 죽부인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구로 오늘날까지도 이용하고 있어요. 죽부인은 대나무로 길고 둥글게 만든 것인데 더울 때 안고 있으면 시원하답니다. 저 대나무로 이렇게 길고 둥글게 만든 건데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고 있으면 시원한 거예요. 더울 때 이제 안고 있으면 시원해요. 근데 부채는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렇지만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또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었던 옛날에는 없어서는 안될 여름철 생활 도구였어요. 부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 햇빛을 가리는 역할도 했지요. 이 여름에 우리가 더위를 식히기 위한 도구들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그렇죠. 죽부인, 또 부채. 이거를 사용을 해서 더위를 식혔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낮에는 대청마루에서, 대청마루가 어디일까요? 대청마루, 띠리리띠리. 한옥에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큰 마루를 말을 합니다. 우리 한옥, 혹시 책이라든지, 뭐 영상에서라든지 본적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 한옥을 직접 볼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이 있고 이 방이 있으면 그방 사이에 이렇게 큰 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붕이랑 이렇게 집이 있고 저 여기에는 이제 지붕에만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밖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대청마루에 딱 앉아 있으면 바닥이 시원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람이 이렇게 통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청마루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쉬기도 했어요. 모기가 많은 여름밤에는 모기뿔을 피워, 자, 모기뿔, 띠리리띠리, 모기를 쫓으려고 풀등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불입니다. 그래서 풀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가 나오면은 이제 모기가 몰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기와 해충을 쫓았지요. 해충이 뭐예요? 해충, 띠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입니다. 또 냉면이나 냉국, 수박과 참외 등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몸에 열을 식히며 여름철에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 우리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대청마루에서 시원하게 쉬었다. 그다음 이제 모기뿔을 피웠다. 그리고 음식으로는 뭐를 먹었다? 그렇죠. 냉면, 냉국, 그리고 시원한 과일, 수박이나 참외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분들이, 조상님들이 이제 슬기롭게

예, 여름을 보냈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해충과 모깃불이 있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벌레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해충이에요. 모기를 쫓으려고 풀등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불. 그렇죠. 모깃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넣으세요. 부채, 죽부인,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옥의 시원한 어디에서 수박을 먹었다. 자, 우리 한옥에서 시원한 이 마룻바닥,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마룻바닥, 바로 대청마루였죠. 그래서 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수박을 먹었습니다. 대청마루. 자, 할머니께서는 한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무엇을 안고 주무신다? 자, 안고 주무시는 겁니다. 부채를 안고 주무실까요? 죽부인을 안고 주무실까요? 그렇죠.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렇게 둥근 기둥 모양의 죽부인을 안고 주무시는 거죠. 죽부인.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썼나요? 잘했습니다. 네, 그럼 1번 볼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겨울나기, 여름나기, 해충 쫓기, 부채질하기, 한복 만들기. 무엇이에요? 그렇죠. 바로 여름나기였습니다. 여름나기. 이 조상의 여름나기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상들은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여 더위를 식혔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옛날에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 부채를 사용을 했죠. 조상들은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자, 이거는요? 그렇죠. 우리 시원한 음식과 과일 나와 있었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문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지문에 이 냉면이나 냉국, 수박과 참외 등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으면서 몸에 열을 식혔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조상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자,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감인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들고 한복의 소매는 넓고 헐렁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러면 아, 이분도 맞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등등거리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우리 등토시, 죽부인, 등등거리 이게 무엇인지 이 지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등등거리 역시 등나무로 만든 조끼인데 옷을 입기 전에 입으면 옷이 땀에 젖어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해주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나무로 만든 조끼,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게 등등거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를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면 옷이 바로 피부에 닿는 게 아니니까 바람도 잘 통하고 이 땀이 피부에 바로 묻지 않겠죠. 이 옷에 묻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등거리구나. 그러면 2번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죽부인입니다. 이거를 안고 자면은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그렇죠. 등토시입니다. 등나무로 만든 토시예요. 그래서 팔에 딱 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정말 슬기로워요. 지혜로워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조상들이 더위를 식힌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마나모시로 만든 한복을 입었다. 소매를 넓고 헐렁하게 만들어 입었다. 등토시를 끼고 등등거리를 입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더위를 식혔어요. 우리 조상들은 옷을 만들거나 입을 때 무엇을 잘 통하게 해서 더위를 식혔다. 자, 이것들은 다 무엇이 잘 통하게 한 방법입니까? 그래요. 바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나모시로 만들었고, 이 소매도 헐렁하게 만들고, 등토시도 끼고, 등등거리도 입었었죠. 그래서 바람을
잘 통하게 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풀었나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글의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의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옷, 생활도구, 생활모습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 옷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머나 모시로 한복을 만든다. 그렇죠. 마나 모시로 한복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토시 등등거리를 만들어 입었고요. 생활도구는요,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안고 있고요. 무엇으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햇빛을 가렸어요? 그렇죠. 부채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부채. 자, 생활 모습은요. 무엇을 피워 해충을 쫓는다? 그렇죠. 이 모깃불을 피웠습니다. 모, 깃, 불. 그리고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푸니까요. 그때 전기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서 아주 더웠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이슬기로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상들의 겨울나기. 자, 겨울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난로나 오리털 점퍼가 없었던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을 어떤 방법으로 지냈을까요? 자, 지금은 우리 전기난로도 있고 오리털 점퍼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조상들은 겨울옷을 만들 때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촘촘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틈이나 간격을 매우 좁거나 작게 하는 것이 바로 촘촘한 겁니다. 아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바람이 잘 통하게, 구멍도 잘 많이 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해야 이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촘촘하게 해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추위를 막았어요. 자, 옷도 여러 벌 겹쳐 입는 거예요. 또 옷감 안에 솜을 넣어 꿰매거나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여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자, 유지하는 게 뭘까요? 어떤 상태나 상황 등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솜도 넣고 가죽이나 이 털을 붙여가지고 이 체온을 유지한 겁니다. 이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거나 발에 신는 버선, 우리가 버선은 양말 같이 생긴 걸 말을 하죠. 팔에 끼는 토시에도 솜을 넣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라는 걸 나왔습니다.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하거나 여러 겹 겹쳐 입거나 그리고 솜을 넣거나 그리고 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추운 겨울날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본 적이 있나요? 네, 뽁뽁이 뭐예요? 뽁뽁이. 작은 공기 주머니가 얼룩벌룩하게 되어 있는 포장용 비닐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뽁뽁이 탁 누르면서 놀아본 적 있나요? 네, 그 뽁뽁이를 겨울에 창문에 붙여놓으면 찬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좀 막아준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도 나가지 않을 수 있고요. 근데 옛날에는 뽁뽁이가 없었으니까 어떤 걸 붙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상들은 문에 뽁뽁이 대신 창호지를 여러 겹 발라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또한 전기장판이나 가스보일러 대신 온돌과 화로를 사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했어요. 자, 우리 이거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옛날에는 이제 창호지를 여러 겹 발랐다. 창호지. 근데 이게 지금은 뽁뽁이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뽁뽁이를 붙이는 거죠. 자, 그리고 옛날에는 온돌이랑 화로를 사용을 했대요. 온돌, 그리고 화로. 이게 지금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지고 부를 때야. 그러면 이 따뜻한 기운이 넘어가서 이 돌로 된 바닥을 데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닥이 따뜻해지면은 이방 전체가 좀 따뜻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이 따뜻해지면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화로는 무쇠나 돌로 만든 그릇에 숯불을 담아서 불씨를 보관하거나 음식을 데우고 끓이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겨울에는 훌륭한 난방기구 역할을 했지요. 자, 화로가 있어요. 이거는 이 무쇠나 돌로 만든 큰 그릇입니다. 여기 안에요. 이제 불씨를 보관을 하거나 또 음식을 데우고 끓이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난방기구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추운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워서 항상 식량이 부족했어요.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울에 먹을 식량을 저장했는데, 저장을 해놔야 추운 겨울에 꺼내서 먹죠. 대표적인 방법이 김장이에요. 김장은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 자, 절이다 뭐일까요? 재료에 소금, 식초, 설탕 등이 배어들게 하는 거를 절여, 절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추나 물을 소금에다가 이렇게 배어들게 해가지고 김치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또한 미리 여러 가지 나물이나 생선을 잘 말려서 준비했다가 식재료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꺼내 먹었어요. 겨울에 우리가 먹을 거리를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장을 하는 방법, 소금에 절여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 그리고 이 나물이나 생선을 말려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꺼내 먹는 방법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 옷은 바느질이 촘촘하게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튼튼하다. 자, 촘촘하게 되어 있다, 엉성하게 되어 있다. 자, 이 부분 어디 나왔는지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조상들은 겨울옷을 만들 때 옷감의 간격을 촘촘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촘촘한 거는 빈틈이 없이 이렇게, 예, 잘,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엉성한 것은요. 저 간격을 많이 두는 이 엉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반대가 되는 말이겠죠? 그러면 튼튼하려면 촘촘하게 바느질을 했겠어요? 엉성하게 바느질을 했겠어요? 그렇죠. 촘촘하게 바느질을 했을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상하기 쉬운 음식은 소금에 절여서 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자, 절이다는요, 여기 나오죠. 김장은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 김치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여서 한다는 건 소금이 배어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절여서는 뭐예요?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은요, 발이 저려가지고, 뭔가, 발이 아프죠? 아파, 발 저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감각이 둔해지는 그걸 바로 저려다, 저려서, 저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음은 저리다, 저리다 똑같이 발음을 하는데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 등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또 옷감 안에 솜을 넣어 꿰매거나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여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지요. 자, 체온을 유지하다. 체온을 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나가다라는 거죠.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공기주머니가 울록불록하게 되어 있는 포장용 비닐, 뭐였죠? 그렇습니다. 우리 뽁뽁이였죠? 뽁뽁이 써줄게요. 뽁뽁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1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상들이 더위를 피한 방법, 조상들이 추위를 피한 방법, 조상들이 동물을 사냥한 방법, 뭐요? 그렇죠. 바로 추위를 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추위를 어떻게 지냈는지 설명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조상들이 겨울에 사용했던 물건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조상들이 사용했던 거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거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오늘날에 사용했던 거는 세모를 할 거예요.
자, 옛날에 사용했던 거, 오늘날에 사용했던 거.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조상들은 문에 뽁뽁이 대신, 자, 뽁뽁이는요, 오늘날이죠. 창호지는 옛날이에요. 여러 겹 발라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또한 전기장판이나 가스보일러 대신, 자, 전기장판, 가스보일러는요, 오늘날 사용을 하는 거죠. 전기장판, 가스보일러 대신 온돌과 화로는 동그라미를 해줘야 되겠죠. 옛날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사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했어요. 온돌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돌로 된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장치예요. 바닥이 따뜻해지면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그다음 화로가 무엇인지 나와 있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온돌, 화로, 창호지가 옛날에, 뽁뽁이, 가스 보일러, 그리고 전기장판이 이제 오늘날. 그러면 여기에서도 볼수 있죠. 뽁뽁이는요? 아니에요. 옛날 거 아니죠. 자, 화로, 창호지, 둘다 옛날에 사용하는 거고요. 5리터 점포는요? 아우, 지금 우리가 입는 거죠. 온돌, 옛날이고요. 화로는 맞는데 가스보일러가, 그쵸, 오늘날이죠. 전기난로가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아, 2번이구나. 네, 우리 친구들 2번이라고 찾아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과 오늘날에 사용했던 물건을 관련 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어요. 바로 이게 화로입니다. 화로는요, 우리가 난방장치로 사용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 지금의 전기, 난로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호지 뭐였죠? 저 창호지를 문에 여러 겹 발라가지고 이찬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막고 이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도 막았어요. 지금은 창호지 대신에 뽁뽁이를 바르죠. 자, 솜을 넣은 옷, 이거는 그쵸, 5리털 점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조상들이 김장을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겨울에 채소를 오래 저장해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치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무엇이었죠? 우리가 김장을 한 이유는요, 겨울에 먹을 게 부족하니까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그런 거죠. 소금에 절여가지고 놔두면 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조상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겨울에 먹을 식량을 저장했는데 하고 나와 있는데, 김장은 배추나 물을 소금에 절여 김치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도 이제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김장을 해서 이 김치를 보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조상들의 겨울나기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생활도구를 사용했고, 어떤 생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옷감의 간격을 촘촘히 하거나 옷감 안에 무엇을 넣어서 꿰맸죠? 그렇죠. 솜을 넣어서 꿰맸습니다.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무엇을 붙여 입는다? 그렇죠. 털을 붙여서 입어요. 그다음 생활 도구로는요, 문에 창호지를 발랐고요. 온돌과 화로를 난방기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생활 모습을 볼게요. 재료를 무엇에 절이거나 말려서 음식을 저장한다. 그렇죠. 예, 재료를 그렇죠.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가지고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이 조상이 어떻게 겨울을 지냈는지 공부를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아, 이런 글을 읽었었지.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었지 하는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조상들의 여름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옷과 생활도구, 생활 모습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요, 글을 한번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부분에는 뭐가 나왔지? 이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 이거를 자꾸 나누어서 보는 연습을 하면은 글을 읽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요. 기억하기도 훨씬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옷이에요. 바람이 잘 통하는 만화 모시로 한복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등토시 등등거리를 만들어 입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생활 도구로는요,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 그리고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거나 햇빛을 가린다, 이런 내용 나와 있었고요. 생활 모습은요, 모깃불을 피워서 해충을 쫓고요, 시원한 음식과 과일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0: 조상들의 겨울나기 방법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생활 도구를 사용을 했고 어떤 생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자, 옷은요. 옷감의 간격을 촘촘히 하거나 옷감 안에 솜을 넣어서 꿰맸다라고 되어 있었죠. 옷감에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붙여서 입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을 거죠. 그럼 생활 도구는요. 문에 창호지를 발랐고요. 온돌과 화로를 난방 기구로 사용을 했답니다. 생활 모습도 볼게요. 재료를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나름대로 또 겨울을 지내는 방법, 여름을 지내는 방법, 지금 봐도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글을 읽다 보면은요,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지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힘도 올라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알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해보냐면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옛날 모습을 알수 있는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오늘 배웠던 것과 연결시켜서 이 독해하는 힘을 더잘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또 어떤 글을 가지고 올지 기대가 되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기 약속해요.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어부들의 피땀어린 철새우의 바다 신안 우이도로 갑니다. 육지를 떠나 바다에 나온 지도 어느덧 38일 차에 접어든 젖새우잡이 배. 오늘도 역시 중요한 건 물때 맞추는 일.
1: 오늘은 몇 시가 지금 물때예요?
2: 3시 40분에나 시작하면 썰물.
1: 선장님이 그 딱 집어넣은 틀에 적중도랄까 이게 잡는 어획량이 네. 어느 정도 상황 중화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2: 한 중은 넘겠죠.
1: 중은 넘어요? 네. 아, 좋네.
2: 거의 한 7, 80%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조금 괜찮아요.
1: 예, 괜찮아요.
0: 인근의 젖새우배 선장들 사이에서도 배포가 크기로 소문난 김호남 선장. 무뚝뚝한 호기로움으로 조업을 시작합니다. 조류를 타고 흘러다니는 젖새우는 밀물과 썰물이 들고 나는 길목을 막아 그물에 걸려들게 한 다음 이를 다시 갑판으로 끌어올려 털어내는 방식으로 잡습니다. 첫 번째 그물을 확인해보면 그날의 조업 성패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명운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가로 11m, 세로 5m의 거대한 그물 한 폭에서 건져낸 대망의 첫 번째 성적표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바구니가 휑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3: 양이 뚝 떨어졌어요.
1: 예?
3: 양이 떨어졌어요.
1: 양이 떨어졌어요?
0: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쉴 새 없이 젖새우를 건져 올리기 바빴던 선원들. 어제 낮 오행량과 비교하면 오늘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성적인데요. 서둘러 다음 그물도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젖새우가 보이질 않군요. 그물 한 폭을 죄다 털어도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1: 그러네.
2: 어제부터 젖은 좋아지면서 양이 없어져.
1: 양이 안 돼요?
2: 나 물이 싸져본 게 젖이.
1: 예. 네.
2: 안 돼요.
0: 바다의 일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0: 두 번째 어장은 과연 어떤 상황일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물을 당겨봅니다. 결과를 확인하고선 또다시 허탈해지는데요. 뒤를 이어 두 번째 바구니도 상황이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선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1: 양이 없어. 없어. 고기 없어.
2: 양이 없으니까 걱정이 대상이더라고.
0: 새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물이 바람에 나붓길 정도인데요. 저마다 소쿠리 하나씩 손에 들고 그물을 살피는 선원들. 이제는 아예 그물을 이잡듯이 훑어보아도 별반 모이는 게 없는 상황. 이 정도면 거의 빈 그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땐 작은 새우가 더 작게만 보입니다. 열길 물속은 원래 알 수 없다지만 이럴 땐 내심 바다가 원망스럽기도 한데요.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기다리는 젖새우는 소식이 없고 애먼 갈매기 떼만 몰려드는 상황. 벼룩의 간을 빼먹지라는 속담. 지금이 딱 아닐까 합니다. 350m짜리 그물을 두 군데라 훑었지만 소득은 겨우 젖새우 한 바구니뿐인데요. 풍족했던 어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결과입니다. 잠시 후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바다 위에 떠있던 커다란 튜브를 갑판 위로 가져온 선원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2: 16개.
1: 저희가 돼갖고 16발이요?
2: 요가 17배.
3: 17발?
4: 오늘은 주문끈이 내가 볼 때는 한 발 정도는 더 내려갔어요. 1m 50 정도.
5: 그러니까 그물을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죠? 네,
4: 그래야 젖이 들었어. 아. 그러니까 후회해봐야 그랬는데.
5: 네.
4: 그거예요.
0: 서해안 갯벌에선 같은 지점이라 해도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바닷물의 높이가 매번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튜브 끈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그물의 높낮이를 수심에 맞춰야지만 조류를 따라 흐르는 젖새우를 놓치지 않고 잡아낼 수 있답니다.
3: 한발 차이지.
1: 튜브 끈은 한 발 반만 놔주고
0: 밀물로 깊어진 수심에 맞춰 튜브 끈을 조금 더 늘리는 김호남 선장. 과연 선장의 묘수가 통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사뭇 기다려지는데요. 늘여놓은 밧줄의 길이만큼 수중으로 더 깊이 내려가는 젖새우 그물. 여기에 하나 더 특단의 대책을 내립니다. 바로 그물의 수를 추가해 보다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인데요.
1: 폭이 많이 잡으려고.
5: 폭이 많이 잡으려고?
1: 세 폭 더 붙이면 한 가구가 다 올라오지.
5: 아.
0: 하지만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그물을 더 추가한다는 건 그만큼 버텨야 할 수압 또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선을 향한 승부수는 던져졌고 이제 조용히 다음 물대를 기다리는 김선장. 가만히 조용히 서류 흐름을 살피는 모습이 흡사 잠복 근무 중인 형사를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5: 이게 저 많이 안 들면 좀 마음이 좀 어떠세요?
4: 네? 아, 마음은 상관없어. 그러시기 어쩌고든지 액수는 채.
5: 아, 그래?
4: 12, 3억이네.
5: 아, 그래?
0: 지난 수년간의 조업 기록이자 선장의 자부심이 담긴 매출 장부입니다. 기다란 숫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데요.
4: 저런 판매 본 놈하고 꼬라스 해갖고
5: 11억 4,200 해갖고 저게 총 판매액이에요? 저기 작년에?
4: 네. 20년 봄에 봄철만 해갖고요. 6억 3,700. 이게 기술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
0: 잠시 후 드디어 때가 찾아왔습니다. 거듭된 실패 끝에 이젠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 충성 없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선장은 사활을 걸고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선상의 분위기가 심상찮은데요.
3: 바깥에 가봐, 바깥에 가봐, 바깥에. 바깥에 가봐, 얼루.
6: 네, 있어요?
7: 잡았어. 잡았어.
6: 예,
7: 잡았어요.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0: 무게 2톤에 달하는 닻을 지탱하고 있던 밧줄이 양망 도중에 끊어져 버렸답니다.
4: 잡아, 잡아 이거. 잡아.
3: 잡아 같이.
8: 네, 네.
4: 여기 줄이 짧아버려, 짧아버려.
9: 안 올라 그래?
4: 예, 줄이 짧아버려, 짧아.
9: 아, 좀 다들 다.

0: 임시정변으로 극단 위치를 기억해내야 되니까 그 줄 끊어진 부분이나마 연계시켜서 이제 그 매듭에서 박스를 채워놓으려고.
1: 끊어진 탑줄의 끝자락을 찾아서 임시 부표와 연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2: 어디요? 안돼. 짧아서 안돼. 짧아서 안돼.
3: 안돼.
4: 그럼 나도 그러나 내일 다음주 타야지. 어쩔 수 없어.
3: 아, 저 하는 데는 지장이 있는데 그 사고 처리 하는 거는 한 2시간 정도 고생들 하면은 또 원상 복귀. 내일 오전에 하든가 하여튼 해야죠.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1: 이번 어장은 양망 작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데요. 다음 물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 다음 어장으로 달려온 김호남 선장. 도착하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곧바로 바닷속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양망기 속도에 맞춰 선원들의 손놀림도 빨라지는데요. 잠시 후 갑판 위로 올라온 젖새우 그물. 한눈에 봐도 꽤 묵직해 보입니다. 온종일 모두가 애타게 기다린 대박의 순간. 붉은 새우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젖새우의 상태도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시력 같은 밤바다를 환히 밝히며 나 홀로 불야성을 이루는 야간조. 평소 같았으면 고단했을 작업이지만 오늘은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물들이 피곤함을 잊게 하는군요. 날마다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5: 좀 많네. 깨끗하고 이렇게 좋아졌네.
1: 그물을 추가했던 선장의 결단이 적중했습니다.
6: 오또.
3: 양 많이 나오겠는데요?
6: 아, 그래. 오, 엄청 많네.
7: 와. 양 많은 거 아니에요?
2: 양 많은 거.
7: 그죠? 새우는 깨끗해요?
2: 그럼 깨끗하다고는 못하죠. 새우가 많이 없다고.
7: 국새우가 많이 없어요?
1: 밤낮의 경계 없이 분주히 돌아가는 젖새우잡이배 선원들의 일상.

하루 네 번 들고 나는 물때에 맞춰 늘 시간에 쫓기듯 작업을 끝내야 하기에 고단하기로는 첫 손에 꼽히는 일이기도 하죠.

0: 하지만 이 고난의 바다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1: 네? 오늘 제일 많이 잡힌 거예요?
2: 네.
1: 어제하고 비교하면 몇 배 차이 날까? 네. 어제 안 잡힌 걸 비하면?
2: 네
1: 배. 4배?
0: 덕분에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양망 작업으로만 나를 꼬박 세웠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1: 많이 잡으면 보너스 줘요?
2: 많이 잡으면 끝나면 보너스 뭐 입방비 줘요.
1: 입방비?
2: 입방비라고 있어요.
1: 아, 입방비.
0: 젖새우잡이배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곧바로 염장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0: 한 마리의 젖새우가 최상품의 새우젓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채로 치고 해수로 걸러내는 선별 과정만 무려 5단계. 최대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깐깐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별 작업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곳곳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 터져나옵니다.
1: 어디가 제일 아파요? 허리, 어깨는 아프고.
0: 젖새우를 가려내는 선별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염장 단계와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작디작은 티끌을 골라내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 야, 눈 좋으시네요. 빨리 하신 거 보니까.
3: 어?
2: 눈이 좋아요.
3: 옛날에는 아랍아시라 해서 찍었다라고.
2: 나무젓가락으로? 야.
4: 근데 이거 하나에 품질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라서 네. 많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편이죠.
0: 드디어 선별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상에서 염장을 마친 새우젓을 드럼통에 무사히 옮겨주면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뒷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덧 아침입니다.
5: 잠시 쉰다고요?
2: 잠시 쉬어요?
5: 네.
2: 얼마 동안이나?
5: 혼자 모르지 이제.
2: 몰라? 근데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5: 아무래도 힘들지. 힘 안 들지, 힘들지.
2: 근데 이거.
5: 이제 습관이 되는 게 이제 그냥 이 잡고 있는 거지.
2: 아, 습관이 돼서.
0: 밤새 동분서주했던 김선장도 이제 피로가 몰려오는 모양인데요. 그제야 주변을 한번 둘러볼 여유도 생긴답니다.
6: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3: 아니, 뭐, 이제. 보고 싶을 때 있겠어, 그냥, 그, 저기, 육장 전화하고 한디. 옛날에는, 그 부모님 제사 때도 못 간 적이 있고, 화장하다가, 그 젊었을 때, 그, 누나 결혼식장에도 내가 못 갔어. 생활이, 애경사 이런 데를 참석을 못 해요. 내가 이제, 1월 달하고 8월 달에 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 누가 그렇게 해주었어요? When I was
0: young, I never needed. 망망대해 고독한 섬처럼 바다 위에서 고립무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젖새우잡이배 선원들. Those days are gone. 마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듯 반복되는 고된 육체 노동을 견디며 외로움과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요. 이런 치열한 삶의 전장도 누군가에겐 내일을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답니다. 올해로 경력 4년 차 인도네시아 선원 유수만 씨.
7: 이거 자,
8: 어? 몇 차예요?
7: 여기도 샀어?
9: 여기 또 14타브는 14타브는
10: 저희 베트남에서 월텐은 이제 그 월급으로 온 가족이 같이 사는 집 하나 지었어요.
2: 와, 유수만이 번 돈으로 지은 집?
7: 예예. 예.
2: 와, 대단하다.
10: 1층이 부모님 집이지, 아빠, 아빠.
7: 집이
10: 여기요?
7: 어.
10: 2층이 유수만.
0: 유수만 가족에게 한국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답니다. 한국인 선원들에게도 이곳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곳이라고 하는데요.
5: 가족이 왜 뭐. 시집 간 딸내미 하나 밖에 없고 집에 돈 있네 있고
2: 아내분은?
5: 거기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2: 아이고 혼자

0: 오셔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거예요?
1: 그죠. 육지생활도 또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차 따라 다니면서 용역 그것도 해봤고, 뭐 배송도 해봤고, 그걸 해봤는데. 인급 문제지.
0: 돈 문제?
1: 인급이 안 갔잖아요.
0: 그 돈 많이 버셨어요?
1: 예, 네, 묵고, 뭐, 내 집도 있고, 다 해요.
0: 그쵸. 힘들게 일해서 그런 보람이 있어야지.
2: 저마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선원들.
3: 보통 4,500, 4,700 썸불 다 안 버려서 오죠. 다 안 빼주지. 세금이 반맥이지. 일단은 10원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사람은 2,300을 벌어도 그게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안 쓸게. 많이 써받은 거 알고.
4: 힘든 만큼 또 돈을 많이 주는구나.
3: 그러죠.
2: 긴긴 밤을 지새우며 작업한 새우젓들은 곧바로 육지로 실어보내게 됩니다. 최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선상에 오래 두지 않는다는군요. 작대작은 젖새우를 드럼통 한가득 채워서 보내는 바로 이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뿌듯하고 보람차다는 선원들. 이제는 새우젓 한 마리도 허투루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 짐을 챙겨들고 작업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타는 선주 아들 민성 씨.
5: 네,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잘 부탁해. 고생하고 있어. 갔다 올게.
2: 육지 일을 보러 간답니다.
5: 조심해라.
2: 젖새우잡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7년 차. 조업에서 판매까지 현장을 두루 살피느라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그날 오후 새우젓 저장고가 있는 회사로 다시 복귀한 민성 씨. 선상에서 염장했던 새우젓을 다시 한번 살피고 확인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곁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는 든든한 지원군, 바로 아버지입니다.
6: 용도별, 또 목적별 해가지고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이 새우젓 간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좀 부정가 돼서 저희가 일부러 천일염 담아가지고 정해진 양에 맞춰가지고 위에 간을 좀 맞춰주려고.
2: 천일염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주면 숙성 과정에서 밑부분이 마르지 않게 하면서도 염도까지 조절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답니다.
7: 양파망에다 소금 적혀놓은 염이 약은 새우젓은 자동으로 녹아요. 소금이. 염이 좀 센 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고.
2: 새우젓에도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이 바다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배우고 익혀가는 아들 민성 씨. Sunshine. 가난했던 집안의 셋째였던 아버지는 16살에 젖새우잡이배 선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한 척씩 배를 샀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는데요. 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는 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알아야만이 또 직원들이나 선장들한테 어떠한 일단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아오는 거 가서 경매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5: 엄마처럼 무슨 색이죠?
2: 가업을 위해 해양경찰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바다에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민성 씨. 실로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고모님이 모처럼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돼지고기 수육을 삶을 때도 조리 단계에서부터 미리 새우젓을 넣고 오래 푹 끓여내는 것이 이 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비법이랍니다. 애호박 볶음에 달큰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것도 새우젓의 역할인데요. 소금으로만 간을 할 때와는 맛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는 민어 미역국에도 새우젓이 들어가는데요. 국간장 대신 새우젓을 쓰게 되면 국물의 색도 탁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은 더욱더 살아난다는군요.
8: 간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새우젓의 국물에 새우젓만 넣어요. 새우젓이 일단 잡내를 없어주고 우리 생선 중에 제일 비리지 않는 게 새우젓이에요. 맛을 제일 낼 수 있는 거. 국물조차도 아까워서 그건 남겨놨다가 저희는 음식에 넣고 해요. 뭐 애들 배앓이 할 때나 그럴 때도 새우젓에다 쌀만 넣고 죽 썰어서 먹이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4: 아,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구나.
2: 푸짐한 새우젓 밥상을 받아들이고 자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하는 가족. 거친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아버지의 눈엔 이제 고작 7년 차에 접어든 아들이 어쩌면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난관에도 스스로 깨우치고 헤쳐나가길 곁에서 그저 지켜볼 뿐이라고 하는데요.
4: 네, 좀 걱정은 안 되세요? 변님 나가면?
7: 걱정되죠. 밤에 이렇게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깜짝 놀려요.
4: 사고 나세요?
7: 혹시 잠깐 실수로 해서 참 그러면 위험에 많이 따르는데 왜 걱정이 안 됐어요? 많이 되지. 하나하나 배우고 배울 땐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고 저는 그렇게 지키려고요.
2: 새우젓의 고향 신안의 역사는 임자도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장포 일대는 젖새우 서식지인 모래해변과 염전까지 지근거리에 두고 있어 천혜의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왕실이나 양반가에서 소비되던 새우젓은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백성들 사이에서도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도 젖새우를 잡는 즉시 배에서 염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임자도에서도 전장포는 1970-80년대 젖새우잡이의 황금기를 맞았던 곳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전장포는 젖새우의 본향이라고 불립니다.
9: 가자 가자 강녕호이야 전장포가 어디냐 임자 땅 사막시대 새우젓
2: 한때는 수백 척의 고깃배가 드나들며 새우젓 파시가 열렸다는 전장포.
9: 출렁 연기 피고 가는 소리.
2: 지금도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9: 길이 힘을다.
4: 그 새우젓에 배가 들어오면 어머니는 무슨 일 하셨어요?
10: 새비 고르고 담고 저르고 배에서 잡아갖고 나오면 우리들은 평상 그 자리 배 서는 대로 잡아다 놔주니까. 아.
4: 그때 어머니 돈 많이 버셨어요?
10: 그때는 가마위로 한나석 벌어서 이거 되겠는데.
11: 마을이 여기 임전면 24개 마을이 세금을 한 이 전작포에서 절반을 분다 했어.
4: 아이고 와.
11: 마을이 동네 계속 고액고물로 내다기.
2: 마을 인근 솔계산 자락에는 새우젓을 저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100여 미터 길이의 토굴이 있는데요. 1970-80년대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12: 이 턱을 쪄서 먹어보면 고소한 맛이 난디. 냉장고 쪄서 이제 조금 그 고소한 맛이 들라. 그래갖고 한번 나도 해봤더니 냉장고 쪄다고 이러더라면 맛이 틀려. 그러니까 3-4개월 숙성을 시켰다가 냉장고로 가서 놔뒀다 하면 신선하고 맛이 좋죠.
2: 새우젓 발효의 핵심은 연중 15도 이하로 유지되는 토굴의 온도와

0: 적정한 습도에 있는데요. 때 맞춰 일일이 드럼통을 넣었다 뺐다 옮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인지 계속해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는군요.
1: 인위적인 게 아닌 뭐 천연 자연에서 숙성시킨 거랑 맛이 다른 거죠.
2: 아, 그래요?
1: 예, 확실히.
0: 과거에는 주로 뱃길을 이용해 신안의 새우젓을 내륙으로 옮겼습니다. 군산을 지나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육지 속의 어촌, 강경에 다다릅니다.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지만 해상과 육상 교통의 요충지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곳인데요. 비록 금강 하굴뚝에 뱃길은 막혔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국 최대 젓갈 시장이라는 명성만큼은 굳건히 지켜오고 있답니다. 강경읍에 자리한 젓갈 가게는 무려 140여 곳. 사실상 읍내 전체가 젓갈 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수인데요. 새우젓은 잡히는 시기에 따라 이름과 가치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품으로 손꼽히는 건 산란기를 앞둔 음력 6월 무렵의 육젓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3: 작년에 이게 2,100만.
4: 와, 근데 사실 수밖에 없는 건가요?
3: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이런 거 잡수던 분들은 꼭 이것만 잡수세요. 육젓만. 바다에서 많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안타까워요. 너무 비싸니까 저희도 손님한테 거너기가 너무나 좀 어렵죠.
0: 양이 많고 저렴한 물건을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새우젓 구매 패턴은 요사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관광버스로 찾아오던 단체 손님 대신 이제는 소량 택배 주문이 줄을 이룬답니다. 그만큼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품질에 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개별 용기에 포장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꼼꼼히 선별 과정을 거친답니다.
5: 새우젓은 바로 김치에 넣어서 먹거나 무쳐서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우젓이 아닌 이렇게 어린 게라든지 예. 이런 거를 이제 추려내고 소비자들한테 보내죠.
0: 바다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새우젓 하나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5: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모르잖아요. 예. 젓새우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싸다 싸다 두 가지만 어머니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잡은 배에서부터 잡아갖고 오는 과정을 알면 결코 비싼 거는 아니고요.
0: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새우젓 산지에서 즐기는 별미가 있답니다. 아직 짠맛이 깊게 배지 않은 생새우젓을 갖가지 제철 채소와 함께 부쳐내는 미나리 새우전이라고 하는데요. 빗소리에 곁들여진 고소한 기름 냄새가 구미를 절로 당기게 합니다.
5: 예쁘다.
0: 생새우젓은 제철에 사서 냉동으로 보관해두면 계속해서 이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5: 건배하고 먹을까?
0: 값비싼 재료나 어려운 조리법은 아니지만 새우의 깊고 진한 풍미를 만끽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더없이 간편한 요리랍니다.
6: 새우가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고 야채가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니까 괜찮아요. 맛있어요.
0: 그 시각 젖새우 배들이 조업 중이던 우이도 해상엔 거센 비바람과 함께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김호남 선장과 선원들도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을 선택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이 우이도 내항에서 정박할 예정이랍니다.
2: 저 주말에 뭐 강진대 있어 거기다 원하냐고 그러다.
4: 여기 얼마나 있어요?
7: 모르겠어요. 이제 바람 지나갈 때까지. 아,
4: 지나갈 때까지.
0: 바다에서의 일이란 것이 늘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기에 어부들은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8: 끝났어요. 끝났어요. 할 일 조금씩 있어도 네. 이럴 때나 쉬지 바다에 못 쉰 게. 아,
4: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쉬는 거네요.
8: 네, 그러죠.
4: 완전히.
8: 생일이 생일.
4: 생일이요?
8: 밤낮이 없으니까 선원들 일하는 건.
4: 그럼 육지로 안 내려가요?
8: 육지 내려가서 쉴 수도 있는데 네. 특별히 뭐 갈 일이 없을게. 일이 힘들고 뭐 분위기 안 좋고 이러고 적응을 못 하는 거는 경력 없는 선원들, 새로 와가지고 하는 사람. 근데 우리 선원들과 보통 선박생활 20년 이상씩 한 사람들이고, 외국 애들이나 뭐 2, 3년 있었을게. 가라게도 안 갈 거예요.
0: 잠시 후, 인도네시아 선원 유수만이 동료의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막내 무하마드 잔뜩 긴장한 얼굴이군요. 유수만도 심각한 표정입니다. 그렇게 한참 다듬은 끝에 드디어 이발이 끝난 모양입니다.
4: 좋아요?
9: 좋아.
4: 좋아?
9: 안 좋아?
4: 안 좋아? 나 용이 미안해.
10: 왜, 왜요?
4: 미안하지 마, 무서워. 아마.
11: 많이 사는 인도네시아 정말 잘하세요.
4: 많이.
0: 사실 이곳 선원들의 머리가 모두 유수만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다음을 기약해봐야죠. 모처럼 맞이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 평소 시간이 없어 볼 수 없었던 영화도 오늘 같은 날 몰아서 보는데요. 한편에선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조업 중엔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근육통이 쉬는 날 한 번에 몰려오기 때문이죠.
4: 그 파스는 그러면 언제 사요? 몇 개 통, 몇 개 사가지고 다니세요?
7: 한 대여섯 개 사가 됩니다.
4: 한 번 살 때? 네. 배 탈 때? 대여섯 개?
0: 비록 날굳은 휴일이지만 덕분에 몸도 마음도 잠시 쉬어가는데요.
4: 통화는 좀 하세요?
7: 네, 통화는 한 번씩 해요.
4: 누구랑?
7: 제일 만만하게 엄마입니까?
4: 엄마?
7: 울어서
4: 안 돼. 아, 우셔요? 뭐 왜 우셔?
7: 예?
4: 왜 우시는데?
7: 얼굴은 자주 못 보기 그랬지.
4: 너 아들 배 타고 하니까.
7: 배 타고 가.
0: 늦은 오후가 되어서도 장대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집니다. 내일 예보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기약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짙은 어둠이 물러간 바다엔 붉은 야명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선원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나섭니다.

0: 누군가는 어떻게 견디냐고 묻지만 그들은 견디는 게 아니라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1: 인도네시아를 언제 다시 가요? 오달 가요. 오달. 아, 목이 올 거예요?
2: 네.
1: 다시 여기 돌아올 거예요? 이게 힘든데 다시 할 거라고요? 네. 괜찮아요?
3: 2, 3년 더 타고 이제 안 탄다고 생각은 있지요.
4: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으세요?
3: 조금이라도 부모 가게라도 하나 할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되지.
0: 무엇 하나 녹록치 않은 밴들이지만 선원들은 저마다 목표와 꿈이 있는데요.
1: 선장님 행복하세요?
3: 네, 행복하죠. 많이 맞아요. 선원들 몸 안 다치고 잘하고 아직 뭐 아픈 데는 없으니까 한 몇 년은 더 할 것 같은 게 많이 좀 났으면 좋겠네요.
5: 엄마 선장 있잖아.
1: 네.
0: 첫 새우잡이 배에서의 첫 번째 단체 사진.
6: 모르겠습니다. 단체를 찍었네.
1: 자, 붙여. 하나, 둘, 셋.
7: 이팅!

0: 화분을 뭐늘 가꾸고 그리고 지금은 주택에 있다 보니까 나무, 뭐 꽃도 계절마다 심고 하니까 관심이 많죠. 언제나 그 자리에 늘 똑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빛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전력 질주. 대나무는 하루에 1미터씩 자라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숲은 고요합니다. 오늘은 그 비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 식물? 이것이 야생이다 해서 그걸 한다고요? 왜? 다른 좋은 거 많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있긴 있어요?
0: 그들의 전략은 워낙 촘촘해서 인간의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벌레를 잡아먹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사냥을 하러 떠나지도 않습니다. 사냥감들이 제 발로 걸어오죠.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야생의 주인공들은 늘 동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야생이다. 전 시즌을 통틀어서 식물은 처음이라고요. 식충식물은 책 속이나 어디 밀림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우리나라에 산다니 어서 만나보고 싶었죠.
2: 글쎄, 정말 여기 척박하고
3: 네.
2: 조금 물기도 있고
3: 예.
2: 이런 곳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빨리

0: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1: 이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심해서 올라와야 네, 되네요. 네.
2: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0: 거의 고향의 길인데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곳 잘못 올라가다가
0: 네.
1: 미끄러지는 바람에 넘어져갖고 뇌진탕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2: 이런 곳이 길입니다. 역시 희귀한 식물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요. 사막처럼 척박하면서도 밀림처럼 습한 곳, 또 주변에 무성한 풀이나 나무가 우거지지 않은 곳. 식중식물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곳을 찾아 헤매는 중이죠. 오늘따라 날씨는 또 왜 이렇게 화창하죠?
0: 아니, 길이 없는 길을 그냥 나무 사이로 뚫고 그냥 만들어서 가야 돼.
3: 여기서 잠깐 한번 선생님 찍었다가요?
1: 네.
2: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깊은 곳에 숨었나 봅니다. 저때 저는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4: 이건 내가 찾으러 다녀야 하잖아요. 아니 무슨 이름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산 속에서 제가 무슨 수로 걔네들만 쏙 찾아내겠어요.
1: 예, 끈끈이 죽어 식물의 특징을 보면 꽃이 첫째 십니다. 백색으로 꽃이 피고요.
0: 꽃이 하얘요?
1: 네네네. 예예. 그리고 잎은 주걱 모양이에요.
0: 잎이 주걱?
1: 네네네.
0: 근데 그리고 뭐 잎이 주걱인데 뭐 손바닥만 하고 뭐 이러진 않겠죠?
1: 아주 상당히 작습니다.
0: 아, 상당히 작가요?
1: 네네, 작아요.
0: 아, 눈에 이렇게 탁 띄고 그러진 않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1: 찾으시면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0: 상금을요?
1: 네네네.
0: 무슨 상금을 주시려고?
1: 제가 이제 식중식물 도감을, 몇 년 내에 낼 건데,
0: 네.
1: 식중식물 도감 나오면은 네. 1호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0: 아, 그건 책이지 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아, 그런가요?
0: 네. 네. 아, 책을 선물로 받으실 기회 찾아보겠습니다.
2: 책보다는 하산. 하산할 길은 찾는 것 뿐이죠.
0: 아, 물도 흐르고. 네. 어? 왠지 이거 찾은 것 같다.
1: 아. 바로 보셨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이게 끈끈이 주걱입니다. 이거는 아주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죠?
0: 와, 이거는 예. 눈으로 봐도 그냥 딱, 오.
1: 예, 꽃대는 올라왔지만 아직 이제 꽃은 피지 않았고요.
0: 아.
1: 예, 주걱 모양으로 생겼죠.
0: 아, 그래. 돋보기로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1: 네.
2: 식충식물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네요.
0: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에
1: 네네.
0: 끈끈이 주걱 그 끝에 돌기에 이슬 방울처럼 맺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예예.
0: 그 끝에
1: 예예.
0: 곤충들이
1: 예예.
0: 여섯 마리가 붙어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0: 우와! 어머, 어머. 그 밑에는 더 많네.
1: 예.
2: 숨죽여 살고 있는 또 다른 세계.

0: 인간의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죠. 물려처럼 늘어나는 끈끈이에 정말 끈끈하더군요.
1: 아니 그러면 곤충들이 예. 이 끈끈이 주걱에 뭘로 유인을 하죠? 곤충 이 곤충을?
2: 그러니까 이제 끈끈이에게 이제 이슬방울 모양으로 뿌리고.
1: 아, 그래요, 예.
2: 예. 그리고 또 그 끈끈이 액 속에는 또 당분과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 있고.
1: 아.
2: 그러니까 곤충 입장에서는 완전 먹잇감이 되죠. 물도 물과 그다음에 양분 아, 다 있다. 해갖고서는 날라왔다가. 다리와 날개가 붙는 순간에 이제
1: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2: 거죠. 예,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찰싹 달라붙어 갖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끈끈이 주걱은 소와 효소를 분배 가지고 곤충을 분해하게 되겠죠.
1: 아, 신비로워. 예.
0: 입만 벌린 채 사냥감을 기다립니다. 붉고 가느다란 샘털은 달콤한 냄새를 풍기죠. 이 샘털에는 끈끈한 액체가 방울방울 달려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 순간, 끈끈이 주걱은 숨겼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문은 굳게 닫혀버리죠. 그것은 달콤한 꿀이 아니라 치명적인 꿀이었습니다. 곤충의 영양분은 며칠에 걸쳐서 서서히 흡수됩니다.
1: 어, 여기 또 있다. 이제 딱 알겠는데요.
2: 네. 네? 금방 이제
1: 오, 여기는 흰 꽃까지 네. 피었어요.
0: 위장술이 대단하죠.
2: 제가 관찰한 것 중에서 이제 나방, 나비, 각다귀, 거미까지도 잡힙니다.
1: 아니, 거미까지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요.
2: 네. 네. 네?
1: 저렇게 작은 것들이 예? 겉모습은 저렇게 아름답게 다 위장을
2: 네,
1: 하고
2: 예, 예.
1: 그래도 이 머리 뒤하고 등에서 땀이 쫙 흐르는데
2: 예, 예.
1: 그나마 그 땀의 결과가
2: 네.
1: 이 처음 발견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2: 네.
0: 식충식물의 사냥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끈끈이 주걱만큼 많이 들어본 파리지옥. 파리지옥의 무기는 가시 달린 입, 올감입니다.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올감해죠. 사냥은 1초 만에 끝납니다. 조개 껍질처럼 생긴 입 안쪽에는 세상에 감각모가 있는데요. 이 감각모를 두 번 이상 건드리면 살아서 나가기는 힘듭니다. 그것이 개구리여도 말이죠. 가시들이 힘껏 깍지를 끼면 그곳은 철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주머니 모양의 잎은 점점 더 자라 깊은 함정이 될 겁니다. 네펜데스라는 식충식물의 이야기죠. 주름진 주머니 입구에 꿀과 양분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네펜데스의 화려한 색깔과 맛있는 냄새.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0: 됐습니다. 포춘랑의 입구는 달콤하지만 동그랗고 미끄럽죠. 아무리 조심스럽게 걷는다 해도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내부가 워낙 깊고 미끄러워서 한번 빠지면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육식을 하는 식물 네펜데스의 사냥법이죠.
1: 이 아이들은 다른 식물과는 달리 오로지 곤충을 잡으면서 영양분을 보충하는 건가요?
2: 원래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고 네? 또 뿌리 발달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분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생장하는데 또는 뭐 꽃과 열매를 맺는데 역부족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양분을 곤충을 잡아서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1: 다들 살아나가는 방식들이 네네. 다 이렇게 있네요.
2: 네네.
3: 여러분들이 지금 무인도에 도착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척박한 곳에서는 뭔가 달라야 살아남을 수 있죠. 이 식충식물은 참을 수 없는 굶주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걸 택했습니다. 바로 사냥이죠.
0: 우리의 눈으로는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식물은 필요한 미네랄을 토양에서 얻고 광합성을 하는데요. 식충식물에게는 그런 안락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식물은 이동이 자유로운 곤충을 불러들였습니다. 비록 곤충보다 힘은 더 약할지 몰라도 식충식물의 사냥은 영리하죠.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1: 정말
0: 저도 살아남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1: 야, 산속에서 도시락을 먹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간 생각이 나네. 아, 산에 친구들하고 옹기종기 둘러 앉아가지고 엄마가 싸주신 김밥 먹고 막 이런.
0: 그때와 달리 지금은 돗자리도 없고 산길도 험하지만요. 옹기종기 김밥을 나눠 먹던 친구들 대신 함께 더위를 식히는 제작진이 있어 외롭지 않네요. 식물이 아직도 수동적인 존재로만 느껴지시나요? 시간을 빠르게 돌리는 타임랩스로 바라보면 그들의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네, 형장님.
0: 역시나 끈끈이 주걱을 찾는 것에서 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 좀 날아다니죠.
1: 에? 에.
0: 이번엔 제가 벌레 사냥꾼. 카메라 감독님처럼 식충식물의 포식 활동을 제가 직접 담아보기로 했죠. 날벌레들은 다 어디 갔죠?
4: 벌레를 바보라시네.

0: 그냥 잘 하면 그냥 들어올 줄 알았는데.
1: 팔을 넓게 벌리셨다가 나를 때 순식간에 치시면 돼요.
2: 벌레 좀 못 잡는다고 제가 이렇게 서러움을 당할 줄이야. 아. 제가 한때는 천하를 호령했었는데요.
0: 벌레가 진짜 날 바보로 하나. 그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잡히겠니? 막 이런데.
2: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0: 너희들 잡았다. 야, 근데 나뭇잎까지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잡혔는데 즉사했네요. 아, 통에 끼어서 즉사를 했네.
1: 통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눈이? 아, 나는 저걸로 수십마리 잡았어.
2: 제 편은 어디에도 없네요. 네.
0: 날라다니던 그 많던 벌레는 다 어디 간 거야?
3: 진짜 별거 다 시킨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1: 잡혔어요?
0: 네. 오.
2: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0: 오. 많이 잡혔어. 너희들 미안하지만 식충식물의 먹이가 되어줘. 했다.
2: 역시 사냥은 기술입니다.
1: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이게 뭐야? 한마, 둘, 셋, 넷, 다섯, 아니야.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잡은.
1: 다 보이진 않겠지만 그냥.
0: 오, 지금 막 날라댕기고. 오,
1: 네, 됐네요.
0: 접니다. 저예요.
4: 내가 붙일게요.
0: 어디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줄게요.
2: 벌레도 잡았는데 이건 쉬울 줄 알았죠.
0: 자, 또 떨어뜨렸다. 야생의 길이 정말
2: 2차 시도.
5: 한번 잡아보세요.
2: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죠. 날벌레보다 제 손이 더 부르르 떨리네요. 뭘까요? 집에서 쉽게 쉽게 보던 장면들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던 거군요.
1: 있어요?
0: 잘 모르겠다.
2: 이한 컷을 위해서요.
0: 이 끈끈이 주걱이, 이 곤충이 왔다. 그러면 이것을 먹는데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려요?
1: 통상 6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
1: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0: 네.
1: 얼마, 몇 시간 정도 해보고 싶으세요?
0: 그러면 이 30프레임에 1초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한 1분 단위?
1: 30분 정도.
0: 네. 30분 정도 해서 한번 보고,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끈끈이 주걱의 사냥 장면은 6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몇 초로 압축했던 거죠. 저에겐 30분도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0: 아, 벌레와 식물과 야생동물과 사는 우리 감독님, 정말.
6: 네,
0: 아,
6: 존경스럽죠.
1: 너무
0: 아니요. 집에서 안 쫓겨난 게 그냥.
2: 기다릴 땐 그렇게 길더니 영상으로 보니까 어찌나 짧던지요. 그래도 뭔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 직접 촬영하신 첫 타임랩스인데 어떠세요? 직접 찍으시니까.
0: 신기하네요. 아니, 저희 그 말하자면 이 동시간대에도 이 이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직접 이 시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2: 먹거나 혹은 먹히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스스로 먹히는 걸 택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기 똥풀. 깍지가 여물면 이렇게 씨앗을 발사하죠. 이 공을 받는 것은 개미들. 마치 검은 콩처럼 생겼죠? 이 씨앗의 흰색 부분은 개미들이 좋아하는 엘라이오좀입니다. 젤리 상태의 지방산 덩어리로 단백질과 비타민까지 풍부하죠. 개미는 결국 좀 무겁지만 애기 똥풀의 의도대로 씨앗을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개미집은 토양이 좋아 싹을 틔우기도 좋은 곳. 개미들이 내다버린 씨앗은 이듬해 여기저기에 노란 꽃을 피울 겁니다. 이렇게 커다란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무게 10kg, 길이 1m. 꽃이 피는 데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열대 우림에 사는 라플레시아라고 하죠. 꽃은 놀랍도록 크지만 줄기나 잎이 없습니다. 주변 덩굴 식물에 기생해서 꽃을 피우죠. 세상에서 가장 큰 꽃 중에 하나. 그러나 라플레시아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마치 고기가 썩는 것 같은 고약한 냄새를 풍기죠. 이 냄새는 파리를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덕분에 라플레시아 주변은 늘 파리가 꼬이죠. 파리는 꽃가루를 묻힌 뒤에 다른 곳으로 배달을 합니다. 라플레시아의 심부름꾼이 된 셈이죠. 일주일 뒤 꽃은 지겠지만 종족은 남겼습니다.
3: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살아있는 동물 같다고나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충식물, 통발의 이야기입니다.
2: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충식물은 한 10가지쯤 된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하필 여기에.
4: 여기 이제 물속에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5: 아니, 물 속에 있다고요?
4: 네, 물 속에 있어요.
5: 아니, 물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찾아요? 이거 무슨 저 뭐 수중 카메라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이제 예리한 눈으로 보시면은 네. 보이게 됩니다.
5: 아, 말도 안 돼. 정말 오늘 여기서 아, 전셋 만나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예? 네? 네. 아니, 혹시 여기서 뭐 살고 있어요? 물 속에는?
4: 미꾸라지도 있고. 그 다음에 뱀도 있어요, 여기가요. 여기 주변에 살모사라든가 유혈목이, 뱀이 있으니까요.
5: 아, 진짜요?
4: 네, 이따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5: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해. 아, 진짜 못해, 못 가. 아, 몰라, 몰라, 못 가. 못 가, 나는 못 가.
4: 자, 제가 먼저 뱀을 쫓겠습니다.
5: 아, 정말 싫어. 아, 정말. 아, 저는 진짜 저 정말 이렇게 눈앞에 봐 있다 그러면 정말 아, 정말 아, 나 진짜 어떻게 표현해?

0: 스웨덴, 전 진짜 도망가요.
1: 제가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뱀이라면 하이라 씨도 지켜줄 수 없을 만큼 제가 아주 무서워하는 애들입니다.
0: 아, 정말. 아니, 장갑 없어도 돼요? 선생님, 장갑 없어도 돼요?
2: 예, 없애도
0: 없어도
2: 됩니다.
0: 돼요?
2: 예. 아, 제가 먼저, 예. 뱀. 아, 이 주변에 정말. 유혈무기가 많을 거예요. 유혈무기가 독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 먼저, 뱀을 쫓은 다음에.
0: 온몸이 가렸습니다. 갑자기.
2: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봤거든요, 뱀을.
0: 아, 예. 정말.
2: 제가 들어가서, 뱀을 쫓겠습니다.
0: 왜 그러세요?
2: 뱀은 사람이 먼저 밟지 않는 한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1: 아,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걸까요?
2: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 너 나오면 안 된다.
0: 믿음이 안 가. 예. 응? 아니, 믿음이 안 가는데 예. 거기에 쌤까지 같은 표현이 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생각으로 그냥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2: 이런 날도 있어야죠.
0: 뭐 이런 날도 있어. 말도 안 돼. 아, 식충식물이 뭐 많다고 그러는데 식충식물이란 식자도 안 보이는데.
2: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0: 아, 그래요?
2: 예, 지금 비켜나고 있어요.
0: 지금 식사 시간은 아직 안 됐는데.
2: 예.
0: 뭔 식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비껴나오고 있다고요?
1: 여기 이 평범해 보이는 물 웅덩이에 아주 많이 산다네요.
0: 이야, 이 안에 무슨 벌레들이 막
1: 뿌리가 없어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는데요. 희귀한 끈끈이 주걱보다는 우리나라 습지나 연못에서 종종 산다는데 왜 저만 몰랐죠?
0: 달려있는 것 같다. 이건 것 같다.
2: 예? 네. 아, 이거 제대로 찾았어요.
0: 맞아요?
2: 예. 예. 그겁니다.
0: 와.
2: 예.
0: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여기 있는 걸로 어떻게 잡아먹는다는 예. 거야? 그 벌레들을.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 강력한 그 흡수력으로.
0: 예.
2: 장구벌레도 빨아들여요.
0: 아니, 빨아들일 예. 수 있는 예. 공간이 없는데요?
2: 예? 그러니까 이제 신비스러운 거죠. 예.
0: 아니, 지금 이 식충식물 이름은 뭐예요?
2: 요게 이제 통발이라는 겁니다. 통발.
0: 통발?
2: 예.
0: 우리 바닷가에 가면 어민들이 그 사용하는 네, 그 통발 네,
2: 물고기 잡는 데 쓰는 통발.
0: 근데 왜 통발이
2: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통발이라는 이름은 네? 바로 거기서 따온 거예요.
0: 왜요?
2: 왜 그러냐면은 이 물고기 잡는 데 쓰는 그 통발은 한 번 잡히면은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0: 네.
2: 바로 요 포충량도 그런 구조입니다.
1: 핏 보면 해초 같은 모양인데 이게 벌레를 잡는다니요.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요. 가지 사이사이 좁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은 벌레를 잡는 주머니. 뿌리가 없는 대신 이 주머니로 사냥해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3: 식물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너무 빠르거나 슬금슬금 막 속이 터질 만큼 느려서 그래서 인간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게 아니에요.

0: 아닐까요?
1: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속도를 늦춰보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미끄럼틀을 타듯 도르르 미끄러지다가 어느 순간 부서지죠. 물이 담긴 풍선을 톡 하고 터뜨리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죠. 저는 하지만 최 PD는 그냥 찍어만 봤지 직접 시연은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2: 저희 더 이제 저희 조윤출이 제작진 대표로 어디 했어요?
1: 뭐 자기는 안 하셔?
2: 어? 카메라 뒤에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하시면 됩니다.
1: 카메라 앞에서 놓치고 말았네요.
3: 한번 흔들어보겠습니다.
4: 준비되셨나요?
3: 예. 준비됐나요?
4: 네, 자,
3: 갈게요. 하나, 둘.
4: 오케이. 찍혔나요?
5: 한번 볼게요. 플레이.
1: 원래의 속도라면 벌써 터지고 말았겠죠. 이렇게 뭉쳐져 있다가 서서히 흩어지는 물방울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없죠.
3: 야, 이건 무슨 풍선 터지는 것보다 저 표정이 아뿐이네.
4: 저는 이제 카메라 원리 이해하셨죠?
3: 카메라 원리요?
4: 이해하셨죠?
3: 30년 전부터 이해하고 있습니다.
4: 이 정도면은 통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통발이 벌레를 잡아먹는 장면?
4: 예, 이 정도 속도면
3: 충분할 것 같은데요?
4: 0.01초 분의 1, 0.01초인 거죠.
1: 이 모든 과정은 다 통발의 사냥 장면을 초고속 카메라에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끈끈이 주걱에서 보셨던 촬영 기법이 저속 촬영이라면 이번엔 고속 촬영입니다. 0.01초를 잡아내야 하기에 이번 촬영이 훨씬 더 긴장됩니다.
6: 이게 이제 고속 카메라 트리거거든요.
3: 네네네.
6: 포시장이 딱 끝나는 것 동시에 네. 누르시면은 그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누르면 안 되고 사건이 끝났을 때 끝나자마자 바로 누르게 되면은 그 전 과정이 이 녹화가 되는 거죠.
3: 아니 그 순간을 타이밍을 제가 어떻게 맞춰요?
6: 모니터 보고 맞추셔야죠.
3: 먹는 순간?
6: 그렇죠. 먹었다. 딱 체크다. 먹었다.
3: 그러면
6: 체크다.
3: 먹었다.
6: 체크다.
3: 왜요? 네. 먹는 순간에 철커덕 하는 게 아니라?
6: 예, 이걸 뒤트리그라고 그러죠, 뒤트리.
1: 5년 전.
7: 쬐듯이 눌렀어요.
8: 아, 너무 빨리 눌렀어. 너무 빨리 눌렀어.
7: 눌렀는데?
8: 아, 너무 빨리 눌렀어. 안 눌렀어.
7: 들어간다면 눌러도 돼요?
8: 예, 예.
7: 나온다면 눌러도 돼요?
1: 김국진 씨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군요. 긴장해서 빨리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앙증맞은 물총새였네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조금 빠르거나 조금만 늦었어도 안 되죠. 순간 포착을 잘해야 이런 명장면을 남길 수 있죠.
3: 다 지나간 다음에 아니 잠깐만 그 중요하고 정말 이 시청자분들이 다 꼭 봐야 할 그 순간 포인트를 뭐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6: 아 여기 이쪽에 이제 참석하셨으니까.
3: 아니 감독님은 그 영광을 이제 감독님을 가만히 보면 좀 짓궂으셔.
6: 저는 이거 뭘 하냐면은 그 장구벌레 낚시질을 해야 되거든요.
3: 장구벌레

0: 당신 지금 제가 할게요.
1: 해볼래요?
0: 아, 정말.
2: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
0: 제가 한번 해보긴 해보는데.
1: 아. 이 실수를 하면은 뭔가 비난이 쏟아지고.
0: 아이, 그러지 마세요, 좀. 아, 정말.
3: 모든 게 여기에 달렸습니다. 통발의 주머니 안에는 감각을 느끼는 촉수가 있는데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순식간에 벌레를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1: 얘 건드렸고 얘가 움직였다 하면 그때
0: 네.
2: 생각보다 먹는데 오래 걸려가지고요. 최수정 선배님이 잘못 누르면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돼요.
0: 나한테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 모든 거를 덮어 씌우려고.
3: 이제 본격적으로 먹이를 투하합니다. 통발은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0: 왔다.
1: 어머.
0: 오.
3: 아.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0: 와.
1: 건드렸는데.
0: 살짝 건드렸는데. 아, 거의 다 왔는데요.
3: 선수 교체의 시간.
0: 오, 겁을 많이 쳐.
3: 그런데 이 장구벌레가 통발에는 영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전술이 들통난 듯 통발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네요. 벌써 세 번째 선수 입장입니다.
0: 왔다.
3: 뛰는 통발 위에 날아다니는 장구벌레. 샬레한 저 작은 세상에 두 시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더 놀랍습니다. 저희만 눈이 빠질 것 같았죠.
1: 선수 교체할까요? 어렵잖아요.
2: 최수정 선배님이 좀 약한 통발을 가져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저요?
2: 네, 저희가 아, 조치를 좀
0: 잘못하셨네.
1: 잘 골라서 가져오셨어요.
0: 기승전 최수종. 하여튼 뭐든 하여튼 최수종이야.
1: 어. 오, 또. 밑에 있어요, 지금.
4: 네, 그래요?
1: 저 밑에 있는 거예요.
4: 우리 멤버, 예.
0: 저, 오, 건드린다.
1: 저는 대가줘야 되는데 예. 안 돼요.
3: 오, 아주 조금만 더.
2: 쏙 들어가는데. 예, 쏙 들어가는데.
3: 이 감각모를 건드리면 끝나는 건데요.
0: 통발이 얘 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1: 요번에 틀멋이 들어갔던 건데.
0: 어, 네. 그죠? 네.
2: 교체를 하죠.
0: 네. 어, 커미 수봉. 네. 아,
2: 네, 통발 식중 2차 시도 카메라 4대.
3: 혹여 놓칠세라 잠깐 한눈조차 팔 수 없었는데요. 트리거 위에 올려둔 제 손에 감각이 없어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모두가 저만 바라보더군요.
5: 다 잡았다.
0: 좀 늦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1: 제대로 했죠?
0: 볼게요. 제대로 했어요.
4: 제대로 했어요?
5: 눌렀어요?
0: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먹은 거예요?
5: 예. 네. 순식간에 빨리 들어갔죠?
2: 그, 눌렀으면 한번 보시고 렉하죠.
1: 고선, 네. 고선이 필요합니다.
0: 오.
4: 아, 움직이네.
3: 정말 새하얗게 불태웠습니다. 1초도 되지 않는 순간 운 좋게도 잡혔네요. 통발의 사냥법은 흡입입니다.

0: 누군가 촉수를 건드리면 진공청소기로 변신하죠. 물과 벌레가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뚜껑이 닫히면 사냥은 끝. 이 순간을 놓쳤다면 저야말로 사냥감이 될 뻔했죠.
1: 아, 지루해하시다 놓치신 줄 알았어요.
2: 아니에요, 그렇진 않죠. 아, 그래도
1: 아까 봤죠, 아까 막 그 눌렀냐 물어보는 이분들 안 눌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 이 감독님, 아까 의심해가지고 저를 안 눌렀냐고 누르라고 막 이러신 거예요?
3: 그렇죠.
2: 저는 그 순간은 벌써 손은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3: 이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눌렀다고 생각해요.
1: 예, 그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애쓰셨습니다, 선생님들. 아, 선생님 애쓰셨어요.
0: 아직도 식물이 연약하게만 보이시나요? 식물에게는 그들만의 전략과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가장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생 식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합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못해도 남의 힘을 이용해 씨앗을 퍼뜨립니다. 희귀한 벌레잡이 식물의 삶. 지금 우리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건 동물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식충식물의 서식지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불과 3, 40년 만에 거의 멸종 수준에 이르렀죠. 그들의 영리한 사냥법을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 식충식물도 필요한 존재죠. 식물은 지금도 이 생태계를 은밀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아까운 거. 요게 바로 끈끈이 귀계입니다, 요거.
1: 어떤 게요?
0: 요거예요. 죽어 있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게 다 끈끈이 귀계예요, 이게. 요거.
1: 아, 근데 이게 지금 죽은 거예요?
0: 예, 죽어 있습니다.
1: 말라 죽은 거죠?
0: 예, 그렇죠. 너무 안타까우네요.
1: 아니. 아, 완전히 다 말랐네.
0: 네네, 예, 다 말랐습니다. 이거.
2: 일주일 전에 모습을 찍어놨다는데, 네. 저희 영상을 보시죠. 일주일 전만 해도. 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그런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기업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까? 스스로 미래를 만든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무기가 된다는 장난감이 있죠? 레고 브릭. 오늘 레고의 탄생부터 위기, 진화한 모습의 현재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덴마크 회사 레고는 목수인 올레커크 크리스티안센이 설립한 장난감 회사입니다. 원래는 가구나 목재 완구 등을 생산하는 목공선으로 운영했다고 해요. 이 짜투리 목재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1932년 대공황이 닥치면서 목공소는 거의 폐업 직전까지 몰렸고요. 아내마저 사별을 하고 나자 올레는 목재 완구 생산에 더더욱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이 잘 팔려서 사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올레의 미래를 바꾸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한 장난감 도매상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용 장난감을 대량 주문을 했어요. 하지만 납품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도매상이 파산을 하면서 장난감 재고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올레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도매상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장난감을 팔았고요. 이를 계기로 직접 장난감 판매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매상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뭔가 브랜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 나온 이름이 레고입니다. 레고는 재미있게 놀다, play well 이라는 뜻을 가진 이 레그고트를 줄인 말인데요. 이는 회사의 이름이자 완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레고라는 이름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사업도 조금씩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의 질에 굉장히 집중했던 레고, 투자도 과감하게 했죠. 예를 들면 나무를 자르는 밀링 머신을 구입을 했고요.

그 뒤를 이은 제품이 페르구슨 트랙터였어요. 이 트랙터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시된 레고 블록의 초기 버전은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1955년 레고는 최초의 조립 안구 레고 시스템을 개발해 팔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원래 레고 브릭은 이게 집을 짓는 용도의 장난감이었는데요. 이게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하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브릭이 자꾸 무너진다는 이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고트브레드는 브릭 안에 튜브를 만들어서 브릭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1958년에 레고 브릭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이게 이 똑딱 단추의 원리를 이용해서 레고 디자인을 개선한 것인데요.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올록볼록한 모습의 현재 레고의 그 블록의 모습이 이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고의 위기는 없었을까요? 1942년 그리고 1960년 공장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나무 장난감 공장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까지 레고 브릭의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5~7%밖에 안 됐거든요. 나무 장난감 매출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니까 이 나무 공장에 화재가 난건 사업에 엄청난 큰 타격을 주었죠. 이는 비즈니스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화재가 일어난 이후 이 나무 장난감 제조를 과감히 포기하고요. 레고 시스템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1962년 레고 바퀴가 출시가 되고요. 1963년 레고 조립 설명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이 레고 바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탈 것들의 장난감에 다 들어가는 게 바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레고 바퀴라고 하지만 이 레고 바퀴가 나온 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장난감이 출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레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레고랜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레고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고를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어들이 이 도시에 찾아와서 뭔가 제품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제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합니다. 1964년 빌룬투 국제공항이 이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순전히 레고 때문에 만들어진 공항이에요.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과 관계자들이 이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이에 고트프레드는 레고를 전시할 놀이동산을 구성하게 되고요. 레고랜드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 많은 바이어들이 오고 또더 많이 팔리면서 굉장히 다양한 레고 세트가 출시되기 시작하고요. 1969년에는 좀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레고 듀플로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 레고 미니 피규어가 출시가 되는데요. 이 롤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이것만을 따로 수집하는 매니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1998년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레고가 발명했던 이 상호 결속, 이 앞뒤가 딱 들어맞는 브릭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요. 이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캐나다나 폴란드, 중국에서 경쟁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다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닌텐도나 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를 비롯한 여러 비디오 게임들이 등장을 하고요. 개인용 PC에 설치된 컴퓨터 게임, 또 온라인 게임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정통적인 장난감 시장이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게다가 마텔, 해즈브로 같은 레고의 경쟁사 제품들이 중국에서 저가로 생산돼서 들어오고 짝퉁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레고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레고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아동복, 패션 잡화, 시계, 출판, 영화, 게임 산업까지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 무리한 사업으로 크다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상품의 개수는 늘어나고 블록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생산과 물류 비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 적자의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공급망 사슬 관리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인 15억 크론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 원의 영업 손실로 맞이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위기를 맞은 레고는 이제 가족 경영을 포기하고 최초로 외부인 CEO를 영입하게 됩니다. 최초의 외부에서 영입한 CEO는 덴마크 출신이고요.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제학 박사예요. 이 새 CEO는 위기의 레고를 구하기 위해서 4개의 레고랜드 파크의 지분 70%를 뉴욕의 블랙스톤 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부는 폐쇄를 하게 되죠. 초심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던 블록 조립식 완구 제품을 개발하는 데 다시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는 마인드스톰 시리즈 등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고요. 전 세계 130개국에서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기본에 집중하자. 다시 매출이 쑥쑥 증가한 것이죠. 영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0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에 꼽혔고요. 가장 영향력이 강한 브랜드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레고가 다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라이센싱을 통한 모델의 공이 컸는데요. 예를 들면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레고. 물론 이런 라이센싱 비즈니스는 로열티 비용이 많이 나가요.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레고는 최고의 장난감 기업이지만 생산 공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요즘은 그 쓰임새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탄생부터 지금까지 승승장구만 해왔을 것 같지만 지금의 레고가 있기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레고가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하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레고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대신 작은 혁신을 여러 번 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결국 파괴적 혁신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이 더 좋아지도록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보완적인 혁신을 추구한 것이 레고의 성장 비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잘 나갈 때 다음 세대를 위한 턴 어라운드를 꾀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내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과연 넥스트 밸류가 무엇인지 오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레슨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기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바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 3위 현대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설립의 배경에는 제2차 경제개발 계획,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달릴 차가 있어야겠죠? 현대의 창업자는 고 정주영 씨죠. 정주영은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현대자동차 설립 허가를 받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요. 당시 자동차 보유 대수는 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몇 개의 자동차 회사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입을 해서 판매하거나 수입 조립의 상태에 불과했죠. 현대도 역시 자동차 수리 경험만 있었지 생산 기술이나 경험이 일체 없었다 보니까 합작회사 건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포드가 협력회사를 찾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고 동생 정재영 씨를 미국으로 보내서 포드 자동차와 현대 합작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공장 건설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무려 착공 8개월 만에 자동차 조립 공장인 울산 공장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생산한 차가 바로 코티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티나는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뭐 달리다가 멈추기도 하고 엔진이 꺼지고 뭐 이렇게 약간 품질이 형편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이 엔진 조립 공장을 만들면서 5대5 합작을 했었는데 이 협상이 장기간 교착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포드와 현대차가 서로 원하는 게 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포드와 결별을 하게 되니 이제 현대에는 독자적으로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1974년 7월 현대에는 1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연 생산 능력 5만 5천 대 규모의 국산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를 출시하게 됩니다. 포니가 처음 출시되던 그첫 해, 1976년, 포니는 몇 대나 팔렸을까요? 무려 1만여 대 이상이 넘게 판매가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한 차가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부품 국산화율 덕분에 가격도 싸졌지만 고장 났을 때 수리를 쉽게 할수 있다는 수리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들면서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요. 1986년 엑셀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 엑셀은 처음 3년 동안 연속 베스트 판매 수입 소형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잦은 고장, 또 열악한 애프터 서비스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이미지가 초반과 달리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1997년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는 아시아 금융 위기로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는데요. 이때 어려움에 처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쳐져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 회사의 리더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현대를 이끌어가는 정몽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몽구의 현대차, 무엇이 달라졌기에 그렇게 글로벌 도약이 가능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의 목표는 제일 큰 미국 시장에 집중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SUV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좋지 않은 뭔가 저가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목표 달성에 가장 기여했던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산타페였습니다. 1999년 SUV 산타페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선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나오는 SUV보다 더 가볍고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모노코크 방식을 도입을 해서 뭔가 좀 부드러운 느낌의 SUV로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 디자인, 뭔가 얼룩덜룩 근육한 근육의 느낌이 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현대 자동차 그룹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 미국 현지 생산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5년 미국 앨라바마주 몽고메리 공장이 건설되면서 미국 외의 시장은 뭐 러시아, 중국, 유럽 각지에 진출을 하면서 적극적인 공략을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로 펼쳐나가면서 천만 대 수출을 달성하면서 한국 수출 역사의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면서 현대 자동차 그룹은 세계 총 생산량의 6위를 차지하는 그 순위로 올라섰고요. 매출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서 현대가 아니라 글로벌 현대차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2007년 처음으로 프리미엄 세단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자, 왜 그렇게 현대차는 프리미엄 고급차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일단 고급차 시장이 국내외

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커가는 성장에서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싶었죠. 그리고 한 대를 팔아도 고급차가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또 브랜드 가치가 달라지죠. 지금까지 현대차는 뭔가 고급차 브랜드에서는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프리미엄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BH입니다. BH는 뭐의 약자일까요? 바로 벤츠 헌터라는 별명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차를 따라잡고 싶은 연구자들의 열망이 담긴 프로젝트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결과물인 한국차 최초로 제네시스는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가 없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네시스가 출시된 이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금융위기 기간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차를 사려고 하지 않았겠죠. 이에 현대차는 2009년 1월 현대 어슈어런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현대차를 사고 1년 이내에 실직, 파산을 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직하더라도 급하면 차를 되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독창적이고 과감한 역발상 덕분에 현대차의 딜러망에서는 엄청나게 제네시스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보기 힘든 따뜻한 마케팅에 고객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 결과 2%대를 맴돌던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09년 4.2%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경쟁사들이 좀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았고 또 당시 원화 약세로 인한 반사 이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다. 이걸 실천해서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자체 내 혁신 또 해외 투자를 지속해서 꾸준히 밀어붙인 결과 글로벌 상위 업체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대차는 또한번 혁신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게 됩니다. 정몽구의 시대에서 정의선으로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분위기도 변화가 생겨납니다. 경영자는 결국 성과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현재의 성과,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합쳐져서 기업 가치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현대 자동차의 리더십이 바뀐 이후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등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3년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차는 고급화, 고성능화, 전동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10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특히 전동화에 35조 8천억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좀 약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서 이미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차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GM 공장을 인수하면서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면서 토요타와도 경쟁해야 되고 또 저가 부문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외 시장이 마냥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불모지에서 세계 3대 카 메이커가 된 현대자동차. 그 경쟁력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 그리고 투자를 만든 현대만의 정신이 아닐까. 저력의 현대가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목표를 넘어서는 노력과 집념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음악이 있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마침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연주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와.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동욱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김성대학교. 네, 다니는 길이에요. 김동욱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주신 어머님도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호 학생의 엄마 이승은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또 우리 동호군도 굉장히 잘생겼네요. 동호는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2: 네.
0: 네. 근데 어머님, 아, 제가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동호군이 이미 음악에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다 돋았는데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3: 동호가 18개월 때부터 사실 얘가 좀 눈맞춤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언어를 안 하길래 큰 애를 키우니까 네. 아, 이 아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막 오디오 앞에 막 기어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눈은 뭔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막 빠져서 듣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클래식 연주,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도 틀어놓으면은 네. 이렇게 자라고 틀어놨는데 그거를 듣느라고 잠을 못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죠. 아, 동호는 자폐성 장애거든요.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0: 우리 동호군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또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0: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1: 피아노를 배우면서 달라진 점은 제가 처음에 얘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 자극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하면서 피아노 안에 막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거기다 다 쏟아놓다 보니까 이 감각들이 되게 잘 통합이 된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한번 연습하면 막 3시간, 4시간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시간 동안 거기 온전히 자기를 다 쏟아넣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것도 좀 많이 줄고 네. 지금은 요즘에 이제 거의 안 울어요.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네. 이렇게 강박적인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 강박이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 강박적인 것들을 음악을 연습하면서 거기다가 좀 루틴화 시키는 거로 좀 많이 좀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호는 그런 것이 되게 얘한테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이 강박을 이렇게 강점으로 돼서 정말 연습 시간을 하루 종일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고 네. 이 강박이 성실한 아이, 부지런한 아이, 그리고 끈기 있는 아이로 변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하면서 동호가 되게 좋은 강점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0: 동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관객들에게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문 연주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악기 연주가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동호가 지금까지 성장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과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이제 저희 할수 있다고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동호군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보여주세요.
1: 그렇지. 으쌰.
2: 스케이트.
0: 오, 야.
1: 쇼트트랙 스케이트예요.
0: 쇼트트랙이요?
1: 네.
0: 아니, 동호군. 설마 쇼트트랙 스케이트도 잘 타요?
2: 전 타요.
1: 이렇게.
0: 아니, 이렇게 봤을 때 동호군이 또 쇼트트랙 하면 또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1: 되게 성실하게 타거든요.
0: 네.
1: 올해도 2022년에 이제 그 장애인 동계체자는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동메달도 따고
0: 아,
1: 이
0: 어머님, 혹시 이거 뭔가요, 이거?
1: 네, 이거요. 이게 메달 딴 거죠.
0: 아.
1: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딴 거예요. 서울시 대표로 네, 선발돼서
0: 아,
1: 떴어요.
0: 어머님, 이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1: 너무
0: 아,
1: 겸손.
0: 그래도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야. 아니, 그래서 스케이트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 스케이트가 제일 일찍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특수체육에 스케이트를 하는 팀이 있어서 그곳에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아니, 우리 동호군이 또 스케이트를 타면서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또 어떤 점이 좀 동호군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1: 일단은 스케이트라는 거는 이제 발이 묶이잖아요.
0: 네.
1: 발이 묶이고 그리고 빙판에서만 타야 되고 근데 동호는 이렇게 막그 흔히 말하는 게 약간 배회 이런 게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길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차도도 막 신경도 안 쓰고 차가 오는지 말든지 막 뛰어들기도 하고
0: 네.
1: 이제 스케이트를 하면서.

0: 이렇게 막 뭔가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걸 충족한 것 같아요. 아. 계속 링크를 도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 동욱은, 우리 스케이트 타면 기분이 좋아요?
2: 좋아요.
1: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스케이트 탈 때? 그럼 우리 동호군이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 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0: 동호는 자기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기 스스로 또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승부에는 많이 집착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함께 추위를 이기고, 함께 트랙을 달리는 즐거움을 주는 스케이트. 그래서 동호에게 스케이터와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호군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이 궁금합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2: 동호 꺼내자. 동호가 세워줘.
3: 이겁니다. 오.
1: 아니, 이거 태블릿 PC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3: 맞아요.
1: 아니, 우리 동호군, 이 태블릿 PC로 동호군이 뭘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3: 그림 그려.
1: 아니, 설마. 또 그림도 잘 그린다고요?
2: 아, 잘 그린다고 자꾸 하면은 좀 그렇고 즐겨해요. 즐겨하고 좋아하고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유일한 것 그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4: 선생님, 이것도 달라져요?
5: 네, 그것도 돼요. 바탕.
4: 여기
5: 달라질걸요? 하고 하지 않았어요? 바탕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물감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노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동호시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동호시만의 스타일인데 그림? 그 점에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동욱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그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잘 하고 있어서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욱군한테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1: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0: 네. 저는 이미 우리 동욱군이 이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 좀더더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스케이트를 타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김동호군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동호군은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꼭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이와 함께 할수 있다고!
2: 동호야, 동호는 엄마 아빠가 너를 보면 세상이 참 좋은 곳이구나 느껴. 엄마는 너를 통해서 많은 발달장애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동호처럼 될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거든. 우리 동호 뭐 하나 하면 10년 하잖아. 우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한번 시작하면 10년 하면 다 동호처럼 될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엄마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롤모델이 되어준 동호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은

0: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0: 짠!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7회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자, 우리 오늘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37회 시험 대비 강좌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보자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들만 제가 뽑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조세 징수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할 것인지,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은 시험과 직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강론과 연결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는 항상 우리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를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 여기서 가산세가 36회 시험 때 출제가 됐습니다. 36회 시험 때 우리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우리 EBS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37회 시험에서 가산세 나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가산세에서 출제가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올해도 가산세에 관해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또 종합문제 대비해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문은 일정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납세금 확정이 우리 37회 시험 때는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납세금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금 확정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조세 불복 절차가 이게 30회, 33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우리가 7회 시험 대비해서는 조세 불복 절차도 또 왠지 나올 것 같은 또 중요한 또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들이고요. 자, 조세 총론에서 굉장히 출제가 유력시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지자체 또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과징과 세액을 계산된 세금을 과세처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자원 시설세요. 특정 자원분 시설분, 또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 특정 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이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우리가 부가세에 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그 독립한 세금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방소비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곱살이 껴서 받는 세금인데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이요. 국세는 이 세금이 국세라고 하는데 징수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신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 납부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세금들만 일단 추려서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받고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요. 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정부 부가과세 또는 부가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 방식은 누가요? 자, 과세 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 지방세에서는 납세고지서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혼동해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자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를 항상 기억하시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나 또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러면 요게 소방분이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은 재산세 법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갑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하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둘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여러분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우리가 주민세 일부가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또 그다음에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보통 징수하지만 자, 걔네들은 빼고 얘네들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즉 보통 징수 또는 부과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농어촌특별세 예 부가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다 그러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 얘도 역시 자 부과과세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사업주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고,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니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자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특별징수.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출원 같은 거 했을 때자 우리가 특허청장 지금 요즘 같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징수세는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특별징수 방법으로 취득세 징수한다고

슬쩍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이제 특별징수연금과 있는 거고요. 재산세는 특별징수연금과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주요 부동산 세계 세금 중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연금과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거나 또는 고지서가,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가 원칙인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신고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행위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요. 부정한 방법으로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 신고기한 내, 근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자, 단서에 달려있겠죠, 시험에? 그러면, 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럴 때는 무신고, 일반,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부 3개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정도 되는데 요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자는 곳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자, 이게 10만 분의 20이, 즉 0.02%로 납부전가산세 적용되는데 지방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도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역시 40%, 20%,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4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 과소신고했을 때10%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전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0.02%씩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지방세는 저 납부지연 가산세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 국세는 그게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이렇게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된다.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한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75%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통 징수.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자, 국세 정부부가세 하는 세금들은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요, 대표적으로.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우리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달리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에 대해서 납부 지연을 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 자,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체납세액의 3%가 적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요. 그 다음에 납기 후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일 0.02% 곱하기 30일에서 0.66%씩 적용됩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국세는 납기 후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7%씩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세법인데요. 자, 2025년까지는 국세는 역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가 일일 0.02%씩 적용됐었는데 이제 월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 개정이 됐고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또 시행령에 의해서 0.67%, 지방세는 0.66%, 국세에는 다릅니다. 0.67%씩 1개월 경과시마다 적용이 되고요.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자, 5년이죠? 1년 12달로 하면. 근데 국세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5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뒤바꿔서 내서 뭐 틀리게 하고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자, 5년 60개월 맞잖아요. 자, 그래서 표현이

만 다릅니다. 국세는 5년까지 종되고요. 산업화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이 월별로 적용되는 0.66% 다부정화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국세는 산업화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자, 그럴 때이0.67% 다부정화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나 지방세나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이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나부정화산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지방세는 0.66%씩, 국세는 0.67%씩 적용되고,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월별로 0.66%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 국세는, 자,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45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50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전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지자체가 또는 납세무자가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조합일 때는 요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3% 납부전가산세는 요거는 금액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월별로 적용되는 납부정화산세가 지방세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거지. 요게 이제 3%는 금액 상관없이 45만 원 미만이어도 하루만 딱 지나면 3%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보는데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37회 시험 대비해서는 특별히 또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EBS 강의하면서 2025년도 36회 시험 대비할 때는 납세는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 나오고 납세는 성립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산세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납세는 성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험생들이 어떤 감탄의 리액션은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게 어려워 쉬운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든 간에 이 동네에서는 납세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는 걸또잘 보시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자, 얘네들은 납세 확정, 납세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자, 그 다음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고, 아무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데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이제 지자체가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물어봤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또 지방교육세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자, 그리고 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자, 그다음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요. 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또 여러분요,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하는 세금들은, 자, 우리가 학자들이 뭐 이렇게 보통징수와 정부부가세, 이렇게 국세,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지만, 뭐 보통징수라고 국세에서도 쓰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일단 과세관청에서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확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를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보통 중수하는 애들이요. 재산세.

갔다 친구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록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방기록세 같은 부가세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징수하니까 또 예외적으로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세에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는 원칙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우리가 신고기한 내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먼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지방세와 국세 예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금 확정되는 지방세와 국세 그 예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조세 불복 절차요. 이 조세 불복 절차는 시험에, 자, 예전에 뭐, 물론 이제 그 출제된 적이 또 있었지만, 30회 이전에도요. 그렇지만 30회 또 33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37회 시험에서 조세 불복 절차 왠지 이것도 올해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 올라가서 우리가 뭐 세무공무원한테 항의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지방세에서요. 지방세에서 어떻게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받냐. 그러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요,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지자체 장한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세 심판원에, 이게 안 되면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 제도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 심판원에요. 근데 여러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이 신청은 임의적이다. 자,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 우리가 감사원에 자, 이런 우리가 행정기관에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감사원의 그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면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 심사 청구 요거 안 받아주면 이제 행정 소송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소송하면 소송할 때 몇 년씩 걸리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먼저 스크린을 거치고 오라.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30회 시험까지는 이렇게 30회 시험에까지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30회 시험 끝나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조세 불복 절차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이렇게 이제 청구 절차를 한번 보시는데 자, 보세요.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는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되냐면 청구는 다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는 다 90일 내에 우리가 제기하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청구는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 같으면 결정도 이런 청구를 받고서 얘네들이 결정하는 그 기간도 이게 다 9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90일 내 결정입니다. 다 90일 내 청구 받고 나서 90일 내 결정이다. 자, 감사원 자 3개월인데 뭐 90일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3개월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 90일, 결정도 90일 내 하게 돼 있고, 자, 이 신청 절차는 임의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치지 않을 수.

맞습니다. 지방세 나왔던 것처럼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심사청구로 또 심판청구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국세에서 이게 중복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청구가 안 된다. 자, 왜냐면 이 상급기관에 자, 여기서 심사청구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만 늘어지기 때문에 국세에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국세에서는 이렇게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청구가 있는데 지방세는 아까 한번 봤다시피 지방세는요, 예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심사청구 제도가 있었는데 지방세는 심사청구가 이제 없어지고 바로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자, 근데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구별해서 자, 우리 조세 풀복 청구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자, 그 다음에 심사청구가 있었다가 심사청구 없어지고 이의신청으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국세는 이렇게 심사청구, 국세청장한테는 심사청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중복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와 별개로 우리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 절차와 별개로 역시 또 얘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하고 여기에 또 불복하면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역시 국세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복 청구 절차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국세 불복 청구 절차. 자, 청구는 다 며칠? 90일. 결정도 대개 90일인데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요. 지방세는 청구도 결정도 다 며칠? 90일입니다. 청구도 90일. 자, 결정도 90일 하게 돼 있고요.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만 3개월이고요.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에서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 우리가 불복 청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요. 이것은 범칙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법 위반 행위의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한 거기 때문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그렇습니다. 벌금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이미 과세된 것이 아니라 되기 전에 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의 중요 법령 국세 이의신청 임의적인 제도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렇게 선택적인 필수 절차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불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이렉트로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도 역시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시간 끌까 봐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나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60일까지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조세 불복 절차 역시 지방세도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이 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요게 2025년까지는 요게 자 1천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그 배우자나 사촌인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자 보정기간 서류 잘못 떼갖고 오셨네요. 다시 떼갖고 오세요. 이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봤고요. 여러분 행운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이길 끝까지 제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연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빈출 유형과 필수 다이어 1강을 어휘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검정고시 영어에서 어휘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꽤나 많죠. 그런데 이 어휘 문제뿐 아니라 독해나 생활영어 문법을 풀 때도 어휘가 좀 바탕이 깔려 있어야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만큼 우리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어 실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 저와 함께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살펴본 다음에 한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다이어. 그중에서 출제가 꼭될 만한 것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출발할게요. 먼저, 자, 자주 우리 나오는 어휘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밑줄 친 부분의 뜻을 물어보는 건데 평소 어휘를 열심히 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겠죠. 자, confidence가 이 중에서 이거다라고 딱 고를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풀수 있어요. 어떻게? 자, 문맥을 통해서 무조건 고를 수 있습니다. 보시면, to speak English well, 영어를 잘 말하기 위해서. 보시면, 앞에 투부정사가 시작돼서 컴마가 있으면 이건 100%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려면 you need to, 너는 뭐뭐할 필요가 있어, have, 아, 가질 필요가 있네. 우리 영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 서투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를 가져야 돼요? 의구심을 가집니까? 논리력까지 아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창의력 필요합니까? 아니요. 자신 있게 틀려도 말할 줄 알아야겠죠. 자, 문맥상 지금 요렇게 2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confidence, 자신감이었죠. 자, 두 번째, 우리 밑줄 중에서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새로운 뜻을 만드는 숙어를 묻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숙어는 역시, 자, 외울 게 진짜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실 요거 보고 바로 맞추는 게 뭐라고요? 베스트라고요. 그만큼 우리 꾸준히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면 the country, 나라가 had to라는 건 우리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과거입니다. 그죠? had to, 해야 했어. deal with its food shortage problems. 자, short는 뭔가 짧으니까 아, 식량이 짧네? 식량이 부족해. 즉, 식량 부족 문제를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떤 나라가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식량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생산해요? 식량제를 만들어요? 절대 안 되겠죠. 자, 식량 문제를요, 확대합니까? 큰일 나겠죠? 식량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좋은 방책이 아니야. 그냥 미루는 거니까. 자, 역시 우리 문맥상으로 이게 처리하다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deal with 정말 중요한 숙어고요. deal 자체가 우리 딜러, 뭐야? 거래죠. 자, deal with가 만나면 처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실 건데요. 자, 숙어 빈칸을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가 뭔지를 묻는 건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 것 중에서 앞에 있는 단어니까 아, 숙어 중에서 동사 빈칸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자, 두 문장이 항상 나오고요. 한 문장은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그런 쉬운 예문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쉬운 문장을 공략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자, we had to. 우리는 뭐뭐 해야 돼? 하고 뭐뭐 up in order to.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는 뜻. 그러면 get

better view. 더 좋은 뷰. 우리 바다 뷰 하죠? 경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좋은 경치, 좋은 뷰를 얻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했대요. 그러면 fail, 뭐 실패한다는 말도 안 되겠고요. 자, begin up도 좀 이상하죠. 시작해요, 뭔가 위로요? 아니고요. 자, stand up 자체가 일어서서 안 보일 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remind가 다시 상기하는 건데 이것도 better view랑 관계가 없습니다. 자, 마음속에서는 왠지 이게 정답일 수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읽어보시면 돼요. 자, I can't 뭐뭐 people who don't follow rules in public. 공공장소에서 규칙들을 follow, 따르거나 뭔가 지키지, don't, 않는 사람들은 난 어떨까? 싫어.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겠죠. 자, 이때 바로 stand의 두 번째 뜻인 참다, 견디답니다. 다시 한번. 자, stand의 뜻은 정말 쉽게 서다란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뜻이 뭐라고요? 참다, 견디다. 자, 그럼 사실 우리가 이 다이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냥 눈으로 쑥 보고 두 번째를 봐도 고를 수가 있지만, 자, 두 번째 문장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우리 1번 읽을 수 있다면 정답 고를 수 있던 문제였죠. 정답 이렇게 3번이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 수거 빈칸이에요. 보시면 비동사 famous하고 여기를 묻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and 뒤쪽에 ask 뒤쪽에 마찬가지로 빈칸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수거로 이루어진 단어 중에서 동사가 아니라 뒤쪽에 전치사와 혹은 부사 부분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말을 하자면 좀 슬픈 말을 하자면 동사 빈칸과는 다르게 요 전치사 부분은 문맥상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냥 암기가 필요해요. 자, 그럼 평소에 자주 출제가 되고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그런 수거들의 리스트를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베스트 접근법입니다. 보시면, 자, France, 프랑스가 as famous, 유명하대요. The Eiffel Tower, Eiffel Tower. 자, 에펠타워로겠죠? 아, 그러면 프랑스가 유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니까 전치사 for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He called his friends.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help, 도움을 요청했겠죠. 자, 이때 ask 뒤쪽에 마찬가지로 전치사 for이 오면 무엇무엇을 요청하단 뜻입니다. 자, 정답 이렇게 해서 1번 고를 수가 있었던 문제네요. 자, 지금까지 이용 두개 봤는데, 자, 정리하자면 자, 이런 접근법이 다 있어요지만 결국에는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는 우리 문맥으로도 풀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 보실게요. 밑줄 친두 단어의 의미 관계인데, 자, 제시된 문장에 밑줄이 두개 있어요. 그럼 그두 단어의 관계와 다른 관계 하나를 고르시는 문제예요. 자, 주로 출제는요, 동의어, 의미가 같은 것, 아니면 아예 의미가 반대인 것? 아니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두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every flower in the garden, 그 정원에 있는 모든 꽃이요. 꽃은 beautiful, 아름다워. But, 그런데 I really love this red rose. 그 중에서 난 진짜로 이 빨간색 장미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꽃이라는 범위 안에 장미가 들어가니까 이땐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선택지 보시면 color gray, 색과 회색 역시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전체와 부분입니다. sport, basketball, 스포츠와 그리고 basketball, 농구도 이렇게 포함 관계 있습니다. 세 번째, north, south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건 반이어죠. 네. 자, language와 English, 언어와 영어. 마찬가지로 전체와 부분이니까 정답 이렇게 3번으로 고르는 접근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선택지에서 뭐 동의어, 반의어가 아니라 아예 관계없는 두 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우리 이제 필수 다이어를 정리할 거예요. 자, 다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 꼭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저와 함께.

이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최대한 이 시간에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자, 1번은 캐릭터. 캐릭터. 우리 어떤 영화의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자, 이땐 그럼 그 영화의 등장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사람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다라고 하죠. 바로 성격입니다. 사람일 땐 성격, 사물이면 그것의 특징이겠죠. 자, 우리 앞으로 이저 강의 속에서 글자 이렇게 빨강색 글자가 보이시면 바로 얘가 목표하는 암기할 바로 어려운 단어예요. 그 뜻이에요. 자, 보시면 아마도 검정 색깔은 알수 있으나 빨강 색깔을 모르셨다면 오늘 이 강의 내에서 반드시 알아가세요. 자, 캐릭터 뜻이 뭐 있다고요? 글자입니다. 바로 그거야. Letter의 글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love the main character in this movie. 나는 이 영화에서 메인 주인공죠? 주인공 주요한 등장인물인 주인공을 좋아한대요. 두 번째, she has a gentle character. 그녀가 가지고 있다. gentle, 온화하고 좀 순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뜻. Your password, 당신의 비밀번호가 must, 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입니다.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돼. more than, 뭐뭐 이상, 즉 six characters니까 아, 여섯 글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괜찮겠죠? character, 글자로 외워주세요. 두 번째, blue, blue. 일단 블루는 달죠? 우리 파랑색인 거 압니다. 그런데 영어에서요, 블루는 이런 뜻이 있어요. sad, 우울한 거죠. 영어에서 두 가지입니다. gray, 회색깔하고요. 블루는 우울한, 우중충한 의미가 가득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특히 우리 생활영어 파트에서 나 우울해 할때이말잘 나옵니다. You look so blue.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The sky's clean and blue. 그 하늘이 어때요? 맑고 파랗다, 푸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 He looks blue today. 그가 오늘 어떻게 보여? 파래요? 창백해요? 아니고요. 우울한 겁니다. 오케이? 자, book. book. 자, book은 책이죠. 근데 동사로는 예약하다란 뜻이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I like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건데, 자, 우리 책이라는 단어가 동사 read랑 짝꿍처럼 같이 쓰이는 거 중요하고요. 자, 이때 book, 얘는 예약하다예요. 자, 그때, 우리, 요 뜻, 예약하다의 더 중요한 뜻은 make a reservation. 자, 일단 이 단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Make a reservation. 뭔가를 예약하는 건데, 자, 이거와 같은 의미가 book입니다. 자, 사실 우리 도서관에서 인기 있는 책들은 예약을 해야 하죠?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예약하다. I want to book a table for two people for tonight. 오늘 밤두 사람을 위한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갈게요. Interest. Interest. 자, 얘는요, 일단, 관심, 그리고 흥미를 갖게 하다가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반드시 알아야 할 뜻이 있죠. 비동사를 쓰고, be interested in도 무조건 이거 암기 필요해요.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his interest in Korean classical music 하면 한국의 고전 음악에 그가 흥미가 있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빨강색 글자 보이세요? 이과 이자. 자, 우리 글을 읽을 때그 글의 문맥이 뭔가 은행이나 저축 이런 거라면 interest가 바로 이 뜻으로 쓰일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My savings account, 나의 예금 계좌가 earn, 벌어들인다. 5% interest, 5%의 이자를 벌어들이는 거죠. 문맥상 저축이니까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은행에 저축할 때 사실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자에 흥미가 있죠? 이렇게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관심은 이자에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Right. Right. 자, 이건 뜻이 진짜 많죠. 일단 검정색 보실 건데 오른쪽 left

왼쪽 손. Right. 오른쪽 손. 자, right. 오른쪽이죠? 그리고 올바른 것도요. You are right. 네가 오라라고 할 때, you are right. 그리고 바로, right now. 바로 지금 이럴 때쓸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말고 명사로 쓰일 때는요, 이 뜻이 있어요. 권리. 진짜 중요해요. 보시면 human right가 인간의 권리. 아, 이게 인권이구나. 그리고 right and duty가 항상 권리가 있으면 우리의 의무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입니다. Right and duty. 기억해 주세요. Right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요. 자, 그 다음은요. Move. Move. 자, move라는 건요. 기본 뜻 합니다. 움직이다. 그래서 얘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동하다, 그리고 이사하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빨강색 글씨 감동시가 있네요. 자, 우리말도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이런 말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다. I can't move my fingers. 내가 내 손가락들을 move,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겠죠.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To move.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From to. 자, from과 to면 방향이에요. New York에서 시카고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게 중요하죠. The audience. 청중은요. was deeply moved. 자, 얘가 바로 감동을 한 거겠죠. 보시면, 자, 여기요. 우리가, 오디오 할 때, 오디오, 듣는 거. 이때, A, O, A, U, D가 있죠? 그럼, audience가 뭘까요? 앉아서 잘 듣는 사람들, 청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청중은요, deeply, 깊숙이 감동을 받았다란 뜻입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ouch. touch. 기본 뜻은 터치니까 만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move처럼 이 뜻도 들어있어요. 감동시키다. 자, 마찬가지로요. 내 마음이 건드려진 거야. 누가 내 마음 살짝 어루만진 거야. 그러니까 역시 감동을 시키고 감동을 받은 거겠죠. Don't touch the dog. 그 개를 만지지 마.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the story. 그 이야기가 touched them. 그들을 감동시켜서 to tears, 눈물을 흘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감동시키다, touch. 자, 계속 갈게요. mind, mind. 일단 mind면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이 뜻은 신체와 반대의 개념으로 말하는 마음과 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 형태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동사로 뭔가를 싫어하고 막 꺼리는 거.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마음이 조금 불편해. 마음이 조금 별로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보시면, mind and body가, 자, 신체와 여긴 정신, 즉, 정신과 어떤 신체를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I don't mind. 자, 이게 동사죠? 나는 그러면 mind 하지 않아. The noise, 그 소음을 싫어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한데, Do you mind? 너좀 싫어? 너좀 꺼려져? If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연다면 너좀 싫겠어라고 묻는 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이건요, 요청하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야. 돌려 돌려 말하는 거니까. 특히 우리 생활 영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Do you mind if 뭐뭐 하면 싫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work. work. 이거 다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일단 일하다가 기본 뜻인데,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면 작동하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일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문맥상 예술이나 어떤 창작물을 말할 때 열심히 일한 결과물로서의 작품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It's hard to work in the medical field. 의학 분야에서 work, 일을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겠죠. 일하다로 쓰였고요. The phone isn't working. 자, 이땐 주어가 phone, 전화기예요.
그럼 전화기가 isn't working, 작동하지 않고 있겠죠? 세 번째, this painting, 이 그림은요, is a famous work of art. 아, 얘가 문맥상 art죠. painting이죠. 그래서 바로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작품이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요, present. present. 자, 나왔네요. 뜻이 진짜 많죠. 그리고 선물, 참석한, 즉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과거, 미래 아니고 지금 현재의, 그리고 동사로는 주다래요. 쌤, 근데요, 이거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쵸? 제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공연이 막 끝나고 다 앉아있어, 청중들이. 제가 말하면, 제가 MC예요. 여러분, 현재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준대요. 어때요? 다시 한번. 현재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준다라고 하네요. 라고 외워줘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이때 선물로 쓰였겠죠. 자, 두 번째. There were 50 people. 자, there were, 정말 중요하네요. 뭐뭐가 있었다란 뜻이고요. 50 people, 50명의 사람들이요. Present at the meeting. 아,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Present, 참석한 사람들이요. 세 번째, the worker isn't satisfied with his present job. 아, 그러면 그 직원, 노동자가 satisfied, 만족하는 거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뭐에? his present job, 즉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현재의로 쓰였네요. 자, 마지막, 이거 진짜로 중요한데요. The award, 얘가 상이에요. Award, 우리 연말에 awards 많이 하죠. 그러면 award가 was presented, presented. 이거 수동태니까 그러면 수여가 되고 전달이 된 거겠네요. 아, 그렇구나. By the president, 어떤 장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그 상이 수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선물, 현재, 그리고 참석한, 그리고 주다까지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Even, even, 이것도 심지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 빨강 색깔이 전부 다 돼 있죠. 보시면 이 두 번째는 문법적인 건데 일단 뜻이 훨씬, 훨씬. 그러면 이 훨씬은 뒤에 비교급과 만나서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제가 나머지 세 개를 묶어볼 거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평한 거랑 동일한 거랑 짝수랑 우리 연선에는 이미지가 비슷해요. 평평한, 짝수의, 동일해, 뭔가 모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딱 떨어지는 짝수와 평평한 것과 동일한 것을 같이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he wears short skirts even in winter. 자, 이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이겠죠? 그녀가 겨울에 막 추운데 겨울에도 심지어 짧은 치마를 입는데요. 심지어입니다. 두 번째, He gained even more weight after the accident. 그는 사고 이후에, 자, 여기 more, more이 뭐예요? 더 많은 거죠? 이게 바로 비교급이에요. 그럼 이 앞에서 뭐라고요? 훨씬이라고요. 그러면 gain weight. 자, 근데 이 표현 너무 슬픈데요. 무게, weight면 무게예요. 무게를 얻는 건, 이게 살찌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살이 찐 건데 강조해서 훨씬 더 살이 쪘다란 말입니다. 오케이. 세 번째, You need an even ground to work on. 자, even ground,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일까요? 평평한 땅이요. 즉, 너는 작업을 할 평평한 땅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our scores, 우리의 점수들, 스코어들은요, are now even, 어때요? 동등해요. 동일해요. 그리고 2, 4, and 6. 2, 4, 6은요. 어떤 숫자예요? 그렇죠. 짝수라는 의미예요. Even number. 오케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미디엄. 여러분, 미디엄은 중간이야. 중간이죠? 자, 그럼 중간이라는 것은요. A와 B와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mall, medium, large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중간이겠죠? 자, 나머지 매개체와 수단을 보시면 이 전부 다 중간을 거쳐간다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on medium size car. 자, 어때요? 중간. 중간 사이즈의 차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television is the modern medium of communication. 자, 보시면 텔레비전은요, 방송국과 시청자 사이에서 소통해 본다. 매개체가 된다란 말입니다. 중간을 거쳐가겠죠. 자, 그리고 video is a good medium for learning a language. 자, 비디오, 영상은요, 마찬가지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뭐라는 겁니까? 매개체라는 겁니다. 혹은 수단이라는 거죠. 즉, 어떤 언어를 배울 때 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간 뭐라는 거죠? 수단이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13번. Raise. 자, 이거 진짜로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 모든 뜻에는 이렇게 들어올린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뜻은 들어올리는 거죠.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올리세요. If you want to ask a question. 만약에 너가 질문할 게 있다면 손을 들어올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들어올리는 게 사람 혹은 채소 혹은 과일 혹은 동물이라면 그것을 키운다는 뜻이에요. Raise tomato from seed. 자, 그럼 씨앗으로부터 토마토를 길러냈다라는 거니까 쭉 들어올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돈이 있다면 돈을 쭉 해서 모았다라는 거예요. 축적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For charity, 자선의 어떤 자선의 목적을 위해 돈을 모금했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Order 보시면 주문하다, 명령하다, 순서와 질서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배달 앱 때문에 대부분 이거 아실 거예요. 배달 어플에서 이렇게 막 오더하죠? 어떤 오더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순서, 질서, 명령도 사실 너무나 여러 가지고 복잡합니다. 제가 또 스토리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맛집에 줄이 엄청 길게 있는데요. 자, 너무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합니다. 자, 말하죠. 여러분, 주문하실 때 순서를 잘 지켜서 순서대로 주문하세요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맛집에 줄이 긴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네 번째, she ordered. 그녀가 명령했다. 그녀의 아들이 to come home at once. 즉시 집에 오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what is the order of today's concert? 자, 이때 오늘 콘서트의 순서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네요. 다음은 the police. 경찰들은요, tried to 뭐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keep이죠. 즉, 유지하려 했다라는 건데요. The traffic, 교통 상황을 in order, 즉, 질서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 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order 아주 우리 끝판왕인데 정리해봤죠. 자, 다시 한번 길게 늘어선 맛집의 줄을 기억해 보세요. 경찰이 출동해서 여러분, 주문하실 때 순서를 잘 지켜서, 즉, 질서 있게 주문하라고 명령을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어휘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자꾸만 우리 문맥을 통해서 막 꾀를 드린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휘는 그 어휘력이 바탕이기 때문에 열심히 외워서 우리 문맥 필요 없이 바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와, 우리 EBS에서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 6강 하고 있는데요. 6강은 양란과 조선 후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인데 제가 그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 둘다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리고 사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론편에서 했던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기출 속에서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73회 때 문제 22번인데요. 자, 여기 보면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 속 장소는 창덕궁에 있었던 대보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진왜란 때라고 해서 헷갈리게 해놨어요. 조선의 원군을 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게 힌트니까 요 다음에 숙종대라고 나왔지만 요게 힌트로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명예황제를 기리고자 숙종대에 건립한 재단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 이미 멸망한, 그쵸? 이때는 이미 청이지만 바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임진왜란 때 원군을 보내줬다 그러면 이른바 이제 만력제 혹은 명신종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특정하게 여러분들이 신종 만력제 이것보다 자, 명에 대한 것, 그러면 명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어요. 꽤 신선했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가 중요해요. 제가 선지가 여러분들 특히 조선 후기 선지는 더욱더 여러분들 계속해서 쓰임새 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우리 해설할 때, 우리 EBS에서 제가 돌고 돈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만큼 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요거 효종되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청의 요청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하정사, 천추사 등 사절단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어렵지만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정사, 천추사 모두 공식적으로 명예 보내는 사절단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하정사는 이제 새로운 새해가 밝았어요. 그러니까 신년이 됐다라고 해서 보내는 정기 사절단이고요. 천추사는 이제 명예사고 이제 황태자, 네, 이제 황태자가 태어났으면 이를 축하하게서 보내는 사절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백두산 정기비는 여러분들 함정인데요. 아까 숙종이 나왔기 때문이지 이거는 실제로 청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선지가 꽤 많이 나온 선지 중에 하나인데 4번은 한성의 동편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나오면 왜? 바로 일본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공녀를 보내기 위해서 결혼 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 즉 몽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선지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 또 조선 후기와 관련된 것 어떤 건지 봤더니 와, 이것도 여러분들 73회 때 있었던 24번인데요. 성들을 쭉 줬습니다. 그래서 강화산성부터 시작해서 남한산성까지 줬는데 자, 먼저 강화산성 보시면 정봉수가 후금에 맞서 싸웠다라고 해서 정봉수도 참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정묘호란인데 용골산성이에요. 자, 그래서 용골산성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산성이 아닌 것이죠. 자, 그다음 2번에 보면 북한산성이 나오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선지. 이 선지가 계속해서 돌고 도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복해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김준용이 근황병을 이끌고 적장을 사살했다 그러면 이거 병자호란 때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들 광교산 전투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앞으로 나온다. 요 말씀 드리고요. 자,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주 탄금대, 요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라가 여러분들 바로 라가 남한산성인데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라나에 항전했다라고 해서 내용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지금 1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특히 병자호란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특히 요 김준영 요 부분도 병자호란이죠. 근데 지금은 병자호란과 관련돼서 이제 맞는 부분이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을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말을 보시면 수원화성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조와 관련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수원화성을 답사를 가면 늘 듣는 얘기 중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정조가 수원화성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수원화성에서 어떤 전투나 전쟁이 벌어진 건 없어요. 그러니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면 행주산성이고 그래서 이게 수원화성하고 엮일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성화 관련된 건데 조선 후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가왕의 제위식에서 사실 옳은 것은 있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어질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뭐 최근에 사극도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현재 남아있는 어진이 정말 몇점안 돼요. 그 중에 하나인데 군복을 입고 있는 유일한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내고 싶었던 거 뭐냐면 강화도령이에요. 이게 결정적 힌트거든요. 그는 안동 김씨인 순원 왕후의 명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순조, 헌정, 철정 중에서 안동 김씨 관련되면 여러분들이 순조하고 철정인데 강화도령 나왔으면 철정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 보면 이것보다 별표 두 개. 이렇게 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편에서 학습했던 임술농민 봉기 나오면 철종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백낙신 나오든가 아니면 또 뭐가 나오냐면 최근에 박규수가 있었다. 그리고 아넥사로 있었다라는 거하고 삼정 이정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박규수의 권위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라고 해서 네. 박규수도 나오고 삼정이정청도 나온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미리 정답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편에서 봤던 부분이 그대로 문제에 적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나머지 선지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윤지층 등이 처형된 신의 박해인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한능검에서는 신유박해와 신해박해가 둘다 나옵니다. 좀더 신유박해가 더 자주 나오긴 했지만 신의 박해 여러분들 정조 때고요. 신의 통공이 있었던 그 신의 이렇게 신의 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좀더 낫겠다라 말씀드리고요. 이번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굴을 시도했으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집권기지만 고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장용혁 나왔으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조 보시면 되겠고요. 한능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조냐 정조냐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자, 4번에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환국은 경신, 경기갑이라고 해서 기사갑술환국인데, 자, 무조건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환국 모두가 숙종 때구나.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셔라. 임술농민봉기는 참잘 나온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똑같이 73회 28번인데, 자, 이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한능검에서 나온 자료가 정말 어렵게 해석해야만 되는 그런 자료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 혹은 개념어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선무군관포 할때 선무군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균역법에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배한 필을 봤는데 유사시에는 관할 수령이 지도하여 방비 임하도록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예직인데 실제로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무군관포 할때그 선무군관이 나왔기 때문에 균역법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균역법 관련된 얘기인데 1번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이라고 해서 균역법만큼이나 참잘 나오는 대동법 선지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바로 균역법 실시에서 부족분에 대한 보충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보면 좀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해 박해할 때 제가 정조 때 신해 통공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시전상인의 특권을 폐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정조 때라고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4번에 보면 전세를 풍년이

흉년이야, 흉년에 따라서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이러면 세 종이죠.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습니다. 자, 5번은요. 5번은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한 목적인데,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효정이에요. 여러분들 효정 참 많잖아요. 북벌, 나선정벌 있는데, 설점수세제가 이제 민간에 이렇게 광산 개발을 허용하면서 이제 세금을 걷는 건데, 효정대라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효정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74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 밑줄근 전란 이후에 있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냐 병자호란이냐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강화교섭 결렬 이후 일본의 재침으로 이른바 여러분들 정유재란으로라는 것이죠.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서명도 있으니, 이건 여러분들 쉽죠. 그렇죠?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있었고 지금 정유재란까지 온 거예요. 넓게 여러분들 임진왜란 속에 정유재란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정유재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선지가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EBS에서 심화 기본편으로 나눠지면서 제가 단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해설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지 요게 제가 이제 심화편으로 개편됐을 때부터 나왔던 선지 중에 하나인데,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제 기억 속에는 세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지가 반복된다. 그런데, 이건 성종이거든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하나, 해동제국기 자체가 일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나세, 최무선,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세 등이 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이른바 진포대첩. 자, 그래서 이건 고려 말 우왕 때인데요. 여러분들이 최무선 좀더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번에 보면 포로 송환을 목적으로 되게 어려운 게 나왔어요. 회답 겸 쇄환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유정이라 부르는 사명대사가 이제 대표로 갔었는데, 가서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되돌아올 수 있게 했던 부분. 그래서 쇄환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조선 정부의 교역 제안에 반발하여 사량진 외변이 일어났다. 어려워. 이게 어려운 선지인데, 사량진 외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선 중종 때고요. 우리가 보통 중종하면 선포외란을 생각하기 쉬운데, 선포외란 이후에 사량진 외변, 이 외변도 중종 때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번에 보시면 그래서 임시기구인 비변사가 설치된 것도 중종 때죠. 같은 중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량진 외변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워도 되냐? 요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비변사가 이제 설치되었던 건 중종 때라는 건 알아둬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22번으로 가시면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3점짜리인데, 늘 사회식의 문제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선 여기 왼쪽에 보니까 이게 이른바 기해예송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경국대전에 따라 이제 기념복으로 이제 정했다고 기억한다라고 나오고, 부왕께서 승하신이라고 돼 있으니, 지금 이 왕은 현종이고 아버지 효종이 지금 사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예속 논쟁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목호령의 고변이 나왔습니다. 아, 목호령의 고변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론편에서 했고, 뭐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로 사극을 잘 보면 목호령의 고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목호령의 고변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능검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공무원 한국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한문검 스타일대로 갈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연인군과 노론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오면, 아직 연인군, 즉 훗날의 영조가 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경종이죠. 네, 실제로 경종 때 목호령의 고변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현종과 경종 사이에 누가 있었냐? 딱 떠오른 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경종의 아버지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지금 이건 뭐 이제 광해군과 북인 세력 몰락했고, 인조 반정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틀렸죠. 이번에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축출되었다라고 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선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양재역 벽서 사건 참심화편에서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명종 때죠.

여러분들 을사사화 이후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4번에 보세요.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했다. 이게 뭐예요? 기사환국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숙종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심화편에서 이 환국에 대한 얘기는 계속 여러분들 3점짜리였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숙종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영조, 정조가 참잘 나오는데 기본이고 숙종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말을 이런 편에서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보면 탕평비가 건립되었으며 영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5번 보시면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배론성지 전경하고 옹기 저장거리 위장됐던 토굴인데, 제천 배론성지 나오면 가톨릭 천주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쪽에서 안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순조 1년 1801년이라고 나오면서 천주교 교인이 나오죠. 탄압을 피해서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신해박해가 아니고 이게 바로 신유박해, 순조 1년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들 정약용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황사형 백서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 자, 그러면 1번 한성조약이 체결된다. 그럼 여러분들 한성조약, 텐진조약, 그러면 이건 갑신정변의 결과다. 지금 개항, 개화기에 나와야 될 선지가 조선 후기에 훅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정부 요청으로 출병한 청군이 진압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동학에 대한 얘기죠.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아까 우리가 임술농민봉기 때 봤던 철정 때 얘기죠. 지금 순조인데 이게 정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4번. 이필제가 영해지역에서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오는데, 이필제의 난은 여러분, 요건 공무원 한국사정 수준이 아니고, 요거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거든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흥선대군 집권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고종이라고 쓸게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학교도였던 이필제가 이미 흥선대군 집권기에 이렇게 영해에서 난을 일으켰던 일이 있습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번의 전개 여정에서 바로 남인계열, 이승은,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처벌되었다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5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75회로 넘어가 보시면 23번에 보면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이냐 병자호란이냐에서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바로 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남한산성 무너진 날 쫘라락 나오고, 여기 지금 송시열이 펴낸 사막사. 자, 한능건 물려면 사막사. 그래서 여러분들 홍익한, 윤집, 오달재, 여러분들 한능검 심어보는 사람한테는 기본이에요.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이 가때 척화를 주장하다가 이듬해 심령으로 청의 수도였던, 심령이었던, 나중에 이제 베이징이 되는 것이고 청의 원래 수도 이제 심령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병자호란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병자호란에 대해서 75회에서 냈구나,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자호란 관련돼서 보게 되면, 자, 1번, 여기도 선지들 보시면 잘 보세요. 눈에 팍 띄는 거 뭐가 있죠? 2번 보세요. 오!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쵸? 73회 때 나왔던 선지, 바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능검에서 이론도 되게 중요하고, 이론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언제인지 아니까. 또 하나, 기출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지금 또 기출 특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항전했다. 그럼 여러분들, 임진왜란이죠? 자, 3번,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했다. 말 그대로 이괄의 난, 인조 때죠. 자, 4번의 강홍립 부대가 최근에 이 사루 전투 자체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홍립은 우리가 기본 광해군 때라고 알고 있죠. 그쵸? 사루 전투도 당연히 광해군 때인데, 이게 나온 이 사루 전투 자체가 나올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번에 신류가 조총부대 이끌고 흑룡과에서 전투를 벌인 건 이미 여러분들 이거는 한두번 정도 나왔던 기출 선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나선 정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24번 갈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책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직후 가의 명으로 송유명 등이 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이인좌의 난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조죠. 그쵸?
영

공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인의 일부 세력이 바로 이인조의 난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 조선 후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조선 후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조냐 정조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조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조, 그러면 1번, 이 선지들은 여러분들 어느 왕에 대한 얘기니까 또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겠죠? 자, 경기도 현안에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광해군. 2번, 금의형을 창설하면서 오옥군영이 완성됩니다. 이게 숙종이죠. 제가 강조했던 부분. 3번, 탕평비 건립. 그래서 정답은, 아까 탕평비 나왔는데 또 나오죠. 그쵸? 그래서 반복된 선지가 등장하는 이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초계문신제 정조에 대한 거 기본인데, 지금 영조를 한창 냈으니까 정조 나오면 여러분들 초계문신제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전 회통이 나옵니다. 대전 회통 고종 때 흥선대원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이고요. 영조 때는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잘 나옵니다. 잠시 뒤에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76회 24번으로 가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우리 신학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구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호사설 과구록 우리 이론편에서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한전론, 영업전은 건드리면 안 되라고 제한했다. 그래서 한전론이란 건데요. 그래서 성호 이익에 대한 얘기죠. 자, 1번에 의상문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한우주론이기 때문에 홍대용이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북학의가 나왔습니다. 전략보다 적절한 소비. 그래서 우물을 비유로 들기도 했었던 박제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열한일기 여러분들, 뭐, 당연히, 연안 박지원이라고 잘알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4번이 쉬웠던 거 뭐냐면, 성호사설을 뺐으면 어려울 수 있어. 6가지 좀. 이게 원래 여러분들 성호이익이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 성호사설이라고 아예 나왔기 때문에 성호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었던 문제,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좀 알아두세요. 우서에서 직업적 평등과 전문을 강조했다. 산업공상에 대한 얘기하면 우서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수원이에요. 유수원 좀 어렵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5번은 앞으로를 위해서. 자, 이번에는 2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등장한 왕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냅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조선 전기의 세 종이냐, 성종이냐가 기본이고, 어렵게 세 조가 나오든가 태종 이방원에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 여러분들 다른 왕들도 자잘하게 이렇게 나온 경우 우리가 이제 한번 문제를 봤고요. 조선 후기 기본적으로 영조냐, 정조냐, 아니면 숙종이었다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준천사 나오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준천사 나오면 그냥 바로 심화편에서 영주라고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청계천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편에서 또뭐 했냐면 신문고 나오면 태종 이방원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조가 신문고를 부활시킨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영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또 나왔죠. 반복된 선지. 효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속대전. 그래서 여러분들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다 알아두셔야 되겠다. 정답은 2번이고요. 보세요. 백두산 정기비 또 나오잖아요. 숙종. 초계문신제 또 나왔잖아요. 정조. 그리고 새롭게 보시면 한성방어를 위해서 총룡천과 수어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까 금의형 숙종 때 오옥군영이 완성됐고 이게 인조 때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군형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7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안동 병산서원.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게 병산서원이에요. 병산서원 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참 편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안동이고요. 가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데, 훈련도감 설치를 거냐고, 이거 어려웠어. 그런데, 다음부터가 우리가 이론편에 봤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대공수미법을 제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쌀로 겉절하면 율곡이 아니면 서해 유성룡이거든요. 근데 안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 유성룡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 그럼 여러분들 이건 이황이죠. 2번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현령과 실시를 주장해서 실제로 했다. 그럼 조강조잖아요. 자, 3번 기축봉사. 요거 여러분들 앞으로 위해서 알아두시면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이러면 여러분들 누구 떠오르니까? 그렇죠. 송시열 떠오르죠.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서해 유성룡 하면

0: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죠. 1번 또 나오죠. 강홍립 부대 사루 전투. 이제 여러분들 자신 있게 광해군이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자, 김종서가 두만강 육지를 개척해서 정말 여진이 김종서를 두만강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벌벌 떨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세종이죠. 사군 육진. 그중에서 육진이기 때문에 세종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김시민이 진주성 전투 그러는데 원래 이 김시민의 진주성 전투도 임진왜란 관련돼서 심화편에 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임진왜란. 자, 4번 봅시다. 이종무가 쓰시마섬을 정벌했다. 이것도 세종이죠. 자, 이완이 어영대장으로 임명되어 북부를 준비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송시열, 송중기를 이완을 이론편에서 제 교재에 교환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효종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들 효종에 대한 정답이 나올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여러분들, 아, 그러면 지금 요 상황 이후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인조가 지금 병자호란, 그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효종이 되는 거니까, 이후에 대한 얘기, 정답이 5번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 오, 이거 3점짜리예요. 자, 그런데 이 3점짜리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경신왕국의 공신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경신왕국은 늘 어렵다. 3점짜리다. 9천원. 숙종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경기갑. 경신, 기사, 갑술왕국 다 나왔네요. 그래서 가제위 시기, 숙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 77회잖아요. 요 전까지 계속해서 분명히 지금 숙종이 안 나왔는데 숙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막 제가 막 강조했는데 나왔던 문제예요. 그런데 숙종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숙종이 추진한 정책이 참 많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1번. 오! 보세요. 초계 문신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분명히 정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보세요.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시켰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순조입니다. 순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신유박해에서 봤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또 순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 그러니 문제가 여러분들 막 내다가 이제 한계 다다랐으면 분명히 순조 헌정 철종에 대해서 낼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3번에 보시면 국왕의 호의와 수도 방어를 위해 금의형을 창설했다. 자, 정답을 봤더니, 응? 이게 3점짜리야? 라는 생각이 들죠. 왜 드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다른 회에서 똑같은 선지를 봤기 때문에 제가 5, 9형이 완성되는 게 숙종 때고 바로 금의형 창설을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갈 거예요. 그러나, 이거 사실 여러분들, 이거, 숙종이 금의형 창설을 했다라는 걸 암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고요. 물론 여러분들 기출을 풀어봤으면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한 얘기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백두산 정개비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4번. 각지의 농법을 작물별로 정리한 농사직서를 편찬했다. 농사직서를 예전엔 정답으로 참 많았는데 요즘 좀잘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또 나왔죠. 벌써 여러분만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영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우리는 지금 숙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양란과 조선후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출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는 숙종, 영조, 정조는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여러분들과 기출 7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7회 시험 대비 공인중개사 우리 부동산 세법이요. 자, 우리 오늘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올해 37회 시험 대비 강좌는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로 바로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보자가 용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핵심들만 제가 뽑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키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조세 징수요. 우리가 세금에 관해서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할 것인지, 징수가 되는지, 징수 방법은 시험과 직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간접적으로 강론과 연결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는 항상 우리가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 여기서 가산세가 36회 시험 때 출제가 됐습니다. 36회 시험 때 우리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우리 EBS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37회 시험에서 가산세 나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가산세에서 출제가 됐죠, 여러분. 자, 그런데 올해도 가산세 관해서 개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또 종합 문제 대비해서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납세 의무 확정이 우리 37회 시험 때는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자 굉장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 확정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조세 불복 절차가 이게 30회, 33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우리가 7회 시험 대비해서는 조세 불복 절차도 또 왠지 나올 것 같은 또 중요한 또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중요한 테마들이고요. 자, 조세 총론에서 굉장히 출제가 유력시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바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누가요? 납세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지자체 또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과징과 세액을 계산된 세금을 자, 과세처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방세와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들이 있는데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로,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역자원 시설세요. 특정 자원분 시설분 또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은 소방분, 특정 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이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자, 그다음에 지방교육 세요. 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인데 우리가 부가세에 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부가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 그 독립한 세금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 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같이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입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지방 소비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곱살이 껴서 받는 세금인데요. 자 그래서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이요. 국세는 이 세금이 국세라고 하는데 징수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 납부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세금들만 일단 추려서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런데 납세무자가 고지서를 받고서 휴지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하는데 지방세에서는요, 학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가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징수 방식은 누가요? 자, 과세 주체,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납세 고지서, 지방세에서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하는데 뭐 혼동해서 사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자,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자, 그리고 나왔다 그러면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친구 그러면 누구를 항상 기억하시냐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요.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또 건축물이나 또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러면 이게 소방분이라고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많은 재산세 법규정 내용을 준용 따라갑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하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둘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록세. 여러분, 지방기록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록세는 신고 납부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기록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자, 그래서 더 있지만, 우리가 주민세 일부가 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또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보통 징수하지만, 자, 걔네들은 빼고, 얘네들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또 친구, 소방분, 지역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기록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즉 보통징수 또는 부과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농어촌특별세, 예, 부가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다 그러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특별세, 얘도 역시 자, 부과과세 보통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특별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납세무자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죠?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 사업주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국세에서 원천징수라고 하고,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니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자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 특별징수.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출원 같은 거 했을 때자 우리가 특허청장 지금 요즘 같으면 지식재산처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징수세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요 세금들 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예, 특별징수 방법으로 취득세 징수한다고 슬쩍 속일 수 있습니다. 또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이제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주요 부동산 세계 세금 중에서는 등록면허세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했느냐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에 관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을 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거나 또는 고지서가, 납세 고지서가 발부돼서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되는데 가산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고 납부가 원칙인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에 있어서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다.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들이요. 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신고기였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신고행위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해서도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정도입니다.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 신고기한 내 근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자 단서에 달려있겠죠 시험에. 그러면 자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그럴 때는 무신고 일반 그냥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부 3개 2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10% 딱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경과시마다 자, 이게 10만분의 20에 즉 0.02%로 납부 전 가산세 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자,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도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자,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한 정도에 따라 역시 40%, 20%,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40%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 과소 신고했을 때 10% 적용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전할 때마다 1일 경과시마다 0.02%씩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지방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75%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데 국세는 그게 없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가 원칙인 세금들은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이렇게 0.02%로 납부지연가산세 정된다.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 최대 한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미납부, 과소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요? 75% 한도 내에 적용된다.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 세금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자 국세 정부부과세 하는 세금들은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요 대표적으로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우리가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자 요거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납부하는 세금과 달리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 대해서 납부지연을 했기 때문에 납부지연가산세. 자, 납세 고지 후에 이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는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일단 체납세액의 3%가 적용됩니다.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이요. 그 다음에 납기 후 계속 안 내면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일 0.02% 곱하기 30일에서 0.66%씩 적용됩니다.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자, 국세는 납기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0.67%씩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세법인데요. 자, 2025년까지는 국세는 역시 납부전 가산세가 1일 0.02%씩 적용됐었는데 이제 월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2026년 개정이 됐고요. 매 1개월 경과시마다 또 시행령에 의해서 0.67%, 지방세는 0.66%, 국세는 다릅니다. 0.67%씩 1개월 경과시마다 적용이 되고요.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자, 5년이죠. 1년 12달로 하면. 근데 국세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5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뒤바꿔서 내서 뭐 틀리게 하고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는. 자, 5년 60개월 맞잖아요. 자, 그래서 표현만 다릅니다.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되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 이 월별로 적용되는 0.66%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국세는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자, 그럴 때 이 0.67%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세나 지방세나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이 고지서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매 1개월 경과시마다 지방세는 0.66%씩 국세는 0.67%씩 적용되고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60개월까지 국세는 5년까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요 체납한 지방세가 45만 원 미만일 때는 자 월별로 0.66% 적용되지 않고 지방세 국세는 자
체납하는 국세가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45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50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 지원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 같으면 이렇게 지자체가 또는 납세무자가 지자체라든가 지자체 조합일 때는 이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고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3% 납부 지원 가산세는 요거는 금액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월별로 적용되는 납부정화산세가 지방세 45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는 거지. 이게 이제 3%는 금액 상관없이 45만 원 미만이어도 하루만 딱 지나면 3% 적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보는데요.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납세무 확정에 대해서 37회 시험 대비해서는 특별히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EBS 강의하면서 2025년도 36회 시험 대비할 때는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조세 총론에서 가산세 나오고 납세무 성립 확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산세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납세무 성립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수험생들이 어떤 감탄의 리액션은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겠지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떤 순간에 이 동네에서는 납세무 확정이 또 출제 가능성이 유력시된다는 걸 또 잘 보시고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자, 얘네들은 납세무 확정,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자, 그 다음에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고, 아무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자,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데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신고가 없다, 신고가 없으면 이제 지자체가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를 물어봤는데 국세까지 같이 고르지 않도록 그런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또 지방교육세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본세로 할 때, 자, 그리고 등등 더 있지만 요 정도.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시설분.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신고는 특정되고요. 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국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선택했을 때 얘네들은 신고하는 특정이 됩니다. 또 여러분요, 보통징수 또는 정부부가세하는 세금들은 자, 우리가 학자들이 뭐 이렇게 보통징수와 정부부가세 이렇게 국세,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달리하지만 뭐 보통징수라고 국세에서도 쓰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일단 과세관청에서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를 물어봅니다.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보통 중수하는 애들이요. 재산세 나왔다, 친구 나와야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자,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중수하니까 또 예외적으로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세에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
국세에서는 원칙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걱정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우리가 신고기한 내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액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도 결정하는 때 걱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분자 신고하는 때 걱정되는 세금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지방세와 국세의 예를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와 국세의 그 예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조세 불복 절차요. 이 조세 불복 절차는 시험에, 자, 예전에 뭐, 물론 이제 그 출제된 적이 또 있었지만, 30회 이전에도요. 그렇지만 30회 또 33회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30

17회 시험에서 조세 불복 절차 왠지 이것도 올해 또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세 불복 절차,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금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 올라가서 우리가 뭐 세무공무원한테 항의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우리가 지방세에서요. 지방세에서 어떻게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받냐? 그러면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요, 이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수 있고, 자, 지자체장한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세 심판원에, 이게 안 되면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의 신청 제도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 심판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이의 신청은 임의적이라, 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 우리가 감사원에, 자, 이런 우리가 행정기관에 조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감사원에 그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면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거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 심사 청구 요거 안 받아주면 이제 행정 소송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소송하면 소송할 때몇 년씩 걸리는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행정소송으로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 먼저 스크린을 거치고 오라. 그런 의미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세 불복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30 10회 시험까지는 이렇게 30회 시험에까지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30회 시험 끝나고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방세도 국세처럼 조세 불복 절차,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에서 이렇게 이제 청구 절차를 한번 보시는데 자, 보세요.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는 다 며칠 내에 제기하게 되냐면 청구는 다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다 90일 내에 우리가 제기하게 되어 있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자, 청구는 90일 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지방세 같으면 결정도 이런 청구를 받고서 얘네들이 결정하는 그 기간도 이게 다 90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90일 내 결정입니다. 다 90일 내 청구받고 나서 90일 내 결정이다. 자, 감사원 자 3개월인데 뭐 90일하고 거의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3개월 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 90일, 결정도 90일 내 하게 되어 있고, 자, 이의 신청 절차는 임의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다이렉트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걸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에서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에는요, 자, 이렇게 이의 신청을 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 안 되면 이제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국세청에 안 가고 바로 그냥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이의 신청은 역시 임의적입니다. 자, 임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바로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똑같습니다. 지방세 나왔던 것처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심사 청구로 또 심판 청구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국세에서 이게 중복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 청구가 안 된다. 자, 왜냐면 이 상급 기관에 자, 여기서 심사 청구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만 늘어지기 때문에 국세에서

0: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국세에서는 이렇게 국세청장한테 하는 심사청구가 있는데, 지방세는 아까 한번 봤다시피, 지방세는요, 예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사람들한테 심사청구제도가 있었는데, 지방세는 심사청구가 이제 없어지고, 바로 이의신청으로 다 통일이 됐고요. 자, 근데, 그래서,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구별해서, 자, 우리 조세 풀복 청구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자, 그 다음에 심사청구가 있었다가, 심사청구 없어지고, 이의신청으로 통일됐습니다. 근데, 국세는 이렇게 심사청구, 국세청장한테는 심사청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중복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중복청구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 거친 다음에 이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와 별개로 우리가 국세기본법상의 청구 절차와 별개로 역시 또 얘도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하고 여기에 또 불복하면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갈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역시 국세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불복 청구 절차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국세 불복 청구 절차. 자, 청구는 다 며칠? 90일. 결정도 되게 90일인데 국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30일이 있다는 걸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요. 지방세는 청구도 결정도 다 며칠? 90일입니다. 청구도 90일. 자, 결정도 90일 내 하게 돼 있고요.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만 3개월이고요.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에서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 우리가 청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이요. 이것은 범칙금은 조세가 아닙니다. 법 위반 행위의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한 거기 때문에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에 대해서는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그렇습니다. 벌금 과태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이미 과세된 것이 아니라 되기 전에 자,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처분 이런 것들은 조세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조세 불복 청구 절차의 중요 법령 국세 이의신청 임의적인 제도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이렇게 선택적인 필수 절차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청구가 불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이렉트로 이런 조세 불복 청구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 지방세도 역시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 끌까 봐요.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나부터 며칠까지?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60일까지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조세 불복 절차 역시 지방세도 불복 청구 절차나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걸꼭 기억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요게 2025년까지는 요게 자 1,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이면 그 배우자나 사촌이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자 보정기간 서류 잘못돼 갖고 오셨네요. 다시 돼 갖고 오세요. 이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자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봤고요. 여러분, 행운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